사람이니까 클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언가를 마셨죠. 무언가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한 20, 약 25cm 정도로 확 줄어들었었죠. 이제 이 문을 통해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은 바로 그 커튼 뒤에 있었던 작은 문이었습니다. Alice was now the right size. 앨리스는 이제 바로 그딱 맞는 사이즈였습니다. Right size라고 하면 꼭 맞는, 딱 맞는 사이즈였습니다. 딱 맞는 크기였다는 것이죠. 뭐 하는 데 있어서 for going through the little door. 그 작은 문을 통해서 갈수 있는 딱 맞는 사이즈였어요. She could enter the lovely garden이라고 돼 있죠. 그녀는 이제는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 the lovely garden, 그 사랑스러운 정원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쭉그 통로를 따라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막 이런 밝고 예쁜 꽃들이 있었고 거기를 앨리스가 거닐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런데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She waited first to see if she was going to shrink any further 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몸이 원래는 컸는데 지금 이렇게 한 30cm가 안 되게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좀 기다려 보는 거예요. 앨리스가 좀 신중한 친구네요. 앨리스는 기다렸습니다. She waited.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First. 우선은 기다려 보았습니다. To see.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If she was going to shrink any further. 뭐인지 아닌지, 여기 있는 if는 뭐뭐 한다면이라는 의미도 원래 많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if를 쓰면 뭐뭐 한다면, 내일 만약에 비가 온다면, 혹은 내가 새라면 할때 이런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게 검정색인지 회색인지 잘 모르겠다. 뭐인지 아닌지. 맞죠? 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검정색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할때 그런 인지 아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그녀가 was going to shrink. 그녀가 뭐할 것이라고. to shrink. shrink는 바로 줄어들다. 즉, 몸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더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any further. further이라는 것은 더 이상 혹은 더라는 의미입니다. 더 줄어드는지 안 드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려고 우선은 좀더 기다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앨리스가 한 25cm, 약 25cm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더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만히 한번 있어 보는 거죠. 내 몸이 이제 다 줄어들었나? 이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네. 이렇게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제가 밑줄 친 부분, 이거를 제대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글쓰기 하면서도 빈번하게 활용하게 되는 포인트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적이 있죠. 이거를 빠르게 한번 더 정리하고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일단 간접 의문문이 뭔지 제가 그것까지 싹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보도록 할까요? 어디 갔죠? Where is it? 제 휴대폰 어디 갔죠? Where is it? 어디 있는지 묻는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묻는 거예요. PD님, 제 휴대폰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감독님, 제 휴대폰 혹시 보셨어요? Where is it? 묻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바로 직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Where is it? 그거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질문이라는 것은 간접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아, 저는 제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네요. 알고 싶네요. 제가 직접적으로 PD님께 여쭤보진 않았지만 제 주변에서 듣고 있던 PD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휴대폰 효린파파 이 사람 휴대폰 어디 있는지 지금 나에게 좀 찾는 거를 도와달라고 혹은 어디 있는지 아는지 물어보려고 지금 이렇게 둘러서 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제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저좀 궁금하네요.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가 달린 것, 그리고 이렇게 의문사로 빡 시작을 하죠. 그러면 직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무엇이냐면 똑같이 where is it 이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문장이 다른 문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I want to know라는 문장 있죠. 나는 무언가를 알고 싶다. 근데 I want to know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 안에 where is it이 얹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의 차이가 있다면, 직접 의문문은 동사 주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순이 동사 주어입니다. Where is it? 이라고 했을 때 is가 동사고 is 주어.

됩니다. 자, 그런데 간접 의문문은 눈치채셨습니까? Where it is입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주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It is라는 이렇게 주어가 앞에 나오고 동사가 뒤에 나온다.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언제 이런 주어 동사가 되는 것은 언제나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 보면 where이라는 여기에 의문사, 이 묻는 어디에라는 맞죠? 이 묻는 말이 있습니다. 의문사라는 것은 질문을 하는 말이죠. 이렇게 where이 있는데 어떨 때는 이 의문사가 없는 문장이 있어요. 의문사가 있는 문장은 그냥 이렇게 그대로 적어두면 되거든요. 단순히 is it 이렇게 동사가 먼저 나왔다면 그 어순만 딱 바꾸면 끝인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문사가 없을 때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is he sick? 오늘 PD님 못 나오셨구나. 지금 여기 카메라 감독님 오늘 좀 못 나오셨는데 아프시다고요. 배탈 나셨구나. Is he sick? 그가 많이 아파요. 그가 아파요? 라고 묻는 것이죠. Is he sick? 그가 아픕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묻는 거죠. 이건 직접 의문문이에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간접 의문문 또 다른 문장에 한번 집어넣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is he sick? 이라고 했을 때 직접 의문문은 동사 주어의 어순이 됩니다. 여기 딱 보이죠? 자, 그러면 간접 의문문의 두 가지 옵션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 위에 있는 거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She asked,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물었냐면 He is sick, 그가 아프다는 것을 물었습니다. 했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해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가 아프다고 물었습니다. 뭔가 말이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is he sick에서 주어 동사 순으로 바꾸긴 바꿨습니다. 맞죠? 여기 보이죠? 바꾸긴 바꿨지만 뭔가가 이상합니다. 뭔가 한계가 딱 이상한데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은 이렇게 where이라는 것이 있는 의문문은 여기 있는 의문사가 두 문장을 더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즉 I want to know라는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Where it is에서 여기 it is라는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있죠.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더해주는 역할을 where이 하는데 여기 있는 이 문장은 한번 볼까요? She asked. 그녀는 물었다. He is sick. 그는 아프다. 이 두 문장이 있는데 she asked와 he is sick이라는 두 개의 별도의 다른 문장이 있는데 이걸 두 개를 연결해주는 어떤 친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해석을 했을 때도 좀 어색했지만 이 문법적으로 봤을 때 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 뭔가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채워넣는 거예요. 무엇을 집어넣냐면 바로 if를 집어넣습니다. 그녀는 물었다. 무엇을 물었냐면 뭐인지 아닌지 그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물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가 없을 때는 if를 집어넣는다. 뭐일 때?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되겠죠. 아, 원래는 is he sick이었는데 이제 he is sick이 맞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he is를 단순히 바꾸기만 하면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 하면 이제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저기 she asked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녀는 물었다. 그러면 그녀는 물은 게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단순히 주어 동사만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 he was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것이 올바른 간접 의문문이고 여기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적은 문장이다. 예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의문사가 있으면 주어 동사를 쇽 바꾸면 되지만 만약에 의문사가 없다면 if를 추가하고 주어 동사를 쇽 바꾸고 시제를 일치시켜주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When nothing more happened,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she decided to go through the little door.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To go through the little door. 그 작은 문을 통해서 간다고 결정했습니다. But Alice had forgotten the little golden key. 그런데 앨리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다. 아까 전에 그 금색 열쇠. 이렇게 잊어버린 것이죠. 그녀는 깜빡했습니다. 그 작은 금열쇠를 깜빡했습니다. She went back to the table for it. 그녀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탁자에 돌아갔어요. 열쇠를 가지러 돌아간 것이죠. But she found she could not possibly reach it. 그러나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possibly라고 하면 도저히 그것을 이렇게 잃을 수 없다. 손이 자랄 수 없다.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우선 보도록 하고요. 우리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조금

0: 읽어보도록 할까요?
1: Alice was now the right size for going through the little door. She could enter the lovely garden. She waited first to see if she was going to shrink any further. When nothing more happened, she decided to go through the little door. But Alice had forgotten the little golden key. She went back to the table for it, but she found she could not possibly reach it.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Alice tried her best to climb up one of the table legs라고 돼 있죠. Alice는 try one's best라고 하면 바로 try one's best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To climb up, 기어 올라가는 것을 one of the table legs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탁자의 다리를 하나를 막 타고 올라가는 거. 왜냐면 지금 몸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열쇠를 가지고 있을 때는 몸이 컸는데 지금 몸이 아주 작게 줄어들었어요. 요만큼밖에 안 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탁자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겠죠. 등산보다 더 어렵겠죠. But it was too slippery. 그러나 이 탁자의 다리가 보통 이렇게 마감을 잘 해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웠어요. 올라가기 힘들었다가 되겠죠. She finally tired herself out with trying. 그녀는 마침내 tire out이라고 하면은 기진맥진하게 만들다, 매우 지치게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With trying, 이렇게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그녀 스스로를 기진맥진하게 매우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탁자 위로 올라가려고 막 다리로 올라갔는데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지쳤다, 지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n, 그리고 나서 the poor little girl sat down and cried. 그리고 그 가엾은 작은 소녀, 바로 앨리스가 되겠죠. 앨리스는 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Then, there's no use in crying like this, she said to herself. 그리고 나서 그녀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그녀에게, 그녀 자신에게 이야기한 거니까 그녀가 혼잣말한 것이죠. There's no use, be no use는 쓸모없다, 소용없다라는 의미예요. In crying like this, 이렇게 우는 건 별 소용이 없어. 그녀가 그녀 스스로 이야기했다, 즉 혼잣말했습니다. Then she spotted a little box. 그리고 나서 그녀는 spot이라는 것은 바로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는 거죠. 아, 저거 뭐야? 저 작은 박스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It was lying under the table. 그 탁자 아래 보니까 그 탁자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과연 이 박스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다시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Alice tried her best to climb up one of the table legs, but it was too slippery. She finally tired herself out with trying. Then, the poor little girl sat down and cried. There's no use in crying like this, she said to herself. Then, she spotted a little box. It was lying under the table.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2: Further. Further. She waited first to see if she was going to shrink any further. Shrink. Shrink. This shirt will shrink if you wash it in hot water. Possibly. Possibly. But she found she could not possibly reach it. Tire out. Tire out. She finally tired herself out with trying. Be no use. Be no use. There's no use in crying like this, she said to herself.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use라는 단어 아시죠? 사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쭉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use your phone? 당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될까요? 당신의 전화를 사용해도 될까요? use는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사용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이게 첫 번째 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였죠. 두 번째는요, the use of water is important. 물의 사용은 중요하다. 자, 요걸 제가 알려드린 이유는 여기 있는 use는 동사로서 사용하다이지만 지금 여기에 보니까 the use, 지금

use 앞에 the가 붙어 있죠. 관사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use 이 단어는 바로 명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사용하다였지만 여기에서는 사용이라는 명사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동사일 때는 발음이 use 이렇게 z 발음이 납니다. 하지만 명사일 때는 use s 발음이 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은요. There's no use in crying like this. 자,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use라는 것은 바로 쓸모, 소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소용이 없다. In crying like this. 이렇게 우는 것은 소용이 없다. 혹은 쓸모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문맥에 맞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연 팍팍했습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돌림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영어책을 우리가 한번 펼쳐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어려운데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실제로 차근차근 읽어나가 보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서 도와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영어에 흠뻑 빠져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한번 책을 펼쳐서 영어 실력을 올려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바로 그 일곱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책이 그렇게 짧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읽다 보니까 아, 책을 또 이렇게 싹 끝내는 날이 왔네요. 우리 이 자신감, 성취감을 함께 느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비교급을 활용한 비교급 응용 표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풍성한 영어 사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lice opened the box and found a very small cake. The words, eat me, were beautifully marked on the cake in tiny raisins. Well, I'll eat it, Alice said. And if it makes me grow larger, I can reach the key. Alice ate a little bit, holding her hand on the top of her head. She wanted to feel which way it was going. Nothing happened at first. She finished the cake. Then she found herself growing and growing. When she looked down at her feet, they seemed almost out of sight. Her head struck the ceiling. Alice was now more than 9 feet high. She was never going to get into the lovely garden. Alice sat down and began to cry.
0: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바로 그 일곱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 책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속에 한번 빠져들어가 볼까요? Alice opened the box and found a very small cake.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Alice가 그 작은 문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물약 같은 걸 마셨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40cm도 안 되는 그 문 안에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아, 맞다! 열쇠! 열쇠가 없었죠.

0: 열쇠 원래 그 금으로 된금 열쇠가 있었는데 그게 몸이 클 때는 탁자 위에 두고 열고 나서 그 작은 문을 열고 나서 거기에 둔것 같은데 몸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가야 될것 같은데 열쇠를 깜빡 두고 왔습니다. 다시 탁자 위에 올라가려니까 탁자가 너무나 높아 보였죠. 이제 타고 다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지라고 망연자실하고 있던 찰나에 그 탁자 밑에 보니까 작은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 오픈 더 박스. 자연스럽네요. 딱 연결이 되죠. 앨리스는 그 박스를 열었습니다. And found a very small cake. 그리고 나서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냐면 매우 작은 케이크를 발견했습니다. 요만한, 맞죠? 매우 작으니까 요만한 케이크 되겠죠. The words "eat me" were beautifully marked on the cake in tiny raisins라고 돼 있네요. Raisin이라고 하면은 건포도입니다. 저도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네요. 그래서 the words 낱말들 어떤 말들이냐면 "eat me" 나를 먹어라는 말이 "were beautifully" 아주 아름답게 marked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On the cake 이 작은 케이크에 한요 정도는 되나 봐요. 요건 너무 작네요. 네, 한요 정도 되는 케이크에 케이크 위에 보니까 in tiny raisins 건포도로 이렇게 eat me가 적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앨리스가 그걸 딱 보고 이거 먹어도 되나? 그런데 앨리스가 사실 그 열쇠가 있어야 될것 같기 때문에 지금 따로 다른 옵션이 없잖아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에이 몰라 한번 먹어보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Well, I'll eat it, Alice said.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나 먹어보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And if it makes me grow larger, I can reach the key. 그리고 만약에 이게 if it makes me grow larger, 그게 나를 더 크게 만든다면, 내 몸이 더 자라게 만든다면, 더 크게 만든다면, I can reach the key. 이제 그 열쇠를 열쇠에 닿을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reach라는 것은 어디 어디에 닿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지금은 몸이 작으니까 그 열쇠에 손을 뻗어서 이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 만약에 이 케이크를 통해서 몸이 커진다면, 그러면 그 열쇠를 가질 수 있는데 제가 또 문득 드는 생각은 또 몸이 커지면 이 케이크를 먹고 몸이 커지면 어떻게 돼? 그 문을 또못 지나가잖아요. 그 정원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떡하죠? 이게 아직 앨리스가 거기까진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Alice ate a little bit, holding her hand on the top of her head. 그녀의 머릿속, 머리 위에 손을 이렇게 잡고서, 머리 위에 손을 두고서는 Alice ate a little bit. 그 작은 케이크의 작은 부분을, a little bit, 작은 부분을 냠냠냠 먹었습니다. She wanted to feel. 그녀는 느끼고 싶었습니다. Which way it was going. 그녀의 몸이 더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which way it was going, 어떻게 되는지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냠냠냠냠냠 케이크를 조금 먹고는 지금 내 몸이 커지나 작아지나 한번 느껴보자 이렇게 가만히 서서 느끼는 것이죠. Nothing happened at first. 처음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서 조금 먹었는데 그러면 커지지 않게 되겠네요. 그 케이크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진짜 아무 케이크 아니었는지 혹은 무언가 마법에 힘이 있는 그런 케이크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조금 더 진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Alice opened the box and found a very small cake. The words, "Eat me," were beautifully marked on the cake in tiny raisins. "Well, I'll eat it," Alice said. "And if it makes me grow larger, I can reach the key." Alice ate a little bit, holding her hand on the top of her head. She wanted to feel which way it was going. Nothing happened at first.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이 조금 케이크를 먹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다 먹으면 또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She finished the cake. 그녀는 케이크를 다 먹었습니다. Then, 다 먹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she found herself growing and growing. 그녀는 그녀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느끼고 알게 되었냐면, growing and growing. 이제 점점 더 커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When she looked down at her feet, they seemed almost out of sight라고 돼 있네요. 이제 몸이 점점 더 커집니다. 원래는 25cm만큼 아주 작았는데 이제는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봐라 더 커지네.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when she looked down at her feet, 그녀의 발을 보았을 때 그녀의 발을 보니까 어떤 느낌?

느낌이 들었냐면, 발이 they seemed almost out of sight. sight라는 것은 시야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시야. 이 발이 시야 밖에, 거의 시야 밖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몸이 너무 커지니까 마치 빌딩에서 발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발이 조그만하게 보이는 것이죠.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즉, 앨리스가 그 물약을 마셨을 때는 몸이 너무 작아져 버렸고, 이제 다시 이 작은 케이크를 먹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몸이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정상 몸, 이 몸의 크기로 돌아온 게 아니라 몸이 너무나 커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발을 봐도 발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머니까, 머리에서 이 눈부터 발이 너무 머니까 잘 안 보이는 것이 되겠죠. 아, 어떡하죠? 자, 이렇게 몸이 커지면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문으로 못 지나갈 텐데, 그 문을 통해서 정원으로 못 갈 텐데 어떡하지? 그 물약이 더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계속 읽어볼까요? Her head struck the ceiling.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struck이라는 것은 strike의 과거형입니다. strike는 이렇게 뭔가 때리다도 되고요. 뭔가 이렇게 치다도 되고요. 혹은 부딪히다도 됩니다. 머리가 이렇게 점점점 커지면서 천장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부딪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부딪혔습니다. 무엇을 때리고 부딪혔냐면 the ceiling. ceiling이라는 것은 천장입니다. 천장에 쿵 하고 몸이 너무너무 커지다 보니까 머리가 천장에 닿게 되겠죠. 그래서 천장에 부딪혔습니다. Alice was now more than 9 feet high. 앨리스는 이제 더 컸습니다. More than이라는 것은 뭐뭐보다 더 큰, 뭐뭐보다 더 큰, 뭐뭐 이상의라는 것이 되겠죠. 9 feet high라는 것은 9, 맞죠? 이 feet이 뭐냐면 바로 피트입니다. 피트, 이게 길이의 단위죠. 우리나라에서는 센티미터나 미터법을 쓰는데 영어권 국가에서, 미국에서는 이 피트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키를 나타낼 때 I'm 6 feet tall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foot, 이 feet라는 것은 단수 하나만 있을 때는 foot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foot이라는 것이 30cm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피트부터는 복수형인 feet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1피트는 30cm가 될 것이고 2피트는 60cm가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80cm, 키가 180이기 때문에 6 feet tall이 되겠죠.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피트의 단위를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니 앨리스는 얼마나 커졌을까요? 9 feet high. 9 곱하기, 맞죠? 30cm이니까 2m 70cm입니다. 2m 70, 270cm. 즉, 2m 70이면은 와, 진짜 크게 되겠죠? 정말 큽니다. 2m 70 정도, 그 이상 만큼이나 커졌다라는 것이 되겠죠. 와, 그 거의 3미터입니다. She was never going to get into the lovely garden. 그녀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작은, 한 40cm도 안 되는 그 작은 문으로 3미터 가까이 되는 몸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 아름다운 정원 속으로 그녀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Alice sat down and began to cry. 앨리스는 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앨리스의 이 걱정도 걱정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 비교급을 알았으면 하는 그런 저의 걱정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fun reading grammar, 비교급을 조금 더 응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단순히 뭐뭐 이상의, 뭐뭐보다 더 큰, 뭐뭐보다 더 적은, 뭐뭐보다 더 작은, 이렇게 활용하기보다는 이 기본적인 그 비교급도 있지만 그걸 활용하면은 조금 더 맛깔스럽고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비교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ice was more than 9 feet high. 앨리스는 9피트, 그렇죠. 2m 70 높이보다 더 컸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일반적인 비교급의 사용법입니다. More than, 비교급이 있고 그 이후에 보통 우리가 than, 뭐뭐보다, 왜냐하면 비교를 하는 것이니까 뭐뭐보다 더 큰, 뭐뭐보다 더 작은, 이렇게 뭐뭐보다라는 비교를 나타내는 말을 적곤 하죠. 흔히 적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활용법이라면 또 다른 거 몇 개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e looks happier than ever 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뭐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풍성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녀는 보인다. 뭐처럼 보이냐면 happier than ever. ever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 그런데 ever이 무슨 뜻이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살아온 세월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보다 조금 더 행복해 보인다. 즉 이게 어떤 의미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행복한

0: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보다 조금 더 행복하다라는 것은 지금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즉,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그녀는 지금 가장 행복하다라고 해도 되지만, 그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보다 조금 더 행복하다. 즉, 지금 가장 행복해 보인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응용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온 겁니다. 중학교 때 내신 시험에 단골 손님이죠. It's a lot colder today. 아, 어제도 추웠고, 그제도 추웠어요. 그런데 오늘이 훨씬 더 춥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춥긴 추운데 비교를 하긴 했죠. 그런데 이 비교급을 좀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a lot이라는 것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급 강조, 제가 예전에도 다뤘지만 또 복습할 겸 추후에 나오면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급 강조하는 표현, a lot을 비교급 앞에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He's no better than a lia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교급 앞에 no를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He is no better than a liar. 그는, 만약에 no가 없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보다 더 나았다. 거짓말쟁이보다는 좀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할 텐데, no better than이라고 하면은 거짓말쟁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he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he라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쟁이보다 못하거나 거짓말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급에다가 no를 붙이면, 아, 뭐뭐이다. 뒤에 이제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겠죠. 뭔가 강조하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응용 표현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도 놓칠 수 없겠죠?
1: She finished the cake. Then she found herself growing and growing. When she looked down at her feet, they seemed almost out of sight. Her head struck the ceiling. Alice was now more than 9 feet high. She was never going to get into the lovely garden. Alice sat down and began to cry.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Raisin. Raisin. The words "eat me" were beautifully marked on the cake in tiny raisins. Reach. Reach. Well, I'll eat it, Alice said. And if it makes me grow larger, I can reach the key. Sight. Sight. When she looked down at her feet, they seemed almost out of sight. Ceiling. Ceiling. The lamp is hanging from the ceiling. Strike. Strike. Her head struck the ceiling.
0: 자,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어휘는 바로 foot과 feet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foot이라고 하면 발입니다. 발. 발 하나, 단수입니다. 발 하나. 단수가 있으면 foot이라고 하고, 우리 모두 다 일반적으로는 발을 두 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feet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foot이라는 것이 30cm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길이의 단위예요. 30cm가 하나가 있으면 foot이라고 하고, 나머지 그 이상은 30cm가 두 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feet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도 되고 길이의 단위도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예문으로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She washed her feet. 그녀는 그녀의 30cm가 두 개 되는 것을 씻었다? 아니겠죠. 그녀는 그녀의 발을 씻었겠죠. 그래서 발의 복수형이 바로 feet이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 The tree is 20 feet tall 이라고 하면 그 나무는 20 피트 높이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피트, 길이의 단위다. 그러면 20피트라고 하면은 곱셈을 해보면 바로 600cm, 6미터가 되겠죠. 아,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단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문맥에 맞게 우리 친구들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Hello, everyone. I'm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다양한 표현들과 동작들을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Alright, 과연 오늘은 무슨 스포츠일까요? Let's find out. Let's go. 자, 사진에 뭐가 보이나요? 코트가 보이고, 라켓이 보이고, 그리고 약간 그 셔틀콕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짐작이 가시나요? 맞습니다. 오늘의 스포츠는 배드민턴! 우후! 배드민턴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배드민턴과 관련된 역사, 정보, 표현들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네트를 중앙에 두고요. 라켓으로 셔틀콕을 네트로 이렇게 넘기는 경기인 배드민턴. 배드민턴은요, 12세기경 영국 왕실의 기록에 따르면요, 배드민턴과 유사한 게임놀이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배드민턴에서 사용하는 공이죠. 이 공을 뭐라고 하죠? 바로 셔틀콕. 셔틀콕이라고 합니다. 셔틀, 왕복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콕은 탁, 그래서 붙여서 셔틀콕. 오, 정말 재밌는 단어죠? 자, 이 셔틀콕을 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rackets. rackets 해볼까요? Very good. 자, 그리고 이 라켓을 잡는 부분을 뭐라고 하나요? G로 시작하는데 맞습니다. grip. grip이라고 하죠. grip은요, 꽉 붙잡다, 꽉 잡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Sports English 반드시 알아야 할 표현들 배워볼게요. Let's go! smash, smash, 박살내다, 박살나다. drive, 드라이브, 몰다. cut, 커트, 베다. 상처. 네, 오늘의 첫 번째 표현 단어 보겠습니다. smash. smash. 박살내다, 박살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문장 볼게요. smash is the most powerful attack technique and is an important skill in badminton. smash는 가장 강력한 공격 기술로 배드민턴의 꽂히다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smash 꼭 외워주세요. 두 번째 단어 drive, 드라이브, 몰다. 문장 볼게요. drive is a move that allows shuttlecock to fly quickly so that it crosses to the net and is parallel to the court. 드라이브는 셔틀콕이 네트를

0: 스치듯 시 보여서 코트와 평행이 되도록 빠르게 날아가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드라이브 꼭 외워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커트, 베다, 상처라는 뜻이 있는데요. 커트 기술은요, 라켓 면으로 셔틀콕을 탁 끊어치는 기술입니다. 문장을 볼게요. It's better to cut as short as possible. 커트는 최대한 짧게 치는 게 좋다. 좋습니다. 자, 방금 배운 표현들 한번 정리해 봅시다. Smash, 스매시, 박살내다, 박살나다. Drive, 몰다. Cut, 베다, 상처. 좋습니다. 방금 배워본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여러분들께는 퀴즈니까요. 꼭 맞춰보세요. A blank is the most powerful attack technique and is an important skill in badminton. 정말 강력한 기술이고요. 배드민턴의 꽃! 이 기술 뭘까요, 여러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The answer is 3, 2, 1. Smash. Smash였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It's better to blank as short as possible. 뭐뭐는 최대한 짧게 치는 것이 좋다. 자, 짧게 탁 셔틀콕을 탁 치는 기술. C로 시작하는 단어 뭘까요? 3, 2, 1. Cut. 맞습니다. 우후, 브라보.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 볼게요. A blank is a move that allows the shuttlecock to fly quickly so that it crosses the net and is parallel to the court. 자, 뭐뭐는 셔틀콕이 네트를 스치듯이 빠르게 코트와 평행이 되도록 날아가는 바로 이 기술 뭐였죠? D로 시작해요. 힌트 드릴게요. 3, 2, 1. The answer is drive. 브라보!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어민 발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1: Badminton is a game exchanging a feathered ball across a net using rackets. The typical badminton skills are high clear, drive, hairpin, and smash. Smash is the most powerful attack technique and is an important skill in badminton. A drive is a move that allows the shuttlecock to fly quickly so that it crosses the net and is parallel to the court. It's better to cut as short as possible.
0: Badminton is a game exchanging a feathered ball across the net using rackets. 배드민턴은 네트를 사이에 두고 라켓으로 깃털이 달린 공을 서로 치고받는 경기를 말합니다. The typical badminton skills are high clear, drive, hairpin, and smash. 배드민턴의 대표적인 기술로는 하이 클리어, 드라이브, 헤어핀, 그리고 스매시가 있습니다. Smash is the most powerful attack technique and is an important skill in badminton. 스매시는 가장 강력한 공격 기술로 배드민턴의 꽃입니다. A drive is a move that allows the shuttlecock to fly quickly so that it crosses the net and is parallel to the court. 드라이브는 셔틀콕이 네트를 스치듯이 넘어서 코트와 평행이 되도록 빠르게 날아가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It's better to cut as short as possible. 커트는 최대한 짧게 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여러분, 오늘은요, 배드민턴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표현들 배워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Alright. See you next time.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여러분과 만날 화요일만을 손꼽아 기다린 저는 바로 종이 나라의 종이 여정 리즐이라고요. And this is 토끼, 토끼. 우리의 영어 공부를 도와줄 토끼입니다. 어? 이 소리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토끼야?
1: Fire! Fire!
0: 맞아, 맞아. 어디서 불이 났나 봐. 어떡해, 어떡해?
1: Call 911!
0: Call 911! 맞아, 119에 신고해야겠어. 그리고 우리가 소방차를 접어서 불 끄는 걸 도와주자. 여러분, 오늘은 소방차를 접으면서 화재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보자고요. And 불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소방차를 만들어야 해요. Prepare the red paper in A4 size. A4 사이즈의 빨간색 종이를 준비하셔서 따라오세요. Step by step. 반으로 접을 거예요. Fold in half. Rotate. 돌려주시고요. Take one layer, 한 겹을 들어 올려서 fold about 1cm. 1cm 정도 접을 건데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친구들은 손가락의 한 마디 정도를 접으시면 돼요. Turn over, 뒤집어서 repeat on this side. 이쪽도 마찬가지로 할게요. Now fold the whole thing in half. 이 전체를 반으로 접을게요. 이렇게. And then unfold. 다시 펼쳐주시고요. You see the right part? 오른쪽 부분만 또 fold in half. 반으로 접어주세요. Now unfold. 펼친 후에 turn over. 뒤집어주세요. Do you see two lines? 여기에는 두 개의 선이 보이시죠? Put them together. 그 두 개를 일치하도록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데려가서 일치하도록요. 이렇게요. And then press hard. 꾹꾹 눌러주세요. 이대로 turn over again. 다시 뒤로 돌려주세요. Now you see this top edge. 위쪽 모서리가 보이시죠? 이 위쪽 모서리를 fold down 얼만큼 내려잡을까요? 1cm 똑같이 1cm 정도 아래로 내려잡습니다. You see this part? 이쪽 부분이 구겨지지 않게 make a triangle. And then you see the top right corner? 오른쪽 위 귀퉁이가 보이시죠? Fold it. Now this is the main part of the fire truck. 여기에 우리 소방차의 주요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남은 건 바퀴 접기예요. Let's fold the wheels. 이제 바퀴를 접으러 가볼까요? I'm going to use black for the wheels. 저는 바퀴를 접을 때 까만색을 사용할 건데요. Cut the paper into 4 pieces. 4등분 하셔서 use 1 piece for 1 wheel. 바퀴를 한 개 접도록 하겠습니다. Put the black side down. 제가 쓸 까만색을 아래로 내리고요. Fold two diagonals. 대각선 두 개를 따라 접을게요. Now you see the center point. Fold all four corners to the point. Fold out those flaps. Fold the four corners until they meet the square. Ta-da! The fire truck is complete! 소방차가 멋지게 완성되었네요. 오, 그럼 시간이 없어요. 어서 불을 끌어 출동할까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죠? Look at the smoke! 연기가 나고 있잖아요. 오, 사람들이 소리도 지르는데요? Fire! Fire! 어머, 불이 났나 봐요. 건물에 불이 났어요. The building caught fire. 건물에 불이 났어요. The building caught fire. 불이야, 불이야. 119에 신고해야 해. 사람들이 119에 신고했나 봐요.
2: 그런데 큰일 났어. 저 건물 안에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1: 야! We have to go!
0: 사람들이 건물에서 대피해요. People evacuate the building. 사람들이 건물에서 대피해요. People evacuate the building.
1: 와!
2: 와, 이제 소방차가 오고 있어요.
0: 이용, 이용, 이용, 이용.
2: 이익.
0: 소방차가 생각보다 빠르게 도착했는데요. 소방차가 빠르게 도착했어요.
3: The fire engine arrived quickly. The fire engine arrived quickly.
0: 어? Who is this? 이게 누구죠? He is a firefighter.
2: 소방관 아저씨네요. 소방관 아저씨가 불을 끄시려나 봐요.
0: 무엇을 사용할까요? 바로 water.
2: 호스에서 물줄기가 슝슝 나오네요.
0: 소방관 아저씨들이 불을 꺼요.
3: Firefighters put out the fire. Firefighters put out the fire.
0: 소방관 아저씨가 불을 끄셨어요.
2: 휴, 불이 꺼져서 정말 다행이야. 아, 불이 정말 꺼졌네요. 불을 끄느라 소방관 아저씨들 정말 고생하셨죠?
3: Firefighters, thank you. Firefighters, thank you.
0: 여러분, 불이 나지 않도록 안전 항상 조심하면서 오늘 배운 이야기 원어민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4: The building caught fire. The building caught fire. People evacuate the building. People evacuate the building. The fire engine arrived quickly. The fire engine arrived quickly. Firefighters put out the fire. Firefighters put out the fire.
2: 언제나 위험한 가운데서도 불을 꺼주시는 소방관 아저씨들, thank you, thank you.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건물에서 불이 나요.
3: The building caught fire.
1: The building caught fire.
0: 사람들이 건물에서 대피해요.
3: People evacuate the building.
1: People evacuate the building.
0: 소방차가 신속하게 도착했어요.
3: The fire engine arrived quickly.
1: The fire engine arrived quickly.
0: 소방관 아저씨들이 불을 꺼요.

Firefighters, put out the fire. Firefighters, put out the fire. 와,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고 있네요. But one more thing, 여러분, 불이 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잘 기억하고 있나요? Call 911, call 911. 맞아요, 바로 119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우리말에서는 119, 영어로는 911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겠죠? 여러분, 화재 조심하면서 다음 시간에 안전하게 만나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네, 쌤도 잘 지내셨어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아, 쌤! 저쌤 오랜만에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1: 뭐예요?
0: 저 초딩은 내일 어땠어요?
1: 첫인상.
0: 네.
1: 중학생 첫인상 좋았죠.
0: 아,
1: 네,
0: 진짜요?
1: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근데 지영 학생, 첫인상 방금 얘기한 이거
0: 네.
1: 소개팅 같은 데서나 뭐 남자친구나 많이 쓰잖아요.
0: 그쵸. 엄청 많이 쓰죠.
1: 근데 이말 영어로 혹시 할수 있어요?
0: 초진상이니까 첫 번째?
1: 하는 거, 네, 뭐
0: First
1: 나왔는데? 네, first
0: 이미지? 아니면
1: first 이미지 좋아요?
0: 네.
1: 혹은
0: 인프리션? 인상이?
1: 아, 잘했어요. 좋아요. impress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impression.
0: 인프레션.
1: 네, impression. impression 하면 이게 인상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0: 네.
1: 첫 인상, 처음 인상.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바꾸면 first impression 이렇게 돼요.
0: First impression.
1: 근데 첫 인상이 어땠나, 나의 첫 인상이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는
0: 네.
1: 말을 영어로 할수 있으면 좋겠죠.
0: 그죠.
1: 네.
0: 그래서 궁금한 거죠.

0: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약간씩 네.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네.
0: 자, 무엇이었나요로 시작할 거예요.
1: What?
0: 네, what이에요. What 뭐뭐였나요? 비동사 중에
1: what was?
0: 맞아요. What was? 당신의
1: your
0: your 맞아 your
1: your
0: your 첫인상.
1: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0: 나에 대한 이때는 of를 사용하면 좋아요.
1: Of me?
0: 맞아요. 그러면 연결 한번 해볼까요?
1: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of me?
0: 네, 맞아요.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of me? 그래서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of me? 이렇게 무엇이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 네.
0: Your first impression, 네가 가진 첫인상이 무엇이었니? Of me, 나에 대한 첫인상이 무엇이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네.
0: 어떤 첫인상에 대해서 지영 쌤 물어보고 싶어요?
1: 아, 그 사람?
0: 그 사람, 그 남자?
1: 네. 뭐, 사람, 인물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 그 여자.
0: 맞아요, 그
1: 아니면
0: 여자.
1: 제가 한국에서 왔을 때, 한국을 처음으로 봤을 때 그 이미지?
0: 네. 맞아요. 한국에 대한 첫인상. 좋아요. 만들 수 있어요.
1: 네,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문장이
0: 뭐였어요? 기억나요?
1: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of me?
0: 맞아요. 했죠? 잘 기억했어요.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of me? 자, 그러면 네. 뭐만 하면 돼요?
1: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of you? 아니, of him.
0: Of him. 그 남자에 대한 첫인상이 어땠나요?
1: 그쵸?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0: 너의 첫인상이 어땠니? Good job. 자, 그럼 그녀의?
1: 할 수 있어요. What 네. was your first impression of her?
0: Of her.
1: 네.
0: 한 번만 더.
1: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of her?
0: Good job.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of her?
1: 네.
0: 자, 잘했어요. 그럼 한국은?
1: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South Korea?
0: 앞에 뭐 빠졌죠?
1: Of South 네. Korea.
0: 맞아요. Of South Korea.
1: 아, 사람이든 그런 것도 상관없이 그냥 뒤에 of만 붙여주면 되는
0: 네,
1: 거예요?
0: 네. of를 붙여서 연결해주면 이거에 대한
1: South Korea.
0: 네. 한 번만 더.
1: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of South Korea?
0: 맞아요, 그렇죠.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of South Korea? 혹은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of Korea?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1: 네.
0: 괜찮겠죠.
1: 그렇죠. 아, 문장을 하나만 익히니까 되게 쉬워요, 쌤.
0: 요 앞에 것만 익숙해져도 뒤에만 바꿔도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1: 네, 친구한테 나 첫인상이 어땠니?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0: 그럼요. 뭐라고 물어봐야 된다고요?
1: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of me? Teacher,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of me?
0: Oh, my first impression of you was that I thought you were very

0: very smart.
1: 아, thank you, teacher.
0: 어, thank you. 자, 그러면 네. 이번에는 우리가 first impression 앞에 네. make라는 동사를 한번 붙여볼 거예요.
1: make는 뭐 만들다 이 뜻이잖아요.
0: 맞아요. 그러면 어떤 뜻이 될까요?
1: 쌤,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make랑 first impression이랑 합쳐지게 되면 뭔가 좋은 인상을 만들어주는 거 아닐까요? 메이크하고 first impression이 만나면 메이크는 주다라는 뜻이 아니 만들다라는 뜻이잖아요.
0: 그쵸, 만들다라는 뜻이죠.
1: 만들다 뭐 저 첫 이미 첫 뭐지 인상을 만들다?
0: 맞아요. 첫인상을 만들다. 그래서 이 앞에 first 앞에 굿을 많이 써요.
1: 굿, 아, 그래서 좋은 첫인상을 만들다.
0: 맞아요. 좋은 그쵸? 첫인상을 형성하다. Make a good first impression. 이렇게 얘기해요.
1: 아~
0: 한번 해볼래요? Make a good first impression.
1: Make a good first impression.
0: 그렇죠. 네, 이렇게 써요.
1: 나는 좋은 첫인상을 만들어주기를 원한다.
0: 만들고 싶다. 좋아요. 저 문장 한번 도전해 볼래요?
1: I want to make good first impression.
0: 좋아요. 근데 good 앞에 어를 보통 붙여요.
1: A good first impression.
0: 왜요? 그렇게 많이 붙이더라고요. 센다 안 센다 하는 게 거가 이제 그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 머릿속에 네. 이렇게 되게 묘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를 보통 붙여요.
1: 아, 그러면
0: 네, 그럼 한번 다시 만들어 볼까요?
1: 네. I want to make a good first impression.
0: 오케이. 한 번만 더 자연스럽게.
1: 네. I want to make a good first impression.
0: Good job. I want to make a good first impression.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좋은 첫인상을 형성하고 싶어요, 만들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라는 뜻이 돼요.

제가 이거는 이렇게 어쩌다가 생각을 하게 됐냐면 실은 이제 그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소개팅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딱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 첫인상이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걸 impression을 떠올리고 first impression을 떠올릴 수 있어도 저걸 진짜 물어보기가 쉬울까?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또 좋은 도전이 되겠다 싶어서.

0: 안녕하세요.
1: 네, 중학생 잘 있었어요?
0: 네, 쌤 잘 지냈어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0: 네, 쌤, 오늘은 제가 미드를 보다가 너무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단어가.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1: 미드도 보고 훌륭해요? 자, 뭔데요?
0: 아, 제가 카운트 뒤에 뭐, 단어가 카운트 뒤에 뭐가 있어요.
1: 네, 카운트.
0: 근데
1: 네.
0: 제가 아는 카운트는 뭐 단어를 숫자를 세고 약간 계산하는 저 계산대 있잖아요, 카운터? 그거 뜻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상황이 숫자 세고 뭐 계산하는 상황이 아닌데 카운트 제 뭐 어쨌든 붙여서 사용하는 거예요.
1: 어, 그래요? 왠지 궁금했던 게 뭔지 알 것 같긴 해요.
0: 진짜요?
1: 네, 아마 알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카운트 하면은 이게 가장 유명한 뜻으로는 세다, 뭐 숫자를 세다, 뭐 네. 0부터 5까지 세다, count from 0 to 5 뭐 이렇게 뭐 계산을 하세요 뭐 이런 뜻으로
0: 그쵸?
1: 많이 네, 들어보고 알고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카운터
0: 계산한 계산대 아니에요?
1: 맞아요, 계산대예요. 그 카운트라는 단어에 뒤에 뭐가 붙었어요?
0: ER?
1: 네, ER 붙었어요. 그래서
0: 근데 달라져요?
1: 어, 그래서 count 하면은 이게 계산하다 라는 네. 뜻의 동사죠. 이렇게 뒤에 ER 붙어서 그렇게 하는 무언가? 그래서 계산하는 무언가? 계산.
0: 네.
1: 네, 그런 뜻이 된 거예요. 근데 count에 아까 지영 학생이 얘기한 네. 것처럼 이렇게 계산하다 손으로 이렇게 뭐 숫자를 세는 것 같지도 않고 숫자가 그 다음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count가 쓰였다고 얘기했었죠? 네. 뒤에 뭔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 생각엔 아마 count on이 들은 것 같아요.
0: count on이요?
1: 네. 아마 count on 다음에 누군가 뭐 이렇게 count on you 같은 게 들렸을 수 있어요.
0: 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나 너한테 되게 의지하는 것 같은?
1: 아, 그랬어요?
0: 네.
1: 그러면 아마 I count on you 라는 얘기나 뭐 I always count on you 이런 말을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무슨 뜻일지 한번 추측해볼까요? I count on you.
0: 신뢰한다? 근데 신뢰한다는 조금...
1: 맞아요.
0: 내가 신뢰한다가 맞아요?
1: 되게 잘 추측했어요. 의지하다, 신뢰하다, 믿다 그런 상황에서 쓰였다고 얘기했었잖아요.
0: 네, 근데 카운트는 세다의 뜻인데 갑자기 신뢰한, 오니부터 신뢰하다가 되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0: 이제 카운토는 세다랑 그 카운토에서 일하고 이제 마트에서 일할 때 카운토 이런 데만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뒤에 오니엄에서 완전히 되게 많이 바뀌는 거예요. 엄청. 저는 사실 밑단에 그냥 빌리브나 트루스트를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카운터 1을 사용하니까 좀 더 새로운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배우면 배울수록 신기해지는 것 같아요. 전 내가 알고 있는 단어도 또 사용하고 조금 깊이 들어가서 이런 신비함을 꾸미면서 사용하게 되면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지영 학생.
0: 네.
1: 제가 이번에는 지영 학생한테 미션을 하나 주고 싶어요.
0: 아, 미션 너무 좋죠?
1: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자, 뜻을 얘기해 드려볼게요. 네.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0: 네.
1: 나는 너를 믿을 수 있어. 내가 너는 의지할 수 있어.
0: 캐치했어요.
1: 아, 뭐예요?
0: 자, 믿을 수 있어.
1: 맞아요. 뭐뭐 할 수 있어.
0: 네. 믿는다 해서 믿을 수 있어. 맞아요. 뒷부분 바꾸면 되는 거.

0: 거네요.
1: 맞아요. 자, 그러면 I can count on you. I can count on you. I can count on you.
0: Good job.
1: I can't.
0: Mm-hmm. 그냥 can을 부정하면 되는 거죠?
1: 맞아요. I can't count on you.
0: 내가 너 못 믿겠다. 약간 이런. 좀 세수네요. 네.
1: I can't count on you.
0: 아,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네. 너를 믿을 수 있어 였잖아요.
1: 네.
0: 너나 믿어도 돼. 너나 믿을 수 있어.
1: 믿어도 돼?
0: 어, 너나 믿을 수 있어? 너나 믿어도 돼.
1: You can count on me.
0: 맞아요. You can count on me. 한 번 더.
1: You can count on me.
0: 한 번만 더.
1: You can count on me.
0: Good job. You can count on me. 라고 얘기하면 믿어도 돼. 믿어주세요.
1: 그냥 날 믿어도 돼요.
0: 네, 날 믿어도 돼요. 믿고 얘기해요. 믿고 부탁해요. You can count on me. 나 믿어도 돼요.
1: 선생님, 그냥 친구 사이에도 You can count on me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
0: 맞아요.
1: 조금 저보다 뭐지? 어, 제가 전 친구를 사용해도 되는 분한테도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You can count on me는 뭐 예를 들어 일을 같이 하는 네.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 나와 함께 일을 하는 보스가 나에게 네. 뭔가 미션을 줬어요. 혹은 지영 학생에게 제가 미션을 줬어요.
1: 네.
0: 이럴 때 지영 학생이 당당하게 믿으셔도 돼요.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1: You can count on me.
0: Yes. Exactly.
1: Yeah.
0: 네. Yeah.
1: You can count on me.

0: 그러면 네. 수영생한테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1: 네네.
0: Can I count on you?
1: 네.
0: Yes.
1: Yes.
0: Yes.
1: You can count on me.
0: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잘 대답했어요. Can I count on you? 내가 너를
1: 믿어도 돼?
0: 네, 믿어도 되겠니?
1: Yes. You can count on me.
0: 맞아요. Yes, you can count on me. 믿어도 돼요.
1: 이게 count on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 그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쓰는데요. 이게 대체 왜 이런 뜻이 됐을까? 제가 가끔 이런 거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우리 좋아하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노래 살짝만 불러드릴게요. You can count on me like one, two, three. 뒤에는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1, 2, 3 이렇게 숫자를 세면 짠! 내가 거기에 있을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아마 내가 정말 간절하고 누군가가 필요할 때 그렇게 숫자를 세면 나타나죠, 누군가. 그렇기 때문에 count on 누구 이런 표현이 생긴 걸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혹은 count의 뜻 중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 때문에 또 중요한 누군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는 뜻이 생긴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노래 되게 좋아요. 들어보세요.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3: 내 꿈은 의사입니다.
4: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지만 my amazing life as an educational expert 네, 이런 책이 있는데 Miss Sharp handed Shinoy the most boring looking book he'd ever seen. 자, hand, to hand 친구들 여기에서는 our second vocabulary 건네주다 이 손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네주다 이런 뜻이 있는데 the most boring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주 지루하게 보이는 책인 거예요. 우리 시노이가 그래서 page 67 딱 보니까 엠버리 여기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Alright, in this temporal prison, let's continue reading. Thank you, shouted Shinoy, and he ran into the corridor. Now, we need a blast of radiation, said Toby, banging a fist on the photocopier. How are we going to do that? Light is radiation, isn't it? Said Shinoy. Correct, said Bug, jumping up from behind the photocopier, waving a spanner. I've given it a little extra boost. Shinoy slid the wafer-thin ember onto the top of the copier and pressed scan. The display read, warming up. It seemed to take forever until a bright beam of light whooshed across the temporal prison. Alrighty, 자, 엠버를 꺼내기 위해 복사기를 이용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It says here, 자, 토비가 그래요. We need a blast of radiation. 좀 폭발적인 방사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light is radiation. 우리 시노이가 그러죠. 이 빛이 방사선이잖아. 그래서 바로 여기 it says here photocopier를 쓰는 거예요. 복사기를 쓰는 거예요.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버그가 왜 이 photocopier에 갔냐면요. I've given it a little extra boost. 네, here comes our third vocabulary word. Boost, 강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슨 뜻이냐면요. 친구들, 이 빛을 좀 더 강화시킨 거예요. 더 밝게. 네, that's why. To get Ember out. Alright? 자, so here it's warming up. 이제 이게 스캔을 빨리 복사를 해야 되는데 It's taking forever.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친구들, forever는 영원히.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정말 It is like taking so long. 이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stop and think. The copier took a long time to start working. 자, 복사기가 작동을 시작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Yes, that is true. It took forever. 네, 이렇게 말이 나왔죠. All right. So, 아, 과연 이 photocopier 복사기가 도와줄까요? Okay. So, we need that strong light, right? So, join me next time to finish our book The Day of the Baffling Books. All right, let's see what happens. How are we going to save Ember? Thank you for reading with me,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everyone.

0: Welcome to Yeongho Storytime. I'm Kristen Cho. So happy to see you. Oh, we are going to finish our book today. The Day of the Baffling Books. 자, 드디어 page 67. We found Ember. 자, we found Ember. Ember를 찾았는데 how do we get her out? 어떻게 이 감옥에 풀려 나올 수 있을까요? We need light. 자, 빛이 아주 강한 빛이 필요합니다. So they're going to use the photocopier. 자, 자, 궁금해요. 어떻게 나올지? 나올 수 있을까? 아, 나올 수 있겠죠. All right, we've got three words that we need to cover today. So let's take a look at our three vocabulary words. All right, so the first word is instant. Instant. 네, 한국 분들이 인스턴트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죠. 원어민들은 instant라고 합니다. 순간, 순간. All right, the next word is to scribble. To scribble. 휘갈기다. All right? 자, 와, 와, 와. It's a little different from writing to write. Okay? And the last word is nightmare. Nightmare. 악몽. Oh, we don't like those when we're sleeping, right? Nightmare. All right,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cover. So let's see how they are used. All right, so let's see how Ember comes out of the temporal prison. All right, let's start reading. Chapter 5, Freedom. In an instant, a full-sized Ember was sitting on the copier, stretching her arms. Oh, that's glorious, she smiled.
1: Huh, what on earth is going on? Bellowed Mr. Amitri.
0: Ah, just some authors visiting my library, said Shinoi's mom.
1: Well, I don't care how famous you think you are, said the head teacher. I'm not letting anyone photocopy their bottom in my school.
0: Let's take a look at what's going on. 자, freedom! 자유다! Woohoo! 자, in an instant, a full-sized Ember was sitting on the copier. 친구들, here is our first word. Instant. 자, 순간. 팍! 튀어나왔어요. All right? So, instant. A full-sized Ember. 자, full-sized는 실물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조그맣게 이 안에 책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확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변신. All right? And she was sitting on the copier. 네, 복사기 위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 너무 기분이 좋고 다들 신났어요. 근데 이제 Mr. Amitri,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이 장면을 봐서 What on earth is going on?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네. What on earth? 그래서 이제 신호의 엄마가 아유 나 네. 뭐 author 우리 Ember 작가가 제 도서관을 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I don't care how famous you think you are. 네. 나는 당신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I'm not letting anyone photocopy their bottom in my school. 우리 학교에서는 아무도 엉덩이를 복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친구들, 이 장면을, 이 그림을 보세요. 이 Ember이 이 복사기에 앉아 있잖아요. 네,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Mr. 이 교장 선생님은 엉덩이를 복사를 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아니, 이거는 그러면은 절대로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2: He suddenly noticed the book in Shinoi's hand and smiled.
1: Oh, I suppose you'd like me to sign that for you?
2: Yeah, that's right. That's what we're waiting for. Mr. Amitri scribbled an overly dramatic signature.

signature on the title page and swaggered away, trying not to look too pleased with himself. Okay, 여기도 좀 재밌어요. 네, Mr. Dmitry가 아주 기분 좋게 자기 책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멋있게 하는데, 네, Shinoi가 이거 사인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에서 I suppose you'd like me to sign that for you. 자기 책을 딱 보니까 그래, 너 내 이 사인을 좀 해줄까? 먼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노이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사실 그게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Mr. Dmitry scribbled an overly dramatic signature. 자, here comes our second word. To scribble. 자, 휘갈기다. 네, to scribble. Write는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근데 scribble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책도 읽지 않고 뭐 sign 아마 이번에는 처음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Alright, so let's continue and finish the book. I'm off, said Amber. Thanks for getting me out of that squishy nightmare. She nodded at Bug, and in a flash, they were gone. 자, thanks for getting me out of that squishy nightmare. 네, Amber 이렇게 말하는데, this is our last vocabulary word, nightmare. 자, nightmare는 악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잠을 잘 때 악몽을 꾸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상황이 악몽 같았던 거죠. Right? To be in that prison. So thanks for getting me out. 그래서 이제 다 갔습니다. All right? They left. 자, they were gone. Let's read the last page. Right then, you two, said Shinoi's mom. You've got a lot of tidying to do in the library. I could donate this to your library, said Shinoi, holding up the signed copy. Oh, perfect. It's just what I need for this wobbly bookcase. 네, 책을 막 여기저기 막 어지러워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교장 선생님이 지금 방금 사인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기부를 한대요. Donate, 기부를 하는데 이 책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Perfect. It's just what I need for this wobbly bookcase. 자, 이 bookcase는 책장이에요. 근데 wobbly 하다는 거는 기우뚱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딱 그 책을 그 밑에다가 이 책장 밑에다가 끼워 놓네요. Alright, so anyway, the important thing is Amber is out of the prison. 그래서 왜 이 Baffling Books, 제목이 Baffling Books라는 타이틀이 있었는지 이제 알겠죠, 친구들? I hope you enjoyed that book. I thought it was a fun book. Alright, 자, 재미있는 이야기였고요. I will be back with another story next time. Alright, see you next time. Bye!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플러스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3강이고요. 오늘은 어떤 중요한 영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바로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봅시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을 지칭하는 각기 다른 단어를 써요. 예를 들어 아기, 아이, 청소년, 어른과 같은 단어를 쓸 수도 있죠. 오늘은 나이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사람을 지칭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림을 보면서 오늘 배우게 될 단어 힌트를 한번 얻어볼게요. 자, 왼쪽에는 어린 아이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였다가 조금 더 크면 이제 10대 청소년이 되죠. 학교를 다니고요. 또 오른쪽을 보면요. 조금 더 성장해서 어른 혹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이러한 성장 과정을 거치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떤 표현들을 쓰게 되는지 우리 오늘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child. child. 우리 친구들, 이 단어에 이렇게 ch가 붙어 있으면 거의 항상 ch라고 발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child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child 하면 아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써볼까요? child. C-H-I-L-D 읽을 때는 child. 자, 그런데 이 child의 복수 형태는요. children입니다. 아이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children. 얘는요. 아이는 child. 발음이 조금 다르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That child is very polite 라고 하였어요. 저 아이는 매우 예의 바르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child는 어린 아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볼 텐데요. 이 child는 정말 나이가 어려서 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식이라는 의미의 아이일 수도 있어요.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가 이 경우가 그렇죠. My child is 8 years old 라고 하면 나의 아이는 8살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teenager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자, 얘 어떻게 읽어요? teenager. 강세를 앞에 강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teenager. 같이 발음해 볼까요? teenager. 네, teenager는요, 10대의 청소년이라는 뜻이에요. 얘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teen이라는 건 우리 13, 14 할 때 그 teen이거든요. 그 자체로 10대라는 의미예요. 그 뒤에 ag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age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er은요, 뭐뭐 한 사람이에요. 합쳐보면요. 10대의 나이를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10대의 청소년이라고 할 때 우리 teenager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teenager 정확한 스펠링으로 같이 써봐요. 자, teenager 읽을 때는 teenager.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Their son is a teenager 이라고 했는데요. 그들의 아들은 10대의 청소년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teenager, 청소년. 하나 더, many teenagers use social media today 라고 하였는데요. 자, many teenagers, 많은 청소년들이 오늘날 무엇을 사용해요? 소셜미디어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 SNS라고 흔히 말하는 이 표현은 영어식 표현으로는 소셜미디어가 정확하니까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adult, 어른 성인입니다.

adult 하면 어른 성인인데요. 자, 이 단어는 특이하게도 발음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쌤이 방금 발음했던 것처럼 adult 하셔도 되고요. 앞에 강세를 두어서 adult, adult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확한 스펠링을 같이 한번 써볼게요. adult, A, D, U, L, T, adult. 자, 스펠링 바로 외워주셨나요? 그러면 우리 예문을 보면서 빈칸 놓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I want to be a good adult. 나는 좋은 adult가 되고 싶다. 나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가 되겠죠. 하나 더 볼게요. Act like an adult. Act like an adult. 여러분, act는요, 행동하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like는 무엇처럼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act like 누구누구 하면 누구처럼 행동해라라는 표현이 되겠죠. Act like an adult. 어른답게 좀 어른처럼 행동을 해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이 child, teenager, adult 외에도 다양한 사람 나이 영단어들이 있는데요. 자, 딱네 개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나이를 불문하고 쓸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 person, person. 혹시 몰랐다면 지금 꼭 기억해 두세요. 참고로, 이 사람들, 여러 명을 말할 때는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person의 복수형 people. people. 네, 얘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이를 나타내는 단어 age가 있어요. age는 나이뿐만 아니라 나이 들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young, old인데요. 둘은 반대말이죠. young은 나이가 어린 혹은 젊은이라는 의미고요. 또 old는 나이 먹은, 늙은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young people 하면 젊은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old people 하면 나이 든 사람들, 노인들 이렇게도 자주 쓰입니다. 자, 그럼 오늘 표현들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 영어로 뭐라고 하죠? child라고 합니다. child. 또두 번째 영단어 같이 말해 볼까요? 자, 청소년 영어로 teenager. teenager. 그리고 조금 더 자라서 이제 어른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나 성인은 우리 adult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영단어와 오늘 쌤이 추가로 보여드렸던 그 영단어들을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암기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시간이고요. 오늘도 아주 중요한 영단어들 같이 암기해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 학교에서는 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운동하죠. 우리는 서로 돕고 어울려 지내며 하루하루를 보내요. 오늘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는 보통 누구와 함께 살아갈까요? 우리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자, 먼저 동네에 옆집 이웃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웃과 함께 살아가게 되죠. 또 오른쪽을 볼게요. 함께 공부하는 학급 친구가 있을 거예요. 또 오른쪽을 보면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얘기할까요? 오늘 강의 마지막에 우리 친구들이 해당하는 표현들을 직접 영어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단어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영단어는 classmate, classmate, 반 친구 혹은 급우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두 부분으로 한번 끊어보면 class 그리고 mate가 됩니다. mate라는 건 무언가를 함께하는 동료나 친구를 의미해요. 여러분, soulmate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혼의 단짝이잖아요. 동료나 친구를 우리가 mate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업이나 학급을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classmate가 반 친구가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classmate, C-L-A-S-S, 그리고 M-A-T-E. 자, 읽어볼까요? classmate. 네, 이 단어는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예문 속에서 살펴볼게요. 먼저, I eat lunch with my classmates 라고 했어요. 나는 점심을 먹는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with my classmates 라고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먹는 거예요? 반 친구들과 함께 먹는 것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know James is my classmate 라고 합니다. 나는 제임스를 알아. 그는 나의 반 친구야 라는 의미가 되겠죠. classmate 하면 반 친구라는 표현으로 지금 바로 외워두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바로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neighbor, neighbor,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딱 스펠링을 봤을 때는 뭔가 발음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쌤이 쉽게 발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N-E-I 그대로 발음해 주시고요. 이 G-H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발음할 때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neighbor, neighbor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는 겁니다. neighbor, 하지만 쓸 때는 당연히 다 써주셔야겠죠? 지금 바로 외워서 쌤이랑 같이 한번 써볼게요. 이 neighbor이라는 단어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네, neighbor, N-E-I-G-H-B-O-R 읽어볼까요? neighbor, neighbor. 네, 이웃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 say hello to my neighbor every morning. 나는 매일 아침 say hello to라고 했는데요. 인사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인사를 하는데 누구에게 인사를 해요? My neighbor이니까 이웃에게 인사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하나 더. We had a party with our next door neighbors 라고 합니다. 여러분, next door 어디에 사는 사람일까요? 옆집이 되겠죠? 우리는 파티를 했는데 누구와 함께 했냐면 옆집 이웃들과 파티를 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neighbor 발음에 주의해서 꼭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each other, each other, 서로라는 표현입니다. each other, 하나의 표현인 것처럼,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같이 기억하셔야 하는 표현이고요. 자, 같이 한번 써볼게요. each other, e, a, c, h, o, t, h, e, r 하면 each other이 되겠죠? 서로라는 표현입니다. 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우리 바로 문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We help each other and grow together. 우리는 도와주는데 누구를 도와줘요? We help each other이니까 서로를 돕는다라는 표현이고요. The grow together은 함께 성장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My dog and cat like each other.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개랑 고양이를 키워. 그런데 이 개랑 고양이가 누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를 좋아하는 것이죠. 자, 그럼 쌤이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My dog and cat hate each other. 이렇게 말하면 무슨 표현일까요? 나의 개와 고양이는 서로를 싫어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hate each other, like each other, love each other. 이런 표현들 정말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each other은 무슨 표현이라고요? 서로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셨다면요. 우리 바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옆집에 사는 이웃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라는 표현 무엇이었죠? 네, N으로 시작하고요. neighbor, neighbor입니다. 얘를 발음할 때 주의해 주셔야 돼요. 얘는 neighbor이라고 읽어요. 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학교에 가서 반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 반 친구,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C로 시작해요. classmate, classmate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볼게요. 서로 안아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다 할 때 서로라는 표현은 우리 어떻게 하죠? 그렇죠. each other, each other입니다. 여기 나온 표현들은 여러분이 꼭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노림파파 성경입니다. 오늘은 The Storyteller Sloth의 그 마지막 이야기를 읽어볼 건데요. 아, 너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영어 이야기에 빠져서 영어에 푹 빠져서 오늘도 한번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짠! 오늘 만나볼 책은 The Storyteller Sloth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과연 여기 있는 살비도어는 자신의 이야기를 끝낼 수 있을까요? 와, 저는 못 끝낼 것 같은데요. 난리가 났잖아요. 자, 그 다음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많이 헷갈리는, 우리 친구들 많이 헷갈리는 a few, few, a little, little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예문을 통해서 확실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림을 먼저 보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이제 살비도어 그 나무늘보가 떨어졌어요. 막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졌는데 아, 그래도 안 다치고 잘 있네요. 이 모든 원숭이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아,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는데 말이죠. 이야기 들려줘야 되는데 이전 그림에서 혹시 들려줬을라나요? 이렇게 안녕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 그림으로 가니까 어? 잠들어 버렸어요. 이건 또 뭘까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일까요? 아니면은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잠든 것일까요? 자,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기대도 되고요. 좀 더 조금 있다가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공유해 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영어의 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는 감이 필요합니다. 친구들 중에 영어글을 유독 좀 빨리 읽는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혹은 친구들 중에 영어를 훨씬 더 유창하게 알아듣고 영어가 흘러나오면 이렇게 즐기면서 혹은 많이 잘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지 않나요? 이런 아이들은 어릴 때 외국에 갔다 와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키포인트, 바로 영어를 많이 듣고 많이 읽어봐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창하게 읽고 빠르게 읽고 잘 말하고 잘 들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영어라는 것이 아주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학습하려고 덤벼들기보다는 학습을 겸하면서 영어 책도 읽고요. 지금 이런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영어 그림책도 읽고 또 갱지로 돼 있는 책들도 읽고요. 이렇게 많이 들어보고 보고 영화도 보고 이러면서 그 감이라는 게 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잊지 말고요. 너무 학습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많이 듣고 많이 읽은 아이가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팁은 마치고요. 그러면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그 글을 음성으로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1: Salvador had to think fast. As he shot between two trees, he flung out his arms, dug in his claws, and held on tight. Fall into me, he shouted. A few seconds later, one by one, the five spider monkeys, four squirrel monkeys, and the green iguana fell into his soft, muddy body. The rain washed the mud off the animals as they began to climb up through the layers of the rainforest. See you soon, Sophia yelled to Salvador as she leapt on ahead. By the time Salvador had joined the other animals in the treetops, they had found him a new, sturdy branch. Salvador was pleased with his new home and was ready to finish his story. Camilla woke with a start. As she spun round to see what was behind her, her long tail whipped round too. The snake thought her tail was an even bigger snake and slithered off fast.
2: Tell another story, please, begged Sophia.
1: But Salvador had had enough of telling stories for a while. He was now going to do his second favorite thing, which was sleeping.

자, 삶의 도어가 지금 나뭇가지에서 떨어져서 진흙탕에서 굴러 떨어지고 있었어요. 우리 예전 강의까지. 자, 그러면 과연 그 카밀라의 이야기는 끝을 낼 수가 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Salvador had to think fast. Salvador는 had to. 즉, have to. 뭐뭐를 해야 했습니다. have to가 원형, 현재형이라면 had to. 해야 했습니다. think. 생각해야 됐는데, 빨리 생각해야 됐어요. 아, 어떡하죠? As he shot between two trees, shoot 하면은 슉 지나가는 거죠. 팡 쏘는 건데, 지금 두 개의 나무 사이로 샥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막 나무 사이로 떨어지고 있는데, he flung out his arm. 그는 flung out. fling, flung, flung. 갑자기 무슨 이상한 소리를 내냐고요. 자, flung 하면은 fling의 과거형입니다. 내밀다. 나의 손을 잡아줘. 이렇게요. 그래서 he flung out his arm. 이렇게 팔을 쭉 내밀어서 dug in his claws. 그의 발톱을 나무에다가 콱 찍어서 and held on tight. 그리고 꽉 잡았어요. Fall into me, he shouted. 내한테 떨어져, 내한테. 라고 하는 거죠. 아, 지금 나무늘보가 떨어질 때 친구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탁 고정하고, 나무늘보는 긴 발톱 있잖아요. 그래서 탁 고정하고, 나무 사이에서 고정하고, 나 위로 떨어져.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짜? A few seconds later. 몇초 후에, 잠시 후에, one by one, 차례대로, the five spider monkey, 다섯 마리의 거미 원숭이, four squirrel monkeys, 네 마리의 다람쥐 원숭이들, 그리고, and the green iguana fell into his soft, muddy body. 그 이구아나까지 fell into, 떨어졌어요. 어디로 떨어졌냐면, 그의 푹신푹신하고 진흙탕이 된몸 위로 다 떨어졌어요. 진짜 맞네요. 나무늘보가 친구들을 몸으로 다 받은 거예요. 다치지 않게. 아이고, 역시 배려심도 크네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a few. 중학교 때 정말 단골 손님으로 최소 한번 이상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 한번 자세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a few, a little, 이렇게 네 개의 단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예문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그게 가장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There were a few students. 자, a few는 조금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없는이라는 뜻이 아니라 조금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there were a few students. 학생들이 조금 있었다. 뭐몇명한 3, 4, 5명 정도 있었다는 것이죠. 조금 있는이라는 뜻이고요. 요 a few가 나오는 거의 특징은 바로 뒤에 셀수 있는 대상이 옵니다. 학생 한 명, 두 명, 세명 이렇게 셀수 있잖아요. 그래서 a few students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There were few students. 이제 어가 없어졌어요. 잠깐, few students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거의 없다. 그냥 few만 쓰이면은 그 안에 부정어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는이 아니라 거의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I have a little money. 자, 요거 넘어가 볼게요. A little이라고 하면은 동일합니다. A few는 조금 있는이었죠. A little도 조금 있는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대상이 셀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I have a little money라고 하면은 나는 돈이 조금 있다. 얼마 안에 돈이 있다. 돈이 있긴 있는데 돈은 셀 수가 없어요. 흔히 우리 착각을 하는데요. 돈은 돈 지폐 한 장, 두장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동전 하나, 둘할수 있는데 이게 단위가 제각각이잖아요. 100원을 기본 단위로 설정할지 10원이 기본 단위인지 1,000원이 만 원이 기본 단위인지 모르기 때문에 돈은 셀수 없는 대상으로 분류를 한답니다. 그래서 I have a little money라고 하면 나는 돈이 좀 있다. I have little money. 나는 돈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 헷갈리시겠죠? 이렇게 예문을 하나씩 외워두시고 이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a few seconds later. 몇초 뒤에, 즉, 잠시 후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The rain washed the mud off the animals. 자, 여기까지 볼까요? 비가 씻어냈어요. 무엇을 씻어냈냐면 진흙을 씻어냈어요. Off the animals. 그 동물로부터 진흙을 이제 비를 맞으니까 온몸에 붙어 있었던 진흙이 막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As they began to climb up through the layers of the rainforest. 뭐할 때? 그 동물들이 began to 이제 시작했어요. 다시 막 굴러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Climb up. 막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Through the layers. 여러 층. 층을 통해서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뭐의 층이냐면은 of the rainforest, 열대우림. 열대우림 같으면 여러 층의 나무들과 이렇게 아주 우거진 숲이잖아요. 그러니까 층층이 있겠죠. 나무들을 이제

0: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layer이라고 하면 겹층이 되겠죠. See you soon. 좀 이따 보제. 라고 Sophia yelled to Salvador. 소피아가 살비도어한테 소리쳤어요. As she leapt on ahead. Leap. Leapt라고 하면 leap. L-E-A-P. 이렇게 펄쩍 뛰다 라는 것이거든요. 점프하는 거죠. 근데 요거의 과거형이에요. ahead는 먼저. 그래서 먼저 나아가면서 그녀가 먼저 나무로 막 타고 뛰어 올라가면서 원숭이니까 막 뛰어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가면서 살비도어한테 좀 이따 보지 라고 한 거예요. 왜? 살비도어는 나무늘 보니까. 나무늘 보는 나무 타려면 이렇게 올라갈 텐데 원숭이는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 보지 라고 한 거예요. By the time Salvador had joined the other animals in the treetops.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 Salvador가 join 할 때쯤, 합류할 때쯤, 그 다른 동물들에게 합류할 때쯤, 어디에? 나무 꼭대기쯤 가서 다른 동물들에 합류할 때쯤, they had found him a new sturdy branch. 자, 여기서도 우리 흐름을 한번 느껴볼까요? 그 동물들은 그에게 찾아줬어요. 무엇을 찾아줬냐면 새로운 sturdy branch. 새로운 가지. 근데 sturdy한 branch랍니다. branch는 가지죠. 그럼 sturdy는 뭘까요? 아까 전에 가지가 부서졌잖아요. 그러면 sturdy는 당연히 아 튼튼한 견고한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Salvador was pleased. Salvador는 기뻤어요. 와! With his new home. 새로운 보금자리나 집이 너무 기뻤어요. And was ready to finish his story. 그리고 이제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무엇을 끝내냐면 그의 이야기를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 드디어 이 살비도어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결말이 나오나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다뤘던 것을 우리 글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Salvador had to think fast. As he shot between two trees, he flung out his arms, dug in his claws, and held on tight. Fall into me, he shouted. A few seconds later, one by one, the five spider monkeys, four squirrel monkeys, and the green iguana fell into his soft, muddy body. The rain washed the mud off the animals as they began to climb up through the layers of the rainforest. See you soon, Sophia yelled to Salvador as she leapt on ahead. By the time Salvador had joined the other animals in the treetops, they had found him a new, sturdy branch. Salvador was pleased with his new home and was ready to finish his story.
0: 자,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가 될까요? Camilla woke with a start. 여기서 start라고 하면 놀람입니다. 시작하다 혹은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놀람. 카밀라는 일어났어요. 아, 놀라서 일어났어요. 여기서 카밀라는 살비도어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죠. As she spun round to see what was behind her. 그녀가 spun round 돌았어요. To see, 보기 위해서. What was behind her? 어, 뒤에 뭐지? 라고 하면서 볼 때 her long tail. 그녀의 긴 꼬리, 엄청 긴 꼬리가 있다 그랬죠, 카밀라는. 긴 꼬리가 whip round to. 이렇게 돌면, 몸을 돌리면 꼬리도 같이 슉 돌잖아요. 그래서 꼬리도 잽싸게 움직였어요. 슉 움직이는 거죠. The snake, 카밀라 앞에 큰 뱀이 있었죠. The snake thought her tail was an even bigger snake. 근데 그 뱀이 생각하는 거죠. 아, 저거 뭐지? 그녀의 꼬리가 훨씬 더 큰 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And slither off fast. 그리고 아주 빨리 slither 하면 슉슉슉 스르륵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원래는 카밀라한테 접근했었는데 꼬리가 진짜 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보고는 저거 뭐고 저거 진짜 큰 뱀 아이가 이러면서 도망갔어요. Tell another story please. 어, 한 개만 더 해주면 안 돼요? 어, 한 개만 더 해주세요. 네? 라고 하는 거예요. Begged. Sophia, beg이라고 하면 간청어도 어, 한 개만 더, 어, 한 개만 라고 하는 거죠. Sophia가 간청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But Salvador had had enough of telling stories for a while. 근데 Salvador는 한동안 이야기해 주는 거를 충분히 많이 했다고 생각했어요. He was now going to do his second favorite thing. 그는 이제 할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두 번째로 his second 두 번째로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할 것이었습니다. 맞춰보시겠습니까? Which was sleeping. 이제는 그게 자러 가는 것입니다. 이제 자러 가는 것.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것을

0: 할 계획이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게 되네요. 재밌었죠? 저는 읽는 내내 저도 막 신나게 읽었습니다.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음성으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Camilla woke with a start. As she spun round to see what was behind her, her long tail whipped round too. The snake thought her tail was an even bigger snake and slithered off fast.
2: Tell another story, please, begged Sophia. But Salvador had had enough of telling stories for a while. He was now going to do his second favorite thing, which was sleeping.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를 만나보았죠. 그 중에서 딱 다섯 개 골라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다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3: Have to. Have to. Salvador had to think fast. Fling. Fling. As he shot between two trees, he flung out his arms. Layer. Layer. They began to climb up through the layers of the rainforest. Sturdy. Sturdy. The animals had found Salvador a new sturdy branch. Beg. Beg. Tell another story, please. Begged Sophia.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영어의 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어의 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있냐 하면 사실 아이가 모든 것을, 모든 영어를 학습으로만 영어를 온전하게 습득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사전을 찾아가면서 문법을 공부해 가면서 그러면서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유창하게 읽는 게 힘듭니다. 왜? 영어는 엄청 방대하거든요. 우리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말도 오로지 국어 사전을 찾아가면서 국어 문법을 공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사를 하고 글을 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글을 유창하게 읽고 말하고 듣고 하려면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그 영어 감이 생깁니다. 이 감이라는 것은 어떤 틀린 영어 문장을 들었을 때 저거 틀렸는데 저거 어색한 문장인데 이런 감, 영어 글을 빨리 읽을 수 있는 그런 감, 이런 느낌이 생긴다는 거죠. 영어를 좀 이렇게 저글링 하듯이 가지고 노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감이 형성이 되어야지 영어를 정확하게 읽고 유창하게 읽고 또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을 형성해 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많이 읽고 듣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www.ebse.co.kr 혹은 EBSE 앱에서도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여림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새로운 동화책으로 새로운 글로 우리 영어에 한번 푹 빠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Plucky Orangutan 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과연 이 오랑우탄은 어떤 오랑우탄일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가정법 과거, I wish가 들어가 있는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바로 만나보기 전에 우리 그림 전체를 쭉 보면서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올지 상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The Plucky Orangutan, 그 첫 시작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오랑우탄 두 마리가 있네요. 둘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뭇가지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비가 막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떡하죠? 이 비를 반기는 것 같지 않은데요, 표정을 보니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그림을 보고 글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문법을 배워야만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말을 우리 모두가 어떻게 습득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가 있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전부 다 우리말 다 잘 사용하시죠? 전부 다 우리말 문법을 매 순간 모든 단어 하나에 다 적용하면서 이 우리말을 뱉어내고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영어 문법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문법을 모든 문법을 알아야지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문법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만들어지냐 하면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냐 하면 많이 들어야 되겠죠. 많이 듣고 많이 읽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적절한 시기가 되었을 때,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 문법을 공부하면서 아, 내가 알고 있던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새롭게 정리를 하고 이제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법이라는 것은 공부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많이 듣고 읽어봐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글에 쑥 들어가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고 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The Plucky Orangutan. Written by Catherine Vetch. Illustrated by Ellis Ambra. Omar the orangutan wanted to be good at everything. She loved trying new things. Every waking hour, when she was not eating or napping, she loved doing challenges. One day, Omar's friend, Amir, challenged her to build the best tree nest. It will be the coziest nest any orangutan has ever made, said Omar, as she gathered branches with the biggest, softest leaves to line her new nest. But, whoosh, a rain cloud burst overhead. Rain flooded into Omar's nest and quickly soaked the leaves and Omar.
2: I wish you would go away, Omar shouted at the rain. Look at my soggy bottom. I'm not the best at building a cozy nest.
1: Why don't you try building a nest in the fastest time instead, said Amir, as he sheltered under a giant leaf.
2: Rain, go away!
0: The Plucky Orangutan. 과연 이 오랑우탄은 또 어떤 재밌는 친구일까요? 한번 기대를 가득 안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Omar, the Orangutan.

0: 자, 이 단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오랭우탄으로 읽어야 되지, 오랭우탄인지, 오랑우탄인지, 이 발음이 조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랭우탄. 자, 요렇게 읽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랭우탄. 자, 요렇게요. 그래서 오랑우탄이라고 읽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The 오마, the orangutan wanted to be good at everything. 오마라는 오랑우탄은 wanted to 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했냐면 be good at.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be good at이라고 하면은 아, 뭔가에 잘하다. 뭔가를 능숙하다. 뭔가를 잘하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것에 잘하고 싶어 했고, 모든 것에 능숙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 뭔가를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항상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She loved trying new things. 그녀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잘하고 싶은 것이죠. 넘어가 볼게요. Every waking hour, 모든 깨어있는 시간에, when she was not eating or napping, 그녀가 먹고 있거나 혹은 낮잠을 자고 있는 이 시간 빼고 그런 시간이 아니고 모든 깨어있는 시간에 she loved doing challenges. 그녀는 challenges, 도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뭔가를 계속 시도해 보는 것이죠. 자, 이제 어떤 도전을 할까요? One day 나오죠. 이제 나옵니다. 어떤 도전을 할지. One day, Oma's friend, Amir. 아미르라는 오마의 친구가 challenged, 요청했습니다. 무엇을 요청했냐면 her to build the best tree nest. 최고의 나무둥지를 한번 지어보는 게 어때? 라고 오마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마가,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죠. 왜요? 많은 모든 것들을 잘하기를 원하니까요. 넘어가 볼게요. It'll be the coziest nest any orangutan has ever made, said 오마. 오마가 말했습니다. It'll be, 그 둥지는 will be the coziest nest. 가장 cozy라고 하면은, 그렇죠. 아늑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요. 고양이가 아주 아늑하게, 아우, 좋아, 편안해. 우리 이불 안에 쏙 들어가 있는, 맞죠? 이런 아늑한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The plucky orangutan에 나와 있는 것은 COSY인데요. 자, 그런데 제가 COZY까지 한 개를 더 적어두었죠. 이 차이는 사실 크게 큰 차이가 아니고요. COSY는 영국 쪽에서 British English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COZY는 American English, 북미 쪽에서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니 두 개를 관계없이 네,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편한 것을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최상급이죠. 가장 아늑한.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둥지가 가장 아늑한 둥지가 될 거야. 근데 가장 어떤 둥지냐면 any orangutan has ever made.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어떤 오랑우탄이 만들었던 둥지보다도 가장 아늑한 그런 둥지가 될 거야라고 오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꿈이 큽니다. As she gathered branches. 자, 그녀가 무엇을 하면서 바로 실천해야 되겠죠. 실천력이 좋습니다. gather이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있죠?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gather이라고 하면 모으다라는 의미예요. 그녀가 모으면서 무엇을 모았냐면 branches, 나뭇가지들을 모았어요. With the biggest, softest leaf. 근데 거기 나뭇가지에 무엇이 달려 있었냐면 biggest, 가장 크고 그다음에 softest leaves, 가장 부드러운 그런 나뭇잎들이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뭇가지들과 이런 잎들이 달려 있는 나뭇가지들은 어디 있을 거냐면 to line her new nest, 그녀의 새로운 둥지 밑에 깔 거였어요. 자, 이렇게 새로운 둥지를, 가장 아늑한 둥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잘 진행이 될까요? 자, 그러면 글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 만나볼게요.
1: Oma, the orangutan, wanted to be good at everything. She loved trying new things. Every waking hour, when she was not eating or napping, she loved doing challenges. One day, Oma's friend, Amir, challenged her to build the best tree nest. It will be the coziest nest any orangutan has ever made, said Oma, as she gathered branches with the biggest, softest leaves to line her new nest.
0: But whoosh! 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렇게 될줄 알았어요. Whoosh! 뭐죠? 슉! 이라는 거예요. 뭐가 슉 내려왔냐면 rain cloud burst over head. 비구름이 머리 위에 쫙 깔렸어요. 하하. 전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전부 다 뭔가 예상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0: 비구름이 머리 위로 쫙 깔렸어요. 아이고, 지금 둥지를 짓고 있는데 어떡하죠? Rain flooded into Oma's nest. 그렇죠. 비가 쭉 오잖아요. 비가 막 오는데 비가 홍수처럼 막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갔냐면 Oma의 둥지 안으로 막 들어갔고요. And quickly, 그리고 재빠르게 soak the leaves and Oma. Soak이라고 하면은 흠뻑 적시다. 액체에 푹 담그는 것처럼 흠뻑 적시는 거예요. The leaves, 거기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달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뭇잎들과 오마를 푹 재빠르게 적셔버렸어요. I wish you would go away. 나는 I wish, 바란다. 나는 바래. 아,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냐면 you. You라는 것은 지금 저기에서 내리고 있는 비가 되겠죠. 비가 안 오면 좋겠다. 비가 가버리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Oma shouted at the rain. Oma가 비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I wish you would go away. 이것은 우리나라 문법에서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Fun Reading Grammar에서 가정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가정법 과거입니다. 자, 가정법 과거, 일단 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wish I were 혹은 I was a bird. 라는 문장이에요. 만일 내가 새라면 좋을 텐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제목과 그 다음에 여기에 쓰인 시제와 뭔가 좀 일치하지 않는 혹은 여기에 있는 해석을 한번 볼까요? 만일 내가 새라면 좋을 텐데 라고 했어요. 뭔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찾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가정법 과거라고 했죠. 그런데 해석을 보니까 만일 내가 새라면, 새였다면이 아니라 새라면 좋을 텐데 라고 현재 이야기, 지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학창시절에서도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이에요. 왜 과정법 과거라고 해놓고는 왜 현재의 일을 이야기하지? 이런 의문점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 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무슨 시제가 쓰였죠? 가정하는 그 문장 안에요. I were 혹은 I was가 쓰였죠. 과거 시제가 쓰였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미가 과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겉보기에 가정법 과거, 즉 과거 시제가 쓰였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요거는 궁금증이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의미를 보니 만일 내가 새였다면이나 새라면 좋을 텐데 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 저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는 지금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오늘 문득 제가 날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을 보니까 이렇게 벚꽃이 막 피어있고요. 아, 오늘 좀 날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그걸 한번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새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제가 새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날개가 돋아나면서 오, 날개야 나와라 슉 이러면서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라는 게 뭐냐면 현실과 단절이 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제를, 현재 이야기를 할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 아주 자연스럽겠지만 내용상 현재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엉뚱한 내용이에요. 가정의 상황이면 그 내용이 현실과 단절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시제를 쓰면은 현재의 내용과 단절이 되어 있지 않겠지만 현재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 시제를 쓴다면, 즉 이 시제 또한 단절을 시켜버린다면, 현재 시제를 쓰지 않고 과거 시제를 쓰면은 아, 이게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구나, 현재와 단절이 된 내용이구나를 조금 더 그 문법적으로 겉보기에도 조금 더 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과거 시제를 쓰지만 현재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I wish I were a bird. 자, 여기에 was도 되고 were도 되는데 이거 하나 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I was가 잘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가정법 과거, 과거 가정법 안에 있는 그 가정을 하는 문장 안에서는 주어가 I든 he, she, it, they, we 무엇이든지 간에 were을 씁니다. 비동사를 쓸 때는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원래 I가 was랑 더 잘 어울리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걸 실수를 많이 함으로써 비격식적인 표현이나 구어체에서는 I was도 많이들 인정을 해주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시 그 문장을 보면 I wish you would go away. 나는 너, 비가 가면 좋겠어. 갔었으면 아니라 가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Look at my soggy bottom. 나의 축축한 bottom 하면 바닥에 있는 엉덩이. 내 엉덩이. 아, 너무 축축해. 내 축축한 엉덩이를 좀 봐. I'm not the best at building a cozy nest. 나는 아늑한 둥지를 짓는데 최고가 아니네. 라고 약간 시무룩하고 있네요. Why don't you try building a nest in the fastest time instead? said Amir. 그래서 아미르가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Why don't you 뭔가를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무엇을 한번 해보냐면 try building a nest. 둥지를 한번 지어보는 게 어때? In the fastest time instead. 그 대신에 아늑한 거 대신에 최단 시간에 가장 빠른 시간에 한번 지어보는 건 어때? As he shelter. Shelter이라고 하면은 지금 막 비가 오고 있잖아요. 비나 바람이나 위험 등으로부터 피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는 아미르는 어디에서 비를 피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냐면 under a giant leaf 아주 커다란 이런 나뭇잎 아래서 비를 이렇게 피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Rain, go away. 비야, 좀 사라져, 가버려 라고 하고 있네요. 과연 비가 그칠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때까지 읽어보았던 것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But, whoosh, a rain cloud burst overhead. Rain flooded into Omar's nest and quickly soaked the leaves and Omar.
2: I wish you would go away, Omar shouted at the rain. Look at my soggy bottom. I'm not the best at building a cozy nest.
3: Why don't you try building a nest in the fastest time instead, said Amir, as he sheltered under a giant leaf.
2: Rain, go away!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한번 만나보았는데요. 이 단어들을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을 통해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4: Be good at. Be good at. Oma the orangutan wanted to be good at everything. Cozy. Cozy. It will be the coziest nest any orangutan has ever made. Gather. Gather. She gathered branches with the biggest, softest leaves. Soak. Soak. Rain flooded into Oma's nest and quickly soaked the leaves. Shelter. Shelter. He sheltered under a giant leaf.
0: 오늘의 팁은 바로 문법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배우게 만든다고 터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영어를 접할 때 영어는 외국어이니까 문법이라는 것을 아이가 잘 습득하고 문법을 잘 적용하고 문법에 맞게 어떤 문장을 잘 뱉어내고 잘 쓰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아 문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법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서 영어를 많이 접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많이들 놓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문법을 통해서 아 이건 아직 너 안 배웠지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많이 듣다 보면은 그 영어에 대한 감각과 문법이 머릿속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방을 그렇죠. 그 다음에 기차를 할 때 그러면 그 을, 를 사용할 때 아 받침이 있으니까 뭔가를 쓰고 받침이 없으니까 뭔가를 쓰고 이거를 매번 목적격 조사를 쓸 때 매번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말을 뱉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그것을 학습해서 이거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4살, 5살, 6살 때 많이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법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많이 읽어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www.ebs.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Hi guys,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weet English의 Stephanie Sam이에요. Let's learn English. Tweet English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영어 동사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동사를 문장으로 활용하시면 절대 잊지 않으실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디를 갈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버스를 많이 탔는데 요즘은 지하철을 더 타게 되는 것 같아요. I used to take the bus, but now I take the subway. I used to take the bus, but now I take the subway. 자, 제가 방금 말한 문장에 오늘의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럼 오늘의 표현 확인해 볼까요? Take, take. 잡다, 붙잡다, 받다. 그리고 어떤 것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다 혹은 이동시키다. 사람을 데리고 가다, 데려다 주다 혹은 안내하다 라는 뜻인데요. 자, 오늘 배울 동사 take입니다.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take, take. 아주 좋아요. 자, 영어 동사는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또 문장의 주어로 나, 너, 우리, 그, 그녀, 그들 이렇게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해요. 그럼 오늘 배울 동사 take도 마찬가지로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3인칭 단수입니다. 문장의 주어로 그 혹은 그녀, he or she가 올 때 take 뒤에 s가 붙어요. 그럼 발음이 take가 아니라 takes, takes 이렇게 바뀌겠죠? 그는 가져가다, he takes. 그녀는 가져가다, she takes.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다음 볼게요. 자, 현재 분사, 진행형이죠? 그럼 뒤에 e가 떨어지고 ing가 붙어요. 그럼 발음은 taking. Taking 이렇게 부드럽게 발음이 되겠죠? 가져가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I am taking something 이렇게 문장으로 길게 활용할 수 있겠죠? 마지막 볼게요. 과거형이네요. 가장 모양이 많이 바뀌는 단어예요. Take가 took로 바뀌죠? OO가 두 개가 붙을 때는 우 발음이 나요. 같이 해볼까요? Took, took. 좋아요. 가져갔다 라는 뜻이죠? He took something. She took something.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변화를 봤는데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Please take. 일단 문장 처음에 please가 오면 요청사항이죠. 어떤 걸 가져가 달라는 걸까요? My hand. 제 손이죠. 내 손을 잡아줘 라는 영어 표현이에요. Please take my hand. 같이 해볼까요? Please take my hand. Please take my hand. 내 손을 잡아줘. 이렇게 문장으로 할 수 있죠? 다음 문장 볼게요. She takes. 3인칭 단수니까 take 대신에 takes가 오죠? She takes. 그녀는 어떤 것을 가져갔을까요? A cookie. 그녀는 쿠키를 가져가다. She takes a cookie. 같이 해볼까요? She takes a cookie. She takes a cookie. 좋아요. 뒤에는 쿠키 말고 다른 물건이 올 수도 있겠죠? 다음 문장 볼게요. I am taking. 현재 진행형 taking이죠? 나는 무엇을 가져가는 중일까요? The bus to school. 문장이 조금 길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the bus 이렇게 교통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I am taking the bus. 나는 버스를 타는 중이다. 어디를 가려고? 학교를 가려고. To school. 나는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는 중이다. 같이 해볼까요? I am taking the bus to school. I am taking the bus to school. 좋아요. 조금 긴 문장이었죠? 자, 마지막 문장 볼까요? 과거형이에요. take가 아니라 took. I took. 가져갔다. Her to the hospital. Take 누구누구 to 이렇게 문장이 오면 누구를 어딘가에 데려다주는

0: 거예요. 그러면 I took her. 나는 그녀를 데려다 줬다. 어디로? 병원으로. Her to the hospital. 나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다 줬다. 이렇게 문장이 되겠죠? 같이 해볼게요. I took her to the hospital. I took her to the hospital. 뒤에는 병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소로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럼 today's point, 오늘의 포인트로 리뷰해 볼까요? 오늘의 포인트, today's point입니다. 오늘은 take란 동사에 대해서 배워봤죠? 가지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일 때는 takes, takes. 현재 분사, 진행형일 때는 taking, taking. 과거형일 때는 took, took. 이렇게 모습이 변하죠? 자, 그럼 today's point 잘 기억하면서 바로 퀴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예요. 나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고 있다. I am blank the bus to school.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taking, 진행형이죠. 가는 중, 가고 있다. I am taking the bus to school. 같이 해볼까요? I am taking the bus to school.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그녀는 쿠키를 가져가다. She blank a cookie.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뒤에 3인칭 단수니까 takes, s가 붙죠? She takes a cookie. 같이 해볼까요? She takes a cookie. 그녀는 쿠키를 가져가다. 이렇게 문장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Please blank my hand.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기본형인 take죠? Please take my hand. 내 손을 잡아주세요. 같이 해볼까요? Please take my hand. Please take my hand. 네, 문장이 됐죠? 다음 문제 볼게요. 나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다 줬다. I blank her to the hospital.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데려다 줬다. 과거형이니까 take가 아니라 took. I took her to the hospital. 이 되겠죠? 같이 해볼게요. I took her to the hospital. I took her to the hospital. 이렇게 오늘의 퀴즈가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럼 짧은 일기를 한번 써볼까요? I took my sister to the hospital yesterday. 나는 어제 나의 여동생을 병원에 데려다 줬다. Now I am taking the bus to the hospital. 나는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고 있다. My mom takes a cookie. 엄마는 쿠키를 가져가다. 자, 이제 원어민 발음도 들어볼까요?
1: I took my sister to the hospital yesterday. Now I am taking the bus to the hospital. My mom takes a cookie.
0: 자, 오늘은 영어 동사 take, 가져가다 라는 뜻의 단어를 배워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직접 문장으로 쓰실 수 있겠나요? 그럼 오늘의 숙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짧은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그럼 절대 잊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단어로 또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0: 사물놀이
1: 친구들, 헬로! 오늘도 제니쌤과 함께 우리나라 문화, 역사 탐방을 통해서

0: 영어 표현까지 살펴보는 K-Culture의 시간이에요. 오늘은요,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인 사물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Today, we're gonna talk about Korean Percussion Quartet.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스토리 타임으로 바로 가볼게요. Let's go! 아, I'm bored. 조금 심심하다.
1: Okay, then let's play some music. I can play the drum.
2: 나는 북을 칠 수 있어.
0: I can play the small gong. 나는 꽹과리. I can play the large gong. 나는 징을 칠 수 있어.
3: I can play the hourglass drum. 나는 장구를 칠 수 있어.
0: 오, 그럼 우리 네 악기가 다 모였으니까 사물놀이 한번 해보자. Let's play the 사물놀이. 친구들 재밌게 보셨나요? 사물놀이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우선 이 사물놀이란 이름에도 보다시피 사물, four musical instruments. 사물놀이에는 네 개의 민속 타악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으로의 전통 음악 그리고 놀이, 이 모든 것을 사물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역사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전통 농악, 풍악놀이에서 비롯이 되었지만 In 1978, 1978년도에 김덕수 사물놀이 배의 창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멋진 우리나라의 사물놀이 영어로 잘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 영어 표현들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게요. 우선 사물놀이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친구들, 이번에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한번 같이 따라해볼게요. Korean, 한국의 percussion, 타악기, quartet, 4인조. 아, 조금 어려운 이름이었어요. Percussion은요, 두릉두릉 치는 타악기를 뜻해요. Percussion, percussion, quartet는요, 4인조를 뜻하죠. 사물놀이를 보시면 네 명의 사람들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잖아요.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Quartet. 악센트가 뒤에 있어요. Quartet. There you go. 그러면 이 악기 네 가지가 뭔지 한번 볼까요? 꽹과리는요. Small gong. 작은 gong. Small gong. gong은 징을 뜻하는 건데요. 꽹과리는 small을 붙여서 표현하면 돼요. Small gong, small gong.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징은요, 좀 더 크니까 large gong, large gong, 큰 gong, 징이다. 그리고 북은요, 이거는 좀 더 알죠? Drum, drum, 드럼 아니에요. Drum, drum. 마지막으로 장구. 장구 어떻게 모양이 생겼나요? 외국 사람들 눈에는 모래시계로 보이나 봐요. Hourglass, 모래시계를 뜻해요. Hourglass drum, 재밌죠? Hourglass drum. 마지막으로 이 악기들을 연주하다, 어떻게 표현하죠? Play, 연주하다. Play,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 표현들을 듣고 따라하면서 확실하게 익혀볼게요. Let's go!
4: Let's listen and repeat. 사물놀이 Korean Percussion Quartet 사물놀이 Korean Percussion Quartet 스몰 gong large gong, large gong drum, drum Hourglass.

0: Hourglass drum. Hourglass drum. Play. Play.
1: 여기서 잠깐! 오늘의 꿀 표현은요, 바로 악기를 연주하다 라는 표현을 볼 거예요. I can play. 나는 play, 연주할 수 있어. The 뒤에 악기가 오면 됩니다. I can play, 연주할 수 있어. The, 한번 꽹과리 해볼까요? I can play the small gong. I can play the small gong. 나는 북을 칠 수 있어. I can play the drum. I can play the drum. I can play the 악기. 이 표현 아시겠죠? 그럼 재밌는 퀴즈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표현들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Quiz please! 나와주세요!
0: Quiz time. What's this?
1: 움직이는 부분이 뭔지 맞춰볼게요. 오늘 봤던 악기 중 하나네요. 뭐죠? Right.
0: Small gong. Small gong.
1: 꽹과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0: 사물놀이. Korean percussion quartet. 사물놀이. Korean percussion quartet.
1: 사물놀이예요.
0: Listen carefully and find the correct picture.
1: 들려주는 단어를 듣고 맞는 그림을 찾아볼게요.
0: Drum, drum.
1: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는 소리 내는 이거 뭐죠? 바로 북.
0: Drum. Play, play.
1: 연주하다 라는 뜻의
0: play.
1: Well done. Wow, good job. 자, 그럼 이 사물놀이를 우리가 소개할 수 있게 한번 글을 써볼까요? Let's go!
0: About 사물놀이. 사물놀이 is a Korean percussion quartet. There are four musical instruments in 사물놀이. There is a small gong, a large gong, an hourglass drum, and a drum. I can play the drum. 사물놀이 is a Korean percussion quartet. There are four musical instruments in 사물놀이. There is a small gong, a large gong, an hourglass drum, and a drum. I can play the drum.
1: Wow, good job! 오늘 우리 사물놀이의 특징, 역사, 재미난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나라 전통, 문화, 그리고 영어 표현 아시죠? See you soon! Goodbye!

Welcome back to Activate English. Let's sing together. 저는 이지인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신나는 영어 동요의 세계로 여행 떠나볼까요? 오늘 함께할 노래.

0: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Today's song. Do re mi song.
0: 오늘의 노래 제목은 Do re mi song입니다. 네, 맞아요. Do re mi fa sol la ti do. 네, 여러분이 음악 시간에 배우는 이 게이름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나요? 이 게이름마다 각각의 재미있는 뜻이 있다는 걸요. 노래 속에 나온답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Let's sing together.

0: 네, 여러분 노래 잘 들어보았나요? 각 개 이름에 어떤 뜻이 있었어요? 돈은요? 레는요? 아, 조금 어려웠다고요? 걱정 마세요. 단어를 공부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볼까요? 멋진 뿔을 자랑하는 이 동물의 이름은 사슴이죠. 영어로는 deer이라고 얘기합니다. deer, deer, 사슴이에요. Very good. 다음 단어는요. 이번엔 사자가 나왔네요. 그 중에서도 암사자. 동물의 성별 중 암컷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female. 뭐라고요? female. 암컷의 female. Excellent. 잘했어요, 여러분. 아, 눈부셔요. 강한 빗줄기 때문에요. 해에서 내리쬐는 이 강한 빗줄기를 ray라고 말합니다. ray. ray. Excellent. 다음 단어는요. 와, 개의 털 색깔이 아주 멋지네요. 황금빛이죠? 황금빛을 뜻하는 단어는 golden입니다. golden, golden. 한 번 더. golden. Very good. 다음은요. 짜잔. 명암 속에 이름이 있죠? 이름을 영어로 name이라고 합니다. 이름, name, name. Super great! 자, 여러분, 너무 잘했습니다. 자, 이 주요 단어 다섯 개 잘 기억해야겠죠? 노랫말에 나온 더 많은 단어를 랩비트에 맞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Deer
0: 사슴
1: Female
0: 암컷의
1: Ray
0: 빗줄기
1: golden
0: 황금빛의
1: name
0: 이름
1: call
0: 부르다
1: myself
0: 나 자신
1: far
0: Mon
1: Long
0: Keen
1: Run
0: 달리다 네, 여러분 주요 단어 다섯 개를 리듬에 맞춰 반복해보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Deer, deer. Amcos을 말하고 싶다면 female, female. 강한 빗줄기는 ray, ray. 반짝반짝 황금빛의 golden, golden. 명암 속 이름은 name, name. Fantastic!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문장으로 수준을 높여봐야겠죠? 네, 여러분. 이번 노래에도 다양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돈은 사슴 중에서 암사슴이에요. Doe, a deer, a female deer. 한 번 더요. Doe, a deer, a female deer. Very good. 두 번째 문장도 볼까요? 레는 황금빛 태양에서 내려오는 빛이에요. 이렇게 말해봅니다. Ray, a drop of golden sun. Ray, a drop of golden sun. Good job. 다음은요. 그건 다시 우리를 도로 데려다 줄 거예요. That will bring us back to dough. That will bring us back to dough. Very good. 네, 여러분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단어와 문장을 기억하면서 자신 있게 노래 부르기에 도전해 보세요. 시작합니다. 도레미송, let's start!

네, 오늘 노랫말에 나온 표현 중에 That will bring us back to though. 이 표현을 기억하면서 노래를 반복해서 불러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신나는 노래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혹시 친구가 와서 나 이런 도움이

0: 하고 부탁을 했는데 너무 바빠서 난처했던 적 있나요? 당연히 너무 도와주고 싶어. 안 도와주고 싶은 건 아닌데 아 지금은 좀 곤란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영어로 상대방의 기분을 안 나쁘게 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준비됐나요? 그러면 오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5. Making suggestions. Monday. Sorry, but I'm a little busy. I can suggest another time when I'm busy.
0: Let's get ready. 우리 그림 함께 보면서 warm up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What do we see here now? 아, 자, 지금 회사인 것 같죠? It looks like an office. And the girl is holding a paper titled presentation. Presentation. Presentation이 뭘까요? 바로 발표. Present는 발표하다, 이렇게 보여주다 라는 뜻인데 presentation 해서 발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okay, the girl wants to do a presentation. Maybe she wants to practice. 자, practice 보죠? 연습하다. Let's practice 하면은 우리 연습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도 presentation을 practice 하고 싶은가 봐요. And she's talking to her co-worker. Co-worker 하면은 직장 동료.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co-worker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직장 동료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the guy is pointing at a stack of papers. 아, 그러면 좀 일이 많은가 봐요. 그저 할 일이 많아. He's busy. Busy. Busy가 뭐죠? 바쁜. 여기에서 sy여서 약간 c, busy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s 발음이 아니라 좀 z 발음에 가까워요. z. 그래서 busy 하면 됩니다. 아, 이렇게 그림 보고 나니까 오늘의 대화 좀 더 궁금해지는데요. Today's dialogue, let's take a listen.
1: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2: Sorry, but I'm a little busy. How about we practice after lunch?
1: Okay, that sounds good.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 자,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들어갑니다. 따다! 자, let's practice 땡땡 now 입니다. Let's practice 라고 하면은 이제 let's는 뭔가 이렇게 우리 하자, 제안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우리 뭐 let's go 하면은 우리 가자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let's 뭐 practice, 여기서는 practice가 있으니까 let's practice 하면 우리 연습하자 라는 얘긴데 now,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지금 연습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연습하고 싶은지 우리 그 뒤에 땡땡 빈칸 안에 들어가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지금 발표 연습하자이죠. 발표, 우리 아까 배웠던 것 같은데 발표 뭐였죠? 이렇게 보여주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들어있는 네, 그래서 our presentation, 우리의 발표니까 our presentation을 빈칸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네, 맞아요. 그래서 let's practice, 우리 연습하자. Our presentation, 우리의 발표, now, 지금. 아주 간단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빈칸에 다른 단어를 넣어서 한번 다른 표현으로 사용을 해볼까요? 자, let's practice 땡땡 뒤에 우리 영어 연습하자. 지금 우리 영어 연습하자 어떻게 하죠? 우리 영어, our English, 그죠? 따라해보세요. Let's practice our English now. Let's practice our English now. Let's practice our English now. 아, 네. 다 따라하셨나요? 여기서 our English라고 하면 한국말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의 영어? 약간 이상한가? 싶기도 한데 여기에서 의미는 우리가 쓰는 영어, 우리의 영어 실력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연습 한 번만 더 해봐요. 자, 이번엔 빈칸에 뭘 넣어볼까요? 우리 춤. 지금 우리 춤 연습하자. 쉬운데 춤, 춤 뭐죠? dance 맞죠? 그래서 let's practice our dance now 라고 하시면 됩니다. Great job.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Let's practice our dance now. 잘했어요. Let's move on to the next expression. 자, 한번 읽어 볼까요? Sorry, but I'm a little 땡땡.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Sorry, but. 그래서 미안해, 하지만. 그래서 미안하지만 아 뭔가 얘기를 할때좀 공손하게 좀 말하기 좀아 미안한데 하지만 나는 다른 걸 원해 이럴 때 sorry but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I'm a little 그러니까 나 조금 아나 조금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좀 불편한 얘기 꺼낼 때 공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Sorry but I'm a little 땡땡. 자, 이 땡땡 빈칸 안에 뭘 집어넣어 볼까요? 바빠. 바빠 뭐죠? 바빠. 우리 아까 또 배웠죠? Z 발음 난다 그랬어요. 중간에. Busy. 그쵸? Busy. 따라해 보세요. Sorry, but I'm a little busy. Sorry, but I'm a little busy. Sorry, but I'm a little busy. 네. 그래서 아까, 아, 나 지금 우리 발표 연습하고 싶어. 우리 같이 하자 했는데, 미안해. 지금 좀 바빠. 아, 곤란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다른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뒤에 빈칸에 피곤해. 피곤해를 넣으면, 아, 미안하지만 나 조금 피곤해. 이렇게 되는데, 피곤해가 뭘까요? Tired. Sorry, but I'm a little tired. Sorry, but I'm a little tired. Sorry, but I'm a little tired. 이것도 아, 나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뭘 해달라고 부탁할 때 그때 쓸수 있겠죠? 네. 그러면 빈칸에 다른 단어 한번 또 넣어볼게요. Sorry, but I'm a little 배고파. Hungry, hungry, hungry. 아, 배고파. Sorry, but I'm a little hungry. 아, 우리 뭐좀 먹고 시작할까? 할 때, Sorry, but I'm a little hungry. 쓸수 있어요. 자, 다른 표현이에요. How about we, 땡땡. How about 하면은, 이건 어때? 이건 어때? 란 뜻이에요. 이런 건 어떻니? 그래서 How about we 하면은, 우리 땡땡 하는 건좀 어때?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점심 먹고 연습하는 건 어때? 어떻게 할까요? How about we practice after lunch? 네. 점심시간 후에. 그래서 연습을 점심시간 후에 하다. 그래서 How about we practice after lunch?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How about we practice after lunch? 네. 자, 또 연습해 봐요. 우리 나중에 하는 건 어때? 나중에 뭐죠? Later. 그래서 How about we do it later? How about we do it later? How about we do it later? 네, 잘하셨어요. 마지막. 우리 내일 만나는 건 어때? 만나다, meet, 그죠? 내일, tomorrow. 그래서 How about we meet tomorrow? How about we meet tomorrow? How about we meet tomorrow? 여러분, 잘하셨어요. Good job! 붐붐 chant music starts.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Sorry, but I'm a little busy. Sorry, but I'm a little busy. How about we meet tomorrow? How about we meet tomorrow? Good job. 오늘 배운 표현들 복습하고 스피킹 연습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레벨업 해보는 시간. 띠링! 우리 이 그림 보면서 아까 표현들 배워봤었죠? 첫 번째 표현 뭘까요? 우리 배웠던 거. 땡땡, our presentation now 입니다. 자, presentation이 발표였죠? 우리의 발표. 그러면 땡땡, 우리의 발표 지금. 자,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 같이 연습하자. 연습해보자. 이렇게 친구한테 제안할 때

뭐라고 하죠? 3, 2, 1. 네, let's practice. Let's practice였어요. 따라해보세요.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Good. 이거는 쉬웠죠? Let's go 하는 것처럼 let's를 붙이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I'm a little busy. 땡땡, I'm a little busy. I'm a little busy 하면 나 지금 조금 바빠인데 어떻게 하면 더 공손해질까요? 3, 2, 1. 네. Sorry, but이 들어가야 되죠? 미안하지만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유용한 표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I'm afraid I can't. I'm afraid I can't. 여기서 afraid는 무섭다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I'm afraid I can't 하면은 무섭다가 아니라 아, 미안하지만 어쩌지? 이런 의미예요. 무섭다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 미안하지만 나 못할 것 같아. 어떡하지? 이런 의미가 있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한번더 따라해 보세요. I'm afraid I can't. 잘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답을 그러면 우리 점심 먹고 하는 건 어때? 라고 또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제안할까요? 땡땡, we practice after lunch. 네, how about we practice after lunch? 였죠? 이거 하는 건 어때? 라는 표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How about we practice after lunch? How about we practice after lunch? Good, 잘했습니다. 여기에 답변으로 Okay, that sounds good. 따라해 보세요. Okay, that sounds good. 한번 더. Okay, that sounds good. 알았어. 좋은 계획이야.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 Excellent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바빠서 친구의 제안을 거절해야 할때 유용한 표현. Sorry, but I'm a little busy.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비싼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학교 생활하다 보면 다른 친구들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텐데 그때 영어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볼래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5. Making suggestions. Tuesday. You should go to her now. I can tell my friend what to do.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 up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Wow, what do we see here? We see three rabbits. 그쵸? 근데 맨 오른쪽에 있는 토끼는 it's on the swing. Right? 그네 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깜짝 놀란 모습이네. 왜 깜짝 놀랐을까? 지금 그 옆에 있는 아빠 토끼? 어른 토끼가 하는 말을 듣고 놀랐어. 근데 you look at the rabbit pointing at the mom rabbit. 엄마 토끼한테 손가락

0: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아, 보니까 엄마 토끼가 화났네요. 막 지금 뿜뿜 하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mad, mad, mad가 있어요. 우리 보통 화났어 하면 angry 먼저 그 생각할 수 있는데, angry와 비슷한 그런 단어는 또 mad라고 있습니다. 네, mad, I'm mad, 나 화났어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근데 upset라는 단어도 있어요. upset, upset 이거는 화난 거 플러스 속상해, 속상한 감정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 I'm upset, I'm upset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nnoyed, annoyed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건 누가 막 귀찮게 했을 때, 누가 짜증나게 했을 때 짜증난, 내 짜증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I'm annoyed, annoyed. 네. 마지막 단어는요, furious. F 발음 주의하면서 furious. 네.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mad, upset, angry 보다 훨씬 더 강한 느낌의, 너무 화가 났어. 엄청 화난 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furious. I'm furious. 그럼 진짜 화가 난 거예요. 아, 엄마 토끼 좀 furious 한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궁금해진다. 우리 today's dialogue 함께 듣고 올게요.
1: Your mom looks really mad.
2: Really?
1: You should go to her now. You'd better hurry.
2: Oh no. Thanks for telling me.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갑니다. 떠더. You should 땡땡 now. 너 지금 뭐뭐 해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친구한테 제안할 때, 뭔가 해야 해 라고 말하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입니다. 그럼 이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너 지금 그녀에게 가봐. 아까 우리 대화에서는 엄마에게 가봐를 엄마를 her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녀에게 가봐.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빈칸에. 자, 3, 2, 1. 네, go to her. 그녀에게 가봐. go to her.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뭘까요? You should go to her now. 네, 따라해보세요. You should go to her now. You should go to her now. 네, go to her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 go to her 이렇게 부드럽게 발음해도 됩니다. 네,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빈칸에 다른 단어들을 한번 넣어서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너 지금 집에 가봐. 집에 가봐. 집에 가다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이건 좀 쉬운데. 집에 가! Go home! 하잖아요. 맞죠? You should go home now. You should go home now. You should go home now. 너 지금 집에 얼른 가봐. 집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또 연습을 해볼까요? 자, 빈칸에 다른 단어를 넣어볼게요. 너희 엄마한테 전화해봐. 자, 전화해봐. 전화해봐. Call. 그쵸? Call. 그러면 너희 엄마니까 your mom. 그래서 you should call your mom now. You should call her. You should call your mom now. You should call your mom now. 네, 잘했어요. 친구한테 제안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다른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You'd better, 땡땡. 뭐뭐 하는 게 좋을 걸. 아까 you should보다는 좀더 강한 표현이에요. 너 이거 하는 게 좋을 걸. 지금 당장 해. 이렇게 좀더 강하게 제안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better는 뭐뭐보다 더 좋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게 좋을 걸.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you'd는 you would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항상 you'd better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 한번 넣어볼게요. 서두르는 게 좋을 걸. 서두르다. 뭐라고 얘기하죠? 서두르다. hurry, hurry up 하잖아요. 그래서 hurry를 넣어서 you'd better hurry. you'd better hurry. 너 지금 서두르는 게 좋을 걸. 빨리빨리 해.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쓸수 있어요. you'd better hurry. 네.

빨리 등교해, 빨리 학교 가. You better hurr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또너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걸 이라는 말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하는 게 어떨까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뭐라고 하죠? Be quiet 하잖아요. 그러면 be quiet을 빈칸에 넣어서 You better be quiet. You better be quiet. 자, 우리 도서관에 있어요. 도서관에서, 너 지금 조용히 해. 빨리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걸. 이런 느낌이죠. You better be quiet. 또 다른 표현. 너 오늘 끝내는 게 좋을 걸. 너 오늘 숙제 오늘 끝내는 게 좋을 걸. 이거 어떻게 얘기하죠? 오늘 끝내다. Finish it today. Finish it today. You better finish it today. 오늘 끝내는 게 좋을 거야. The deadline is today. 데드라인이 오늘이거든. You'd better finish it today. You'd better finish it today. 잘했어요, 여러분. 자,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Thanks for 땡땡 me. 네, 뭐뭐 해서 땡땡 해서 고마워. 고마워. 뭐뭐 해줘서 고마워. 이런 표현이에요. 말해줘서 고마워는 말하다, 말하다. Tell, 그죠? 근데 여기는 항상 ing를 넣어서 telling me 이렇게 씁니다. Thanks for telling me. Thanks for telling me. Thanks for telling me. 나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도와줘서 고마워는 뭐죠? 도와줘. Help죠. 근데 아까 ing 항상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helping. 그러면 thanks for helping me. Thanks for helping me. Thanks for helping me. 네. 전화해줘서 고마워. 나한테 전화해줘서 고마워. 아까 전화 뭐였죠? Call. 그쵸? 그러면 ing 붙여서 calling. Thanks for calling me. Thanks for calling me. Thanks for calling me. Great job, everyone. 너무 잘해줬어요. Boom, boom, chant. Drop the beat. You should, you should. You should, you should. You'd better, you'd better, you'd better. You should go to her now. You should go to her now. You better hurry. You better hurry. Thanks for telling me. Thanks for telling me. Good job. 오늘 배운 표현도 복습하고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 띠링! 우리 오늘 함께 본 그림 같이 보면서 복습을 시작해 볼게요. Okay, we see those three rabbits here. 여기에서 아빠 토끼가 먼저 얘기했어요. Your mom looks really mad. 자, 따라해 보세요. Your mom looks really mad. Your mom looks really mad. 네, 여기에서 mad는 화난이었죠? angry 같은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너희 엄마가 정말 화가 나 보여. looks 보여라는 뜻이죠. 그래서 your mom looks really mad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우리 오늘 처음에 그 화난이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들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mad보다 더 화가 났을 때, 진짜 화가 났을 때 어떤 단어를 쓰는지 기억하나요? 3, 2, 1. 네, furious였죠? 그래서 your mom looks really furious 하면은 진짜 화가 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그래서 이제 딸 토끼가 really? 진짜?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빠 토끼가 또 지금 빨리 그녀에게 너 엄마한테 빨리 가봐라고 얘기했어요. 땡땡, go to her now 라고 얘기했는데,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네. 뭐뭐 해봐? 네. You should가 들어가야 되죠? You should go to her now. 자, 따라해 보세요. You should go to her now. You should go to her now. 지금 그녀에게 가보는 게 좋을 걸. 가봐, 빨리.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지금 서두르는 게 좋아. 서두르는 게 좋아.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이 빈칸에 hurry는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든지 한번 기억해 봐요. 3, 2, 1. 네. You'd better 였어요. 뭐뭐 하는 게 좋을 걸. 이렇게 또

제안하는 표현이었죠. You should보다는 좀더센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You'd better hurry라고 얘기하죠. 자, 따라해보세요. You'd better hurry. You'd better hurry. 네, 그래서 딸토끼가 Oh no, 땡땡, telling me라고 얘기했어요. 아, 말해줘서 고마워라고 얘기했는데, 자, 고마워. 그러면 자, thanks for가 들어가야 되죠. 네, 따라해보세요. Oh no, thanks for telling me. Oh no, thanks for telling me.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다른 친구들에게 뭔가 제안하고 싶을 때쓸수 있는 표현 배워봤어요. 만약에 친구 엄마가 화가 나 있어. 그럼, You should go to her now.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그럼 다음 수업에 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초쌤이에요. 친구들이랑 다른 친구들이랑 시간 약속 잡을 때 서로 다른 시간을 원해서 곤란한 적 있었나요? 그럴 때 유용한 표현 오늘 선생님과 함께 배워봐요. 다들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Let's go! Let's grow!
1: Week 15. Making suggestions. Wednesday. 2 doesn't work for me. I can say a time doesn't work for me.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먼저 보면서 warm up 해보는 시간 가져봐요.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now. What do we see here? 와!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 theme park인 것 같아요. 그죠? 놀이공원. 그럼 오늘 놀이공원 관련된 단어들 몇 개 좀 짚어보고 갈게요. 자, 제일 먼저 가운데 있는 기구, 가장 큰 기구. 뭐가 보이죠?

0: 회전목마가 보이죠? 회전목마는 영어로 merry-go-round라고 해요. merry-go-round. merry-go-round. 여기서 merry는 merry christmas 할때 즐거운, 이런 즐겁다라는 표현을, 의미를 가진 그 단어. merry가 맞고요. go-round는 우리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빙글빙글 돈다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전목마를 merry-go-round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이건 우리 롤러코스터. 다들 너무 잘 아는 그런 기구죠. 롤러코스터. 이거를 영어 발음으로는 롤러코스터라고 합니다. R 발음 유의해서 롤러는 약간 구르다. 코스트는 좀 미끄러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떼굴떼굴 미끄러지면서 우와 막 미끄러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롤러코스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람차, 커다란 그 놀이기구 있죠? 그래서 슉 이렇게 차 같은 거를 타면은 빙글빙글 돌아가서 저기 꼭대기에서 멀리까지 보이는 그 관람차, Ferris wheel이라고 해요. Ferris wheel. Ferris wheel. 재미있는 건이 Ferris가 이 관람차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래요. 네. 그리고 저기 솜사탕 파는 곳도 보이는데, 솜사탕은 영어로 cotton candy. cotton은 솜, cotton, 그쵸? 그리고 candy는 사탕. 그래서 솜사탕 하면 cotton candy. cotton 이렇게 T 발음 해도 되고, cotton 이렇게 먹어도 좋습니다. cotton candy. 네, 좋아요. 그림 보고 나니까 오늘 today's dialogue 빨리 더 듣고 싶다. Let's take a listen.
1: Shall we meet here at 2?
2: 2 doesn't work for me. How about 3?
1: Sure. We can get a hot dog after that.
2: Sounds yummy.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쏙쏙 귀에 들어오는 시간. 오늘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갑니다. 터더! Shall we 땡땡? 우리 뭐뭐 하자, 우리 뭐뭐 할까? 이렇게 제안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shall we 하고 그 뒤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그 빈칸에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 무엇을 먼저 제안해 볼까요? 여기에서 2시에 만날까? 이걸 한번 제안해 볼까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여기에 2시에 만나다. 그러면 만나다를 먼저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meet. 그죠? 여기, here, meet here at 2. 그쵸? 그래서, shall we meet here at 2? 너무 간단하죠? 따라해 보세요. Shall we meet here at 2? Shall we meet here at 2? 맞습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 뭐뭐 할까? 이렇게 제안할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 바꿔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회전목마 탈까? 우리 회전목마 탈까?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 아까 회전목마 같이 배웠는데. 자, 기억해 보세요. 우리 즐겁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기구 맞아요. Merry-go-round. 그래서 merry-go-round를 타다. 타다는 ride죠. 그래서 shall we ride the merry-go-round? 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Shall we ride the merry-go-round? Shall we ride the merry-go-round? 잘했어요. 우리 한번더 연습해 봐요. 잠깐 쉴까를 제안해 보고 싶어요. 잠깐 쉴까?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쉬다, 휴식 이런 거는 break라고도 하죠. break. 그러면 take a break. 휴식을 취하다. 그래서 shall we take a break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Shall we take a break? Shall we take a break? Shall we take a break? 우리 잠깐 쉴까?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럼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땡땡 doesn't work for me. 자, 여기에서 work는 일하다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work는 이렇게 작동하다, 뭐 아니면 나한테 맞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 되는데, 그래서 doesn't work니까 부정이죠. 그래서 뭐 나한테 맞지 않아, 나한테 잘 작동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땡땡 doesn't work for me. 그러면 나한테 그것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 나한테 맞지 않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2시는 그래서 안될것 같아, 나한테 잘안 맞아. 이 말은 어떻게 할까요? 빈칸에 그냥 to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to doesn't work for me. 네, 그럼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To doesn't work for me. To doesn't work for me. To doesn't work for me. 잘했어요. 그럼 이 표현을 한번 다르게 써볼게요. 월요일은 안 될 것 같아. 월요일은. 그러면 월요일을 빈칸에 넣으면 되겠죠. 월요일, Monday. 그래서 Monday doesn't work for me. 따라해보세요. Monday doesn't work for me. Monday doesn't work for me. 잘했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그 계획은 나한테 맞지 않아. 그 계획, 계획이 뭐죠? 영어로 plan, 맞죠? 그래서 that plan doesn't work for me 라고 하시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That plan doesn't work for me. That plan doesn't work for me. 나한테 맞지 않아. Let's move on to the next expression. We can 땡땡 after that. 자,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다. We can, 그쵸? After that. 그거 다음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그 다음에 우리 뭐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에 핫도그 먹자. 핫도그 먹자를 빈칸에 넣어볼까요? We can get a hot dog after that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한국말로는 먹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get a hot dog이니까 약간 사서 get 해서 먹자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We can get a hot dog after that. We can get a hot dog after that. 잘했어요. 솜사탕 먹자는 어떻게 제안할까요? 솜사탕 우리 아까 배웠는데 솜, cotton, candy는 네, 사탕이죠. 그래서 cotton candy. We can eat cotton candy after that. Repeat after me. We can eat cotton candy after that. 퍼레이드 보자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We can 보자 watch the parade after that. 그쵸? We can watch the parade after that. 다시 한번 We can watch the parade after that. Great job, everyone! Boom boom chant music cue. Shall we? Shall we meet here at 2? Shall we meet here at 2? 2 doesn't work for me. 2 doesn't work for me. How about 3? How about 3? Good job. 오늘 배운 표현 복습하고 스피킹 연습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 띠링! 그럼 우리 오늘 배웠던 표현들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봐요. 자, 팀파크가 나왔고요. 여러 가지 라이드, 놀이기구들이 보이는데 처음에 친구가 얘기했죠. 땡땡, meet here at 2. 자, 여기에서 2시에 만날까?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의 시작은, 이 질문의 시작은 뭘로 해야 될까요? 3, 2, 1. 맞췄나요? Shall we? 였죠? Shall we? 자, 따라해보세요. Shall we meet here at 2? Shall we meet here at 2? Shall we meet here at 2? 네, 이거였어요. 그러면 근데 2시는 나한테 맞지 않아. 2시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또 기억하나요? Do you remember? 2, 땡땡, for me. 뭐라고 하죠? 3, 2, 1. 네, doesn't work. 나한테 작동하지 않아, 나한테 맞지 않아. 2 doesn't work for me. 따라해보세요. 2 doesn't work for me. 2 doesn't work for me. Good. 자, 그러면 다음 표현이 뭐였죠? 다음에는 그러면은 3시는 어때? 라고 다시 제안을 했어요. 우리 how about? 이거 저번에도 배웠던 표현이죠? 이거는 어때? 라는 그런 질문에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라고 배웠는데 그래서 how about 3? 라고 물어봤어요. How about 3? 그럼 3시는 괜찮대요. 그래서 sure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핫도그도 먹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할까요?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갔을까? 3, 2, 1. 네, We can.

0: 우리는 할수 있다. 뭘할수 있다? 그 다음에 핫도그도 가서 사서 먹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sure, we can get a hot dog after that. Repeat after me. Sure, we can get a hot dog after that. 한번 더. Sure, we can get a hot dog after that. Great job. 그럼 여기에서 질문. 핫도그가 아니라 솜사탕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기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핫도그가 아니라 솜사탕인데, 솜사탕 영어로 솜, cotton, 그쵸? 사탕, candy. 그래서 sure, we can get cotton candy after that. 이거였죠? 따라해 보세요. Sure, we can get cotton candy after that. 다시 한번, sure, we can get cotton candy after that. 네, 잘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대응으로 sounds yummy라고 했어요. 네, sounds yummy. yummy는 맛있다, 그쵸? 맛있다. 근데 sounds, 들리다. 오, 맛있게 들리네. 그러니까 맛있을 것 같다라는 표현이죠. 따라해보세요. sounds yummy. sounds yummy. 어때요? 성초쌤이랑 이렇게 표현들 다 배워보니까 너무 쉽죠?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오늘은 우리 놀이동산, 놀이공원에 관련된 표현들도 배워보고, 그리고 이 시간은 나한테 안될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방법도 배워봤어요. Two doesn't work for me.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1: Cyber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2: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3: 내 꿈은 의사입니다.
4: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오늘은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굉장히 훈훈한 표현.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5. Making suggestions. Thursday.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I can offer help to a friend.
0: Let's get ready. 우리 같이 그림 보면서 warm up 해보는 시간.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picture. 아, 여기 지금 친구가 무슨 책을 보면서 완전 울상이네요. 뭐가 어렵나? 뭐가 잘 안 되나? 근데 책 앞에 있는 걸 보니까 막 더하기, 나누기, 분수

0: 이런 수학 부호들이 보여요. 아, 수학책이구나. 그럼 여기 수학 관련된 표현 좀몇 가지 짚어보고 갈까요? 자, 수학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Mathematics. 따라해보세요. Mathematics. Mathematics. 오, 근데 수학을 math라고 하던데. 딩동댕, 그것도 맞아요. Mathematics의 줄임말이 math입니다. 너무 길잖아요, 이 단어. 그래서 짧게 그냥 math라고 해도 돼요. th 발음 유의해서 math 이렇게 math 발음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학에 분수 있잖아요. 분수, 뭐 2분의 1, 4분의 3 이런 분수. 영어로 fraction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fraction. fraction. 그러면 소수는 뭐라고 할까요? 소수. 소수는 decimal. decimal. decim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2.1은 점을 point라고 해요. 그래서 2.1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계산하다. 계산하다라는 표현. 이 단어 뭘까요? calculate. 자, 따라해 보세요. calculate. 다시 한번. calculate. 여기에서 cal 처음에 시작하는 이 발음이 cal, 약간 이야, cal에 가까워요. 그래서 calculate 하지 말고 calculat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들, 이런 단어들 보고 나니까 오늘의 대화, today's dialogue 빨리 들어볼게요.
1: I can't do this math homework.
2: Really? What's the problem?
1: It's too hard for me.
2: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1: Yes, please.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들어갑니다. 짜잔! What's the 땡땡이란 질문이에요. What's the, what is the의 줄임말이죠. What's가. 그래서 what's the 하면은 뭐야, 뭐야라고 물어보는 건데 뒤에 땡땡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뭐가 땡땡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빈칸에 먼저 무엇을 넣을까요? 문제야, 문제, 문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문제를 영어로 맞아요. Problem. 여기서 problem은 어떤 뭐 수학 문제 같은 문제도 되지만 상황적으로 잘 풀리지 않는 문제도 problem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질문 어떻게 하는지, 발음 어떻게 하는지 따라해 보세요. What's the problem? 다시 한번. What's the problem? 다시 한번. What's the problem? 잘했어요. problem. 이렇게 프라블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problem, R 발음에서 problem 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럼 what's the problem이랑 굉장히 비슷한 질문이, 표현이 또 있어요. 자,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까는 무슨 문제야? 라고 물어봤는데 무슨 일이야? 막 친구가 울고 있어. 아니면 화가 나 있어.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볼까요? What's the matter 이렇게 물어봅니다. 따라해 보세요.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One last time. What's the matter? That's right. 여기에서 matter는 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What's the matter 하면은 무슨 일이야?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럼 연습 한번 더 해볼게요. 여기에 what 한 다음에 또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야 뭐가 잘못됐어? 라는 질문이 될까요? 자, 왜 그래? 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뭐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 약간 좀 부정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여기에 빈칸에 wrong이 들어가야 해요. What's wrong? 이러면, 뭐가 잘못됐어? 왜 그래? 이런 질문이에요. 따라해보세요.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wrong? 이 질문도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니까 머릿속에 꼭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다음 key expression. 짜잔! It's too 땡땡 for me. 네. 나한테 너무 땡땡이야. 라는 뜻이에요. too. 여기서 too는 너무 뭔가 과하다. 라는 뜻이죠. too. 그래서 it's too 땡땡 for me. 나한테 너무 뭔가 뭐야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이 빈칸에 어려워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어려워. 어려워 뭐죠? hard. 그래서 it's too hard for me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It's too hard for me. It's too hard for me. It's too hard for me. 라고 하면 돼요. 어떤 수학 문제, 뭐 아니면 테스트를 봤는데, 너무 어려워. 그러면 It's too hard for me.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연습 더 해볼게요. 너무 빨라. 이렇게 불평하고 싶어요. It's too 땡땡 for me. 빨라. 빨라는 fast죠. 그래서 It's too fast for me. 차를 탔는데 너무 빨라. 그럼 뭐라고 해요? It's too fast for me. One more time. It's too fast for me. Good. 이번에는 너무 매워. 음식 먹었는데 너무 매워. 이 얘기 어떻게 할까요? 매워. Spicy 맞죠? 그래서 It's too spicy for me. 다시 한번. It's too spicy for me. It's too spicy for me.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표현이에요. 내가 뭐뭐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할까? 해줄까? 이런 질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Would you like me to? 땡땡. 자, 그럼 이 빈칸에 널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를 집어넣고 싶은데, 그러면은 도와줬으면이니까 help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One more time.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One last time.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자, 도움의 손길을 내가 내밀고 싶을 때, 내가 널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 훈훈한 표현 바로 이겁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를 또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내 친구가 뭔가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러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을 때, 내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설명, explain이죠. 그래서, Would you like me to explain it? Would you like me to explain it? 다시 한번, Would you like me to explain it? 라고 합니다. 이거 들어줬으면 좋겠어? 뭔가 낑낑, 무거워서 낑낑대고 있어요, 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들어주다, carry. 그래서, Would you like me to carry it? Would you like me to carry it?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Good job, everyone! Boom, boom, chant, music starts! What's the problem? What's the problem? Too hard. Too hard. It's too hard for me. It's too hard for me.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Yes, please. Yes, please. Good job. 오늘 배운 표현들 복습하고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 띠링. 그림 보면서 한번 복습해봐요. 우리 여자친구가 뭐라고 울상지으면서 얘기했죠? I can't do this math homework 라고 했죠? 나이 수학 문제, 이 수학 숙제 못하겠어. 이렇게 불평했어요. 자, 읽어볼게요. I can't do this math homework. Repeat after me. I can't do this math homework. I can't do this math homework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really? 진짜? 뭐가 문제야? 라고 물어봤어요. 오늘 배운 이 key expression. 땡땡 the problem. 빈칸에 뭐가 들어가요? 3, 2, 1. What's가 들어가야죠. 뭐가 문제야? 뭐가?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요. 자, 함께 읽어봐요. Really? What's the problem? Really? What's the problem? Really? What's the problem? 잘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질문 하나. 그러면 what's the problem이 아니라, 이거 무슨 질문이야? 라고 물어보고 싶다면, 어떤 문제야? 뭐, 무슨 질문이야?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질문, 문제, 또 다른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 problem 말고, 뭘까? 그쵸, question을 넣어도 돼요. What's the question? What's the question? 어떤 질문이야? 라고 물어보면

물어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아, 나한테 너무 어려워라고 했어요. It's 땡땡 hard for me라고 했어요. 이 땡땡에 너무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너무 뭐라고 하죠? 네, that's right. It's too hard for me라고 하죠. 뭐가 과도할 때, 초과했을 때 too를 넘으면 됩니다. 그래서 It's too hard for me. 자, repeat after me. It's too hard for me. It's too hard for me. Good. 근데 여기에서 it's too hard 말고 어렵다에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똑같은 의미지만 다른 단어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좀더긴 단어인데 D로 시작하는 거. difficult. 그쵸? Hard, difficult. 다 같은 말이죠? 어렵다. 그래서 it's too difficult for me라고 해도 됩니다. It's too difficult for me. 그래서 남자친구가 내가 너 도와줄까? 내가 너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 훈훈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훈훈한 질문 시작 어떻게 하죠?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다시 한번.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네. 그래서 친구가 제발 도와줘. Yes, please. 했습니다. 오늘 표현들 다 너무 쉬웠다. 저랑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나요? 다른 친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는 방법 배워봤죠?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이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오늘은 이번 주 배운 표현들 복습하고 그리고 그 표현들을 가지고 짧은 글쓰기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준비됐나요? 오늘의 학습 목표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Let's go, let's grow.
1: Week 15. Making suggestions. Friday. A letter to help Jenny. I can write a letter to help a friend.
0: Memory match. 우리 이번 주 어떤 표현들을 배웠나, 머릿속에 잘 남아있나 확인해 보는 시간. 그럼 어떤 주제로 오늘 글쓰기 연습해 볼까요? Today's topic is a letter to help Jenny. 제니가 어려움에 처해 있나 봐요. 제니를 도와주는 편지. 우리 이번 주에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아니면 무엇인가 제안을 하고 뭐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들을 가지고 제니를 도와주는 편지를 한번 써볼 거예요. 우리 제니 어떤 어려움에 처했나? 그림을 먼저 볼게요. 그림 앞에 math class

math라고 이 blackboard에 써져 있는데 math가 뭐였죠? 맞아요. 수학이었죠? mathematics의 줄인 말 math. 그러면 우리 제니가 아마 이 가운데 울고 있는 친구인 것 같은데 아 수학 문제가 어렵구나.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제니를 도와주나 봐요. 그러면은 우리 편지 그럼 시작 한번 해볼까요? 편지 쓰기 처음 시작. Hi, 제니. 안녕, 제니. 하고 시작했어요. 자, 땡땡 the problem 이렇게 시작했네요. 뭐가 문제야? 뭐가 잘못돼서 뭐가 문제야? 라고 물어보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질문 처음에 시작 어떻게 할까요? 땡땡 the problem. 3, 2, 1. 맞았어요. What's the problem?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자, 따라해보세요. What's the problem? What's the problem? What's the problem? 뭐가 문제야?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뭐가 문제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 자, 그럼 여기에서 또 비슷한 표현들 배워봤었는데, what's the 땡땡 뒤에 problem만 바꿔서 비슷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문제야라기보다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봐도 되겠죠? 친구가 울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야? 뒤에 빈칸에 뭐가 들어가죠? 3, 2, 1. That's right, matter. 자, 따라해보세요. What's the matter? 뭐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Repeat after me.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또 비슷한 표현 하나 더 있어요. What's on 다음에 땡땡 뒤에 뭐가 잘못됐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니? 잘못됐니? 뒤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Yes. What's wrong?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가 잘못됐어? 왜 울고 있어? Repeat after me.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wrong? Why are you crying? What's wrong? 네, 이런 표현 우리 다 이번 주에 배워봤어요. 여기에서 또 don't be upset 이렇게 쓸수 있는데, upset이 뭐였죠? 네, 이렇게 화난 것뿐만 아니라 속상할 때, 네, upset라고 하죠. Don't be upset. Don't be upset. Don't be upset. 속상해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근데 또 여기에서 질문. 만약에 화내지 마.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뒤에 빈칸에 어떤 단어를 집어넣을까요? Upset이 아니라 그냥 화난 거. 자, 3, 2, 1. 맞았어요. Don't be mad. Don't be mad라고 하면 되겠죠? Mad는 angry 같은 화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다. 기억하고 있나요? 네, don't be mad 하면 됩니다. 그리고 you 땡땡 take your time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take your time은 무슨 뜻이에요? 좀 시간을 가져. 시간을 갖고 시간을 좀 가져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조언할 때 유용한 표현 우리 굉장히 여러 개를 배웠는데 You 땡땡 take your time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쉬 이게 힌트예요. 쉬. 자, 3, 2, 1. 네, should라는 단어입니다. You should take your time. 여기서 you should 땡땡 하면은 너 뭐뭐 해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자, repeat after me. You should take your time. You should take your time. You should take your time.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가져. 그런 뜻이죠. You should take your time. That's right. Next expression. 자, 이제 시간을 천천히 갖고 and you'd 땡땡 not give up 라고 했어요. You'd 땡땡 not give up. 여기에서 give up은 뭐예요? Give up. Give up은 포기하다예요. 포기하다. 근데 not give up 하니까 약간 포기하지 마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면 포기하지 마. 시간을 좀 갖고, 마음을 천천히 갖고,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여기서 you 땡땡땡땡이 뭐 들어갈까요? 여기서 힌트는 you'd예요. you would의 줄임말. you would. 땡땡. not give up. 기억이 날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 뭐, 어떻게 얘기할까요? 3, 2, 1.
Yes.

That's right. You'd better not give up. You better not give up. 너 포기하지 않는 게 좋을 걸. 포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표현도 될수 있네요. You better not give up. 포기하지 마. 그리고 여기에서 또 훈훈한 표현 하나 더 들어가네요.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주고 싶을 때, 도움, 너 필요하니? 내가 도와줄까? 내가 너 도와줬으면 좋겠니? 라는 질문. Would you, 땡땡, me to help you? 자,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가죠? 3, 2, 1. 네. 뭐 하면 좋겠니? 라는 질문이니까, 좋겠니? like가 들어갔어요.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따라해 보세요.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다시 한번.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One last time.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That's right. 도움이 필요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가 너무너무 고마워하겠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땡땡 about we meet at the library.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About이 같이 붙어 다니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about we meet at the library.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서 만난 건 어때?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힌트가 될 수도 있겠다. 그쵸? 우리 도서관에서 만나는 건 어때? 내가 도와줄게. 자, 앞에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네, 맞았어요.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How about we meet at the library? 이렇게 우리 도서관에서 만나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Repeat after me. How about we meet at the library? How about we meet at the library? One more time. How about we meet at the library? 우리 3시에 도서관에서 만나는 건 어때? 이렇게 시간 약속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이 질문을 할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이에요. 땡땡, we meet at the library. 이 뒤에 문장은 좀 비슷한데 처음에 물어보는 그 시작하는 단어가 다르다. 그쵸? 이 처음에 들어가는 빈칸,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땡땡, we meet at the library? 3, 2, 1, can you remember? Oh, I hope you did. Shall we meet at the library? 이것도 우리 도서관에서 만날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Repeat after me. Shall we meet at the library? Shall we meet at the library? Shall we meet at the library? Good job. 다음 표현. Can you make it at 3? 라고 물어봤어요. 이거는, 3시에 어때? 3시. 3시에 너 거기 가는 거 가능할 것 같아? 할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Can you make it at, can you make it at 3? 자, 듣고 따라해 보세요. Can you make it at 3? Can you make it at 3? Can you make it at 3? 3시에 가능할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I hope you feel better soon. 곧 너가 기분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죠? Repeat after me. I hope you feel better soon. I hope you feel better soon. I hope you feel better soon. 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글. From your friend Tom. 너의 친구 톰으로부터. 이렇게 정말 근사한 글짓기를 해봤어요. 우리가 배운 표현들로 이런 글도 쓸수 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Hi, Jenny. What's the problem? Don't be upset. You should take your time and you'd better not give up.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How about we meet at the library? Can you make it at 3? I hope you feel better soon. From your friend, Tom.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그럼 이제 원어민 발음.

0: 대충 들어보고 또 한번 연습해봐요.
1: Hi, Jenny. What's the problem? Don't be upset.

0: like me to help you? How about we meet at the library? Can you make it at 3? I hope you feel better soon. From your friend, Tom.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이번 주에는 다른 친구들에게 제안하고 조언할 때 유용한 표현들 많이 배워봤는데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it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How was your weekend? 주말 어땠나요? Did you have a good weekend? 주말 잘 보내고 왔죠? So did I. 선생님도 잘 보내고 왔는데요. But, you know, I just couldn't wait to see you guys. 선생님은 여러분을 너무 기다렸어요. Why? Because we are studying on a new topic.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Do you want to know? 우리 새로운 주제 알고 싶죠? Then let's find out what we are learning today. 오늘 학습 목표 보고 만나도록 해요.
1: Week 15. Being healthy. Monday. How does she stay healthy? I can say how to stay healthy.
0: All right, did you see what we're learning today?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될지 보고 왔나요? It's time for you to brain up your brains. Let's check out the vocabularies. 우리 친구들 단어부터 함께 볼게요. 자, here's our picture. 우리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What do you see? 무엇이 보이나요? 맞아요. We see a pig. 돼지 보이고요. And a hippo. 하마가 보이는데요. 이 두 친구들은 지금 What are they doing? 아, they're eating something and they're watching something.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어떤가요? They're having donuts. 그리고 뭔가 아이스 초콜릿 같은 거를 마시고 있는데 와우, 정말 건강에는 안 좋아 보여요. 그죠, 여러분? 자, 우리 일단 건강한이라는 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바로 healthy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Healthy. Healthy. Good. 자, 우리 hippo 친구, 우리 하마 친구가 지금 부러운 눈빛으로 TV 속에 있는 Rosie라는 친구를 보고 있는데요. I think she's a singer. 가수인 것 같아요.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보면서 아,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샐러드가 보이죠?

0: 건강한 음식이라고 하면 What is it?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 균형 잡힌 식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읽어볼까요? Well balanced meal. Well balanced meal. Great.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를 먹어야지 건강하고 우리 몸도 튼튼하겠죠. Like Rosie, 우리 TV에 나오는 Rosie라는 가수처럼요. 이 친구 좀 자세히 볼까요? 맞아요. 굉장히 건강하고 날씬해 보여요. 여러분, 날씬하는 영어로 slim입니다. 읽어볼까요? Slim. Slim. Very good. 자, 오늘 배운 단어들 잘 기억하면서 Let's check out today's dialogue.
1: How does Rosie stay slim? She eats well-balanced meals every day. Really? Yes, she always eats vegetables and takes dance classes after her show. That's why she looks healthy and fit.
0: Did you see our dialogue today? 오늘 대화문 잘 보고 왔나요? It's time for us to focus on. 대화문 속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선생님하고 배워볼 시간입니다. Our first pattern,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How does Rosie stay? 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stay 단어 중요하고요.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갔나요? Can you remember? 우리 힌트가 있습니다. Rosie는 어떻게 날씬함을 유지해?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단어죠? 날씬한이라는 단어? slim이 들어가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Rosie는 어떻게 날씬함을 유지해? How does Rosie stay slim? How does Rosie stay slim? 여러분, 여기서 stay가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stay라고 하면 어느 한 곳에 머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stay 뒤에 오는 단어를 잘 봐야 돼요. 형용사인 단어가 오게 된다면 뜻은 아예 달라집니다. 뭐뭐 한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Rosie는 어떻게 날씬함을 유지해라고 쓸수 있지만 좀더 자연스럽게 Rosie는 어떻게 그렇게 날씬해라고도 쓸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문장 한번 볼까요?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입니다. How does she stay 건강한이란 단어를 넣으면 되겠죠? Healthy입니다. Shall we read? How does she stay healthy? How does she stay healthy? 다음은요. 그는 어떻게 그렇게 강해입니다. 이번에 잘 보시면 주어가 바뀌었어요. she가 아니라 he죠. 그리고 강한이란 단어를 넣어야 됩니다. 단어는 바로 strong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는 어떻게 그렇게 강해? How does he stay strong? How does he stay strong? Good. 두 번째 표현은요. She eats, every day. 그녀는 매일 무엇을 먹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주어가 he, she, it이었을 때, 우리 현재 시제로 사용할 때는 동사에 s가 들어간다는 점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it이라는 단어 뒤에 s가 들어가죠. 자, 그렇다면 우리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힌트가 있죠? 그녀는 매일 균형 잡힌 식사를 해입니다. 자, 여러분, 균형 잡힌 식사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well balanced meals입니다. 읽어볼까요? She eats well balanced meals every day. She eats well balanced meals every day. 이번에는 그는 매일 치킨을 먹어입니다. 잘 보시면 주어가 he로 바뀌었고요. 동사가 it이 아니라 has입니다. 자, 무엇을 먹다라는 단어는 it 말고도 have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선 has를 썼어요. Why? 왜 그럴까요? 주어가 he, she, it이기 때문입니다. have's가 아닌 has로 변한다는 점잘 기억해야 되고요. 치킨은 튀긴 거니까 fried chicken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He has fried chicken every day. He has fried chicken every day. Good. 다음 표현은요. She eats vegetables입니다. 그녀는 야채를 먹어인데요.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자, 힌트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야채를 먹어인데요. Can you remember? 어떤 단어였죠? 맞아요. Always입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까요? She always eats vegetables. She always eats vegetables. Good.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always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빈도부사에 해당됩니다. 빈도부사가 뭘까요? 빈도부사는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항상 거의 매번이란 의미를 가진 단어 always가 있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은 always. 자, 그 다음에 보통이란 의미를 가진 단어 usually. 그리고 자주를 뜻하는 단어 often. 마지막으로 가끔을 뜻하는 단어 sometimes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빈도부사를 쓸 때 뒤에 동사가 온다는 점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그녀는 항상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라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 항상은 always고요. 우리 동사 어떤 단어 써야 될까요? 맞아요. 마시다, drink에 s를 넣어서 써야겠죠? 읽어볼까요? She always drinks energy drinks. 여기서 drink란 단어 두 가지가 더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일단 always 뒤에 오는 drink는 동사적인 의미 마시다 라는 뜻이고요. energy 뒤에 오는 drink는 음료라는 명사적인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요. 그는 자주 폰 게임을 해 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빈도부사 자주라는 단어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방금 전에 배웠는데 맞아요. often입니다. 읽어볼까요? He often plays mobile phone games. Great. 이번에는요. That's why she looks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뭐뭐처럼 보이는구나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빈칸은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그래서 그녀가 건강하고 몸이 좋아 보이는 거야 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건강한이란 단어는 healthy. 그리고 몸이 좋아 보이는 혹은 튼튼해 보이는 단어 기억하나요? 다이얼로그에 나왔는데 맞아요. fit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healthy and fit을 넣어서 문장 읽어볼게요. That's why she looks healthy and fit. That's why she looks healthy and fit. Good. 자, 여기서 여러분 look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look 뒤에 형용사가 오면 뭐뭐해 보인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and가 들어가면 앞에 형용사를 썼으면 뒤에도 형용사, 같은 품사를 써야 돼요. 자, 다른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신나고 밝아 보이는 거야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신나고 밝다 라는 표현은 excited and cheerful입니다. 읽어볼까요? That's why she looks excited and cheerful. That's why she looks excited and cheerful. Well done, everyone. Now it's beat and speak time. You're ready to sing along? Let's hit the music. How does she stay slim? How does she stay slim? She eats well-balanced meals every day. She eats well-balanced meals every day. How does she stay healthy? How does she stay healthy? She always eats vegetables. She always eats vegetables. That's why she looks healthy and fit. That's why she looks healthy and fit. Well done! Welcome back, everyone. Now it's time for us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시간입니다. Let's review. 우리 복습 한번 해볼 건데요. Here's our picture. 우리 그림을 보면서 대화문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우리 돼지 친구가 로즈를 보면서 어떻게 로즈는 그렇게 날씬해? 라는 문장이었죠? How does Rosie stay slim? 한번 더 읽을까요? How does Rosie stay slim? 그랬더니 우리 하마 친구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녀는 이것을 매일 먹어. 뭐였죠? 맞아요. 균형 잡힌 식사였습니다. Let's read. She eats well-balanced meals every day. She eats well-balanced meals every day. Really? 라고 우리 돼지 친구가 얘기하는데요. 한 번 더 물어볼까요? Really? Good. 자,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을 하죠? Yes. She eats vegetables. 야채를 항상 먹어입니다. 단어는 always였어요. 읽어볼게요. Yes, she always eats vegetables and takes dance classes after her show. 매일 항상 야채를 먹고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 연습을 하러 간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우리 문자하다, text랑 가끔 sometimes 빈도부사를 한번 써볼 거예요. 문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가끔 문자해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빈도부사 sometimes를 먼저 써야겠죠? 그리고 text가 뒤에 옵니다. 읽어볼까요? Yes, we sometimes text each other. Yes, we sometimes text each other. Good. 자, 그랬더니 아, 우리 돼지 친구가 뭔가를 느꼈어요. That's why she looks. 그녀가 건강하고 이렇게 튼튼해 보이는구나 라는 문장이었죠. 바로 healthy and fit이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That's why she looks healthy and fit. Very good,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that was our lesson today.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였죠? 맞아요, being healthy였는데요. 우리 주제가 건강함을 유지한다, 뭐 이런 표현이니까 우리 친구들도 항상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we'll see you next time. Bye bye.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Julie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저번 시간에 새로운 주제 시작했죠. Do you remember our new topic? 맞아요. Being healthy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being healthy하고 관련된 또 무언가를 배우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Then let's check w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오늘의 학습 목표 보고 만나요.
1: Week 15. Being healthy. Tuesday. Do you exercise? I can say how often I exercise.
0: Did you see what we're learning today?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될지 보고 왔나요? Then it's time to brain up. 우리 단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check our picture. 우리 그림을 볼 건데요. 그림 속에 지금 호랑이 친구가 축구를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다. 운동은 exercise. exercise이고요. 우리 벤치 위에 we have a turtle and a rabbit. 지금 거북이하고 토끼가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요. 토끼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에요. They have something with them. 지금 무엇을 들고 있는데 거북이는 1등한 한 트로피고요. 토끼는요, 2등을 한 메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보니까 I think they had a race. 달리기 경주에서 우리 거북이가 1등을 한 것 같습니다. 거북이가 어떻게 그렇게 빠를까요? 그게 바로 토끼의 궁금증인 것 같은데 빠른이란 단어는 fast. fast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뛰게 되었는지 거북이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북이 엄마가 굉장히 화났어요. 그죠? 뒤에는 방이 너무 어지러워요. 방을 좀 청소해 라고 잔소리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청소하다는 clean입니다. clean. 자, 과연 청소하는 거랑 달리기를 잘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우리 dialogue 한번 볼까요?
2: Do you exercise?
1: No. I rarely walk.
2: Really? Do you play any sports?
1: I hardly play sports. But I like watching sports games.
2: Then how are you so fast?
1: I run away when my mom calls me to clean my room.
0: Now it's for us to focus on. 오늘 배웠던 대화문 속에 중요한 포인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Do you로 시작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do you 하고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되면 해석은 너는 무엇무엇을 하니? 라는 질문이 됩니다. 우리 대화문 속에서는 우리 토끼가 거북이 친구에게 너는 운동하니? 라고 질문합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Do you exercise? 한 번 더 읽어볼까요? Do you exercise? Good. 자, 이번에는 너는 샤워할 때 노래 부르니?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in the shower가 샤워할 때이고요. 동사는 노래하다 라는 단어 sing을 넣으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Do you sing in the shower? Do you sing in the shower? Very good. 이번에는 I walk입니다. 자, 나는 걸어인데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자, 힌트입니다. 나는 거의 걷지 않아입니다. 한번 걸을까 말까 라는 뜻인데요.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맞아요. I rarely walk 라는 표현이었어요. 거북이의 답변이었죠. 자, 여러분 여기서 rarely 라는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우리 rarely는 빈도부사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배웠죠? 행동은 얼마나 자주 하는지입니다. 한 번 더 한 번씩 읽어볼까요? 우리 빈도부사.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오늘은 rarely 라는 단어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입니다. 다음 문장 볼 건데요. 이번에는 나는 아침에 거의 일찍 일어나지 않아 라는 표현입니다. I rarely 일어나다 라는 표현은 wake up입니다. 문장에 넣어서 읽어볼게요. I rarely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Good. 마지막 표현은요. I play sports. I like watching sports games. 자,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나요? 나는 운동은 거의 하지 않지만 스포츠 경기 보는 건 좋아해 라고 거북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아. rarely 말고 또 다른 단어를 쓸 수 있는데요. 바로 hardly입니다. 그리고 하지 않지만이기 때문에 but이 들어가겠죠? 읽어볼게요. I hardly play sports, but I like watching sports games. Great work, everyone!
3: Hello, world!
4: Ik, ek, ik, ek. 한국의 전통 무술 태권 동작을 따라해봤는데요. 어때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다고요? 맞아요. 태권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춤과 같은 동작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다리로 걸어 넘어뜨리는 무예거든요. Wow, it's amazing. 아주 오래 전부터 조상들은 태권을 수려해 왔는데요. 고려시대 무인들의 무예였던 태견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대중들의 오락 경기로 널리 행해졌다고 해요. 오늘날에는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이처럼 오늘은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생활체육의 기원을 알아볼 거예요. 익, 익, 익, 익, 익. 여러분은 생활체육하면 어떤 운동이 가장 먼저 생각나나요? 저는 에어로빅이 떠올라요. 후, 후, 후, 후. 경쾌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에어로빅. 미국의 내과 의사인 케네스 쿠퍼가 처음 만들었는데요. 에어로빅은 초기에 미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비행사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 쓰였다고 해요. How often do you do aerobics? Twice a week. 저는 지금 요가를 하고 있는데요. This is so hard for me. 요가는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고 정신을 통일시켜 심신을 달려하는 수행법인데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나라에서 시작됐어요. 오, it's India. 인도에서 요가는 수백 년에 걸쳐 전해 내려왔는데요. 요가 수행을 통해 자아를 깨닫고 해탈의 상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달려할 수 있는 운동법이죠. How often do you do yoga? Four times a week. 중국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태극권. 여러분도 본 적이 있나요? 태극권은 중국에서 가장 대중화된 무술인데요. 24개의 기본 동작과 기회 흐름을 조절하는 자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명 건강체조라고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른 아침에 공원에 나가면 태극권을 훈련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How often do you do Tai Chi? Once a week.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생활체육의 기원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 중에서 어떤 생활체육을 배워보고 싶나요?
0: Welcome back, everyone. It's time for us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타임입니다. 오늘 배웠던 dialogue, let's review them.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Here's our picture. 그림이 있고요. 우리 한번 첫 번째 대화문의 문장은 뭐였죠? 맞아요. 우리 토끼가 거북이에게 너 운동하니? 라는 질문이었죠.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바로 exercise인데요. 읽어볼까요? Do you exercise? 한 번 더. Do you exercise? Good. 운동하냐? 라고 질문했더니 우리 거북이가 어떻게 대답하죠? No. 아니래요. 나는 거의 걷지 않아 라는 문장이었어요. Can you remember? 맞아요. I rarely walk.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 rarely walk. Good. 자, 그랬더니 우리 토끼가 놀랍니다. Really? 정말? 그리고 어떻게 또 질문을 하죠? Do you play any sports? 어, 너 스포츠도 해? 라고 물어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Do you play any sports?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하죠? I play any sports. 나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아. Hardl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hardly는 rarely처럼 같은 단어예요. 그렇지만 I like watching sports games. 그렇지만 나는 운동 경기를 보는 걸 좋아해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 hardly play any sports, but I like watching sports games. 아, 스포츠는 안 하지만 경기 보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아까 선생님 얘기해줬죠. Rarely랑 hardly랑 같은 단어라고요. 우리 hardly를 넣어서 다른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어울리다 라는 동사 hang out을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는 거의 어울리지 않지만 매일 문자를 해 라는 문장 완성해 볼까요? We hardly hang out together, but we text every day. 여러분, 우리 문자하다 텍스트 저번에 배웠던 거 기억하죠?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We hardly hang out together, but we text every day. 아, 다음 볼게요. 자, 우리 토끼가 더 궁금한 게 많아집니다. Then, how are you so fast? 그렇다면 너 왜 이렇게 빠른 거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Then, how are you so fast? 선생님도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빠르죠? 아, 우리 거북의 답이 있습니다. I run away when my mom calls me to clean my room. 아, 우리 거북이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가 내 방을 청소하라고 부르실 때 run away. 우리 run away는 뭐죠? 맞아요. 나 도망가 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 한

번더 읽어볼게요. I run away when my mom calls me to clean my room. 아, 여기서 1등을 한 비결이 있었네요.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북이였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1등을 했네요. Alright, 우리 대화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Now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오늘 수업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빈도부사인데요. Can you remember them? 다 기억할 수 있나요? 선생님이랑 한번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항상이라는 단어는 뭐였죠? 맞아요. Always. Always. 그 다음은 보통은 usually. Usually. 자주 기억할 수 있나요? Often. Often. 그리고 가끔은 sometimes. Sometimes이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배웠던 단어 있죠?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란 단어는 rarely. Rarely이고요.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지 볼게요. 우리 rarely 말고 같이 또쓸수 있는 단어는 hardly. Hardly였습니다. 자, 오늘 모든 게다 기억 안 나도 오늘 배웠던 부사 정도는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Until next tim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영어 공부하는 거 어떤가요? Are you keeping up with me? 잘 따라와주고 있나요? 아, 조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 있나요? Just remember to have your confidence. 우리 자신감을 갖고 I can do it,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임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무엇을 배우게 될지 함께 볼까요? Let's find out what we're learning today.
1: Week 15. Being healthy. Wednesday. Keep your hands clean. I can say, keep your hands clean.
0: All right, guys. Did you see what we're learning today?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될지 보고 왔나요? Keep that in mind. 잘 기억하면서 let's brain up your brain. 우리 친구들 오늘의 vocabulary 함께 볼까요? 자, here's our picture. 그림을 보면서 우리 단어를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핸드폰 친구가 있고 그 친구 앞에 아, 남학생이 있는데 우리 남자의 상태 어떤가요? How does he look? Oh, not good. 좋지 않아요. 아, 지금 보니까 무릎이 지금 다쳤어요. 넘어졌나? 넘어진 것 같아요. 손도

0: 굉장히 더러워요. 여러분, 더러우는 영어로 뭘까요? 바로 dirty입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dirty. dirty. 아, 손만 더러운 게 아니라 머리도 막 헝클어져 있고 얼굴도 안 좋아요.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저분은 messy. messy인데요. 자, 더럽고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로 핸드폰에 다가갔더니 우리 핸드폰이 단호하게 안 돼,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무엇을 하지 마라는 뜻은 don't입니다. 읽어볼까요? don't, don't. Very good, everyone.
1: Hey, your hands are dirty again. Don't touch me. Oh no, I fell down the stairs a while ago. Keep your hands clean. You make my face messy. Sorry, I'll clean both my hands and you.
0: Alright, did you guys see today's dialogue? 오늘 대화문 잘 보고 왔나요? It's time to focus on! 우리 대화문 속에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me입니다. 오, me로 끝나는 문장. Can you guys remember? 기억하나요? 힌트를 주자면, 나 만지지 마! 라고 얘기하는 핸드폰이 있었어요. 맞아요. 여기서는 don't touch me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Don't touch me. Don't touch me. 자, 여러분, 무엇을 하지 마라는 것은 don't인데요. don't라는 단어 뒤에 동사 원형을 써서 무엇무엇을 하지 마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은요. 나의 핸드폰을 만지지 마입니다. 자, don't touch가 만지지 마인데요. 무엇을 만지지 마라고 하죠? 나의 휴대폰입니다. 영어로는 my phone이죠. 우리 문장 읽어볼게요. Don't touch my phone. Don't touch my phone. Good. 이번에는 your hands 라는 표현인데요. Can you remember 이 문장 기억하나요? 맞아요. 힌트를 주자면 손을 깨끗하게 해, 깨끗이 해 라는 문장이었어요. 우리 핸드폰이 남학생한테 얘기를 하는 문장이었죠.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keep이랑 clean이 들어가서 문장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읽어볼게요. 손을 깨끗이 해. Keep your hands clean. Keep your hands clean. 자, 여러분, 여기서 keep이라는 단어는요, 동사 원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 동사 원형은 뭐였죠? 과거형도 아니고 s도 안 들어가는 원형 그 자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 명사가 있고 뒤에 형용사가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무엇무엇을 뭐뭐하게 해라. 그래서 너의 손을 깨끗하게 해라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단어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방을 깔끔하게 유지해 라는 표현이에요. 일단 유지하다 라는 동사는 keep이고요. 깔끔한 이라는 형용사는 tidy입니다. 읽어볼게요. Keep your room tidy. Keep your room tidy. Good. 이번에는 you, my face, 입니다. 빈칸 두 개 들어가는데요.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들,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자, 힌트는요. 너는 내 얼굴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라는 표현입니다. 자, 어떤 단어죠? 맞아요. 우리 첫 번째 빈칸은 make가 들어가고 지저분한이라는 단어 messy가 들어갑니다. Let's read. You make my face messy. You make my face messy. Good. 자, 여러분, 우리 make가 들어가면서 이런 문장은 이렇게 해석한다 입니다. 누구누구는 혹은 무엇은 어떤 것을 뭐뭐하게 만든다 입니다. 우리 방금 배운 문장을 넣어보면 너는 나의 얼굴을 지저분하게 만든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make는 여기서 무엇을 하게 만든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너는 내 머리를 지저분하게 만들어입니다. You make 나의 머리는 my hair입니다. Let's read. You make my hair messy. You make my hair messy. 이번엔 조금 더 긍정적인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You make me 행복한 happy입니다. Let's read. You make me happy. One more time. You make me happy. Great work, everyone.
2: Hello, world.

0: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 둘, 백만 스물 셋.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어떤 일을 하나요? I exercise every day.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생활 습관이 꼭 필요하죠.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알아볼 거예요. 공기가 아주 맑은데요. 이곳은 우리나라 경남 고성에 있는 양화마을입니다. 이 마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이 마을엔 장소에 비결이 있다고 해요. 그건 바로 water. 마을에서 나는 약수를 마시는 거예요. Would you like some water? How often do you drink water? 8 times a day. 네덜란드에서는 이렇게 멋진 풍차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풍차보다 더 자주 흔히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바이시클, 자전거입니다. 1970년대 이후부터 네덜란드 사람들에게는 자전거를 타는 게 일상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어디 가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설치되어 있어요. 네덜란드가 자전거 천국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었네요. How often do you ride a bike? Every day. 여기도는 저기도는 하얀 소름이 펼쳐진 겨울 왕국 핀란드에 왔어요. 핀란드에 오면 눈만큼이나 유명한 게 있다는데요. It's a sauna. 핀란드 사람들은 사우나를 정말 좋아해요. 얼마나 사우나를 좋아하냐면 사우나 버스, 사우나 곤돌라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겨울이 긴 핀란드에서는 약 2000년 전부터 추위를 이겨내고 근육을 불러주기 위해 사우나가 활성화되었다고 해요. 뜨거워! How often do you go to the sauna? Twice a week. 우와. 이곳은 정말 오래돼 보이는데요? 다들 뭔가를 마시고 있어요. What are they drinking? It's a tea. 이곳은 100년 된 중국의 찻집이래요. 중국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차를 즐겨 마시는데요. 차는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How often do you drink tea? 3 times a day.
1: Welcome back, everyone. Now it's time for us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우리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타임입니다. Our dialogue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let's review, 복습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이렇게 손도 더럽고 온몸이 엉망진창인 이 남자아이가 핸드폰을 만지려던 순간 우리 핸드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ey, your hands are dirty again. 너 손이 또 더러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Hey, your hands are dirty again. Good.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맞아요. 나 만지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don't touch me. 한 번 더 읽어볼까요? Don't touch me. Good. 이번에는 뭐뭐를 보다 라는 look at을 넣어서 나 쳐다보지 마, 나 보지 마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만들까요? 맞습니다. Don't look at을 써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Don't look at me. Don't look at me. Good. 그랬더니 우리 남자아이가 어떻게 얘기하죠? Oh no, I fell down the stairs a while ago. 아, 안 돼, 나 아까 전에, 좀 전에 계단에서 넘어졌어 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Oh no, I fell down the stairs a while ago. Good. 자, 그러면 우리 핸드폰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바로, 아, keep your hands clean.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너의 손을 깨끗하게 해. 한번 더 읽어볼까요? Keep your hands clean. Keep your hands clean. 그리고 한번 더 얘기를 합니다. You, my face. 너는 나의 얼굴을 어떻게 만든다? 지저분하게 만든다. 읽어볼게요. You make my face messy. You make my face messy. 이번엔 슬픈이라는 sad를 넣어서 문장을 한 번 더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에는 그녀는 나를 슬프게 만든다 라는 문장인데요. 만들어 볼까요? She makes me sad. 한 번 더. She makes me sad. Good. 자, 그랬더니 우리 남자아이가 어떻게 대답하죠? Sorry, I will clean both my hands and you. 미안해. 내 손과 너를 예쁘게 깨끗이 닦을게. 씻을게 라고 합니다. Shall we read one more time? 한 번 더 읽어볼까요? Sorry, I will clean both my hands and you. 얼른 빨리 가서 씻어서 우리 핸드폰 가지고 열심히 놀았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대화문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Now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고요. 자, 선생님하고 goodbye 인사하기 전에 오늘 배웠던 표현들 한 번 더 복습해야겠죠? 그래야지 우리 친구들의 자신감이 올라가니까. 자, 오늘은 명령문이 좀 있었어요. 무엇을 하지 마라는 표현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맞아요. Don't입니다. 우리 don't는 하지 마예요. 혹시 말하지 마라는 표현은 어떻게 쓸까요? Don't speak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Don't speak. Good. 그리고 너의 손을 깨끗하게 해라는 문장. Can you remember? 맞아요. Keep your hands clean. 였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도 이렇게 열심히 복습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Hi everyone!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Julie입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하고 영어 공부를 해볼 건데요. Are you ready to study English with me? 준비됐나요? Then get your eyes ready. 눈 준비하시고요. Get your ears ready. 들을 준비하시고요. And get your mouth ready. 우리 열심히 말할 준비도 되셨으면 Let's find out what we're learning today.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될지 학습 목표 빨리 보도록 할게요.
1: Week 15. Being healthy. Thursday. Take a rest. I can say, take a rest when you're tired.
0: All right, guys. Did you see what we're learning today?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될지 보고 왔나요? Keep that in mind. 잘 기억하면서 Let's brain up your brains. 우리 여러분의 뇌를 깨울 시간입니다. 우리 단어를 함께 볼게요. Here's our picture. 우리 오늘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두 친구가 where are they? They're in front of their computers. 컴퓨터 앞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요. How does he look? 굉장히 피곤하고 지금 막 침도 흘리고 지금 보니까

0: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한것 같아요. 우리 게임을 하다라는 단어는 play입니다. 읽어볼까요? play. play. Good. 아, 그랬더니 지금 게임을 너무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아무래도 하루 종일 밤새 한것 같아요. 우리 밤새는 all night. All night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밤새 게임을 하니 몸이 피곤하겠죠. 우리 피곤한이란 뜻은 tired. Tired. 자, 여러분 만약에 친구가 이렇게 피곤해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 건가요? 맞아요. 좀 쉬어라고 하겠죠. 쉬다. 쉼이라는 뜻은 rest. Rest입니다. 자, 오늘 단어는 이렇습니다. 단어를 잘 기억하면서 Let's check our dialogue.
1: Why are your eyes so red? I played a new computer game, Lawn, all night. All night? If you keep doing that, you'll turn into a zombie. It's so addictive. I can't stop now. Take a rest when you're tired. It's not good for you.
0: It's time for us to focus on. 우리 중요한 부분을 집중해서 보는 시간입니다. Our first expression,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이렇습니다. 문장이 좀 긴데요. 빈칸이 세 개나 됩니다. Can you guys remember them all? 다 기억할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문장의 뜻은 만약 너가 그것을 계속한다면 너는 좀비가 될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한 친구에게 다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었죠. 일단 만약 너가 그것을 계속 한다면 이란 단어는 if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한다면의 의미인 keep이 들어가고 너는 무엇이 될 거야 라는 단어 you will, you will을 줄인 단어가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f you keep doing that, You'll turn into a zombie.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if로 시작하는 부분이겠죠. if 뒤에 you가 들어가고 우리 keep처럼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은 만약 너가 무엇을 한다면 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뒷부분은 you 주어가 들어가고 will이 들어가면서 너는 무엇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만약 너가 뭐뭐 한다면 너는 뭐뭐 하게 될 거야 라고 해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다음 문장 볼 거예요. 이번 문장은 만약 너가 게임을 계속한다면 너는 피곤할 거야 라는 문장이에요. If you keep 뒤에 계속 한다면 우리 게임을 한다 라는 동사 어떤 단어였죠? play인데요. 여기서는 playing을 씁니다. 그리고 피곤할 거야 라는 부분에 피곤한 tired를 넣었어요. 읽어볼게요. If you keep playing games, you'll be tired. If you keep playing games, you'll be tired. 여기서 우리 keep이라는 단어를 잘 봐야 돼요. keep 뒤에는 우리 동사 ing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무엇 무엇을 하는 것을 계속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서 잘 보시면 play 뒤에 ing가 들어가면서 게임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돼요. 게임 하는 것을 keep 계속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만약 너가 계속 초콜릿을 먹는다면 너는 치통이 생길 거야 입니다. 자, 우리 계속 먹는다 라는 단어는 keep eating 입니다. 그리고 치통 우리 예전에 한번 배웠는데 기억할까요? 맞아요. toothache 입니다. Let's read the sentence. 문장 읽어볼 거예요. If you keep eating chocolate, you get a toothache. One more time. If you keep eating chocolate, you will get a toothache. 자, 다음 표현은요. I now입니다. 자, 어떤 문장이었는지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나는 지금 멈출 수 없어 라는 뜻이었어요. 맞아요. I can't stop now. I can't stop now. 아, 게임하는 걸 멈출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can't를 잘 보시면 됩니다. can't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서 무엇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석이 돼요.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는 게임을 할 수 없어입니다. 자, 우리 할 수 없어는 can't고요. 동사 원형인 play가 들어가야겠죠? Let's read. I can't play games. I can't play games. Good. 이번에는 나는 지금 공부할 수 없어입니다. 무엇을 할 수 없어 하는 can't, 동사 어떤

넣어야 될까요? 맞아요. study입니다. Let's read. I can't study now. I can't study now. Good. 자, 다음 표현은요. Take a rest. Your. 일단 take a rest은 쉬라 라는 표현이죠.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나요? 자, 너가 피곤할 때 쉬어 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 빈칸에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죠. Take a rest when you're tired. 한 번 더. Take a rest when you're tired. 자, 여러분, 우리 when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when이라고 하면 언제인데? 아, 여기서는 언제라고 해석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할 때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적합해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해줄 건데요. 우리 when 뒤에 주어가 오고 동사 원형이 오면은 너가 뭐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when 있고요. 주어 you. 그리고 are 있죠.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이 되면 when의 뜻은 뭐뭐 할 때라고 기억하면 돼요. 다음 문장은요. Take a rest when you tired. 앞에 문장이랑 같은 거예요. 우리 앞에는 are를 썼지만 다른 동사를 써볼 거예요. 바로 feel입니다. feel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Take a rest when you feel tired.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너가 아플 때 쉬어 라는 문장인데요. Take a rest when you 하고 어떤 동사가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 방금 배웠던 feel을 쓸 거고요. 아픈이라는 단어 sick을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Take a rest when you feel sick. Take a rest when you feel sick. Good work, everyone! Now it's beat and speak time. You're ready to sing along? Let's hit the music! If you keep doing that, you'll turn into a zombie. If you keep doing that, you'll turn into a zombie. I can't stop now. I can't stop now. If you keep playing games, you'll be tired. If you keep playing games, you'll be tired. I can't stop now. I can't stop now. Take a rest when you're tired. Take a rest when you're tired. Good job! Now it's for us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여러분,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타임입니다. 우리 오늘 대화문을 한 번 더 보도록 해요. Let's review. 자, 우리 컴퓨터 앞에 지금 두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 게임을 밤새 내내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문장 무엇이었죠? 맞아요. 우리 걱정이 많은 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Why are your eyes so red? 너의 눈 왜 이렇게 빨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Why are your eyes so red? 눈이 왜 이렇게 빨갛죠? 대답을 합니다. I played a new computer game, Lone, all night. 나 Lone이라는 새로운 게임을 밤새 내내 했어. 아,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 played a new computer game, Lone, all night. 그랬더니 우리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하죠? All night? 밤새 내내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빈칸 나갑니다. 어떤 단어들이 들어갔죠? 맞아요. 뜻은 계속 너가 그렇게 하면 좀비가 될 것이야 라는 문장이었죠? If you keep doing that, you'll turn into a zombie. 한 번 더. If you keep doing that, you'll turn into a zombie.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함께 넣어볼 거예요. 소리 지르다 라는 단어는 shout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잃다 하는 lose라는 단어를 넣어볼 건데요. 자, 문장은요. 너가 계속 그렇게 소리를 치면 혹은 소리를 내면 너는 목소리를 잃을 것이야 라는 문장인데요. If you keep은 주어졌어요. 뒤에 맞아요. shouting이 들어가고요. You will lose your voice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 거예요. 너가 계속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면 너는 목소리를 잃을 것이야 입니다. 읽어볼까요? All night if you keep shouting.

shouting, you will lose your voice. All night, if you keep shouting, you will lose your voice. Good. 자, 그랬더니 이 친구 어떻게 대답하죠? It's so addictive. 너무 중독적이야. 이라고 합니다.

되겠죠? 읽어볼까요? It's so addictive. I can't sleep tonight. 한 번 더. It's so addictive. I can't sleep tonight. 이번에는 take a rest. 아, when you're tired가 들어가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Take a rest when you're tired. 피곤할 때 쉬어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It's not good for you. It's not good for you입니다. 자, 이번엔 너무 많은 too much를 넣어볼 거예요. 아, 숙제가 너무 많으면 쉬어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take a rest when you have too much homework. Take a rest when you have too much homework. Well done,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How was it? 어땠나요?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를 해보니 It's not so difficult, right? 그렇게 어렵진 않죠?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Practice makes it better, okay? 항상 연습은 우리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니까 연습 매일 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how's your week so far? 이번 한 주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은 드디어 writing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텐데요. What was our topic? 우리 주제가 뭐였죠? 맞아요. Being healthy, 건강함을 유지하는 법이라는 주제였는데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요? 맞아요. 첫 번째로는 we have to think about what we eat.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중요해요. 특히나 균형 잡힌 식사였죠? Well, balanced meal 중요했고요. 그리고 we have to exercise,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we have to be clean, 청결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피곤할 땐 쉬어야 돼요. Take a rest when you're tired. 이 표현들 다 기억하죠? 잘 기억했으면 오늘 무슨 writing topic이 있는지 함께 볼까요?
1: Week 15. Being healthy. Friday. Write a newspaper article. I can write a newspaper article about being healthy.
0: All right, guys. It's time for us to make patterns to story.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들을 한 번 더 복습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의 라이팅 주제 뭔지 함께 볼까요? Today's topic is write a newspaper article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Write a newspaper article. 자, 여러분 여기서 newspaper는 무슨 뜻이죠? 맞아요. 신문이고요. What about article? Article은 기사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

신문 기사를 하나 작성해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문 기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그림은 이렇습니다. 우리 여자아이랑 남자아이랑 나오는데 우리는 여자아이부터 보도록 할게요.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girl. 자, what is she doing? 이 친구 무엇을 하고 있죠? She's eating. 식사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것으로 가득해요. What is it? 무엇이죠? 맞아요. 세균 덩어리로 가득합니다. That means something, right? 무엇을 의미하죠? 맞아요. She didn't wash her hands. 손을 안 씻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그리고 밑에 그림을 보면, I think she has a stomach ache. 복통이 왔나 봅니다. 이래서 우리는 청결해야겠죠? 이번에는 Let's take a look at the boy. 우리 남자아이를 볼 건데요. What is he doing? 이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데, 옆에 우리 간식이 가득해요. Maybe he's going to eat them all. 다 먹으려고 하나 봐요.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음식을 가득 먹으니 당연히 어떤가요? 무기력하겠죠. 사람이 운동도 하고 그래야지 건강한데. 자, 요 내용으로 우리 함께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sentence, 우리 첫 번째 문장은요. They로 시작하고요. 그들의 손을 깨끗이 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don't로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명령문을 배웠을 때 don't touch 했던 거 기억나죠? 그 단어 don't 앞에 they라는 주어를 넣으면 그들은 무엇무엇 하지 않는다라고도 쓸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문장 한번 끝내 볼까요? 그들의 손을 깨끗이 하지 않는다입니다. They don't keep their hands clean. 한번 읽어 볼까요? They don't keep their hands clean. 여기서 they는 누구죠? 맞아요. 우리 10대 아이들. 특히나 이 여자아이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다음 문장은요. And 운동하지 않는다. enough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 자, 운동을 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enough라는 단어가 있어요. enough는 충분한이란 뜻이에요. 이 문장은 그리고 그들은 충분히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않는다. 뭐뭐 하지 않는다. Don't가 들어가고요. 운동하다라는 동사 exercise가 들어가겠죠? Let's read. And don't exercise enough. 한번 더 읽어볼까요? And don't exercise enough. Good. 그리고 다음 문장은요. They 자주 걸은다. Exercise. 그들은 운동을 자주 걸은다라고 합니다. 걸은다라는 것은 한번 운동을 하다가 다음에 또안 하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죠. 자, 여기서 자주라는 단어 기억할까요? 빈도 부사였어요. 맞아요. often이고요. 우리 걸은다라는 단어는 skip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그들은 운동을 자주 걸은다. They often skip exercise. 한번 더. They often skip exercise. And 거의 씻지 않는다. Their hands before meals.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식사 전에 손을 거의 씻지 않는다입니다. 여기서도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빈도부사가 들어가는데요.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맞아요. Rarely이고요. 씻다라는 단어 wash를 넣어서 let's read. And rarely wash their hands before meals. 한번 더. And rarely wash their hands before meals. Good. 여러분, 여기서 rarely 말고 또쓸수 있는 단어. Can you remember? 맞아요. hardly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wash 말고 clean이라는 단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Very good. 자, 다음 문장은 please, 손을 깨끗이 유지하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please가 들어가면 무엇무엇 해주세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우리가 만들 문장은 명령문처럼 만들 거예요. 즉,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서 동사는 유지하다라는 keep으로 시작하겠죠? 바로 keep your hands clean입니다. Shall we read? 읽어볼까요? Please keep your hands clean. 한번 더. Please keep your hands clean. 마지막 한번 더. Please keep your hands clean. 그리고 다음 문장은 운동하세요입니다. 깨끗하게 손도 씻고 그리고 운동도 하라고 합니다. 우리 운동하세요인데요. 앞에

0: 의미가 있어서 하세요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명령문처럼 또 써야겠죠. 운동하다라는 동사는 exercise입니다. exercise regularly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regularly라는 단어는 규칙적으로라는 단어예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읽어볼까요? exercise regularly. Good. 다음 부분은 and stay healthy. 요 부분은 어떤 뜻일까요? 건강을 유지하세요입니다. 자, 이 부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exercise regularly and stay healthy. 한 번 더. exercise regularly and stay healthy. Very good, everyone. 자, 이렇게 오늘 newspaper article, 신문 기사가 완성이 됐는데요. 선생님하고 문장 하나하나 열심히 읽어보도록 해요. 일단 기사의 제목부터 볼까요? Teens stay healthy. 무슨 뜻이죠? 맞아요. 10대들 혹은 청소년들 건강을 유지해라 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볼까요? Many teenagers do not take care of their health these days. 자, many teenagers, 많은 10대들이 these days, 요즘에 do not take care of their health. 그들의 건강을 챙기지 않는다 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Many teenagers do not take care of their health these days. 다음 문장 볼게요. They don't keep their hands clean. 그들은 그들의 손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and don't exercise enough. 충분히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They don't keep their hands clean and don't exercise enough. 다음 문장은 they often skip exercise. 그들은요, 운동을 거른다입니다. And rarely wash their hands before meals. 그리고 그들은요, 손을 식사 전에 거의 씻지 않습니다입니다. Shall we read? 읽어볼까요? They often skip exercise and rarely wash their hands before meals. 문장이 기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ey often skip exercise and rarely wash their hands before meals. Good. 마지막입니다. Please keep your hands clean. 자, 너의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입니다. Please keep your hands clean. 다음, exercise regularly. 우리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세요이죠. Exercise regularly and stay healthy. 건강함을 유지하세요. 요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까요? Please keep your hands clean. Exercise regularly and stay healthy. 마지막 한 번 더. Please keep your hands clean. Exercise regularly. And stay healthy. Very good, everyone.
1: Many teenagers do not take care of their health these days. They don't keep their hands clean and don't exercise enough. They often skip exercise and rarely wash their hands before meals. Please keep your hands clean, exercise regularly, and stay healthy.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guys, that was our writing for today. 오늘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How was it? 어땠나요? 오늘 글은 newspaper article이었어요. 신문 기사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기사에서 다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건강을 꼭 챙겨야 돼요. Okay? Always remember to be healthy. Alright?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선생님하고 즐겁게 집중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해요. We'll see you next tim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제별 필수 영단어를 만나는 시간 EBS랑 홈스쿨 초등 필수 영단어 레벨 1의 이경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요. 데이식스 다양한 사물 관련 표현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 어떤 단어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올게요.
1: Day 6. Do you have a pencil? Buy. Buy. Buy. Buy. 부 Doll. Doll. Doll. Doll. Pen. Pen. Pen. Pen. Ruler. Ruler. Ruler. Ruler. Crayon. Crayon. Crayon. Crayon. Eraser. Eraser. Eraser. Eraser. Pencil. Pencil. Pencil. Pencil. Notebook. Notebook. Notebook.

0: 자, 우리 다양한 사물 관련 표현들이 나왔는데요. 어떤 단어들이 있었는지 선생님과 함께 스텝 1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요. 먼저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Day 6, Do you have a pencil? 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대요? 너는 연필을 가지고 있니? 자, 우리 여기에서 단어 하나 나옵니다. 어떤 단어죠? 연필이라고 하는 pencil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자,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할 표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자주 볼수 있는 그런 학용품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가 어떤 공간인 것 같아요? 네, 문구점으로 보이죠? 문구점에 다양한 학용품들이 있고 또 인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학용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연필. 우리가 방금 봤던 연필 있고요. 오른쪽에 보니까 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개, 자라고 하는 eraser, ruler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펭수가 지금 다양한 학용품을 보면서 고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어떤 학용품을 골랐죠? 가위, scissors도 골랐고, 또 notebook, 공책도 골랐네요. 그런데 옆을 보니까 어떤 남자아이가 엄마를 이렇게 조르면서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네요. 인형 사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오른쪽으로 쭉 한번 가볼까요? 여자아이가 지금 카드를 내면서 물건을 구입, 사고 있죠? buy라고 할수 있고요. 밑에도 학용품들이 더 있네요. 딱풀, 그리고 크레용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빈칸 채워볼까요? 필요한 학용품을 사러 문구점에 간 펭수는 무엇을 골랐어요? 공책과 가위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더 살지 고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아이가 무슨 코너를 가리키고 있었죠? 인형 코너를 가리키면서 엄마를 조르고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봤던 10가지 단어를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쓰고 말해보는 시간, 스텝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Step 2. Let's listen and speak.
2: 단어를 들으며 세번 따라 말하면서 메모에 체크하고 두번 써보세요.
1: Bye. Bye. Buy. Doll. Doll. Doll. Pen. Pen. Pen. Ruler. Ruler. Ruler. Crayon. Crayon. Crayon. Eraser. Eraser. Eraser. Pencil. Pencil. Pencil. Notebook. Notebook. Notebook. Scissors. Scissors. Scissors. Glue stick. Glue stick. Glue stick.

자, 여러분 직접 단어를 말하고 또 따라 써보셨나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단어를 하나씩 뜻과 확인해 보면서 또 따라 써보는 Let's Handwrite Step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선생님과 단어를 하나씩 이 선에 맞추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 사다라고 하는 단어 by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쓰죠? B, U, Y의 순서대로 써보도록 할게요. B, U, Y 하면 by, 사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인형 나와 있는데요. 인형은 doll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쓸 때는 D, O, L, L 이렇게 L이 두번 나옵니다. 자, 세 번째 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죠. 펜은 그대로 P, E, N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자 볼까요? 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발음할 때는 ruler 이렇게 발음을 하고 쓸 때는 R, U, L, E, R 이렇게 써주면 ruler 자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 크레용이라고 하는 단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발음을 하게 되면 crayon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자, 크레용이지만 영어에서는 N으로 끝나기 때문에 발음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쓸 때는 C, R-A-Y-O-N 이렇게 써주면 crayon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단어 볼게요. 지우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지우개는 eraser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쓸 때는 E-R-A-S-E-R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pencil이라고 하는 연필 볼까요? 연필은 pencil, P-E-N, 펜 뒤에 C, IL의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옆에 한번 참고할 수 있는 단어, pencil case, 필통이라는 단어도 같이 알아둘게요. 우리가 case라고 하면 뭐뭐를 담는 그 보관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pencil case 하면 필통입니다. 자, 이어서 공책 볼까요? notebook. 이렇게 연결해서 한 단어로 써주시는 거예요. notebook, 어떻게 쓰죠? N-O-T-E, 그리고 book. B-O-O-K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가위 보겠습니다. 가위는요, scissors라고 쓰면 됩니다. I-S-S-O-R-S. 자, 그런데요, scissor이라고 하지 않고 scissors S를 뒤에 붙여줍니다. 자,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은 모양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지. 바지라고 하면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 이렇게 두 부분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죠. 자, 안경은 어때요? 안경도 왼쪽 렌즈와 오른쪽 렌즈가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복수형으로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S를 붙여준다는 의미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딱풀 볼까요? 딱풀은요, glue stick이라고 말하고요. 쓸 때는 G, L, U, E 여기까지가 glue고요. 이어서 stick, S-T-I-C-K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단어 써주셨다면 이어서 문장 연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요. 너는 연필을 가지고 있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너는 뭐뭐를 가지고 있니? 라고 할때 우리 이렇게 Do you have 뭐뭐뭐? 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연필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 거죠? 한번 써볼게요. Do you have? 가지고 있니? 자, 그런데 무엇을요? A pencil. 연필 한 개를. 물음표까지 꼭 맞춰주시고요. 자, 이어서 이것은 나의 공책이야 라고 하는 문장 볼게요. 이것은 뭐뭐야? This is 하고 my notebook. 무슨 단어죠? 공책이라고 하는 단어 나왔습니다. 써볼게요. This is my notebook. 자, 이렇게 써주고 문장부호까지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장 볼게요. 나는 딱풀을 가지고 있지 않아. 나는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 I have인데,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I don't have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단어 나왔어요? glue stick. 딱풀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써볼까요? I don't have a glue stick.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스펠링 맞게 쓰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연습하시고요. 자, 이어서 가위를 조심해.

0: 라고 하는 문장 볼게요. 자, be careful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조심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위를 조심해니까 scissors라는 단어 나왔어요. 써볼게요. be careful 써주시고 with scissor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다음 문장 볼게요. 나는 파란색 크레용을 가지고 있어. crayon이라고 하는 단어 나왔고요. 같이 한번 써볼게요. I have. 나는 가지고 있어. 그런데 무엇을요? A blue crayon.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는 연습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ep 4. 연습 문제인데요. 여러분 교재 44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들려주는 단어의 순서대로 번호를 쓰시고요. 빈칸에 단어를 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파일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1: Pencil, ruler, notebook, pen.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답을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로 들었던 단어는 pencil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pencil 하면 어떤 뜻이에요? 연필이기 때문에 우리 연필 찾아서 1번 표시해 주시고 단어 써 주시면 됩니다. pencil, 연필이었고요. 두 번째로 들은 단어 볼까요? ruler이라고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ruler 여기다 써 주시고 2번도 표시해 주셨나요?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로 들은 단어 가볼게요. 세 번째로 들은 단어 notebook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공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표시해 주셨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습니다. pen이었죠? 4번 표시해 주시고 pen 이렇게 pen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펠링 순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우리 이어서 B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말 뜻과 단어를 연결을 해 주시고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eraser이라고 하면 어떤 학용품이었죠? 네, 지우개와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어서 줄에 맞게 이렇게 eraser 써 주시면 됩니다. 자, 2번 glue stick이니까 딱풀이 되겠죠? glue stick 한번더써 주시고요. 그리고 scissors 하면 가위란 뜻이니까 scissors 여기에 맞춰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C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우리말 뜻에 맞게 퍼즐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부터 볼게요. 1번, 크레용이라고 하는 단어 기억나시죠? 굉장히 비슷하지만, crayon이라고 발음이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로 1번 써볼게요. crayo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로 2번 확인해 봐야겠죠? 공책이라는 단어입니다. notebook이었고요. note. 뒤에는 book, 책이라고 하는 book이 들어가면 됩니다. book였습니다. 자, 이어서 가로 3번 볼게요. 사다라고 하는 단어, 세 글자였는데요. buy였습니다. 자, 마지막 4번은요. 인형, 가로 4번은 인형인데요. doll이 두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퍼즐까지 완성을 해봤고요. 이어서 D번 문장 한번 볼게요. 자,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는 자를 사용해 라고 하는 문장을 만들려면 그는 자를 사용해, 자라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He uses a ruler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인형은 책상 뒤에 있어 라고 할때그 인형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요? The doll is behind the desk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뭐뭐 뒤에 있다라고 할때 behind 뒤에라는 뜻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어서 너는 지우개를 몇개 가지고 있니? 할때 지우개라는 단어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How many erasers do you have? 여기서 have는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몇 개나 가지고 있니라고 할때 How many erasers do you have?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2번,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단어 카드를 배열을 해주셔서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문장은요, 첫 번째, 나는 공책을 원해. 우리 나는부터 시작을 해 주어야겠죠? I 와주면 되고요. 원한다. want 와주면 됩니다. 무엇을 원한다고 했죠? 공책을 원한다고 했으니까 I want a notebook 해주시면 나는 공책 한 권을 원해.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나는 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아부터 한번 볼까요? 나는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 I have 뭐뭐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고,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땐 I have 사이에 뭘 넣어주면 된다고 했는데요. 그게 바로 don't입니다. 그래서 I don't have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뭐뭐를 가지고 있지 않아 라는 표현이 돼요. 자, 여기서 뭘 가지고 있지 않아요? A pen, 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완성된 문장을 보면요. I don't have a pen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장 연습까지 우리 해봤어요. 자, 오늘의 Let's learn more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표현들도 한번 볼게요. Change 그리고 keep입니다. 자, 펭수가 집에 와서 쓰던 학용품을 새로운 학용품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다 라는 영어 단어는 뭐예요? change라고 하고요. 반대로 유지하다, 버리지 않고 계속 두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keep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keep과 change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 거 우리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예문 한번 볼까요? 우리 자리를 바꾸자! 바꾸자고 했으니까 let's change our seats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let's 뭐뭐뭐 하면 뭐뭐 하자라고 제안하는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자리를 바꾸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나는 내 고민형을 간직하고 싶어,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고 싶어 라고 할 때는 change 아니고 I want to keep my teddy bear. 여기서 teddy bear 하면요, 고민형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표현까지 알아봤고요.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초등 필수 영단어 레벨 2의 송현우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어느새 벌써 여섯 번째 단어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Day 6. What day is it today?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날짜와 관련된 새로운 표현 학습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1: Day 6. What day is it today? Calendar. Calendar. Calendar. Calendar. Monday. Monday. Monday. Monday. Tuesday. Tuesday. Tuesday. Tuesday. Wednesday. Wednesday. Wedn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Friday. Friday. Friday. Saturday. Saturday. Saturday. Satur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Week. Week. Week. Week. Weekend. Weekend. Weekend. Weekend. Today. Today. Today. Today. Tomorrow. Tomorrow.

0: Tomorrow. Tomorrow. Yesterday. Yesterday. Yesterday. Yesterday. Busy. Busy. Busy. Busy.
1: 잘 보셨나요? 자,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 만나본 단어들 정리하고 우리 스텝 1 이야기 같이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면 펭수의 방인 것 같아요. 근데 펭수가 지금 Today I'm busy. 오늘 나는 바빠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퀭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때 바쁜 영어로 busy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잘 보면 벽에 이렇게 크게 calendar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에는 당연히 우리 날짜와 요일들이 적혀 있죠. 우리 여러분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 요일을 우리말로 부르듯이 영어로도 부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Monday부터 우리 Sunday까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하는 요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우리가 일컬어서 주말, weekend라고 하고요. 우리 세 번째 주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오늘, today, 오늘 할 일은 노래 연습, 그리고 공부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펭수의 달력을 보세요. 달력 속 오늘은 16일이고, 셋째 주 무슨 요일일까요? 잘 보면 셋째 주 목요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목요일 이렇게 쓰면 되고요. 영어로는 Thursday가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펭수는 어제, 오늘, 내일 모두 일정이 있대요. 되게 바쁜 친구죠. 그래도 빈칸에는 계획이 없어서 쉴 수 있겠네요. 자, 월, 화, 수, 목, 금 전부 다 일정이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다른 말로 주말이죠. Weekend. 주말에는 계획이 없어서 쉴 수 있겠네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스텝 2고요. 여러분들 펜 들고 단어 들으면서 따라 말하고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0: Step 2. Let's listen and speak.
2: 단어를 들으며 세 번 따라 말하면서 메모에 체크하고 두 번 써보세요.
0: Calendar. Calendar. Calendar. Monday. Monday. Monday. Tuesday. Tuesday. Tuesday. Wednesday. Wedn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Friday. Friday. Saturday. Saturday. Saturday. Sunday. Sunday. Sunday. Week. Week. Week. Weekend. Weekend. Weekend. Today. Today. Today. Tomorrow. Tomorrow. Tomorrow. Yesterday. Yesterday. Yesterday. Busy, busy, busy.
1: 잘 듣고 써보셨을까요? 자, 이제는 step 3, let's handwrite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말하면서 다시 단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calendar입니다. 우리 calendar는 달력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날짜와 요일이 적혀있는 거 달력, calendar이고요. 같이 한번 적어볼까요? C, A, L. E-L 한 다음에 우리 D-E-R 같지만 D-A-R이란 사실. 그래서 D-A-R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쭉 이제 요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은 영어로 Monday입니다. 그래서 Monday 한번 적어볼게요. 자, M 이렇게 적어보실게요. M-O-N-D-A-Y. 저희 화수목축 나와 있는데 보시면 전부 다 day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하시면 이 앞에 있는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우리 화요일은 영어로 Tuesday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T-U-E-S 한 다음에 똑같이 day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Monday라는 단어 옆에 설명이 나와 있죠? 우리 요일은 첫 글자를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쓴다. 그래서 전부 다 M, T, W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수요일입니다. 우리 왠지 웨드네스데이 뭐 이렇게 읽어야 될것 같은데 우리 웬즈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설명을 보면 D를 발음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한번 적어볼까요? 철자가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WED, NES 한 다음에 똑같이 day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목요일은 영어로 Thursday입니다. 우리 이야기에서도 나왔었죠. 적어볼까요? THURSDAY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토일 남았겠죠. 우리 금요일은 영어로 Friday입니다. 우리 Friday 한번 적어볼까요? FRIDAY 생각보다 쉽죠? 그 다음에 Saturday 토요일입니다. 역시나 철자 주의해 주시고요. 한번 적어볼게요. SA 그 다음에 TU R 똑같이 뒤에는 day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일요일 Sunday입니다. 적어볼게요. SUNDAY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주일, 그 다음에 주라는 단어 있죠. 영어로는 week입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WEEK.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중이 있으면 주 말도 있겠죠. 주말은 영어로 weekend입니다. 자, 이때 이 weekend는요, week와 end가 합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의 끝. 그래서 주말 영어로 weekend입니다. 적어볼게요. 자, WEEK, 그 다음에 end, END,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주는 week라고 했죠. 날은 day이고요. 우리 달, 월은 month, 그리고 1년, 2년 할때 년은 year입니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내일, 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오늘부터 볼까요? 오늘은 영어로 today입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TODAY. 자, 그 다음에 tomorrow, 내일이란 뜻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을 얘기하는 거죠. 적어볼게요. TOMO. 자, 그 다음에 R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라는 거 주의하셔서 RROW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esterday입니다. yesterday는 오늘을 기준으로 전날을 얘기하는 거죠. 한번 적어볼까요? YES. TER, 그 다음에 day,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busy, 바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쁜의 반대말은 free, 한가한 이란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free time 할때 우리 free 한번 봤었던 친구예요. 한번 적어볼까요? BUSY.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세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표현이 포함된 문장들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Yuna stayed at home on Friday. 유나는요, 집에 있었습니다. 언제요? 금요일에요. 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유나, 주인공부터 써볼게요. 유나. 자, 그 다음에 있었다. stayed. 이렇게 써줘야겠죠? stayed at. 어디 있었냐면, 집에 있었어요. home. 자, 언제 집에 있었죠? on Friday. 자, 여러분들 같이 펜 들고 따라오셔야 돼요. 저만 쓰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It is Monday today. 오늘은 월요일이야 라고 해서 우리 월요일이란 단어 Monday와 오늘이란 뜻의 today도 같이 쓰였습니다. 같이 한번 적어 볼게요. It is Monday.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근데 언제냐면 오늘입니다. 그래서 today까지 이렇게 잘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입니다. 어느새 I have plans for the weekend. 나는요, 여기서 plan은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계획이 있어 언제?

0: for the weekend. 주말에 계획이 있다. 무언가 약속이 있나 보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I have. 자,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Plans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for the weekend. 우리 오늘 배우는 표현 주말이라고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문장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스텝 4인데요. Let's practice라고 해서 여러분들 A번부터 쭉 이제 문제가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면서 표현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A는요, 들려주는 단어의 순서대로 번호를 쓰고 빈칸에 단어를 쓰는 건데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순서부터 찾아보세요. 들어볼게요.
1: Thursday, Wednesday, Saturday, today.
0: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우리 요일을 일컫는 말들이 주르륵 지나갔던 것 같아요, 많이. 잘 보면, 우리 yesterday라고 나와 있고, 오른쪽에 그럼 언제일까요? 왠지 오늘이란 단어 들어가야 될것 같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요일이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떤 말부터 나왔을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 Thursday.
0: Thursday라고 아주 분명하게 들렸어요. 자, 어떤 요일이죠? 바로 목요일입니다. 우리 목요일에 해당하는 거 여기 두 번째 그림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 1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단어였을까요?
1: Wednesday.
0: Wednesday. 이번에는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은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이죠? 여기다가 2번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1: Saturday.
0: Saturday. 자, 이번에도 요일이 나왔어요. Saturday 남은 거 토요일. 여기에 3번. 그럼 마지막 단어는
1: Today.
0: today. 오늘이란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4번 해주시고, 자, 여러분들 우리 철자 연습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요렇게 됩니다. 첫 번째 Thursday, 목요일이란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Wednesday, 수요일이란 뜻인데 우리 철자 중요하니까 꼭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Saturday, 토요일입니다. 역시나 철자 잘 보시고 마지막 오늘, 강의를 듣는 오늘, 바로 today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선을 연결해서 단어를 완성하고 빈칸에 우리말 뜻을 쓰라고 하는데요. 자, 잘 보면 딱 봤을 때 어떤 말이 와야 될지 굉장히 쉽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1번 sun, sun이라고 시작하는 요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죠? 우리가 좋아하는 일요일, Sunday로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Sunday, 우리말 뜻은 일요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calendar이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날짜가 적혀 있는 거 달력이라고 하죠? calendar, 어디 세 번째로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달력이란 뜻. 마지막은 week와 end가 결합해서 주의 마지막 주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C입니다. 우리말 뜻에 맞게 퍼즐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는 건데요. 가로와 세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화요일. 자, 우리 화요일은 영어로 Tuesday입니다. 역시나 철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Tuesday. 우리 day는 알고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걸잘 기억해야 한다고 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월요일입니다. 우리 월요일은 Monday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Monday 오면 되고요. 3번 바쁜 영어로 busy. 그래서 우리 3번 세로에는 busy. 마지막 4번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실까요? 금요일? 저는 좋아하는데요. 영어로 Friday였습니다. 그래서 Friday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45쪽으로 넘어가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말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는 건데요. 오늘은 일요일이야. It is Sunday. 자, 오늘 영어로 우리 today죠. 그다음 두 번째, I have plans for. 나는 계획이 있는데 다음 주에 계획이 있어. 우리 주, 일주일 영어로 week였습니다. 마지막 3번, 그녀는 어제 야구를 했어. She played baseball. 자, 어제란 말 와야 합니다. 어제는 영어로 yesterday. 이렇게 와주시면 되죠.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1번 볼게요. What day is it? 빈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무슨 요일이니? 자, 우리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 공부했었죠. 바로 tomorrow입니다. 그래서 What day is it tomorrow?라고 물어봤고요. 대답은 It is Thursday라고 했고요. 그 다음 2번 What did you do last? 빈칸. 너는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니? 자, 이번에는 주말이라는 말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 last 뒤에는

주는 weekend라는 말 쓰면 되겠죠? 이때 weekend라고 해서 그 주의 마지막, 그래서 주말은 영어로 바로 weekend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I did my homework. 나는 숙제를 했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단어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weekly와 monthly입니다. 우리 오늘 나왔던 단어들인데요. 영어로 week는 주를, month는 달, 월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뒤에 ly를 붙여서 weekly는 매주의, 그리고 monthly는 한 달에 한 번의, 매월의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빈칸 채워보면요. 그들은 한 달에 한 번 회의가 있다. 한 달에 한 번 회의니까 they have a monthly meeting 이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매주 영화 보는 날을 즐긴다고 했으니까 we enjoy our weekly movie day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우는 날짜와 관련된 표현들 정말 중요하니까요. 우리 철자 잘 기억하면서 복습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표현들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교통사고가 아주 큰 인명피해를 낳는 사고로만 그것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케이블카가 추락했습니다. 10여 명이 사망했고 단한 명이 생존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프로레슬링 좋아하시는 분들 의외로 좀 많던데요. 뭐 저도 한때는 꽤 즐겨봤었습니다. 그 중에 존 시나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연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에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엮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첫 시작은 항상 그렇습니다만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 토픽스, 그리고 그첫 번째 토픽입니다. 케이블카 크래쉬 인 이탈리라고 되어 있군요. 자, 케이블카 크래쉬, 일부러 이제 앞에 첫 글자를 다 맞춘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에서 케이블카가 크래쉬, 추락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단 항상 뭔가 교통사고라든가 재난사건이 발생하면 what happened, 어떤 문제가 생겼고 피해가 얼마냐가 가장 집중적으로 보도되니까요. 그런 흐름을 염두에 두시고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Cable car crash in Italy. A cable car in Italy plummeted to the ground and then tumbled down the slope, killing 14 people. The lone survivor, a 5-year-old child, was hospitalized in serious condition. He was apparently saved by the embrace of his father, who died when the cabin crashed to the ground.
2: Cable car crash in Italy. A cable car in Italy plummeted to the ground and then tumbled down the slope, killing 14 people. The lone survivor, a 5-year-old child, was hospitalized in serious condition. He was apparently saved by the embrace of his father, who died when the cabin crashed to the ground.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도 몇 가지 표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New keywords 확인하시죠?
1: To plummet.
2: To plummet.
1: To tumble.
2: To tumble.
1: Embrace.
2: Embrace.
0: 첫 번째 단어는 뭐 종종 나오는 단어입니다. To plummet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Plummet이라는 단어는 물리적으로 뭔가가 추락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증시라든가 이런 수치가 폭락하다라고 할 때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To tumble, 굴러떨어지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수치가 크게 떨어지다라고 할 때도 종종 쓰는 표현입니다. Embrace, 동사어도 쓰고요. 근데 지금은 to가 없는 걸 보니까 명사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포옹, 안아주는 걸 얘기하죠. 또 embrace는 그 외에도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지금의 경우에는 포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케이블 카 추락 사고 어떤 내용일까요? A cable car in Italy plummeted to the ground.

0: 그렇게 돼 있군요. 이탈리아의 케이블카가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And then tumbled down the slope. 그리고 나서 tumbled down the slope이니까요. 경사면을 따라 굴러 떨어졌습니다. Killing 14 people. 그 결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요. The lone survivor, a five-year-old child. 정확히는 이제 boy가 되겠는데요. 이때 lone이라는 단어를 의외로 많이들 오역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외로운 거 아닙니다. 그건 lonely가 되겠고요. lone이라는 얘기는 단한 명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미국 같은 나라에선 총기 난사라고 하나요? 총기 사고가 정말 많이 납니다. shooting spree, shooting rampage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항상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the lone gunma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the lone gunman. 이때 gunman은 이거 서부의 총잡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때 gunman은 무장 개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때는 lone이 나오면 단독 범행을 저지른 무장 개환, 범인이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lone이라는 단어는 꼭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한명 생존자가 5살 된 아이인데요. was hospitalized in serious condition. 지금 현재 입원한 상황이고 문제는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의 이제 그 건강 상태를 얘기할 때 condi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때 보편적으로 관사를 안 쓰는 게 조금 훨씬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형용사에 따라서 달라지죠. He is in stable condition이라고 하면 지금 안정기에 있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He is in critical condition 혹은 serious condition이라고 하면 중태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He was apparently saved by the embrace of his father. 아, 이걸 읽으면서 저도 좀 울컥하더라고요. Apparent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만 항상 분명한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보기에는 외견상으로는 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부사로 쓸 때는 이 혼자 살아남은 5살 된 아이가 살아남게 된 것은 아버지가 안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도로 번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who died when the cabin crashed to the ground. 이때 cabi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승객들이 타는 곳. 여기서는 그냥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가 지상으로 추락했을 때 아버지는 사망했습니다. 15명 중에 14명이 사망했고요. 단한 명, 5살 된 남자아이가 살았는데요. 일단 현장에서나 병원에서는 이 이유 때문으로 생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요. 정리하시죠.
1: 'Cable car crash in Italy. A cable car in Italy plummeted to the ground and then tumbled down the slope, killing 14 people. The lone survivor, a five-year-old child, was hospitalized in serious condition. He was apparently saved by the embrace of his father, who died when the cabin crashed to the ground.
2: Cable car crash in Italy. A cable car in Italy plummeted to the ground and then tumbled down the slope, killing 14 people. The lone survivor, a five-year-old child, was hospitalized in serious condition. He was apparently saved by the embrace of his father, who died when the cabin crashed to the ground.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Actor John Cena faces backlash in China. John Cena라고 하는 배우가 중국에서 역풍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들어보시죠.
1: Actor John Cena faces backlash in China. Actor and professional wrestler John Cena issued an apology to fans in China after he called Taiwan a country in a promotional interview for his upcoming movie. Celebrities and global companies have to tread a fine line on many issues in the lucrative Chinese market, as nationalist backlash can spark boycotts.
2: Actor John Cena faces backlash in China. Actor and professional wrestler John Cena issued an apology to fans in China after he called Taiwan a country in a promotional interview for his upcoming movie. Celebrities and global companies have to tread a fine line on many issues in the lucrative Chinese market, as nationalist backlash can spark boycott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내용이 조금 긴데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표현들 단어가 있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Backlash.
2: Backlash.
1: Upcoming.
2: Upcoming.
1: To tread a fine line.
2: To tread a fine line.
1: Lucrative.
2: Lucrative.

0: Nationalist.
1: Nationalist.
2: 첫 번째 표현은 backlash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반발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말로는 역풍이라고 할 때 이 표현 정말 많이 씁니다. Upcoming, 곧 다가오는 이라고 할 때 쓴 표현이죠. To tread a fine line. 이때 fine은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fine dust, 미세먼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미세하고 아주 작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이 있는데 선이 넓지 않아요. 뭐 2차선, 3차선이 아니라 정말 선 하나인데 거기를 tread, 걸어가는 겁니다. 위험한 줄타기를 하다 균형을 잡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Lucrative, 정말 많이 쓰죠. 수익성이 높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되는 산업, 사업, 시장 이럴 때 lucrative 알아두시고요. Nationalist, 국수주의적인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과 과연 존 씨나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Actor and professional wrestler, 존 씨나. 예, 뭐 저의 사실은 그 최애 선수는 아니고요. 아마 레슬링 좋아하셨던 분들이 어떤 선수를 좋아하세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The Rock이라든가 Triple H 이런 선수들을 되게 좋아했던 시대인데요. 자, 존 씨나도 뭐 2010년 되기 전에 나와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했던 레슬러입니다. 배우이자 프로 레슬러인 존 씨나가 issued an apology to fans in China. 중국의 팬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냥 apologize도 괜찮아요. 근데 issued an apology 하면 상당히 좀 공식적인 느낌이 확 드는 거죠. After he called Taiwan a country.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call A as B 아닙니다. 그냥 call A, B. as를 쓰지 않는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존 씨나가 대만을 나라라고 명명했기 때문이에요. In a promotional interview for his upcoming movie. 곧 개봉박두 할, 즉 곧 개봉할 영화에 요거 홍보 인터뷰에서 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Taiwan will be the first country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요게 중국인들의 심기를 거슬린 거예요. Celebrities and global companies. 우리말로 셀럽이라고 얘기하죠. Celebrity는 연예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유명인사를 다 celebrity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 우리말로 그냥 셀럽이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셀럽과 유명인사들과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에는 have to tread a fine line on many issues in the lucrative Chinese market.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참 많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정말 줄타기 잘해야 됩니다. 아주 위험한 줄타기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돈이 되기 때문이죠. 계속 중국 시장에 남아있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s nationalist backlash can spark boycotts.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nationalist니까 국수주의적인 역풍이 불어닥치면 이것이 보이콧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품 불매가 되었든 아니면 특정 기업에 대한 불매가 되었든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가 됐든 보이콧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때 spark라는 단어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spark라는 단어는 불꽃을 탁 튀겨서 점화하는 거죠. 그래서 A sparks B라고 하면 A가 B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단초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그 대만의 국가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중국은 One China, 즉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콩, 마카오,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라는 것이 중국의 거의 뭐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을 얘기할 때 country라고 보지 않고요. province, 중국의 여러 성 가운데 하나인데 그 앞에 이름을 많이 붙여요. rogue란 말을 많이 씁니다. rogue province라고 하거나 renegade province란 말도 써요. renegade. renegade는 변절자, 이탈자라는 의미고요. rogue는 불량이라고 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rogue states라고 하면 불량 국가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란, 이라크, 북한을 옛날에 rogue states라고 많이 썼습니다. 이 rogue란 얘기가 불량 깡패 이런 의미도 있지만 떨어져 나간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대만을 얘기할 때 rogue province라는 얘기는 현재 우리 곁을 떠나 있지만 우리의 하나의 성이다라는 의미 혹은 변절해 있지만 하나의 성이다라는 의미로 rogue province, renegade province라고 쓴다. 이 표현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0: Actor John Cena faces backlash in China.

0: promotional interview for his upcoming movie. Celebrities and global companies have to tread a fine line on many issues in the lucrative Chinese market, as nationalist backlash can spark boycotts.
1: Today's patterns, 오늘 중요한 표현 혹은 패턴 한 가지는 to walk a fine line. 조금 전에 이제 tread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당연히 쓸 수 있죠. 근데 조금 더 많이 쓴 표현이 편하게 walk a fine line이에요. On something을 써도 되겠고요. Between A and B라는 개념으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다, 쉽지 않은 균형을 유지하다 이럴 때 참 많이 씁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압력 대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할 때 그 돌 던져서 토끼 두 마리 잡는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미를 생각하세요. 왜 어려운 행보냐면 경제가 회복되면 코로나19로부터 경제가 좋아지면 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겨요. 그렇다고 뭐 구덩이 무섭다고 장 못 담근 것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올까 봐 경기가 안 좋은데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단 말이죠. 이 둘 사이에 어떻게 미묘하게 줄타기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문맥에서 그거를 잡아내는 게 능력이죠. 자, The central bank is walking a fine line. 아, 좋습니다. 중앙은행이 지금 민감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Between helping the economic recovery from the pandemic. 첫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경제 회복을 돕는 것이 하나고요. And dealing with inflationary pressure. 물가 인상 압력을 대처하는 것. 이 둘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그거 이렇게 쓰시면 좋은 표현입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따라해 보시죠.
2: The central bank is walking a fine line between helping the economic recovery from the pandemic and dealing with inflationary pressure.
0: The central bank is walking a fine line between helping the economic recovery from the pandemic and dealing with inflationary pressure.
1: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영어로 작성해 보고요. 말해보고 또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Shrimps among whales.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고래가 싸우는데 터져나가는 것은 새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중국하고 대만의 그 규모는 큰 차이가 있지만 그 사이에 끼어있는 기업들은 뭐 사실 당연히 새우에 해당하니까요. 항공사들은 자사의 웹사이트에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표기하지 않으면 중국에서의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압력에 시달려왔습니다. 그죠? 자, 일단 압력에 시달리다라는 표현, 뭐 가장 기본적인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네,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압력에 시달리다라고 할 때 to be pressured to do something 이라고 쓰거나 to be under pressure to do something 혹은 to be forced to do something. 이때는 이제 압력보다는 강요당하다, 강제당하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에 좀 더 가깝지만 문맥에 따라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Airlines have been pushed. 아시죠? To refer to Taiwan as a part of China on their websites. 그렇습니다.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언급하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언급하는 거죠. As part of China. 아니면 part of China's territory라고 해서 중국의 영토의 일부 그렇게 쓰셔도 되겠고요. Or risk damage to their business in China. 아니면 중국에서의 자신들의 사업에 피해를 risk 무릅쓸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 함께 듣고요. 함께 말해 보시죠.
2: Shrimps among whales. Airlines have been pushed to refer to Taiwan as a part of China on their websites or risk damage to their business in China.
0: Shrimps among whales. Airlines have been pushed to refer to Taiwan as a part of China on their websites or risk damage to their business in China.

0: tread a fine line. To walk a fine line.
1: To tread a fine line. To walk a fine line.
0: Lucrative.
1: Lucrative.
2: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모든 방송 내용을 다시 보실 수 있고요. MP3 스크립트 다운 가능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 모아놨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To plummet.
2: To plummet.
1: To tumbl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해서 뭔가 자신들의 권한 그리고 권력을 강화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홍콩의 선거제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좋은 게 너무 많아졌죠. 그런데 문제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인식해서 여러 가지 범죄를 예방하는 데 쓸 수 있는 기술이 우리의 사생활을 너무 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러한 맥락에서 한 가지 사안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뽑아서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아시죠?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자, Today's Topics. 첫 번째 토픽은 바로 홍콩으로 가겠습니다. Hong Kong passes law reducing power of voters. 홍콩이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번에는 유권자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이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내용 전체 들어보시죠.
1: 홍콩 passes law reducing power of voters. Hong Kong's legislature has passed a bill amending electoral laws that reduces voters' rights and increases the number of pro-Beijing lawmakers. Beijing's move drew international criticism as an encroachment of the semi-autonomous territory's rights protected under the One Country, Two Systems framework.
2: Hong Kong passes law reducing power of voters. Hong Kong's legislature has passed a bill amending electoral laws that reduces voters' rights and increases the number of pro-Beijing lawmakers. Beijing's move drew international criticism as an encroachment of the semi-autonomous territory's rights protected under the One Country, Two Systems framework.
0: 잘 들어보셨습니까? 홍콩, 중국. 그리고 법제화에 관한 이야기니까 몇 가지 우리가 표현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News keywords 들어보시죠.
1: Legislature.
2: Legislature.
1: To amend.
2: To amend.
1: Criticism.
2: Criticism.
1: Encroachment.
2: Encroachment.
1: Autonomous.
2: Autonomous.
0: 첫 번째 표현은 legislature라고 해서 입법부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고를 때 입법부가 바로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Legislature. To amend. 법을 개정하다라고 할 때 revise라는 단어와 함께 빈번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To amend. Criticism. 비난 혹은 비판. Encroachment. 뭔가를 잠식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권리를 침해하다라고 할 때 쓴 표현입니다. Encroach. 기어가서 뭔가를 잠식하는 느낌이죠. 잠식, 침해. Autonomous, 자치의 혹은 자율적인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홍콩을 묘사하는 데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Hong Kong's legislature has passed a bill amending electoral laws.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끊어도 되지만 이거 하나로 쭉 가는 게 좋으니까요. 자, 홍콩의 legislature. 입법부죠. 정확히

0: 이는 이제 입법회라는 이름인데요. 홍콩의 입법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a bill, 선거법을 개정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인데요. That reduces voters' rights and increases the number of pro-Beijing lawmake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단수로 나왔다는 걸 보니까 bill이라는 것과 함께 연결되는 건데요. 이 선거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권자들의 권한을, 권리를 축소하는 동시에 프로베이징이죠. 친중국이에요. 친중 성향의 의원들의 수를 늘리는 법안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여기죠. 유권자들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lawmaker, 의원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애국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위해서 먼저 가려내겠다라고 하는 취지.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러한 맥락의 법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Beijing's move drew international criticism. 이렇게 되어 있군요. 좀 전에도 이제 베이징이 나왔습니다만, 이때 베이징, 보통 한 나라의 수도를 영어로 쓰는 경우에는 그 나라, 즉, China를 받거나 그 나라 정부, the Chinese government, 둘 중에 하나를 받는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국가 혹은 정부, 경우에 따라서는 둘 중에 어느 걸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맥에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는 말입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했는데요. As an encroachment of the semi-autonomous territories rights. 여기까지 볼까요? 더를 썼다는 얘기는 글을 쓴 사람도 알고요. 읽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이 기사를 읽는 앵커도 알고요. 듣는 시청자들도 알기 때문에 정해진 정관사 더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the semi Autonomous Territory라고 하는 것은 반자치 행정구역, 어딜까요? 홍콩을 얘기하는 거죠. 이 홍콩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홍콩의 권리는 Protected under the One Country, Two Systems Framework. 그렇습니다. 하나의 나라, 두 개의 체제라고 하는 틀 하에서 지금까지 보호되어 왔던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중국 정부가 약속했죠. 반자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00% 자치를 줄 수는 없죠. 예를 들면 군사라든가 외교권까지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법이라든가 행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50년 동안은 자치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요. 정리하시죠.
1: Hong Kong passes law reducing power of voters. Hong Kong's legislature has passed a bill amending electoral laws that reduces voters' rights and increases the number of pro-Beijing lawmakers. Beijing's move drew international criticism as an encroachment of the semi-autonomous territory's rights protected under the One Country, Two Systems framework.
2: Hong Kong passes law reducing power of voters. Hong Kong's legislature has passed a bill amending electoral laws that reduces voters' rights and increases the number of pro-Beijing lawmakers. Beijing's move drew international criticism as an encroachment of the semi-autonomous territory's rights protected under the One Country, Two Systems framework.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Privacy groups challenge facial scan firm Clearview라고 되어 있군요. Privacy는 사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생활 보호 단체들이 지금 안면 스캔 회사인 Clearview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뭐 도전장을 내밀다라는 개념은 조금 이상하고요. 이의를 제기했다 정도가 좋겠는데요. 전체 내용 들어봅니다.
1: Privacy groups challenge facial scan firm Clearview. Privacy campaign groups filed legal complaints with European regulators against Clearview AI, alleging th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t provides to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businesses breaches stringent European Union privacy rules.
2: Privacy groups challenge facial scan firm Clearview. Privacy campaign groups filed legal complaints with European regulators against Clearview AI, alleging th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t provides to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businesses breaches stringent European Union privacy rule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상당히 내용이 좀 재밌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도 뉴스 키워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1: To allege.
2: To allege.
1: Law enforcement.
2: Law enforcement.
1: To breach.
2: To breach.
1: Stringent.
2: Stringent.
0: 첫 번째 단어는 분쟁이라든가 법적인 상황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To allege. 혐의를 제기하다, 주장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명사가 allegations, 혐의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Allegedly라고 하면 혐의에 따르면, 주장에 따르면. 즉, 범인이, 용의자가 범인이라고 인정을 하거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allegedly 많이 씁니다. 그래서 to allege, 혐의를 제기하다. Law enforcement, 법 집행을 얘기하는 거죠. Enforce라고 하는 단어가 법을 집행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enforce laws라고 하면 법을 집행하다. Law enforcement이라고 하면 법 집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사법 당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To breach, 뭔가를 위반하다라고 할 때 쓰고요. 명사로도 씁니다. A data breach라고 하면 정보 유출이라고 할 때 쓰고요. A security breach라고 하면 보안 침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Stringent,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역시 많이 씁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기사로 갖고 오는 내용 중에 안 쓰는 단어가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쓰이는 단어로만 구성이 된 문장을 갖고 오는데요. Stringent라는 얘기는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규율이라든가 어떤 방법이 엄중하고 쉽지 않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Privacy Campaign Groups, 사생활 캠페인 단체들이 여러 있겠죠. 뭐 인권단체라든가 시민단체 뭐 여러 종류의 단체가 있는데요. File legal complaints with European regulators against Clearview AI. 여기서 중요한 게 file complaints with 기관이 나오고요. agains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legal이라는 얘기는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complain이라는 단어는 불평, 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친구나 가족끼리 complain하는 것은 이제 마음속에 있는 안 좋은 걸 토로하는 거기 때문에 불평이나 불만이 될 수 있겠지만 뭐 구청에다가 complain 하는 것은 민원을 제기하는 거고요. 경찰에 complain 하는 것은 고소를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고소하다 혹은 제소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파일은 제출하던데 이때 중요한 게 with라는 단어, 전치사죠. 이때 with는 어디에 제소하다. 즉 내가 제소를 하는 기관을 명시할 때 with를 씁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이 법적인 고소 혹은 제소를 유럽 규제 당국에게 제출한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이 된 것이 누구를 상대로 제소한 거냐면 Clearview AI라는 기업이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Alleging th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t provides to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businesses.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때 it이라는 것이 바로 Clearview AI인데요. 문제의 이 기업이 law enforcement agencies, 법을 집행하는 기관, 즉 사법당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법당국과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안면 인식 기술이 breaches stringent European Union privacy rules, 그렇습니다. 엄중한 EU, 유럽연합의 사생활 보호 규정을 breaches, violates, breaks, 다 똑같은 말이죠.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문제의 이 기업이 뭐가 문제냐면 SNS에 여러분들이 사진 올리시잖아요. 뭐 가족 사진도 올리고 나의 이제 소위 셀피, 셀카 사진도 올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SNS를 다 긁어서 30억 명에 대한 얼굴이라든가 외모에 대한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놨어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Privacy groups challenge facial scan firm Clearview. Privacy campaign groups filed legal complaints with European regulators against Clearview AI, alleging th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t provides to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businesses breaches stringent European Union privacy rules.
2: Privacy groups challenge facial scan firm Clearview. Privacy campaign groups filed legal complaints with European regulators against Clearview AI, alleging th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t provides to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businesses breaches stringent European Union privacy rules.
0: Today's parents, 오늘 패턴은 좀 이례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오늘과 같은 본문이 나오면, 지문이 나오면 항상 나오기 쉬운 그러한 표현을 중심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To draw a line, 문자 그대로 literally 선을 긋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자, 사생활 보호 그리고 기술을 통한 범죄 예방, 어디까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어디부터는 안 되는 걸까요?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는 불법인가요? 그때 선을 긋다라는 표현을 쓸 때 draw a line 정말 많이 씁니다. 자,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 사이에 분명한 기준점을 잡아야 합니다.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국민의 알 권리 뭐 항상 많이 쓰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 선을 긋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We should draw a clear line between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the individual's right to privacy.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raw a clear line between A and B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뭐에 대한 권리라고 할 때 right 다음에 to를 씁니다. 꼭 기억하실 게 the public's right to know 할 때 이때 know는 동사죠. 그러니까 이때 to는 to 부정사예요. 반면에 the individual's right to privacy 할 때 이때 명사니까 이때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the right to something 그게 동사가 됐든 명사가 됐든 to는 품사는 바뀔지언정 to를 쓴다는 거 꼭 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We should draw a clear line between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the individual's right to privacy.
2: We should draw a clear line between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the individual's right to privacy.
0: 빙 언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돼서 기사를 영어로 작성해 보는 건데요. Surveillance cameras and privacy. Surveillance가 감시예요. 감시 카메라라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냥 보안 카메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표현을 문맥에 따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이죠. 많은 나라가 범죄 예방을 위해 실시간 안면 인식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심각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어 보이지만 영어로 보면 되게 짧아요. 자, 범죄 예방을 위해 이게 목적이죠. 그리고 현황이 뭐예요? 방법이 실시간 안면 인식 카메라를 사용해요. 그냥 use 하시면 되겠고요. cameras. 근데 그 카메라가 실시간 안면 인식 조금 전에 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다라고 할 때 to prevent crime. crime prevention이라고 얘기하죠. 범죄를 억제하다라고 할 때 to deter crime이란 말도 알아주십시오. deter. 보안 카메라는 security cameras, 그리고 감지 카메라는 surveillance cameras. 많은 경우에 구분 없이 씁니다. Many countries are using live facial recognition cameras.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죠? 실시간 안면 인식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to prevent crime.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심각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말은 길지만 아주 심플합니다. 사생활 침해는 an invasion of privacy예요. 사생활을 침입하는 거죠. an infringement on privacy. upon 도 쓰고 on을 쓰는데 이때는 an infringement은 on을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죠? But critics call it a big invasion of privacy. call A as B가 아니라 call A B라고 했죠. 비판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critics 혹은 opponents라고도 합니다만 call it 이때 it은 앞에 나온 거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a big invasion of privacy, a big infringement on privac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장 듣고 정리합니다.
1: Surveillance cameras and privacy. Many countries are using live facial recognition cameras to prevent crime, but critics call it a big invasion of privacy.
2: Surveillance cameras and privacy. Many countries are using live facial recognition cameras to prevent crime, but critics call it a big invasion of privacy.
0: 오늘 다양한 표현 단어

0: 단어를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액기스를 뽑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To amend.
2: To amend.
1: Encroachment.
2: Encroachment.
1: Law enforcement.
2: Law enforcement.
1: To breach.
2: To breach.
1: Stringent.
2: Stringent.
1: To draw a line.
2: To draw a line.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그 밖에도 MP3, 그리고 스크립트도 다운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세계 최초인데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을 다 맞히겠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도쿄올림픽이 채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일본 가지 마라. 라고 해서 여행 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4단계로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인데요. Today's Topics를 통해서 일단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Today's Topics' 그첫 번째 주제입니다. Russia rolls out COVID-19 vaccine for animals 라고 되어 있군요. roll out 이란 단어 잠시 후에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겠고요. 자, 일단 느낌만 좀 가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내용 확인합니다.
1: 'Russia rolls out COVID-19 vaccine for animals.' Russia said it rolled out a homegrown animal vaccine after trials showed that it generated antibodies in dogs, cats, and foxes. While there is no hard evidence that animals play a large part in spreading COVID-19 to people, infections have been recorded in various species worldwide, including dogs and cats.
2: Russia rolls out COVID-19 vaccine for animals. Russia said it rolled out a homegrown animal vaccine after trials showed that it generated antibodies in dogs, cats, and foxes. While there is no hard evidence that animals play a large part in spreading COVID-19 to people, infections have been recorded in various species worldwide, including dogs and cat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거나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뉴스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확인하시죠.
1: To roll out.
2: To roll out.
1: Homegrown.
2: Homegrown.
1: Antibody.
2: Antibody.
1: Species.
2: Species.
0: 첫 번째 표현은 정말 요즘에 백신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To roll out입니다. 출시하다, 뭔가 시작하다, 전개하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고요. A vaccine roll out. 그때 붙여 쓰는데요. 그때는 명사로 쓸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Homegrown 이라고 되어 있군요. 집에서 키웠으니까 무슨 내가 텃밭에서 만든 상추 뭐 이런 거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국내산에 자체적으로 제작한 이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씁니다. 예컨대 homegrown movies 라고 하면 한국에서 만든 우리 영화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homegrown technology 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자체 기술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antibody, 항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들어보셨죠? antibody. 마지막입니다. species라고 되어 있고요. 동물 종이든 생물 종이든 생명체의 종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요거는 단수와 복수가 같은 형태라는 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러시아의 동물 백신 어떤 내용인지 내용 살펴보죠. Russia said, 러시아에 따르면 It rolled out a homegrown animal vaccine 이라고 되어 있군요. 자체적으로 생산한 동물 백신을 출시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fter trial showed that it generated antibodies in dogs, cats, and foxes. 이렇게 되어 있네요. After, according to trial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it, 대명사는 항상 명사로 치환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것, 거시기 하면 그 거시기를 듣는 거시기가 어떤 거시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기사를 읽으실 때는 대명사는 명사로 치환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있으면 뭘까요? 러시아일까요? 애니멀 백신일까요? 트라이얼즈일까요? 당연히 단수고요. 애니멀 백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트라이얼이라는 것은 임상시험을 얘기하는 거죠. 임상실험, 시험 결과 이 동물용 백신을 맞았을 때 개와 고양이, 여우들에게서 항체가 생겨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While there is no hard evidence that blah blah blah. 일단 while이 나오는 순간에 뒤에 나오는 주절하고는 역적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에비던스는 셀 수 없습니다. 그죠? 불가사 명사인데 함께 오는 단어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trong evidence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만 그보다 더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hard evidence예요. 딱딱한 증거가 아니고요. 딱딱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질 수 있고 뭔가 구체적이라는 얘기잖아요. 명확한, 가시적인, 분명한, 확고한 이럴 때 hard evidence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명확한 물증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that animals play a large part in spreading COVID-19 to people. 그렇습니다. 동물들이 코로나19의 인체 감염을 확산하는데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얘네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명확한 물증은 없습니다. 그러나 infections have been recorded. 감염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가 되었죠. In various species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동물 종에 있어서 말이죠. 예컨대 including dogs and cats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사람들에게 확산됐다라는 물증은 없지만 일단 동물들에게도 코로나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를 통해서 이번에 러시아가 최초로 동물 백신을 출하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합니다.
1: Russia rolls out COVID-19 vaccine for animals. Russia said it rolled out a homegrown animal vaccine after trials showed that it generated antibodies in dogs, cats, and foxes. While there is no hard evidence that animals play a large part in spreading COVID-19 to people, infections have been recorded in various species worldwide, including dogs and cats.
2: Russia rolls out COVID-19 vaccine for animals. Russia said it rolled out a homegrown animal vaccine after trials showed that it generated antibodies in dogs, cats, and foxes. While there is no hard evidence that animals play a large part in spreading COVID-19 to people, infections have been recorded in various species worldwide, including dogs and cats.
0: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미국과 일본 관련 소식인데요. U.S. advises against travel to Japan이에요. 미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against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행하지 말라라고 이번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내용 확인하시죠.
1: U.S. advises against travel to Japan. The U.S. State Department advised Americans not to travel to Japan just 2 months before the Tokyo Olympics are set to kick off. It issued its highest travel advisory warning, level 4, citing a new wave of coronavirus cases and Japan's slow vaccination rate.
2: U.S. advises against travel to Japan. The U.S. State Department advised Americans not to travel to Japan just 2 months before the Tokyo Olympics are set to kick off. It issued its highest travel advisory warning, level 4, citing a new wave of coronavirus cases and Japan's slow vaccination rate.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단어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도 두 가지 정도는 확인을 하면 좋겠는데요. News keywords 확인하시죠.
1: To kick off.
2: To kick off.

0: To sight.
1: To sight.
2: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To kick off예요. 이거 축구에서 나온 단어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축구할 때 맨 처음에 공을 탁 차는 걸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kick off는 뭔가를 시작하다 혹은 뭔가가 시작되다. 자동사와 타동사 모두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꼭 스포츠 경기에만 쓰이는 건 절대 아니지만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과 같은 개막식이라든가 뭔가 행사의 시작을 얘기할 때 특히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To sight. 이때 sight는 뭔가를 이유로 들다. 이유를 얘기할 때 그 뒤에 이유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미국 정부의 권고안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The U.S. State Department, 주체가 여기군요. 미국의 국무부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국무부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장 어울리는 것이 이제 외교부죠.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예요. 미국에서 국무부 이제 장관이라고 하면 그 행정부에서는 넘버 3에 해당하고요. 미국 정계 전체에서도 넘버 4 정도에 해당합니다. 일단 대통령 서거 시에, 유고 시에 부통령이 그 자리를 잇고요. 부통령에게도 문제가 생기면 이때는 정부가 아니고 의회로 가죠. 의회의 하원의장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그 다음에 하원의장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정부로 와서 국무장관이 뒤를 잇게 되죠. 상원의장도 있을 텐데 상원의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임합니다. 그래서 상원의장은 이미 부통령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중복되지 않는 거죠. 자, 미국의 국무부가 advise Americans not to travel to Japan. 그렇습니다. 일본에 여행 가는 것을 가지 말 것을, 삼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Just 2 months before the Tokyo Olympics are set to kick off. 아, 이렇게 됐군요. Be set는 세팅이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될 예정이다. 근데 그 예정이 거의 확실할 때, 실제로 날짜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과연 그때 정말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be set to가 된 거고요. kick off, 이땐 자동사로 쓴 겁니다. 시작되다, begin이라는 개념으로 쓴 거죠. 도쿄올림픽, 도쿄하계올림픽이 개막식을 하게 될 그날을 겨우 두 달 남겨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느냐 마느냐라고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이 조금 더 일본 측에 있어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It issued its highest travel advisory warning level 4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경보가 됐든 뭐가 됐든 발령하다라고 할 때 무조건 이슈예요. 미국의 국무부는 말입니다. 이번에 자신들이 체계 하에서 가장 높은 여행 주의 경보죠. 여행 경보를 이번에 발령했습니다. level 4입니다. 그러면서 citing that blah blah blah 이런 얘기인데요. 뭐를 이유로 들었냐면 citing a new wave of coronavirus cases. 케이스는 사례라고 봐도 되고 환자라고 봐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 혹은 사례가 이번 새롭게 대유행을 하고 있다는 것과 and Japan's slow vaccination rate. 일본의 지금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둔화된 상황인데요. 1%가 되니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이 두 가지를 경고 수준으로 4단계를 발령한 이유로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하시죠.
0: U.S. advises against travel to Japan. The U.S. State Department advised Americans not to travel to Japan just 2 months before the Tokyo Olympics are set to kick off. It issued its highest travel advisory warning, level 4, citing a new wave of coronavirus cases and Japan's slow vaccination rate.
1: U.S. advises against travel to Japan. The U.S. State Department advised Americans not to travel to Japan just 2 months before the Tokyo Olympics are set to kick off. It issued its highest travel advisory warning, level 4, citing a new wave of coronavirus cases and Japan's slow vaccination rate.
2: Today's patterns, 오늘의 패턴은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To kick off. 뭔가가 시작되다, 자동사로 쓰셔도 되겠고요. 무엇을 시작하다, 그리고 그것이 꼭 뭐 스포츠 행사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G20 정상회담은 이번 주 금요일에 서울에서 시작됩니다. 보통 이제 G20 정상회담 시작하면 보통 한 3일 정도 가기 때문에 일단 시작점이 중요하죠. 자, 이럴 때 G20 정상회담은 뭐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The G20 Summit, 이때 Summit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회담이에요. 실제로

0: 웅상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The G20 summit will kick off in Seoul this Friday. 뭐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요. Kick off, 시작된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노 문장 같이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The G20 summit will kick off in Seoul this Friday.
2: The G20 summit will kick off in Seoul this Friday.
0: 오늘 두 번째 예문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로 그리고 조금 상황도 복잡해 보이는데요. 애플의 법적 조치는 새로운 특허 전쟁의 시작이 되었다. 시작을 알렸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patent이란 말 기억할 겁니다. 특허 전쟁은 a patent war 라고 하면 되겠죠. 실제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허 전쟁이 많이 펼쳐집니다. 애플과 삼성, 그죠? 그리고 뭐 애플과 중국의 일부 스마트폰 회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Apple's legal action, 우리가 조치를 취하다, 행동에 나서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take action이에요. 그죠? 보통 무관사로 많이 씁니다만 take action이라고 쓰는데요. legal action이라고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다라고 할 때 역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애플의 법적 조치가 has kicked off a new patent war 라고 해서 새로운 특허 전쟁을 시작했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듣고 따라하시죠.
1: Apple's legal action has kicked off a new patent war.
2: Apple's legal action has kicked off a new patent war.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 작성도 하고요. 읽어보고 또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COVID-19 and vaccines 라고 되어 있군요. 코로나19 그리고 백신. 조금 전에 이제 동물 백신도 나왔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미국의 FDA가 승인한 이 백신은 최소 21일 간격으로 두 차례 접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백신마다 좀 특징이 다르죠. 파이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0도 이내에서 이하에서 일단 보관이 돼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요. 파이저라든가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맞아야 되는 반면에 J&J, 즉 존슨 앤 존슨의 경우에는 한 차례로 끝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 맞는 경우에도 한 번 맞고 두 번째를 얼마 후에 맞느냐도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일단 최소 21일 간격으로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 우리가 은근히 이런 거 좀 약하거든요. 두 차례 접종이 이루어져야 된다 할 때 두 차례를 뭐 twice라고 써도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승인받다라고 할 때는 일단 to be approved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FDA는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의 식품의약국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식약국이라고 하는데 모든 의약품은 이쪽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The new vaccine approved by the FDA. 여기 항상 카마가 나오면 이 부분은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Extra information is given.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없어져도 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extra 정보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번 새로운 백신의 경우에는 미국 식약국의 승인을 이미 득했는데요. Should be administered.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필, 알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사해야 되거든요. 주사를 하다라고 할 때 administer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거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Should be administered in two blank. At least 21 days blan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최소한 두 차례 접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 때 should be administered in two doses.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Dose는 약을 복용하든 주사하든 한 번에 맞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In two doses라는 얘기는 예, 두 차례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At least 21 days, 21일 간격으로 apart. 예, 요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 문장, 나름 의미가 있으니까요. 들으시면서 따라해 보시죠.
1: COVID-19 and vaccines. The new vaccine, approved by the FDA, should be administered in two doses, at least 21 days apart.
2: COVID-19 and vaccines. The new vaccine, approved by the FDA, should be administered in two doses, at least 21 days apart.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

0: options. 확인합니다.
1: To roll out.
2: To roll out.
1: Homegrown.
2: Homegrown.
1: Antibody.
2: Antibody.
1: To kick off.
2: To kick off.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아시죠? 여기 밑에 주소도 나오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언제라도 기존 방송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MP3, 스크립트도 다운이 가능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영어뉴스가 되었든 아니면 영자신문이 되었든 모든 언론의 경우에는 평상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뭔가 터져나오는 사건이나 사고를 다루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한두 가지가 주요 이슈가 되겠는데요. 캐나다에서 옛날 기숙학교 자리에서 자그마치 2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유해가 발견되어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유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 문제가 결국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바로 20분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Today's Topics로 시작합니다. 투데이스 토픽스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바로 캐나다에 관한 소식인데요. Indigenous children's remains found in Canada 라고 되어 있군요. 일단 어떤 아이들인지는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Remains라고 하는 것은 유해를 얘기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캐나다에서 발견이 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Indigenous children's remains found in Canada. Flags at all federal buildings in Canada were flown at half staff to honor 215 children whose remains were found buried at what was once Canada's largest Indigenous residential school. The incident has sparked nationwide outrage.
2: Indigenous children's remains found in Canada. Flags at all federal buildings in Canada were flown at half staff to honor 215 children whose remains were found buried at what was once Canada's largest Indigenous residential school. The incident has sparked nationwide outrage.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조금 어려운 표현도 나오고요. 그리고 일부는 조금 이런 표현도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하시죠.
1: To honor.
2: To honor.
1: Remains.
2: Remains.
1: Indigenous.
2: Indigenous.
0: 첫 번째 단어는 to honor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honor라고 하면 영예, 영광이라고 하는 명사로 알고 있는데요. to가 붙었으니까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사망한 사람을 추모하다, 기리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역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헤드라인에 나왔던 remains, 항상 S를 붙여서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유해 혹은 유골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Indigenous라고 하는 말인데요. 원산에 혹은 토착에라고 할 때 쓰는 말로 보통 원주민을 얘기할 때 형용사로 쓰는 표현이니까 요 단어 조금 어렵습니다만 오늘 문장 보고요. 다시 한번 들을 때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Outrage. Rage 자체가 일단 열이 받은 겁니다. 화가 난 거죠. 근데 outrage니까 그 분노를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분노, 바깥으로 나오는 분노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캐나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헤드라인의 기사입니다. Flags at all federal buildings in Canada were flown at half staff.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크게 보면은 flags were flown at half staff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staff는 우리가 뭐 방송 스태프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아니고 깃발을 휘날릴 때 깃발을 다는 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flags were flown at half staff이라고 하면 깃발이 봉의 절반쯤에서 휘날리고 있다라는 말로 우리말로 하면 조기가 개양되었다라고 할 때 거의 95% 이상 쓰이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자, 캐나다의 모든 연방 청사에서 조기가 개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to honor 215 children. 215명의 아이들을 기리기 위한 건데요. 이때 언어가 나왔으니까 뒤에 나오는 문맥은 대충 이런 내용이 펼쳐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Whose remains were found buried. 자, 이 아이들의 유해가 묻혀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At what was once Canada's largest indigenous residential school. 크게 보시면 됩니다. Residential school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residential area라고 하면 거주 지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숙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기숙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여기 이 단어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때는 캐나다 최대 규모의 원주민 기숙학교였던 그 곳에서 자그마치 215명의 아이들의 유해가 발견이 된 겁니다. The incident has sparked nationwide outrage라고 되어 있군요. 뭔가를 유발하다, 야기하다, 초래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는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cause라는 단어 쓰겠죠. 가장 일반적으로 뭔가를 유발하다, 야기하다라고 할 때 cause. 그리고 지금처럼 spark, 불꽃을 탁 튀기는 것처럼 단초가 되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trigger, 거의 비슷한 단어죠. 방아쇠를 당기다. 혹은 set off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cause란 말과 거의 똑같이 보시면 되겠죠. 뭔가를 유발하다, 일으키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캐나다 전역에서 분노가 촉발되었다는 얘기니까요. 캐나다 전역이 들끓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 사용되었던 기숙학교인데요. 당시에 이제 원주민들을 강제로 어린아이들을 이쪽에 교육받게 하면서 백인 동화정책, 인권유린,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었는데 결국 이런 사태가 최근에 결국 드러났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Indigenous children's remains found in Canada. Flags at all federal buildings in Canada were flown at half staff to honor 215 children whose remains were found buried at what was once Canada's largest Indigenous residential school. The incident has sparked nationwide outrage.
2: Indigenous children's remains found in Canada. Flags at all federal buildings in Canada were flown at half staff to honor 215 children whose remains were found buried at what was once Canada's largest Indigenous residential school. The incident has sparked nationwide outrage.
0: 오늘 두 번째 토픽이 되겠는데요. Human induced global heating causes death 라고 되어 있군요. Global heating이라는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열기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기온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 원인이 인류가 유발한 전 세계 열기로 인해서, 고온으로 인해서 사망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뭐 내용을 좀 봐야지 전반적으로 윤곽이 잡힐 것 같은데요. 그래서 들어보겠습니다.
1: Human-induced global heating causes deaths. New research found that more than a third of all heat-related deaths worldwide between 1991 and 2018 can be attributed to human-induced global warming. Many climate experts say the world has no time to waste in cutting carbon emissions, because for every 0.1 degree Celsius of warming avoided, thousands of lives can be spared.
2: Human-induced global heating causes deaths. New research found that more than a third of all heat-related deaths worldwide between 1991 and 2018 can be attributed to human-induced global warming. Many climate experts say the world has no time to waste in cutting carbon emissions because for every 0.1 degrees Celsius of warming avoided, thousands of lives can be spared.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내용이 조금 길다 보니까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뭐 두 가지 표현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하시죠.
1: To be attributed to.
2: To be attributed to.
1: Human induced.
2: Human induced.
0: 첫 번째 표현은 to be attributed to 라고 하는

0: 합니다. To be attributed to 어디에 기인하다. 뭔가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라고 할 때 쓴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보셨던 human induced 혹은 man-made 라고 하고 있죠. 인류가 유발한 이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망이 발생했는가 보면 new research found that 여기서 일단 끊어야 되겠죠. 우리가 연구라고 할 때 쓰는 명사는 뭐 그냥 딱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됩니다. study 혹은 research예요. 차이점은 뭐냐? study는 가산명사입니다. a study, two studies. 그렇지만 research는 요거는 세지 않습니다. 관사를 쓰지 않도록 꼭 조심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more than a third of all heat-related deaths worldwide between 1991 and 2018 이렇게 되어 있군요. 실질적인 조언은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고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망사건의 3분의 1 이상이 장소는 이제 전 세계적인 거고 기간은 요 기간 동안이라는 거죠. 바로 전 세계적으로 91년부터 2018년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고온으로 인한 사망자의 3분의 1 이상이 can be attributed to human-induced global warming 혹은 global heating 뭐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요. 인류가 유발한 글로벌 워밍 때문이다. 그것이 원인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연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일사병이라든가 뭐 열사병, 요런 그 고온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한 3분의 1 이상이 인류가 초래한 거다라는 얘기죠. Many climate experts say, 많은 기후 전문가들에 따르면, the world has no time to waste in cutting carbon emissions, 그죠? have no time to waste. 요거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는 즉각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기후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 세계는 탄소 배출량 삭감에 있어서 더 이상 여유를 늦장 대응할 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for every 0.1 degree Celsius of warming avoided. 요건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겠죠. 일단 C는 이제 셀시어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섭씨를 얘기하는 거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F를 쓰죠. Fahrenheit. 요건 화씨를 얘기하는데 좀 많이 다르죠. 여기서 for every는 뭐뭐 당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온난화가 0.1도씩 올라갈 게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 즉 우리가 그만큼 기온이 올라가지 않도록 0.1도씩 조심할 때마다 thousands of lives can be spared. spare는 구하다라는 개념이죠.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망사건 말고도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으로 입원하는 사람들까지 치면 그 피해는 훨씬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전체 내용을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휴먼-induced global heating causes deaths. New research found that more than a third of all heat-related deaths worldwide between 1991 and 2018 can be attributed to human-induced global warming. Many climate experts say the world has no time to waste in cutting carbon emissions because for every 0.1 degree Celsius of warming avoided, thousands of lives can be spared.
2: Human-induced global heating causes deaths. New research found that more than a third of all heat-related deaths worldwide between 1991 and 2018 can be attributed to human-induced global warming. Many climate experts say the world has no time to waste in cutting carbon emissions because for every 0.1 degrees Celsius of warming avoided, thousands of lives can be spared.
0: 투데이즈 패턴스, 오늘 중요한 패턴이나 표현을 정리하고 심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간인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to attribute A to B가 되겠습니다. A의 원인을 B에 돌리다, 혹은 A를 B 덕분으로 보다. 이 A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상이나 결과가 된다면 그 원인이 B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것도 되고 나쁜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상당 부분이 성불평등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성불평등이 되겠고요. 지금 현상 혹은 문제는 이 문제의 상당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럴 때 어떻게 써야 될까요? 성불평등은 뭐 gender inequality. 이건 뭐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하나의 단어처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Many experts have

0: attributed much of the problem to gender inequality. 그래서 attribute A to B. 정말 많이 쓰는 구문이자 표현입니다. 자, 이 문장 듣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1: Many experts have attributed much of the problem to gender inequality.
2: Many experts have attributed much of the problem to gender inequality.
0: 두 번째 예문이 되겠습니다. 형태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미국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의 겨우 5%만이 정신질환에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이제 폭력 사건, 대표적으로 총기 폭력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0: US.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미국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겨우 5%만이 is blank to mental ill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에 기인한다 라고 할 때 is A로 시작되죠. blank to. 뭐가 들어갈까요? 예, is attributable to. 물론 is attributed to를 써도 괜찮습니다. 역시 is attributable to. 요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요 문장도 듣고 따라해 보죠.
1: Only 5% of violence in the U.S. is attributable to mental illness.
2: Only 5% of violence in the U.S. is attributable to mental illness.
0: 빙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영어로 작성해 보고요. 읽어보고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제목을 Public Campaign for Power Conservation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름철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조금 전에 인류가 탄소 배출을 통해서 계속 기온을 올리는 것 때문에 고온으로 인한 사망자들의 3분의 1 이상이 그 영향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중요하죠. 절전을 위한, 전기를 줄이자는 거죠. 절전을 위한 공중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여름철 전력 부족 사태를 피하기 위해 예방하기 위해 절전을 위한 계몽 캠페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게 두 가지군요. 계몽 캠페인을 시행할 거예요. 그죠? 목적은 절전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목적이라고의 이유 뭘까요? 전력 부족 사태를 피하는 게 이제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전력 부족 사태 피하다. 그리고 절전을 위한 계몽 캠페인을 시행하다. 우리가 또 사실 소위 맨땅에 해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력 부족이라고 할 때 a power shortage라고 합니다. shortage가 부족이나 품귀 현상을 얘기할 때 쓰죠. 노동력 부족이라고 할 때 a labor shortage라고 하고요. 뭐 식량이나 혹은 뭐 물 부족이라고 할 때는 food 혹은 water를 쓰면 되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에너지 절약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energy conservation 혹은 saving이라고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하다라고 할 때 to launch a campaign. 보통 우리가 뭔가 캠페인을 하다라고 할 때 conduct 가장 많이 씁니다만 시작이라는 개념으로는 launch 요 단어보다 좋은 단어가 많지 않죠. 자, 요런 재료를 가지고 ingredient을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보는 방법인데요. The government plans to launch a campaign. 여기까지는 알 것 같아요. 정부가 캠페인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이 캠페인의 목적과 취지는 뭘까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잖아요. Aimed at raising public blank about energy conservation. 절전을 위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은 뭘까요? 잠시 후에 보고요. To prevent a power shortage in summer. 그렇습니다. 여름철 전력 부족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요. 이럴 때 계몽 캠페인이라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Raise public awareness라고 하면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다, 끌어올리다라고 쓰는 표현이고요. 요게 합해지면 계몽 캠페인이 돼버리는 거죠. 아니면 그냥 launch a public campaign이라고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알아두실 때 raise public awareness 함께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요 문장 듣고 따라하시죠.
1: Public campaign for power conservation. The government plans to launch a campaign aimed at raising public awareness about energy conservation to prevent a power shortage in summer.
2: Public campaign for power conservation. The government plans to launch a campaign aimed at raising public awareness about energy conservation to prevent a power shortage in summer.

0: 오늘도 다양한 단어 그리고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표현들만 조금씩 엮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Remains.
2: Remains.
1: Indigenous.
2: Indigenous.
1: To attribute A to B.
2: To attribute A to B.
1: Human induced.
2: Human induced.
1: Power shortage.
2: Power shortage.
1: To raise public awareness.
2: To raise public awareness.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방금 전에 보셨던 모든 내용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MP3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은 정책과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도 또 다른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민법에 관한 내용,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자녀 관련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과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또 각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그두 가지 내용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우리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첫 시작이죠. Today's Topics입니다. 'Today's Topics' 첫 번째 주제입니다. Biden plans to expand legal immigration이라고 되어 있군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적인, 합법적인 이민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들어보시죠.
1: Biden plans to expand legal immigration. The New York Times says it obtained documents showing far-reaching efforts by President Joe Biden to expand legal immigration and undo much of his predecessor's legacy. If President Biden gets his way, it will soon be far easier to immigrate to the United States.
2: Biden plans to expand legal immigration. The New York Times says it obtained documents showing far-reaching efforts by President Joe Biden to expand legal immigration and undo much of his predecessor's legacy. If President Biden gets his way, it will soon be far easier to immigrate to the United State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여기에서도 몇 가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단어 그리고 표현들이 있습니다. New keywords 확인하시죠?
1: Far-reaching.
2: Far-reaching.
1: To undo.
2: To undo.
1: Predecessor.
2: Predecessor.
1: To get one's way.
2: To get one's way.
0: 첫 번째 단어는 far-reach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Far-reaching, 그죠? 멀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범위한이라고 할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고요. To undo. 우리가 누가 뭔가를 하는 거라면 undo. 그거를 되돌리는 겁니다. 했던 것을 원복하는 거죠. 무효로 만들다, 원상태로 돌리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Predecessor. 전임자를 얘기합니다. 현임 대통령의 전임자라고 할 때도 predecessor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To get one's way.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이민법 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New York Times says, 뭐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문이고요. 미국에서는 일단 circulation이라고 하죠. 신문 발행 부수로 따지고, 또 그리고 구독 부수로 따져도 한 2위 정도에 해당하는 유서 깊은 신문인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it obtained documents. 여기서 끊어도 되겠습니다. 문건을 입수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 showing far-reaching efforts by President Joe Biden.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문건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라고 할때 우리 담기다라는 우리말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담기다, contain이라고 쓰면 딱 좋겠는데, 물론 contain은 많이 쓰죠. 이 음식에는 이러이러한 재료 혹은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다, 담겨 있다 할때 contain을 씁니다만, 그냥 showing을 쓰시면 됩니다. 이 문건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show란 단어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과연 이런 문건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할때 쇼를 쓸수 있느냐 없느냐는 애초에 기사를 보면서 혹은 영자 신문이나 영어 뉴스를 들으면서 이것을 요게 담겨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꼭 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노력인가 봤더니 To expand legal immigration. 첫 번째는 법적 이민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and undo much of his predecessor's legacy. predecessor는 전임자니까 트럼프 대통령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남겨놓고 갔던 여러 가지 업적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정책 같은 것의 상당 부분을 다시 되돌리겠다, 무효로 만들겠다라는 라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겁니다. 레거시는 유산이라고 하는데요. 유산은 보통 사망한 다음에 남겨놓는 건데 공무원이라든가 대통령들의 레거시라고 하면 임기가 끝났을 때 지금까지의 자취와 흔적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If President Biden gets his way,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된다면 It will soon be far easier to immigrate to the United States. 그렇습니다. 여기가 진짜 주어죠. 미국으로 이민하는 것이 가는 것이 조만간 훨씬 수월해지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군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원격 인터뷰, 직접 갈 필요 없다라는 거죠. 전자서류 확대, 이런 식으로 일단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Biden plans to expand legal immigration. The New York Times says it obtained documents showing far-reaching efforts by President Joe Biden to expand legal immigration and undo much of his predecessor's legacy. If President Biden gets his way, it will soon be far easier to immigrate to the United States.
2: Biden plans to expand legal immigration. The New York Times says it obtained documents showing far-reaching efforts by President Joe Biden to expand legal immigration and undo much of his predecessor's legacy. If President Biden gets his way, it will soon be far easier to immigrate to the United States.
0: 두 번째 토픽이 되겠는데요. Three-child policy in China. 정책은 정책인데요. 세 아이 정책, 즉 세 자녀 정책이 중국에서 이번에 뭔가 뭐 나왔든지 사라졌든지 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듣고 확인하시죠.
1: Three-child policy in China. China abolished its decades-old one-child policy in 2016 and replaced it with a two-child limit to stave off risks to its economy from rapid population aging. But that has had little effect. China announced this week it will allow couples to have three children, after recent data showed a dramatic decline in births in the world's most populous country.
2: Three-child policy in China. China abolished its decades-old one-child policy in 2016 and replaced it with a two-child limit to stave off risks to its economy from rapid population aging. But that has had little effect. China announced this week it will allow couples to have three children after recent data showed a dramatic decline in births in the world's most populous country.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방금 기사, 들은 기사는 핵심이 뭐냐? Three child policy가 아니라 동사에 역점을 두셨어야 될 것 같아요. 동사가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 청취가 된다 안 된다를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구태여 얘기하자면 기준점은 동사를 듣느냐 혹은 동사를 듣지 못하느냐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사를 많이 들어도 동사를 못 들으면 문장이 마무리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됐다라는 건지 듣기 위해서는 동사에 특히 역점을 두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 뉴스 키워드, 특히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시죠.
1: To abolish.
2: To abolish.
1: To replace.
2: To replace.
1: To stave off.
2: To stave off.
1: Populous.
2: Populous.
0: 첫 번째 단어는 to abolish라고 하는 어떤 법이나 제도 등을 폐지하다라고 알려진 표현입니다. 법이나 제도를 폐지하다 할 때 abolish가 제 생각에는 최소한 과반수 이상은 나옵니다. To replace, 그죠? Replace예요. 어떤 장소를 다시라는 개념이니까 대체하다라고 알려진 표현이죠. 로봇이 사람들을 대체한다 할 때도 바로 이 replace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To stave off, 피하다, 모면하다. 뭔가 나쁜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모면하다, 피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마지막은 populous, 인구가 많은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중국에서 발생한 이번에 새롭게 바뀐 새 자녀 정책 어떤 내용일까요? China abolished its decades-old one-child policy in 2016 이라고 되어 있군요. 여기까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하나의 토막이 되겠습니다. abolish라는 단어 나왔고요. 예, 여기 밑에 자막으로 나오겠습니다만 보통 법이나 제도를 폐지하다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abolish 그리고 scrap이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 scrap 그리고 repeal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갖다 버린다는 개념으로 abandon 이란 말도 많이 쓰고요. 요 정도 네 가지 표현은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decades old예요. 수십 년 동안이나 유지해왔던 한 자녀 정책 혹은 한 아이 정책을 2016년에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and replaced it with a two-child limit 이라고 되어 있군요. Replace A with B. 자, 그리고 이 한 자녀 정책을 두 자녀 제한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abolish라는 단어의 의미를 깨닫고 있느냐 혹은 replace라는 단어를 깨닫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문맥상 둘 중에 하나만 알아두셨어도 나머지는 커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일부 핵심 단어만 가지고도 전반적인 흐름이나 느낌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 자녀 정책으로 바꾼 이유는 to stave off risks to its economy from rapid population aging. 그렇습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자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위험, 그것을 stave off, 모면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가 되면 아무래도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결국은 출산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tave off,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뭔가를 피하다, 모면하다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뭘까요? 예방하다, prevent죠. 많은 경우 비슷하게 쓰이긴 하는데 조금 느낌은 다릅니다. prevent 혹은 prevention이라는 얘기는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피하다, 예방하다라는 가장 보편적인 의미로 쓰인다면 stave off는 지금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지금 임박한 위험을 모면하다, 피하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10년, 20년, 100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의미가 강하고 뭔가 나쁜 불길한 느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혼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But that has had little effect. 그렇습니다. All little이라고 하면 약간 있는 거고 little, 요건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정책 변화가 사실상 별반 효과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China announced this week, 이번 주에 중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It will allow couples to have three children. 요게 중요한 거죠. 정확히 couples에 이제 married couples라는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만 부부가 세 자녀를 갖는 것을 허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After recent data showed, 그 이유는 최근 자료 결과 자료들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A dramatic decline in births in the world's most populous country.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에서 신생 아들의 숫자가 극적으로 감소했다라는 거죠.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2020년에 실시한 센서스라고 하는 인구조사 결과 실제로 신생아 수가 줄었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요. 그 여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요. 듣고 정리하죠.
1: Three-child policy in China. China abolished its decades-old one-child policy in 2016 and replaced it with a two-child limit to stave off risks to its economy from rapid population aging. But that has had little effect. China announced this week it will allow couples to have three children after recent data showed a dramatic decline in births in the world's most populous country.
2: Three-child policy in China. China abolished its decades-old one-child policy in 2016 and replaced it with a two-child limit to stave off risks to its economy from rapid population aging. But that has had little effect. China announced this week it will allow couples to have three children after recent data showed a dramatic decline in births in the world's most populous country.
0: 오늘은 to stave off.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위험한 상황을 피하다, 모면하다라고 할 때 많이 쓰고요. 지금 당장 피해야 되는 상황이죠. 정부는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요거 좀 이제 분위기가 비슷하죠. 여기까지는. 조금 전에 봤던 것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공급 부족 사태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Supply shortage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공급 부족이죠. 당연히 stave off가 들어가겠습니다. 뭔가를 고려하다

0: consider. 백신 스와프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To stave off a potential supply shortage. 진짜 지금 발생한 건 아니고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까봐 가능성을 stave off, 피하기 위해서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a vaccine swap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Swap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백신 swap이라고 할 때 여기서 agreement은 들어가야 되니까요. 미국과 백신 swap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뭐 미국과 달러 swap이라든가 이런 환율 관련해서 swapping 하는 것도 있죠. 그거는 이제 어떤 위기 사태가 벌어지면 그 범위 내에서는 원할 때 항상 돈을 바꿔주도록 하는 건데요. 백신 스와프도 백신 공급을 위한 일종의 어떤 협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To stave off a potential supply shortage,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a vaccine swap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2: To stave off a potential supply shortage,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a vaccine swap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0: 빙 앤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하고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China's population crisis라고 해서 중국의 인구 위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중국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라는 이중고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되게 짧죠? 근데 의미는 되게 큽니다. 일단 생산 가능 인구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령 인구는 아닐까요? 이중고에 빠져 있다 할 때 이중고란 말 많이 쓰는데 이 이중고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영어로 말이죠. 그게 이중고가 되겠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working age people이라고 하거나 the working age population이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생산 가능 인구는 뭐냐면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를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모든 사람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세에서 64세. 그 중에서 참고로 경제 활동 인구가 있는데요. Economically active people 혹은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이라고 하죠. 15세에서 64세 4세에 해당하는 생산 가능 인구 가운데 진짜로 소위 돈벌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데 그걸 따지는 것이 생산 활동 인구예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는 18세 남녀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일도 안 하면 생산 가능 인구지만 경제활동 인구에는 빠지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령 인구는 elderly people 혹은 the elderly 이렇게 더 플러스 형용사로 복수명사를 살릴 수 있겠죠. China is facing the double blank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Of a shrinking working age population 그렇죠. 노동 그 연령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과 and a surge of elderly people 고령 인구의 증가라고 하는 이중고를 당면하고 있다, 겪고 있습니다. 뭘까요? The double whammy라는 말입니다. The double whammy, 이게 이중고예요. 만약에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써요? China is facing two big problems. 그리고 A and B, 그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알아두면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자, 이 문장 듣고 정리하죠.
1: China's population crisis. China is facing the double whammy of a shrinking working age population and a surge of elderly people.
2: China's population crisis. China is facing the double whammy of a shrinking working age population and a surge of elderly people.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표현, 그 중에서도 더욱더 중요한 내용들을 엮었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Far-reaching.
2: Far-reaching.
1: To get one's way.
2: To get one's way.
1: To abolish.
2: To abolish.
1: To stave off.
2: To stave off.
1: Working-age people.
2: Working-age people.
1: Double whammy.
2: Double whammy.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모든 기존 내용들, 에피소드를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내용의 MP3 그리고 스크립트도 다운이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You're so nosy. 너 진짜 너무 오지랖이 넓어 라고 하는 영어 표현인데요. 사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나친 호기심이라고 하는 게 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에 있어서 이게 뭘까 저게 뭘까 하는 지적인 호기심은 항상 플러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우리 오늘도 지적 호기심을 가득 안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제 2번부터 함께하는 날인데 여러분 문제 다 풀어보고 오셨죠? 자, 그럼 저랑 같이 바로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짜잔! 얘를 갖다가 수동태로 바꿔서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 이거 이제 잘할 줄 아는데 그래도 진짜 마지막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자, 1번 셰익스피어가요 didn't write that play. 그 놀이를 안 썼다 그렇게 해석하시지 않았죠? 자, 이때 play는 누구예요? 누구가 아니고 뭐예요? 그치? 연극이란 뜻이에요. 셰익스피어가 그 연극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 수동태로 만들 건데 수동태는 누가 주어 자리를 뛰쳐나가면 수동태가 되지? 맞아, 여기 목적어. 그래서 얘가 앞으로 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뭘로 바꿔줘야 돼요? 네, 맞아요. BPP. 자, 그럼 어떻게 돼요? B 쓰고 write의 PP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write, wrote, written. 그래서 written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주어 자리에 있던 행위자를 맨 뒤로 유배 보내는데 그냥 쫓아보내면 좀 불쌍하니까 누구를 붙여줬습니까? 전치사 by를 붙여줬습니다. 자, 기본적인 형태는 이래요. 자, 근데 지금 시제를 반영해주지 않았고요. not이란 말도 쓰지 않았군요. 자, 시제가 뭡니까? 과거 시제네. 그러면 be가 아니고 was가 돼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not까지 붙이니까 뭘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wasn't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that play wasn't written by Shakespear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쉬웠다. 2번. Fred has finished his assignment. 그랬습니다. Assignment가 뭘까요? 숙제, 과제물 이런 겁니다. 자, Fred는요. 자기의 숙제를 다 끝마쳤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수동태 바꿀 건데 누가 앞으로 나갈까?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고요. 자, 동사는 뭘로 바꾼다고요? BPP. 잘했어. 그러면 be, finish의 PP 형태니까 finished 이렇게 하면 되겠고 주어를 뒤로 쫓아보내면서 누굴 붙여줬다고? by 붙여줬다고요. 자, 근데 얘는 지금 뭐가 없어요? 아, 시제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럼 시제를 반영을 합시다. 지금 시제가 뭐예요? 아, 현재 완료 시제구나. 그럼 얘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have PP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his assignments have been finished by Fred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왜 has 안 썼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주어가 assignments 복수니까 당연히 has가 아니라 have been finished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3번 갑시다. My cousin gave me this book. cousin이니까 사촌이구나. 제 사촌이 저에게 이 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브란 동사는 참 특이했잖아요. 얘가 목적어를 두 개나 취할 수 있어요. 완전 욕심쟁이.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물론 얘도 목적어고요. 얘도 목적어니까요. 수동태 만들 때 주어 자리로 목적어가 뛰쳐나간다면서요. 얘가 뛰쳐나가도 되고요.

제가 뛰쳐나가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미를 한번 앞으로 뽑아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사는 어떻게 바꿀까? 아, BPP. 그럼 B 쓰고. Give의 PP 형태 뭔데요? Give, gave, given. 그렇지? 그럼 be given 하면 되겠군요. 자, 그 다음 주어는 맨 뒤로 쫓아보내면서 by를 붙여줍니다. 그랬으니까 be given by my cousin 하면 돼요. 자, 이제 뭐만 하면 돼? 그쵸? 시제만 반영하면 돼요. 자, 시제가 지금 과거 시제네? 그러니까 was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다. 뭐가 좀 많이 짧아진 것 같은데. 그치. 목적어가 두 개였잖아요. 그럼 여기 을을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는 얘 이렇게 홀라당 빼먹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그냥 그대로 내려서 써주면 돼요. 그래서 this book 이렇게 된다고요. 붙여서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I was given this book by my cousi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마지막 4번. A celebrity made this brand popular. Celebrity란 단어가 우리 교재에 진짜 많이 나왔죠? 이게 뭐였어요? 아, 유명인. 여러분 나중에 다 유명인대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실었어요. 자, 이 make란 동사는요, 뒤에 뭐가 오더라? 그치.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들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popular, 인기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수동태로 바꿀 거예요. 누가 뛰쳐나올까? 목적 보어 나갈 수 있어요? 안 돼. 목적어가 나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앞으로 뛰쳐나가고요. 동사는 뭘로 바꿔요? BPP로 바꿔요. 자, 그다음 목적 보어는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내려서 popular. 자, 그런데 시제 반영해줘야 된다면서요. 시제 뭔데? 아, 과거 시제구나. 그럼 was 하면 되겠군요. 자, 그럼 붙여서 읽어보세요. This brand was made popular by a celebrity. 이 브랜드는 그 유명인에 의해서 아주 인기가 있어졌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동태 만드는 건 아주 기본이었으니까 여러분 잘 하셨을 거고, 이제 F번으로 바로 가봅시다. 얘는 조금 더 어려워요. 우리말 해석을 잘 읽고 나서 다잘 배열을 해보랍니다. 자, 그 영화는 500만 이상의 관객이 관람을 했대요. 오, 대단하다. 자, 지금 봤더니 그 영화가요, 관람을 했을까? 아니, 영화가 어떻게 직접 관람을 했겠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관람이 됐겠죠. 아, 관람이 됐다. 이거 무슨 태? 수동태. 좋아요.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 BPP. 그러니까 여기 지금 B, PP, watch의 PP 형태니까 watched. 이렇게 돼야 되겠네. 자, 그러면 영화를 관람한 주체, 영화를 관람한 행위자는 누구예요? 누구기는 관객이겠죠. 수동태에서 행위자는 뭘로 나타내준다 그랬지? by로 나타내준다 그랬죠. 그럼 by를 쓰고, 500만 이상의 관객이란 말만 뒤에 써주면 돼요. 근데 영어로 숫자가 더 많다, 이상이다, 그럴 때 이제 over라는 표현을 쓰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 over 쓰면 되고, 500만 명의 관객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5 million viewers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저다안 써도 여러분 잘 알아보실 수 있죠. 자, 이제 뭐만 하나 더 해주면 돼요? 시제만 반영해 주면 돼요. 자, 근데 관람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쌤 그냥 했다 과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watched 하겠습니다. 어이, 괜찮아요. 아니면 완전 앞에 거 열심히 공부한 친구가 쌤 잠깐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영화가 아직도 상영 중인 거예요. 그래서 개봉한 날부터 지금까지 쭉 여러 사람이 관람해서 500만이 넘었다라는 의미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저는 현재 완료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has been watched를 쓰겠습니다. 아, 요것도 괜찮아요. 둘 중에 뭘 쓰셔도 괜찮습니다. 의미하는 뉘앙스가 좀 다르죠. 아, 얘는 이제 영화 다 끝났는데 그 영화 개봉 당시에 500만이 넘게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개봉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되는 거니까 뉘앙스만 좀 다른 거고요. 두개다 괜찮습니다. The movie was watched by over 5 million viewers. 자, 2번 갑니다. 새로운 학교 회장은 매년 선출이 됩니다. 그랬어요. 잠깐. 회장이요? 자기가 선출하는 건가?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되고 뽑히는 건가? 뽑히는 거. 무슨 태? 수동태. 자, 그럼 뒤에 뭘로 할까? BPP로 해야 되겠죠? 그럼 일단 비동사 쓰시고, 그 다음에 얘 PP 형태니까 elected. 이렇게 해야 되겠네.

elect가 선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다음 매년이라는 거는 그냥 뒤에다 그대로 쓰면 되죠. Every year 이렇게. 에이, 여러분은 물결하지 말고 다 쓰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시제만 반영해주면 되는데 매년 이런 일이 생긴대잖아요. 매년. 과거 시제 쓸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현재 시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a new school president is elected every year. 매년 새로운 학교 회장이 선출됩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갑시다. 자, 스마트폰은요, 효과적인 교육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 잠깐. 스마트폰이 스스로를 막 쓰는 건 아닐 거고, 사람에 의해 사용이 된다, 된다. 이거 무슨 태? 수동태. 수동태 어떻게 생겼더라? 아, BPP. 그러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니까, can be used.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근데 뭘로 사용이 되냐면요. 효과적인 교육수단으로 사용이 된대요. 영어에서 이렇게 뭐뭐로, 뭐뭐로써 그럴 때 전치사 뭐 쓰게 해요? 에, 빨리 밑에 거 보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아, 로써 as 쓰거든요. 그럼 as 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 효과적인 교육수단이라는 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An effective teaching tool. 그래서 an effective teaching tool 그대로 쭉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제만 반영하면 되는데, 그죠? 근데 얘는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 고민할 필요가 없을까? 왜? 잘 보세요. 누가 있어요? can, 조동사잖아요. 조동사 뒤에는 뭐 써요? 동사원형. 그래서 그냥 이대로 쓰시면 돼요. A smartphone can be used. 스마트폰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As an effective teaching tool. 아주 효과적인 교육 수단으로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자, 이제 마지막 4번. 자, 제이슨은요, 자기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거는 좀 어렵다? 자, 잘 보세요. 제이슨이 지금 남한테 시켰어요? 야, 너 신분증 좀 줘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제이슨한테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한 건가요? 다른 누군가가 제이슨한테 시킨 거죠. 그럼 일단 태는 무슨 태예요? 아, 수동태예요. 제이슨의 입장에서는 명령을 받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남한테 뭐 하게 시키다 그럴 때 이런 거 뭐라 그랬더라? 막 시키다 한자로. 사역동사, 사역이란 말을 썼었어요. 그죠? 사역동사의 대표주자가 누구예요? make예요. 자, 그러면 make 이렇게 사용한다고요. make, 목적어, 보어. 목적어한테 보호하게 시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근데 지금 목적어 자리엔 누구한테 시켰겠어? 제이슨한테 시켰겠지. 자, 그 다음 뭐 하라고 시켰어요? 보여주시오 라고 시켰습니다. 자, 그럼 메이크는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 뭐 쓰게 해요? 아,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인 원형을 쓰면 된다 그랬으니까 보여주다, show라는 말을 쓰면 돼요. 자, 근데 우리 아까 이거 무슨 태로 바꾸자 그랬지? 수동태. 그럼 수동태로 한번 해볼게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뛰쳐나가고, 그 다음에 동사가 어떻게 바뀌고, BPP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목적 보어를 우리 평소 때는 어떻게 했지? 아, 뭘 어떻게 그냥 내려 썼죠. 근데 얘는, 얘가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 생으로 원형을 쓰는 일이 사실 잘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왜 얘가 이렇게 원형으로 썼을까? 누구 눈치 보느라고? 사역동사가 무서워가지고 사역동사 서슬이 펄해서 얘가 이렇게 원형을 썼던 건데 지금 얘가 완전 새가 약화됐죠. 무슨 태가 됐어요? 수동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눈치 봤다가 다시 없어졌던 to가 슬금슬금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to show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 아, 하나씩 다시 해볼게요. 자, 제이슨은 자기가 시킨 게 아니고 지금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be made. 자, 근데 뭐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까? 보여주시오. 아, 요 뒤에 아까 to가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to show가 되는 거고요. 뭘 보여주시오 그랬어요? 신분증이니까 his ID라는 말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시제만 맞추면 되겠다. 그렇죠? 보여주어야 했다 과거네. 그러니까 be 자리를 was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Jason was made to show his ID. 됐습니까? 아이고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순수한 의미의 수동태와 관련된 문법 문제는 다 풀었거든요. 여기까지 내용 잠깐 정리해 볼게요.

네, 이제 grammar in context, 문법이긴 한데 우리 좀 내용이 있는 글 속에서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A번 우리말로 해석을 옮겨보세요 그랬는데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인슈타인은요, 물론 과학을 하는 분이었지만 굉장히 멋있는 말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아인슈타인 명언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이분이 남긴 멋있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하나예요. Peace cannot be kept by force 그랬습니다. 어? 수동태다, 그죠? 그래서 조동사 뒤에 BPP를 쓴다.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를 사용했어요. 자,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cannot be kept,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뭐에 의해서는? By force, 힘, 무력 이런 거죠. 무력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It can only be achieved by understanding. 자, 또 뭐 나왔어요? 조동사 뒤에 BPP, 수동태가 나왔네요. 그것은, 즉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achieve라고 하면 성취하다니까 성취될 수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만? By understanding, 이해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 막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진정한 평화는 얻을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 얻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상대편에서 또 힘을 길러가지고 맞서 싸우려고 하겠죠. 서로 간에 진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바로 넘어갈게요. B번.자, 이번에는 빈칸에 주어진 동사를 올바른 형태로 넣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1번 해당하는 부분을 봤더니 It paint in June 1889 그랬어요. 네,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뭐였냐면 The Starry Night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작품 아세요? 그렇지, 그 반 고흐의 작품 아닙니까?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에 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그림도 실려 있죠? 자, 이 별이 빛나는 밤에 라고 하는 이 작품은요, 1889년 6월에 그려졌습니다. 응? 그림이 스스로 그렸을 린 없고 고흐에 의해서 그려졌겠죠. 아, 그려졌다. 수동이네. 그럼 어떻게? BPP 써라 그랬으니까 Be painted 하면 되겠고요. 뭐 1889년이면 한참 과거구만. 그럼 시제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Be가 was로 시제를 반영해서 was painted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건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 The village in the painting, however, was not actually part of the view 그랬습니다. 자, 마을이에요. 어? 근데 전치사 명사네. 묻고 어떻게 할까요? 꾸며주면 돼요. 그 그림 속에 나오는 마을. 자, 그러나 그 그림 속에 나오는 마을은요, was not actually part. part가 무슨 뜻이 있지? 부분이란 뜻이 있죠. 실제로는 일부분이 아니었대요. 뭐의 일부분이 아니었어요? of the view. 그 광경, 그 보이는 모습의 일부분이 아니었대요. 에? 이제 여러분 교재에 앞에 있는 문장을 제가 해석을 안 해서 그런데 여러분 다 읽어 오셨잖아요. 여기서의 the view, 그 보이는 모습이라는 건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치, 이 The Starry Night이라는 작품을 원래 반 고흐가 자기 방에서 내다보이는 풍경을 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그림에 등장하는 마을, 그럼 그 마을도 그 사람의 방에서 보였던 풍경이냐? 실제로는 이제 이건 그 풍경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draw, 그려졌습니다. 어, 잠깐, 지금 주어가 뭐지? 주어가 The Village, 마을이지. 그래서 마을이요, 이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쌤 수동이네요. 그렇지. 그러면 BPP 쓰시면 돼요. 자, draw의 PP 찾아봅시다. draw, drew, drawn. 아, drawn이구나. 시제는 뭐예요? 어, 과거구나. 그럼 뭘로 쓸까? was 쓰면 되지. 자, based on another town 그랬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based on 어디 어디에 근거해서 기초해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마을에 근거해서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쌤, 근데 저 뒤에 달라붙은 거 저거 뭐예요? 분사로 시작하는 이 구문 완전 기분 나쁜데요. 분사로 시작하는 구문 뭐라 그랬지? 분사 구문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마을에 근거해서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길었으니까 붙여서 한 번만 해볼까? The village in the painting, however, 하지만 그 그림 속에 있는 마을은 was not actually part of the view. 그 풍경에 실제로는 일부가 아니었고요. And was drawn based on another town. 다른 마을의 근거에서 그려졌습니다. Currently, the starry night display

display at the 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 City 그랬는데 currently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런 뜻이죠. 자, 현재는요. 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작품은 이게 작품 이름이니까 얘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할까? 이거 뭐라 그러지? 그치? 이탈릭체로 여러분 교재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작품은요. 어떻게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전시가 된다고? 그럼 무슨 채? 아, 그치. 수동태.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BPP. 그래서 be displayed.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어디에 전시가 되어 있냐면 뉴욕에 있는 그 유명한 현대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에 전시가 되어 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Currently니까. 시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그냥 현재 시제 쓰면 돼요. 그래서 is displayed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어렵다. 이거 한 친구 완전 잘한 거예요. Has been since 1941. 1941년 이래로 그러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그러했다, 그러해왔다 라고 하는 거는 어땠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땠다. 그치. 1941년 이래로 여기에 전시가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원래는 이런 걸 거예요. Has been displayed at the 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 City. 이렇게. 근데 이거 왜 다 안 썼을까? 왜 다 안 쓰기는 똑같이 앞에 거 그대로 반복되잖아요. 영어에서 비동사 플러스 알파에 이 알파 부분이 이렇게 중복될 경우는 뭐만 남기고 비만 남기고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완전 열심히 외웠죠? 생략 파트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반복돼서 빠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시제는 또 왜 이렇게 썼냐고? 이 1941년 과거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전시되어 있으니까 현재 완료 시제 쓴 거죠. 됐습니까? 아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It regard as one of Van Gogh's finest works. 그랬습니다. 자, regard라고 하면 뭐 여기다, 생각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것, 즉 그 그림은요, 여겨져요. 뭐라고 여겨지냐면 as, 아까 했잖아요. as 뭐라고 해석한다고? 아, 로서 one of, 하나로 여겨진답니다. 자, 뭐 중에 하나입니까? Van Gogh의 finest works. 어머, 일인가 봐요 하지 말고 이 작가, 화가에게 있어서의 work는 뭐겠어요? 예, 그림 작품이겠죠. Van Gogh의 가장 훌륭한 작품 중에 하나로서 여겨집니다. 아, 여겨지는 거 수동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BPP 써주시면 돼요. Be regarded. 자, 그런데 지금 시제를 뭘 쓰면 되겠어요? 아,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냥 현재 시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It is regarded as one of Van Gogh's finest works.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Throughout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뭐라고? 알려졌다고요? 뭐가? 그림이. 그림은 알려지는 대상, 수동이네. 그러니까 여기도 BPP 쓰시면 돼요. 그래서 be known 쓰면 되는데 이거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현재 시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죠? 괜찮죠? C번 바로 갈게요. 자, 어법상 알맞은 걸 찾아보십시오 그랬는데 요게 이제 누가 한 연설문이냐면요. 여러분 교재 하단에 보이시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남긴 그 유명한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걸 우리 같이 읽어볼 거예요. 영광으로 생각하고 봅시다. I have a dream. 저는 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절이 등장했죠? 꿈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줄 거예요. 이런 거 뭐라 그랬지? 아, 동격. One day. 언젠가 this nation, 이 나라가 will rise up, 일어나서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live out이라고 하면 진짜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내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실천하다 정도로 여기서 해석을 해볼게요. 그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기를 그렇게 꿈꿉니다. 자, 근데 그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게 무엇의 의미냐면 of its creed. Creed라고 하는 게 어떤 신념, 신조거든요. 그것의 신조의, 그것의 신념의 진정한 의미. 어? 잠깐,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이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신념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할 그런 날이 오기를 꿈꾼답니다. 그래요, 쌤? 그럼 미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뭔데요? 뒤에서 다시 풀어서 이야기했어요. We hold this truth to be self-evident. 일단은 hold가
이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도 홀드고요. 내 머릿속에 생각으로 쥐고 있는 것도 홀드예요. 그래서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특히 홀드 목적어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를 쓰면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다고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self-evident는 뭐냐면 evidence는 알죠. 그게 증거잖아요. 스스로가 증거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진짜 그냥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완전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더라? 스스로 명백하다, 자명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진실이 자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진실이 뭔데? 또 풀어서 설명할 거예요. 동격의 대절입니다. All men, 모든 사람은 만들어졌다,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equal, 평등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신이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할 때 평등하게 만들어졌다 이거고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창조가 된 거니까 수동, 그래서 뭘 쓰시면 돼요? BPP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문법적으로 막 얘기하다 보니까 멋이 좀 떨어지는데 다시 한 호흡을 한번 읽어볼게요. 되게 감동적인 건데 I have a dream, 저는 꿈이 있습니다. That one day, 언젠가는 This nation will rise up, 이 나라가 일어나서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기를 꿈꿉니다.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신념이란 We hold this truth to be self-evident, 바로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를 자명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이분이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을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아니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게 만들어졌다. 그 이념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실제로 이 나라가 그 이념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아직 흑백 간의 불평등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정말 우리나라의 신념처럼 평등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저는 제일 감동 깊더라고요. I have a dream. 저는 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dream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니까 동격이에요. My four little children. 저의 네 명의 어린 자식들이 will one day, 언젠가는 live in a nation, 이런 나라에서 살 거다라고 하는 꿈이 있대요. 어떤 나라인데요? 아, 관계부사절이 꾸며줘요. They will not, 그들이 판단되지 않는다는 거, 남한테 판단받지 않을 거다라는 꿈이 있대요. 어, 남한테 판단을 막 당해요, 얘네가? 그러니까 수동이네? 어떻게 해주면 돼요? BPP를 쓰면 돼요. 자, 근데 뭐에 의해서 얘네가 판단을 당하지 않냐면 by the color of their skin, 그들의 피부색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얘는 뭐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될까요?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원래 캐릭터라고 하면 특성이란 뜻이고요. 컨텐츠가 내용이죠. 근데 사람한테 있어서의 내용물은 뭐예요? 그치, 나의 됨됨이, 나의 사람됨, 인격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됨됨이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그런 나라에서 살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평등이 있는 시대이지만 그래도 저는 꿈을 잃지 않습니다. 제 자식의 세대에 가서는 얘들이 피부색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얘 자체로 판단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읽고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I have a dream. 저는 꿈이 있습니다.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저의 네 명의 자식들이 이런 나라에서 언젠간 살 거라는 꿈이에요.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그 아이들이 자신의 피부색이 아니라 됨됨이에 의해서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요, A가 아니라 B입니다 라고 해서 낫과 벗이 짝꿍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괜찮으시죠? 아이고, 잘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설문들을 보면 마치 시처럼 동일한 어구를 이렇게 반복해서 글의 리듬감을 주거든요. I have a dream that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좀 연설이면서도 동시에 노래를 듣고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거든요. 뭐 어찌됐거나. 자, 그럼 진짜 노래 한번 들을까? 우리 너무 힘들었으니까 잠깐 숙제 확인하면서요. 노래 좀 듣고 갈게요.

네, 여러분 박수. 갑자기 왜 박수 치냐고요? 이제 수동태 관련된 단원 다 끝났고 새 단원 들어갈 차례인데 이 새 단원은 제목이 문장의 어순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어순, 말의 순서를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을 때 순서 없이 아무렇게나 말했나? 아니죠. 영어는 말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걸 어떻게 보면 그냥 총 복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뭐 몇몇 단원 빼고는 아마 큰 부담 없으실 겁니다. 진짜 그런가 볼까?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배울 게 부정어를 어디에 놓을 건가 하는 순서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사실 우리 중1 때 다 배운 거예요. 진짜 그런가 볼게요. 자, 일단 부정어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not, 아니다 이거잖아요. 자, 얘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비동사 뒤에 올 수 있어요. 그지? 우리 비동사에 부정할 때 이렇게 not 뒤에 붙이잖아요. 자, 그 다음 조동사가 있다. 예를 들어 can이다. 그럼 not 어디다 붙여요? can not 뒤에다 붙이죠. 아, 뭐야? 조동사는 그 뒤에 not이 오네요. 자, 비동사도 아니고 조동사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work 이런 단어. 그런 거는 우리 아니다 부정 만들 때 어떻게 했지? do를 끌어다가 do 뒤에다가 not을 붙였죠. 그래서 do not 하고 그 뒤에 동사를 쓰면 부정형이 되는 겁니다. 완전 쉽네.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구, 동명사구, 분사구 이런 애들은 부정을 만들 때 어디다가 not을 붙일까요? 앞에다 붙이면 돼요. 이거 이때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to 부정사구도 앞에다가 not을 붙이면 되고 동명사구도 앞에다가 not을 붙이면 되고 동명사구는 동사야, ing지. 자, 그 다음에 분사구 ing나 pp 같은 경우에도 앞에다가 not을 붙이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not과 any, not과 ever가 붙었을 때 강조의 의미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 누구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든지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부정을 강조해서 any나 ever를 사용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써진 그대로 not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any나 ever가 뒤쪽에 위치합니다. 별로 새로운 정보가 많지 않은데 그냥 바로 문제 풀어도 될 것 같죠? 자, 예문으로 한번 바로 볼게요. 자, 1번이에요. Rewarding students with money for good grades is not not is a good idea. 와, 이거 완전 쉽다. 아까 비동사 부정 어떻게 하라 그랬지? 비동사 부정. 그치, 비 뒤에다가 붙이면 된다면서요. 그럼 답 나왔네? 얘가 답이에요. 자, 그럼 앞에 게 주어란 얘긴데요. 주어 자리에 명사 자리인데 ing가 왔어요. 그럼 얘 뭐예요? 동명사. 우리 동명사 주어 어떻게 해석했죠? 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ewarding students, reward 보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학생들을 보상하는 것은요. with는 수단의 전치사잖아요. 뭘 무슨 수단을 써서 for with money 돈을 가지고 보상하는 겁니다. 자, 뭐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어요? For good grades, 좋은 성적에 대해서 돈을 가지고 돈으로써 학생들을 보상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였구나. It's not a good idea.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저 이거 진짜 반대. 100점 받았다고 엄마가 용돈 더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최악의 교육 방법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Most people know not, do not know 그랬는데 이것도 너무 쉽잖아요. 알다라는 거는 비동사예요? 아니, 조동사예요? 아니, 그냥 일반 동사죠. 이런 애는 아니다, 부정형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두를 끌어다가 두에 not을 붙이라 그랬죠. 그럼 이거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뭘? 여기서부터 이제 목적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That Beverly does stand up at a comedy club on the weekends. 자, 이 Beverly라는 사람이요. does stand up. stand up을 한다는 걸 모른대요. stand up을 한다는 게 뭘까? 근데 뒤를 봤더니 어디에서요? 코미디 클럽에서요. On the weekends, 주말마다 스탠드업을 한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쌤, 저게 스탠드업 코미디를 이야기하는 건가 봐요. 그렇네.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건 이렇게 왜 스탠드업 마이크 세워놓고 막 이렇게 혼자서 말로 이렇게 웃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코미디언이 단독 무대를 펼치는 거 이런 걸 갖다 스탠드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어찌 됐건 간에 3번 갑시다. 'Setting goals that you not can cannot accomplish is pointless.' 와, 이것도 너무 쉽지. 조동사는 얻다가 뒤에다가 not을 붙이세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is가 동사인데 그럼 앞에까지가 다 주어란 얘긴데.

뒤에 ing 왔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동명사 주어. 해석은요, 것은 하면 된다 그랬어요. Setting goals,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무슨 목표인데요? 아이쿠, 꾸며줍니다. 관계대명사절이. That you cannot accomplish. Accomplish가 성취하는 거거든요. 당신이 성취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요, is pointless. 포인트가 뭐야? 이게 요점이잖아요. 요점이 없는 거니까 어떤 거예요? 아,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괜찮아요? 다시. Setting goals that you cannot accomplish. 당신이 이룰 수도 없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요, 무의미합니다. 자, 4번 봅시다. The clock that was broken, not has not been fixed yet. 그랬는데, 오, 우리 이런 거 배웠어요. Have PP, 완료 시제에서요. 그 앞에 있는 have가 엄격하게 말하자면 얘가 뭐다? 조동사다 그랬거든요. 조동사가 있을 때에는 부정형을 어떻게 만든다고? 조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인다고. 그러면 has 뒤에다가 not을 붙이면 얘가 답이구만. 그쵸? 앞에서부터 해볼게요. The clock, 그 시계요. 관계대명사다. 그럼 꾸며주면 돼요. That was broken. 고장난 그 시계가요. Has not been fixed yet. 아직도 안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고쳐지다 수동 BPP랑 현재 완료 시제 has PP가 만난 형태인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네. 자, 갑시다. B번. 얘는 살짝 더 어렵다. 틀린 거 찾아가지고 우리한테 눈을 부릅뜨고 한번 고쳐보랍니다. 1번 갑시다. Frank not was late for the meeting. 오, 너무 쉽다. 비동사 부정은 어디 어디 어디. 그치, 비동사 뒤에. 그래서 얘네 둘이 자리를 쏙 바꾸면 됩니다. 자, Frank는요, was not late. 늦지 않았어요. 어디에? For the meeting. 그 모임에 늦지 않았습니다. 자, 2번 갑시다. We not should assume we know everything about her life. 이것도 너무 쉽네. should가 조동사잖아요. 조동사 부정형은 not을 어디? 뒤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자리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assume이라고 하면요. 사전을 막 찾아보면 추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근데 여러분 살면서 막 추정하다라는 말 일상생활에서 써봤어요? 너는 어떻게 추정하고 있니? 막 이런 거. 추정하다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이겠거니 라고 나는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닐 확률도 꽤나 높은 거. 그게 추정하다예요. 확실하게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자, 우리는 추정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뭘? 아, 여기서부터가 이제 목적어에 당하는 내용이에요. We know everything about her life.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그렇게 추정하지는 말아야 돼요. 뭐에 대해서? About her life. 그녀의 인생에 대해서요. 쉽네, 3번. Please be careful to not disturb the animals. Disturb가 뭐더라? 아, 방해하다. 단어 좀 외우세요. 방해하다. 자, 근데 to 부정사는 부정형 어디다가 갖다 쓴다 그랬지? 네, to 부정사 앞에다가 쓰세요 그랬습니다. 그럼 얘도 이렇게 둘이 자리를 바꿔야 되겠구만. 그러면 please be careful. 조심하십시오. 뭐 하지 않도록? Not to disturb the animals. 동물들을 갖다가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진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 이렇게 왜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 동물들 이렇게 안에서 쉬고 있는데 막 이렇게 막 야 일어나봐 막 이렇게 막 유리치고 그런 분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방해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4번 갈게요. If you have the motivation to exercise, having not fancy equipment is not a problem. 그랬습니다. 뭐가 좀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요? 쌤, is not a problem. 문제가 아니다. 이고요. 그럼 앞에 있는 게 주어입니다. 그렇네. 주어 자리에 오는 ing는요. 동명사입니다. 그렇네. 동명사는요. 부정형을 만들 때 not을 앞에다가 붙입니다. 아, 그렇네. 그래서 이상하게 느껴졌구나. 그럼 자리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어요.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If, 만약에요. You have the motivation. 당신이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근데 명사 뒤에 to 부정사 왔네. 꾸며주면 되겠다. To exercise. 아, 운동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요. Not having fancy equipment. Fancy라고 하면 굉장히 막 비싸고 좋고 이런 거예요. 아주 좋은 장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is not a problem.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사실 계단만 오르락 내리락 해도 뭐 운동 되는데 장비가 없는 건 문제가 안 된다 이거죠. 자, 이제 C번 갑시다. 자, 얘는 배열하는 문제니까 조금 어려워요. 1번,
블레이크는 자신이 성취한 것을 자랑하지 않아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해봅시다. Blake was admired. Admire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막 와 이렇게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이런 겁니다. 자, 근데 BPP를 썼으니까 수동 Blake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럼 되겠다. 자, for는 무슨 전치사예요? 이유의 전치사예요. 얘가 왜 이렇게 존경을 받았나 봤더니 의스되지 않아서. 근데 뭐 어쨌거나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뭐 와요? 명사나 동명사. 동명사는 부정 만들 때 낫을 얻다 붙인다고 앞에다가 그러면 not boasting 동명사 앞에 붙이면 돼요. Boast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우쭐우쭐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자, 잘난 척 하지 않아서 존경을 받았대요. 근데 뭐에 대해서 잘난 척을 안 했을까? 대해서? 아, 여기다 about 넣으면 되겠네. About his achievement. 자기의 성취에 대해서. 붙여서 읽어볼게요. Blake was admired for not boasting about his achievements. Blake는요,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 으스대고 자랑하지 않아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 2번. 그의 경기력에 대한 우리의 높은 기대는 쉽게 충족되지 않을 겁니다. 좀 어렵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Our high expectations, 우리의 높은 기대요. 자, 근데 무엇에 대한 기대냐면 of his performance. Performance가 수행이잖아요. 그럼 뭐 운동하는 사람의 수행은 경기력이겠죠. 그의 경기력에 대한 우리의 높은 기대는요. 쉽게 충족되지 않을 겁니다. 않을 겁니다. 뭐 어쨌거나 조동사 will 왔네? 그러면 not을 어디다 붙여요? 조동사 뒤. 그럼 will not이에요. 자, 그 다음 충족되다. 충족되다. 무슨 태? 수동태. 그럼 요 뒤에 수동태가 와서 붙으면 되죠. 어떻게? Be satisfied. 이렇게. 근데 어떻게 충족이 안 된다고? 쉽게 충족이 안 된다고요? 그럼 뒤에다가 easily라는 말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붙여볼까요? Our high expectations of his performance, 그의 경기력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요, will not be satisfied easily. 쉽게 충족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 3번. 우리는 패션 산업이 매우 마른 모델을 고용하지 않도록 강요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남한테 뭔가를 억지로 시킬 때 force란 동사를 쓰는데요. force는 force, 목적어, 보어. 목적어가 보어하도록 강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to 부정사가 와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럼 해봅시다. 자, 우리는 should force, 강요를 해야 됩니다. 목적어가 보호하도록. The fashion industry, 패션 산업이 고용하지 않도록. 아, 지금 안토록이란 말이 들어갔네. 그러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쓸 건데 여기다 뭐도 붙여줘야 돼요? not도 붙여줘야 돼요. 어디다 붙일까? to 부정사의 부정은 앞에다 붙이라면서요. 오, 여기 이대로 쓰면 되겠구나. not to employ, 고용하지 않도록. 누구를 고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마른 모델. 너무 마른 모델은 여기 나와 있네. Extremely skinny models. 그죠? 그래서 extremely skinny models. 뒤에 있는 대로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붙여서 읽어볼까요? We should force the fashion industry not to employ extremely skinny models. 우리는 패션 산업이 너무 마른 모델을 갖다가 고용하지 않도록 강요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너무 마른 모델들이 막 건강상의 문제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아, 너무 이렇게 패션 산업이 이런 걸 강요하는 거는 못하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예요.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수영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메리는 그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일단은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거 뭐지? 이유인데. 쌤, 이유는요. because 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because 주어 동사 이렇게. 맞아요. 근데 너무 길어. 그러니까 짧게 줄일 수 없을까? 우리 이렇게 부사 절을 짧게 줄일 수 있었죠. 뭘 써서? 분사를 써서.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분사 구문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얘는 분사 구문이니까 분사로 시작하겠네. 그렇죠? 분사 구문은 부정을 어떻게 하지? 앞에다 not 붙이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뭐야? 분사 앞에다가 not을 붙이면 돼요. 그럼 순서가 not knowing 하면 되겠다. 자, 근데 뭘 몰라요? How to swim.
어떻게 수영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요, Mary couldn't

participate in the event. participate in 이라고 하면 참가하다, 참석하다 이거니까 Mary는요, 그 어떤 행사예요.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아, 그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맞아, 맞아. 이유의 부사절을 분사를 이용해가지고 얍 줄인 거, 그게 분사 구문이었는데 분사 구문의 부정은 앞에다가 낫을 붙이는 거였지. 뭐 이렇게 생각이 아마 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부정어가 들어가 있을 때 어순이 어떠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그다음에 우리 도치라는 개념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문제까지 풀수 있을지 개념 설명만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좀 이야기하고 나면 여러분 숙제해 오실 때 편할 것 같아요. 자, 도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원래 영어의 순서와는 원래 우리가 흔히 쓰는 순서와는 다르게 자리를 쏙 바꿨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순서는 뭐예요? 주어, 동사. 그쵸? 근데 이거를 싹 바꿨을 때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주어 동사 도치다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자,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 첫 번째 부정어구로 시작할 때 부정어구 대표적인 애가 누구 있어요? Not, never 이런 부정어구가 맨 앞에 오면 어떻게 돼요? 자리를 바꾼다 그랬으니까 조동사 주어로 이렇게 자리가 바뀝니다. 자, 그다음에 only의 수식을 받는 어구로 시작할 때, 사실 영어에서는 only도 어떻게 보면 부정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명 중에 한 명을 딱 찍어 놓고, 나 너만 사랑해. 그러면 99개가 X고 한 개만 동그라미죠. 아, 그러니까 이걸 부정에 가깝다고 보나? 뭐, 어찌됐건 간에, only의 수식을 받는 어구로 시작이 될 때에도, 뒤에 순서가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동사, 주어의 순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so, 조동사, 주어. 주어도 역시 그러합니다. Neither 조동사 주어. 주어도 역시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때 얘네도 순서가 바뀌어서 쓰이니까 같이 챙겨주시고. 자, 조건의 접속사가 표현되지 않는 문장이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이미 배웠어요. 가정법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원래 if 주어동사 이런 거잖아요. 근데 if를 빼버린 거야. 아유, 짧게 하자. 그럼 뺐으면 t는 내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 요렇게 둘이 자리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둘이 자리를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 동사나 일때다 자리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아무 때나 if를 막 빼버리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 주어보다 앞쪽으로 나가는 표현들은 어떤 게 있냐면 should라든지 were라든지 헤드 같은 경우에 이런 도치가 일어나요. if를 생략한 다음에. 근데 이걸 막 지금 외워야 되나요? 아니,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if가 생략됐네. 요 정도만 알아보실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 동사, 주어와 조동사의 도치가 일어나는 이네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저 다음 시간에 바로 A번 문제부터 풀 거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챙겨 오시는 겁니다. 네, 오늘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에 내드린 숙제도 꼭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작곡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특강 영어독해원에서 공부와 함께하는 저는 김세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오늘은 어떤 긍정주문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긍정주문은 오늘은 내가 마무리하는 밤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휴대전화 없는 저녁 식사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보통 어떤 식으로 잠자리에 드시나요?

나요.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지그마우니 휴대전화를 꺼내서 휴대전화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넘기고 넘기는 뭔지 잘 아시죠? 그치? 그러다가 스르륵 잠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만이 내가 온전히 쉬는 시간인 것 같고, 지금이라도 이 휴대전화로 SNS, 막 재미있는 영상 같은 걸 보지 않으면은 또 내일의 해가 떠서 나는 바로 공부하고 일하러 가야만 될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휴대전화와 함께 잠자리에 들곤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잠자리에 들게 되면 휴대전화가 내 머리 옆에, 아니면 내가 꼭 쥐고, 이런 식으로 잠들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눈에도 뇌에도 수면의 질에도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봤었는데 언제는 그런 너튜브 같은 데에서 잠잘 오는 음악 같은 거를 틀고 자기도 했답니다. 맨날 음악을 틀고 잘 수는 없는 노릇이니 정말 좋은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 수면 호흡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수면 호흡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평소에 숨을 쉬었다가 내쉬었다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강하게 숨을 쉬는 것인데, 우리가 휴대전화를 하다가 잠자리에 들어야지 한 상태로 내 몸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은 뭔가 어깨는 올라가 있고, 목은 긴장되어 있고, 몸이 전체적으로 경직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든답니다. 그랬을 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겁니다. 정말 아주 깊게 배에 가득 차게끔 들이마신 다음에 이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내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호흡에 길게 끝까지 내쉬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있던 긴장이 같이 밖으로 나가면서 몸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호흡법을 연습을 해봤더니 뭔가 더 편안한 자세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수 있었답니다. 오늘은 내가 내 의지대로 마무리하는 밤을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어서 챕터 9 함께 할 건데요. 우리 많은 유형을 새롭게 만나봤습니다. 저번 시간에 어휘, 문장사비, 요약문까지 만나봤고, 오늘은 또 새롭게 일지문, 이문항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을 만나볼 것인데요. 지금 5번부터 8번까지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문은 3개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문은 하나인데 문제는 2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유형을 만난 챕터이니만큼 조금은 천천히 천천히 가보도록 할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새롭게 만나는 일지문 이문항의 틀잘 살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두 개입니다. 41번은 제목 문제고요. 42번은 어휘의 적절성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 유형을 새롭게 봤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다 배웠던 문제들 아니에요. 그쵸? 제목 유형도 연습했고요. 어휘 적절성도 저번 시간에 두 문항이나 연습을 했습니다. 얘네가 결합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문은 하나니까 오히려 땡큐 아니겠어요. 그쵸? 1번부터 가봅시다. 제목 찾기. 어휘 추론. 결국 뭘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까? 주제를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주제를 찾으면 당연히 제목도 보일 것이고, 주제를 잡아야지만 그 어휘가 맥락상 적절한가 아닌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니, 결국은 주제 찾기라고요. 뭔가 새로운 유형을 만났다라고 하는 두려움보다는 주제 찾으면 두 마리 토끼가 다 잡힌다는 생각을 가져가시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2점, 2점에 4점, 아니면 제목에 3점이 붙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휘에 3점이 붙곤 하는데 그럼 총점이 5점이나 됩니다. 등급 상승의 지름길이에요. 그치? 우리 순서 세트도 삽입 세트도 사실상 총배점이 5점, 5점인데 얘는 지문은 하나인데 배점은 5점. 등급 상승의 지름길 반드시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소재와 길이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작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보는 소재가 많이 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설명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소재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길이 당연히 길겠죠. 작문이니까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긴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만큼 반복이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 영어 지문의 특성상 지문은 하나인데 주제가 두 개일 수는 없어요. 주제는 결국 하나라고요. 하나의 주제로 지문이 끝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안에서 반복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 얘기는 도움받을 구석이 많다라는 겁니다. 제목을 찾는 데 있어서도 어휘 적절성에 대한 근거를 잡는 데 있어서도 도움받을 구석이 더
많아요. 이 얘기는 어려운 문장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장을 만났을 때 해석이 잘안 돼. 근데 내용상 중요한 문장 같아. 그럼 계속 해석하고 해석하려고 붙잡고 있죠. 거기에서 시간이 흘러가고 결국 내 긴장감도 높아지기 마련인데, 어려운 문장에 붙잡

앞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긴 질문 내에서 쉬운 문장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할 겁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문제 푸는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요양문 만났습니다. 근데 요양은 유형이 장문을 먼저 푸는 친구들은 맨 마지막에 만나는 독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는 전략에 대한 차이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듣기까지 다 끝나고 결국 그 문제지를 바로 뒤집어가지고 장문부터 풀고 다시 독해를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18번부터 순서대로 풀다가 마지막으로 장문에 올 것이냐의 문제인데 내가 항상 모의고사를 볼 때 시간이 없어서 이 뒤에 41번부터 45번까지를 놓친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바꾸는 것도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장문부터 보는 겁니다. 왜? 맨 뒷페이지는 지문은 두 개인데 문제는 다섯 개입니다. 배점이 자그마치 10점에서 11점까지 차지할 수 있어요. 얘네를 먼저 잡고 들어가는 게 10점을 확보하고 들어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시간이 모자라서 대충 풀거나 찍었다 하는 친구들은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우리 영어 독해 연습 교재에도 뒤에 미니 테스트 실전처럼 연습할 수 있는 파트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 푸실 때 장문부터 먼저 푸는 전략을 고민을 해보시고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수월하게 시간도 점수도 확보할 수 있겠다 싶으시면은 연습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치? 자, 장문 틀에 대한 설명이 조금 길었습니다. 바로 지문에 적용해보러 갈 건데 긴 지문 당황하지 않고 우린 도움받을 구석이 많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5번에서 6번입니다. 지금 딱 봤더니 소재 첫 번째 문장 resilience라고 해서 뭔지 모르겠어. 심지어 별표도 안 좋습니다. 이 단어를 알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얘를 모를까봐 뒤에 친절하게 정의를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치? 딱 보니까 얘가 소재예요. 근데 바로 이게 무엇인지 얘의 정의까지 주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구석이 많다고요. 그치? Resilience. 이건 무엇이냐?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딱 봤을 때 떠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온 김에 확실하게 알아가면 좋겠네요. 제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는 언젠가 봤더니 unexpected happens.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But, 그러나 we keep our nerve. Nerve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경이지 않아요. 신경을 갖다가 꽉 잡고 있는 거니까 침착함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침착함을 유지하고요. 핸들이라고 하는 건 처리하다, 다루다라는 뜻이니까 처리할 수 있답니다. Whatever, 무엇이든지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is resting in our lap. lap은 무릎이니까 무릎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치?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던 간에 즉 그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처리하는 것을 갖다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구나. 다시 회복 탄력성은 무엇이냐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우리가 침착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한답니다. 일단 굉장히 강력한 첫 번째 문장이 나오면서 뭐에 관한 글인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치? 뭐에 관한 글이랍니까? 회복 탄력성이요. 그리고 이게 무엇이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고 그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얘가 뭔지는 알겠습니다. 꽉 잡아주시고 가볼게요. Resilience is necessary. 회복 탄력성은 necessary. 필수적이에요. 무게가 있는 단어니까 체크를 하고 가셔야죠. 필수적인 겁니다. 뭐에 필수적이냐면 our physical survival, 우리의 신체적 생존에도 필수적이고요. For our mental and physical well-being, 우리의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건강에도 필수적이고요. For our ability to realize our potential, potential이 잠재력이지 않아요?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능력에 있어서도 필수적이고요. And for the successful achievement of our life goals,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입니다. 자,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열된 것의 공통점은 뭡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즉,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잘 생존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necessary, 필수적인 것이구나. 요 정도만 잡으시면 된다고요. 지금 나열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 장문 지문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나열이 굉장히 많은데 이 나열된 덩어리를 어떻게 빠르게 읽어 내려가는가가 시간

생존조절의 관건이 될 겁니다. 이것들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요. 아, 생존, 건강, 능력, 목표 달성 이런 식으로 특징만 잡아낼 수 있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회복 달력성 필수적이구나. 조금 더 읽고 내용 추가하도록 할게요. 이어서 가봅시다. At a basic primitive level,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수준에서 our primary goal as humans, 인간으로서 우리의 주된 목표는 as physical survivor, 신체적인 생존입니다. 첫 번째 어휘 밑줄입니다. 신체적인 생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신체적인 생존 잘 쓰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땡땡 세미콜론 뒤에 나오는 부연 설명의 도움을 받아줘야 되겠습니다. 이 신체적 생존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the avoidance of death, 죽음을 피하는 거랍니다. 아하, 신체적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피하는 것인데 for as long as possible, 가능한 한 오랫동안 피하는 것이구나.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죽음은 맞이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가능한 한 오랫동안 죽음을 피하는 것 그게 무엇이다? 그것이 신체적인 생존이다. 지금 앞뒷 내용이 같은 얘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A의 어휘는 잘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A 어휘 동그라미 가시고요. 이어서 resilience,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것은 vital, vital이라고 하는 것은 important보다도 조금 더 강한 표현입니다. 매우 중요한, 정말 필수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회복 탄력성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정말 필수적이에요. 뭐에 있어서? Our survivor,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근데 이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서도 해당하는 것이냐면 individual human beings, 인간 개개인으로서의 생존에도 해당하는 것이고요. As a species, 인간이라는 한 종에 있어서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아까 앞에서도 무슨 이야기 계속 나왔었습니까?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회복 탄력성은 필수적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원초적 수준에서의 주된 목표는 살아남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는 것인데 그때 이 생존에 필수적인 게 무엇이다?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다. 앞뒤 맥락이 착착 연결이 됩니다. 그치? 따라서 B의 vital,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어휘 괜찮게 잘 쓰였고요. 이제 내용 좀 정리 갈 수 있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구나. 이 내용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치? 회복 탄력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건데 이거는 우리 생존에 필수적인 능력이구나. 이렇게 잡아갈 수 있는 거라고. 그렇죠? 자,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은 구성이 어떠합니까? 지금 요 장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문을 구분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 우리가 흐름을 쫙쫙 읽어 내려가면서 내용 구조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인데 일단 내용 구조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앞에서는 In ancient times, 고대에는 이러하고 자, 뒤에도 쭉쭉 넘겨보시면은 현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치? 자, 여기쯤에 나올 것 같아요. In the modern day라고 해서 현대에는 이라고 해서 고대와 현대로 나누어서 이 회복 탄력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갖다가 살필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그치? 다시. 생존에 필수적인데 고대에는 어떤 역할을 수행을 했고 현대에는 이게 또 어떠한가 나눠서 살펴볼 거라고요. 내용 구조를 먼저 잡아줬습니다. 가볼게요. 자, 고대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would have been required, 필요로 할 것이었답니다. 즉, 필요가 될 건데 뭐 하기 위해서 fend off는 막아내는 거예요. 막아내기 위해서 회복 탄력성이 필요할 것이라고요. 자, 뭐를 막아냅니까? Much more overt dangers. Overt라고 하는 건 명백히 드러나는 거니까 훨씬 더 명백한 위험들. 예를 들어서 big mold, 상처를 입는 거예요. 상처를 입어서 to death, 죽음까지 가는 거죠. 즉 상처를 입어서 죽기까지 하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By an animal, 동물에 의해서. 근데 뭐 하다가 얘는 whilst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안 본 단어처럼 생겼지만 사실 얘랑 똑같은 단어거든요. While, 뭐 하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동안에 hunting for food라고 해서 지금 뭐 하러 왔습니까? 밖으로 식량 얻으러 사냥하러 갔습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사냥하러 간 동안에 동물에 의해 상처를 입어서 죽는 것과 같은 더 명백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라고요.

자, 지금 고대에서 회복 탄력성은 어떠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사냥이죠, 사냥. 사냥을 나가서 동물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그치? 좋습니다. 자, 뒤에도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쫙쫙 따라붙을 겁니다. Imagine, 상상을 한번 해보자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해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if, 만약에. In those times, 그러한 시기, 어떤 시기죠? Survivor was the older of the day. The older of the day라고 해서 아주 가끔 가다가 나오는 표현인데, 일단 직역을 해보시면 어떠합니까? 그 시절의 older, 질서입니다. 즉, 그 시대의 유행이나 풍조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다고?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풍조였다고. 질서였다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고. 그치?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중요한 과제. 자,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절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답니다. 자, 그러할 때, a man stood frozen. 그 남자가 그냥 얼어붙은 채로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채로 가만히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아빠나 ing는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니까 보자마자 뭘 봤어요? A predator, 포식자가 appear, 나타났어요. In front of him, 그 앞에 나타난 것을 보자마자 두려움 때문에 그냥 얼어붙은 것처럼 가만히 서 있는다면, 서 있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갖다가 지금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Regardless of, 뭐뭐에 상관없이란 뜻이고요. Whether는 뭐뭐인지의 여부란 뜻이니까, 뭐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The man was expecting to encounter such a threat during this hunting trip. 그 사냥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 남자가 그러한 위협, 그 포식자를 갖다가 마주칠 예상을 했는가 안 했는가와 상관없이. 자, 그는 need to, 필요로 할 거랍니다. 얘들아, need to 부정사는 항상 무게를 짓는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할 필요가 있었겠니? 뭐할 필요? 지금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치? 그 내용이 구체화가 될 거예요. 자, 그는 뭐할 필요가 있었을 거야? Keep his nerve. 무슨 뜻? 침착함을 유지하는 거, 그치? 침착함을 유지하고요. Either A or B, A 하거나 B 하는 거니까, fight the animal, 그 동물과 맞서 싸우거나, flee from it,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동물로부터 도망갈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치? 자, 지금 고대의 회복 탄력성의 구체적 내용은 뭐였습니까? 침착함을 유지하고, 동물과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치? 좋습니다. 사냥을 하다가. 포식동물을 만났어. 자, 그랬을 때 어떤 선택? 침착함을 유지하고 싸우거나 그 동물로부터 도망을 갔어야 돼. 이게 고대에 있어서 회복 탄력성의 역할이야. 지금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치? 내용이 쭉쭉쭉 잘 읽혔어. 이제 어떤 내용이 관건이냐.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현대 아니겠습니까? 현대에 있어서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거를 좀잘 살필 필요가 있겠거든요. 그쵸? 자, 어휘는 A, B의 두개 어휘 살펴보셨고요. 아직 C, D, E 남았는데, 이 중에 답이 존재할 겁니다. 자, 볼게요. There should be the only survival options available to him. 아직까지는 고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치? 그것들이요. 유일한 생존을 위한 선택 사항이었을 거랍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자, 그럼 어때요? 아까 앞에 나왔던 것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것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선택지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싸우거나 도망가는 거요. 뭐 하려고? 생존하려고. 그치? 앞선 내용이 회복 탄력성의 이야기였는데, 회복 탄력성은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었으니, C의 어휘도 잘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것이 유일한 생존의 선택 사항이었구나. C의 어휘 괜찮습니다. 자, 가볼게요. Without, 뭐 없이는. Can do attitude, 뭐 하는 겁니까? 할수 있다는 태도지요. 할수 있다는 태도. 그리고 quick problem solving. 빠른 문제 해결입니다. 자, 우리 followed by도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할수 있다는 태도와 빠른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quick action, 빠른 행동 없이는 the man would be dead. 그 남자는 죽을 거예요. 그 포식동물한테 잡아먹힐 거라고.

같고요. 그냥 얼어붙은 채로 서 있어.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지 못했더라면 그 남자는 죽을 운명이었을 거라고, 그치?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할 수 있다는 태도, 빠른 문제 해결과 그 뒤에 따라오는 빠른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다 회복 탄력성과 연결되는 개념들일 겁니다. 그쵸? 좋습니다. 여기까지 고대에 대한 이야기는 끝내줬어요. 이제 뭐가 필요한 차례? 현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 차례. In the modern day, 현대에는요. We are still fighting for our survival.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생존은 필수적이고 거기에서 이제 회복 탄력성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일 거야. 그렇죠? 자, 그러나 지금은 our needs are more simplified. 우리의 필요라고 하는 것이 더 단순화되었습니다. 이거예요. 고대와 현대의 대비 포인트가 등장하는 부분이죠. But now, 근데 이제는 우리의 필요가 더 단순해졌습니다. 포인트에서 단순해졌다라고 하니 표현하는 게 맞는가? 지금 요거에 반의어가 더 어울리지는 않는가를 우리가 챙겨줘야 하는 것이고 근거가 뒤에 있을 겁니다. 그치? 좋습니다. 자, 이 문장 중요합니다. 내용 구조상 전환이 일어나는 지금 그 지점이고요. 현대는 어떠하다고 우리가 여전히 생존을 위해 싸우거나 있으나 지금 우리의 필요는 더 단순해졌다. 근데 단순해진 게 맞는가? 모르겠으니까 모를 때는 뭐를 찍자, 물음표를 찍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벤데요. 비록 멀지라도 그 필요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있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긴 할 건데 그 필요가 단순해졌는가 복잡해졌는가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치? 근데 봤을 때요. 투부정사는 뭐뭐에 기여하다, 도움이 되다 라는 뜻이고요. 우리 여기까지의 맥락도 간단히 살피자면은 지금 고대에는 어떠했습니까? 사냥을 나가서 포식동물을 만났을 때 얼어붙지 않고 싸우거나 도망가야 하는 결정,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현대의 필요가 그것보다 더 단순해졌을까? 여기서 뭔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은 들긴 들지만 항상 근거를 잡아서 답을 골라줘야 하기 때문에 근거 잡는 연습까지 같이 해주시겠어요? 보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슬라이드가 굉장히 빽빽한 거를 눈치를 챘을 겁니다. 이게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인데 왜 이렇게 길어졌는가? 뭐가 나올 거냐면 modern survivor, 현대의 생존은 means, 의미합니다라고 해서 이 현대의 생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쭉 나열이 될 거예요. 다시 현대에서의 생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쭉 나열될 겁니다. 엄청난 나열. 그리고 이 나열 덩어리가 우리가 앞서 봤던 밑줄 D 어휘의 근거가 되어줄 겁니다. 이 엄청난 나열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가? 두 덩어리만 잡아요. 두 덩어리. 우리 한 덩어리만 읽고서는 나열된 덩어리의 공통점을 잡아낼 수가 없으니까, 특징을 잡아낼 수가 없으니까 한 두 개 덩어리만 간단히 잡는 겁니다. 뭐 하자고요? 두 덩어리만 확실하게 잡자고요. 자, 그러면 덩어리 먼저 묶어보시면 첫 번째 덩어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 되겠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덩어리, 이건 좀 깁니다. 그치? 이렇게 괄호 묶어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덩어리까지. 덩어리가 쭉 긴데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덩어리는 길이가 다른 것보다 조금 더 긴 편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만 잘 잡으면은 이 나열된 덩어리의 특징을 알 수가 있겠군요. 가볼게요. 현대 생존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having enough money, 충분한 돈을 가지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연료, 의복, 주거를 위해서 충분한 돈을 가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thoughtfully looking after, 사려깊게 돌보는 거예요. Our bodies, 우리의 몸을 돌보는 겁니다. Well enough to, 뭐 할 정도로 충분히 몸을 잘 돌보는 거냐면 prevent, 예방하는 거죠. Life-threatening illness,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우리의 몸을 세심하게 잘 돌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끝났어. 특징 잡았습니다. 그치? 저희 현대의 필요가 어떠하다고요? 현대의 필요는 충분한 돈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몸도 잘 살펴서 질병도 예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덩어리만 읽었을 때에도 고대에서의 우리의 필요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구나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아까 기호 D번의 어휘가 틀렸다. 필요가 더 복잡해진 거니까 다시 돌아오셔서요. Simplified가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까? 복잡해졌다에 해당하는 Complicated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호 디번에어 휙 고쳐주는

거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남아있는 나열 덩어리도 살피러 가봅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갖다가 실현을 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쉽게 정서적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 정서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더해? 우리의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만들어주는 것에 더해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답니다. 지금 관계대명사에 이어지는 동사가 이렇게 따라 붙은 거예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의 능력이에요. 뭐할수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필요는 무엇을 위한 필요인데, 아까 나왔던 연료, 의복, 그리고 주거죠? 이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이라고? 정서적인 행복이라고요. 그리고 이 정서적인 행복을 쉽게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잠재력,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도 현대의 생존과 연관이 깊은 개념이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가능성. 잠재력을 실현하는 거. 그래서 정서적인 행복까지 성취해내는 것도 관련이 있는 것이구나. 좋습니다. 돈, 몸에 더해서 가능성도 실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렇죠? 마지막 덩어리 갑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팅,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족 또는 사회와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소중하구나를 느끼게끔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연구가 보여주는 것처럼 enabling a longer lifespan. lifespan은 수명이잖아요. 더긴 수명, 즉 수명 연장을 enabling,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자, 앞서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가족과 사회와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소중하다는 기분도 느낄 수가 있고, 수명, 연장도 가능할 것이다. 지금 기호 2번의 어휘에 물음표를 찍으셨다면 반이어를 넣어보세요. 가능하게 하는 것의 반대가 불가능하게 하는 거잖아. 우리 앞에서 쭉 나왔던 표현들이 뭡니까?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서 소중하다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건데, 그러면 수명 연장이 불가능해질까? 아니죠. 행복하게 정서적, 사회적 연결을 잘 챙겨가는 거니까 수명 연장도 가능해질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기호 2번의 어휘도 맥락상 괜찮은 거 확인해주셨습니다.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에 더해서 네트워크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니까 현대의 우리의 필요는 더 복잡해진 것이 맞겠구나. 다시 한번 동그라미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목 찾으러 가볼게요. 제목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찾아집니다. 장문 유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1번 The cost of survival, 생존의 대가랍니다. What is sacrifice? 우리가 희생하는 거, 우리가 희생하는 얘기하고 있어요. 2번 resilience, 회복, 달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overcoming life challenges,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까?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죠. 고대에도 현대에도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회복 탄력성에 관한 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Resilience at a cost. 대가가 드는 회복 탄력성과 생존의 대가. 지금 대가가 든다, 뭔가 비용이 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쵸? 4번 갈게요. Embracing danger. 위험, 수용하기. 뭐할 때? 위험이 어려움이 될 때, 위험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얘기하고 있었던 거 아니고요. 5번 갈게요. The wisdom of our ancestors.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까? 미래를 위한 교훈이에요. 조상들의 지혜에 관한 내용 아니었으니까 답은 쉽게 2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고요. 문맥상 낱말의 셈이 적절하지 않은 거는 몇 번이었습니까? 우리 아까 4번의 simplified를 complicated로 바꿔줬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수인트 정리 가시면 요 장문 유형의 특징이 무엇이었다? 나열이 많았다. 근데 이게 단순 나열이 아니라 긴 덩어리들의 나열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딱두 덩어리만 제대로 잡자. 그리고 그두 덩어리 속에서도 특징. 어떤 특징 잡아냈습니까? 결국엔 돈이 필요하고 몸을 돌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특징 잡는 연습으로 강약 조절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갈게요. 회복 탄력성은 인간 개개인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종으로서 모두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과거에는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게 했고 현재에도 여전히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회복 탄력성, 인생의 어려움 극복하기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맹수 앞에서 필요했다면 현대에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7번 어휘 문제 갑니다. 교재 108쪽 되겠어요.
자, 요거는 기후변화 이야기.

이야기를 하는데 기후변화라고 하는 영어 심리 좋아하는 소재를 갖다가 또 굉장히 신선한 시각, 그리고 굉장히 교훈을 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지문이었습니다. 내용 상당히 좋았거든요. 내신 대비나 간접 연계를 위해서도 이 지문은 좀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볼게요.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Overwhelming scientific evidence, 압도적인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climate change, 이 지문의 소재 나왔죠.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detection problem, 감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 먼저 꺼내죠? 기후변화가 감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부터 1번 동그라미 등장하기 때문에 이첫 번째 문장은 꽉 잡아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후변화에 관한 글. 얘는 어떤 문제? 감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좋습니다. That is, 다시 말하자면, 즉, it is a phenomenon. 이거는 어떠한 현상이냐면, some people perceive on the planet, in the news, or in their own lives, while others do not. 자, 지금 감지 문제를 갖다가 풀어놓고 있어. 그치? 자, 이건 어떤 현상이라고요? 몇몇 사람들은 perceive, 인지합니다. 인식합니다. 지구에서. 뉴스에서,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인지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습니까? 그게 감지 문제죠, 그치? 아까 나왔던 detection, 얘와 일맥상통하는 동사 perceive, 인지하다, 인식하다, 잘 쓰인 거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치? 좋습니다. 1번 가볍게 오케이. 자, 이어서 갑니다. 환경 철학자인 티머시 월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has labeled, label은 동사로 쓰여서 명명하다, 이름 붙이다란 뜻이잖아요. 그치? 기후변화를 갖다가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a hyper object. 즉, 이탈릭제 되어 있습니다. 강조해요. 초객체라는 표현. 초객체라고 이름 붙였구나.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설명 살펴주셔야지요. 초객체라고 하는 건 용어입니다. 그가 만든 코인이라고 하는 건 새롭게 어떠한 말을 만들다는 뜻이니까 뭐 하기 위해 만든 거냐면 describe reality, 어떤 실체를 묘사하기 위해 만든 용어다라고 해요. 그때 그 실체는 어떤 실체? They're massive, 거대하고요. non-local, local이라고 하는 것이 국부적인 겁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것인데 non-local이라고 해서 비국부적인. 즉,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And sticky. sticky는 끈적끈적 달라 붙어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떼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거지. 떼려야 떼어낼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치? 그러한 실체를 묘사하는 초객체라는 거로 이름을 붙였다고요. 그치? 근데 뭐라는 점에서 이러한 특징을 갖는 거냐면, 글쎄 그 실체들은요. Reveal themselves. 그들 자신을 드러냅니다. 근데, 뭐를 통해서만 드러내냐면, phenomena. 현상들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에 의해 만들어진 by the interaction of other objects. 다른 객체들과의 상호작용. 다시 말해서, interobjectivity. 상호객체성이라고 알려진 상태. 이것에 의해 만들어진 현상들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뭔 소리인지 갑자기 어려워졌네, 얘들아. 일단 한번 봅시다. 우리 감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치? 그랬는데, 이 기후변화를 갖다가 한 환경 철학자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초객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떠한 특징을 가진 거냐면, 거대하면서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뗄래야 떼어낼 수 없는 건데, 자기 자신을 무엇을 통해서만 드러낸다? 다른 현상들을 통해서만 드러낸다. 일단 있는 그대로 한번 정리해 갑시다. 감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후변화를 초객체라고 불렀는데, 어떠한 특징을 가진 것이냐면, 거대하고요.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셨죠? 그치?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서울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야. 그치? 어떤 말인지는 알겠어. 그리고 우리가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뗄래야 떼어낼 수 없다라는 말도 뭔 말인지는 알겠어. 근데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요? 다른 객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현상들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고요. 즉, 직접 보이지는 않아요.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현상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치? 다른 현상을 통해서만 그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라고요.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 표현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이거 지문 깁니다. 긴 지문의 장점은 뭡니까? 장문에서도 말한 것처럼 도움받을 구석이 있어요. 쉬운 표현의 도움을 조금 받아보시면 좋겠거든요. 가볼게요. 자, 뒤에 나오는 표현 as such는 따라서란 뜻이죠. 자, 따라서 기후변화는 defies, 거스릅니다. 거역합니다. 인간들의 이해요. 뭐에 대한 이해? An object, 어떤 객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갖다가 거스른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때 그 물체, 객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Can be easily seen, 쉽게 볼 수 있어요. Touched, 만들 수 있어요. Describe, 설명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has a singular pinpoint location, 단일의 정확한 위치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을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객체라는 것인데 기후변화는 글쎄 이 일반적인 객체에 대한 이해를 거스르는 것이다. 아까 기후변화, 이 초객체의 특징이 뭐였죠? 거대하고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면서 다른 현상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객체랑 반대 특징을 가지면 되는 것이야. 그치? 따라서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게 보고 만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번 어휘도 괜찮은 거 확인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비유 나올 겁니다. Like the main character in the 1933 film, The Invisible Man. 보이지 않는 사람이니까 투명인간.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지금 주인공이 투명인간이에요. 잘 기억을 하세요. 그 주인공처럼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cannot be detected, 감지될 수 없습니다. except, 제외하고는. 측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감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얘네를 측정해야지만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네. 그치? 자, 이것도 표현 해석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except, 제외하고는. 즉, 예하지 않으면 감지될 수 없다라는 뜻이니 뒤집어 생각을 해보자면 예를 해야지만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구나. 자, 그러면 기후변화를 감지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측정해야 된다고. Something associated with it.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을 측정을 해야만 된다고요. 예시의 도움을 받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를 측정하면 기후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라는 거니 temperature or sea level rise, 기온의 상승, 해수면의 상승, 이런 것들을 측정해야지만 기후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야. 자, 쉬운 표현의 도움 플러스 3번 어휘까지 맥락 잘 챙겨가시면 어떻게 추가 가는 겁니까? 다른 현상을 통해서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해서 기온이나 해수면의 상승, 이런 것들을 측정해야만 감지할 수 있다. 이것들을 측정해야만 기후변화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치?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자, 이어서요. These are the phenomena. 이것들은 현상입니다. 기후변화의 현상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현상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기온과 해수면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얘네가 결국 어떤 현상인 거니? 기후변화의 현상인 거죠. 즉, 이 현상을 측정해야지만 우리가 기후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구나가 되는 거예요. 좋아요. And, 그리고요. Like, 뭐처럼. The bandages and clothing worn by the invisible man. 다시 한번 영화의 비유 꺼내면서 투명인간이 착용한 붕대, 투명인간이 입은 옷처럼 They conceal,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것은 그 현상들이겠죠. 기후변화의 현상들은요. conceal, 뭐합니까? 감춘대요. 숨긴답니다. shape of the object, 그 객체의 형태를 갖다가 숨긴답니다. 자, 다시. 지금 이 기후변화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변화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기후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끔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객체 형태를 갖다가 숨긴대. 아니죠. 뭐 들어가야 됩니까? 드러낸다. 그 현상들을 통해서 기후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드러낸다에 해당하는 reveal이라고 하는 동사로 바꿔주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계속 맥락이 유지 되고 있으면서 그중에서 쉬운 표현의 도움도 계속 받아주고 있었거든요. 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비유에 쓰인 이건 뭡니까? 투명인간,
안 보여. 근데 얘가 붕대를 두르거나 옷을 입으면은 그제서야 보여. 그 역할을 누가 한다? 기온 상승이나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 변화의 현상들이 해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좋습니다. Without, 뭐가 없으면 그의 옷, 붕대, 장갑, 선글라스가 없으면 얘가 뭡니까? 결국 기후변화의 현상들. 그 투명 인간은요. Would indeed be invisible on screen. 화면에서 실제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투명 인간도 이 붕대나 옷 같은 게 있어야 보이는 것처럼 기후변화도 해수면 상승이나 기온 상승 같은 현상들이 있어야 보이는 거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좋습니다. 답은 찾아줬으니까. 자, similarly, 마찬가지로 이제 투명인간 얘기 끝내고 다시 기후변화의 얘기로 돌아와서 기후변화는 뭐가 없습니까? 형태, 모양, 심지어 위치가 없습니다. It is revealed. 이거는 드러납니다. 뭐를 통해서만 드러납니까? 그 현상들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지금 앞선 얘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주는 이 문장. 이 문장만 잘 잡았어도 어휘가 아까 4번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잡을 수가 있었겠죠. 그치? 좋습니다. And, 그리고요. This creates, 이게 만들어냅니다. The detection problem, 감지 문제를 만들어낸답니다. 아하, 몇몇 사람들의 기후변화를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아까 앞에 나왔던 감지 문제가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것이구나. 다시요. 기후변화는 현상들을 통해서만 드러내고요. 이것이 감지 문제를 만들어낸답니다. 자, 감지 문제를 만들어내니까 몇몇 사람은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 따라서 5번 어휘는 당연히 괜찮은 것이고요. 자, 이것이 또 무엇을 만들어낸다? 감지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오면서 내용이 완성되는 굉장히 완성도 높으면서 우리한테 좀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그러한 지문이었거든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스윈트 종이 가시자면은 지문 길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쉬운 표현의 도움, 쉬운 표현의 도움을 받아주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나왔었던 similarly, 마찬가지로 라고 하면서 투명인간 얘기 끝나고 다시 기후변화 얘기로 돌아왔었던 이 지점 있지요. 이것이 사실상 주제문이었습니다. 이 문장의 무게를 내가 읽으면서 잘 느꼈는가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933년 영화 투명인간의 주인공처럼 기후변화는 기온이나 해수면 상승과 같이 그것과 관련된 무언가를 측정하지 않으면 감지할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이 기후변화의 현상이며 투명인간이 두른 붕대와 착용한 옷처럼 그것들은 객체의 형태를 드러낸다. 따라서 reveal, 드러내다 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감지 문제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이런 거죠. 자,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하는 농부. 기후변화 때문에 감귤 수확 시기가 달라지니까 감지가 됩니다. 그치? 기후변화의 현상들을 직접 느끼니까 기후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요. 해안가에 사는 주민들, 마찬가지. 해수면이 점점 상승하면서 마을 안쪽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마찬가지로 기후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사는 직장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떠하죠? 에어컨을 팡팡 튼 시원한 실내에서 지내다 보니까 올 여름이 더운가? 기온이 올라갔나? 이런 것들을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감지 문제가 발생한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치? 실제로 몰디브와 같은 섬은 지금 해수면이 자꾸 상승하는 그 기후변화의 결과 때문에 지금 인공섬을 만드는 등의 노력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 정도로 체감하고 있지는 않죠. 그치? 그 정도로 이해를 도와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 삽입으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교재 109쪽이고요. 주어진 문장 먼저 읽는 게 중요하겠는데 엄청난 단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보이죠? The answer to this question이라고 해서 this question.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은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이 문제가 나와야 돼. 그치?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어디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까? A consensual approach, 합의적 접근 방식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합의적 접근 방식은 뭐에 대한 거냐면 다양한 문제들인데 무엇을 위협하는 오늘날의 인류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자, 내용 깔끔하지요?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이 문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에 놓여 있다? 합의적 접근 방식. 그러면
주어진 문장의 앞에는 이 문제가 나와야 할 것이고 주어진 문장의 뒷부분에는 합의적 접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잘 기억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Science, 과학은요, can be considered, 여겨질 수 있습니다. As a good and an evil master, 선한 주인, 그리고 악한 주인으로 여겨질 수 있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선의 모습도 띌 수 있고 악의 모습도 띌 수 있는 것이구나.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지식이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도치가 일어났습니다. 그치? 이거는 전치사 덩어리가 앞으로 나오면서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뀐 겁니다. 막간의 문법 하나 가져가셔요. 자, 뭐에 관한 글? 과학이지요. 자, 과학은 선의 모습을 띌 수도 있고 악의 모습을 띌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등장했습니다. 자, but at the same time, 자, 앞에서 무슨 이야기 했더라? 과학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지식이고 지식은 힘이라서 지혜와 해방이 따라온다라고 했는데 뒤집으면서 그러나 동시에 과학은요 또한 뭐를 낳을 수 있습니까? arrogance, 오만이죠. 자, tyranny라고 해서 이거는 폭정입니다. 포악한 정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악하고 억압적인 것이요. 자, 과학은 뭐를 낳을 수도 있어요? 오만과 폭정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Science does have. 자, 이때 does는 강조의 조동사죠. 정말로 가지고 있어요. 그치? 자, 과학은 정말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Beneficial or harmful. 이롭거나 해로울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emancipative or oppressive, 해방적이거나 억압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의 선과 악을 갖다가 계속 같은 표현으로 뻗어나가고 있어. 그치? 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롭거나 해로울 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해방적이거나 억압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이 해방적이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얘로 잡아가는 것이 뒷내용을 이해하기가 더 좋겠습니다. 과학은 선의 모습을 띌 수 있습니다. 즉 해방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악의 모습을 띌 수 있습니다. 억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깔끔합니다. 그치? 자, 그리고 드디어 1번 동그라미 등장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또 뭘 느끼자? 단점이 느끼자. 잘 기억하시면서 가봅시다. In the 20th century, 20세기예요. There were several examples, 몇몇 사례들이 있었답니다. 뭐에 대해서 말하는? The dual role of science, 과학의 이중적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중적인 역할, 선의 역할, 악의 역할, 해방적 역할, 억압적 역할을 가리키는 걸 거야. 20세기에는 어떤 예시가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쭉 떠올려 볼 수 있는 문장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와는 반대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원자폭탄을 발명을 해가지고 이것이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과학의 이중적 역할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과학의 이중적 역할 내용 잘 받아줬으니까 여기에선 단절이 느껴지지 않죠. 이어서 now, 이제 the question, 문제는 이겁니다. 자, 뭐가 등장했니? now라고 해서 내용을 전환하면서 the question,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찾던 문제가 여기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렇다고 옳다구나 3번에 주어진 문장을 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뒤의 연결도 살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뒤에 나오는 문장까지 봐야 된다. 기억하시죠? 자,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How we can ensure,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입니다. 무엇을? Science plays an emancipative role in the world.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emancipative, 아까 무슨 뜻? 해방적인, 그치? 이 세상에서 해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글쓰니까 진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지금 전환을 어디로 돌렸습니까? How? 방법으로 돌린 겁니다. 그치? 우리가 과학이 해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지. 그럼 다시. Now, 이제 the question, 문제는 뭐냐면은 과학이 해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how, 방법으로 전환이 됐다고요. 포커스가 주어진다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3번부터 단절 제대로 느껴줘야 되겠습니다. 뒷문장을 봤더니요. This may be possible. 이것은 가능할지도 몰라요. Only through. 이것을 통해서 가능할지도 몰라요. 나오거든요. 자, this가 가리키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얘를 통해서만 가능할지도 모른답니다. 뭐를 통해서? The proper exchange of information, 정보의 적절한 교환과 transparency, 투명성과 tolerance for multiple viewpoints, 다양한 관점에 대한 관용, 인내를 통해서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뭐니?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 자,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나오니까 정보의 적절한 교환, 투명성, 다양한 관점에 대한 관용이라고 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문장의 어떠한 방식의 구체적 내용이에요? 합의죠, 합의. 그치? 결국 뭡니까? 디스가 가리키는 거는 요 합의적인 접근 방식인 거예요. 이 합의적인 접근 방식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요것이구나. 그러니까 나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앞문장 읽고 3번을 의심을 했잖아요. 근데 3번 뒷문장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네. 디스가 가리키는 것은 주어진 문장의 a consensual approach, 합의적 접근 방식이면 되겠구나 해서 답은 몇 번? 3번으로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치? 좋습니다. 자, 어떻게 보장할 수 있다고요? 합의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요. 자, 그리고 이 합의적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다고요? 정보의 적절한 교환, 투명성, 다양한 관점에 대한 관용을 통해서 실현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런 기술의 개발 과정이라든지 연구 데이터를 갖다가 공개를 하고요. 관련해서 시민 토론을 열고 아니면 그 과학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공청회를 열고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합의적 접근 방식을 실현시킬 수 있어가 나온 거지. 그치? 좋습니다. 답은 3번으로 잘 골라주셨어요. 자,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 구조는 어떠한가? 자, 이 합의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과학이 어떤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를 갖다가 두 가지로 나뉘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in a progressive society, 진보적인 사회에서 과학은 이러한 해방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요. 이어서, democratic political framework, 어떤 민주적인 정치 체제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가 나뉘어질 겁니다. 괜찮죠? 자, 일단 진보적인 사회에서 과학은요, may play a liberating role, 해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함으로써 사람들이 극복하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의 빈곤, 무지, 미신을 극복하도록 도움으로써 과학은 해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의학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를 합니다. 여기서 나왔던 무지 극복은 뭐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기술의 보급을 통해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무지를 개선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 식의 역할을 진보적인 사회에서 과학이 수행할 수가 있구나. 좋습니다. However, 그러나 이제 강조점이 바뀌면서 어디로 갑니까? 민주적인 정치 체제로 넘어옵니다. 이 민주적인 정치 체제에서는요, the people themselves, 사람들 스스로가 뭘 할 수 있어요? prevent, 막을 수 있습니다. the misuse of science, 과학의 오용, 즉 과학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직접 막을 수가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회에서는 과학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서 빈곤, 무지, 미신을 극복하게끔 도와줄 것이지만 민주적인 정치체제에서는 누가 또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자, 사람들이 과학의 오용을 갖다가 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움을 줄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아까는 헬프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왔는데 지금은 투부정사가 왔어요. 그치? 자,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겁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적절하고 계획된 방식으로 즉 사람들이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시는 이따가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스윙트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에서는 그 영어 표현들의 흐름을 잘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무슨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까? Now, 이제, the question, 문제는 이거야. 자, 문제는 이거야 라고 하면서 문제에 대한 답은 이 접근 방식에 있다라고 해서 approach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 방식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가 나오면서 이것은 가능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가능할 겁니다. 라고 하는 요 흐름을 잘 읽어내는 연습이 중요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써준 이 표현들을 다시 한번 눈으로 읽어내려가면서 이 연결이었구나를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과학이 해방적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에 대한 답을 제공하면서요, 오늘날 인류와 그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합의적 접근 방식을 답으로 제안을 하지요. 그리고 이는 정보의 적절한 교환, 투명성, 다양한 관점에 대한 관용을 통해서만 가능할지도 모른다라고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민주적인 사회에서, 정치 체제에서 이 과학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이 주체적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민주적인 정치체제의 현대사회니까 예를 들어서 AI 기술을 발달시켜서 AI가 얼굴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해봅시다. 이 AI 얼굴 인식 기술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 원래 목적은 뭐 범죄자를 추적하고 실종자를 찾고 아니면 공항 보안을 강화하는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오용되면, 잘못 사용되면 그냥 아무 죄 없는 일반 시민들을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침해까지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민주사회의 사람들이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민주적 정치체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이 투표로 정책을 결정하고 바꿀 수 있고 법으로 제한을 걸 수 있고 언론이 감시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 것이니 그래서 그 AI 얼굴 인식 기술을 범죄자를 추적하고 실종자를 찾는 데에만 써주세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그 데이터를 삭제해주세요. 를 갖다가 법을 요구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 과학은 여전히 해방적인 역할을 하지만요. 그렇죠?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26강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마무리하는 밤. 선생님이 소개해줬던 수면 호흡법 기억하시죠? 휴대전화는 멀리하고 우리 열심히 숨 쉬어보면서 푹 자는 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인트와 어휘까지도 게시판에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새로운 챕터의 새로운 유형들 이제 틀은 다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형 연습 들어갈 건데요. 배웠던 내용 잘 기억하시면서 쏙쏙 적용해보면서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였지 정답의 근거와 수인트까지 예측을 한번 해주시면 더더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0: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0: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이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듣기의 유형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토픽 듣기 시험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7강은 유형 5를 학습하게 됩니다. 자, 유형 5는요, 대화의 상황, 그리고 참여자를 고르거나 화자의 의도, 태도, 말하는 방식을 파악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주 다양한 유형들이 이 유형 5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형 분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은 4급에서 6급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1찜은 이 문항의 복합 유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연습을 해봤지만 하나의 지문에 두 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두 번을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평소에 연습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러분, 이때의 담화들은 뭐 인터뷰나 그리고 강연, 토론, 또 공공시설에서의 대화, 이러한 장르들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에 맞게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발문의 형식을 보시면 자,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남자가 말하는 의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남자가 누구인지 고르십시오. 남자와 여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거나 남자와 여자가 말하는 방식을 고르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요.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자의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이두 가지 유형을 차근차근 연습해 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출 유형 학습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 뒤에 나오는 서술어의 형태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서술어의 형태에서 무엇을, 그리고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내용이 무엇이 나올까라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가족 독서 캠프, 도서관, 가족 캠프 신청, 그리고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 도서관과 관련된 행사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1: 3층에서 도서관 문화 행사 안내 포스터를 봤는데요. 신청하려고 QR코드를 찍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 아, 죄송합니다. 어떤 문화 행사였나요?
1: 가족 독서 캠프 신청 안내였어요. QR코드를 찍어도 신청 화면이 안 떠서 신청을 못했어요. 캠프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한가요?
2: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0: 자, 여러분, 이제 대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라는 공공시설에서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지요. 자, 남자가 3층에서 도서관 문화행사 안내 포스터를 봤는데요. 신청하려고 QR코드를 찍었는데 어떻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어떤 문화행사였는지 여자가 묻고 있고요. 남자가 가족 독서 캠프 신청 안내였어요. QR코드를 찍어도 신청 화면이 안

떠서 신청을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우리가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첫 번째, 가족 독서 캠프 일정을 확인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도서관 이용 시간에 대해 문의하고 있나요? 이것도 아닙니다.

0: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선택하는 문제에서는 제가 뒤에 있는 서술어의 이 내용을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서도 확인하고 있다, 문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처럼 기존에 나왔던 이 선택지에는 소개하다, 묻다, 요청하다, 문의하다, 뭐 확인하다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어들을 혹시나 아직 다 학습하지 못했다면 미리 외워두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음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대화는 공식석상에서의 인사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공식적인 상황에서 인사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보면 월드컵 출전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여러분, 포부는 사실 앞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나 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자, 그다음 선수 생활을 마치면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역시나 소감을 말하고 있다. 자, 그리고 발표 소식을 전하고 있다. 발표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서술어를 우리가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뭐 월드컵이나 혹은 선수나 혹은 국가대표팀의 감독이라는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 오늘 이렇게 축구 선수로서의 마지막 경기를 보러 와주신 모든 팬 여러분과 축구협회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시절 처음 국가대표로 선발된 이후 20년 가까이 축구장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월드컵에도 두번 출전했고, 아시안컵에서도 많은 경기를 치렀습니다. 물론, 부상으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팬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축구장을 떠나지만, 후배 선수들이 더 멋진 경기를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축구에 대한 애정을 계속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자,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자, 지금 남자가 첫 번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에 주의해서 들으셨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축구 선수로서의 마지막 경기를 보러 와주신 모든 팬 여러분과 축구협회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문장에서 이 남자가 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었죠. 자, 이 부분을 잘 들었다면 아마 정답을 찾기가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경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수가 나 이제 그만할 거예요 라고 해서 보통 은퇴하는 경기를 하게 되지요. 자, 그때 이 축구 선수가 인사를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월드컵 출전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나요? 네,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수 생활을 마치면서 여러분 마지막 경기를 보러 왔기 때문에 이제 선수 생활을 마치면서 내가 이제까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라는 아주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건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 발표를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월드컵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절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0: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유형을 차근차근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도 우리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문제는 남자의 말하는 의도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쉬운 내용으로 들어볼 텐데요. 자, 지금 연구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이 말하는 의도에서도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사업의 결과를 알려주려고 서류를 문의하려고 그리고 신청서 작성을 부탁하려고 또 사업에 함께 신청할 것을 제안하려고 라는 내용으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정말 그러한지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배님, 그 소식 들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특성화 학과를 대상으로 연구실과 연구비를 지원해 준대요. 우리도 한번 신청해 보면 어때요?
2: 아, 그거 들었어. 지난 학기엔 공연예술학과가 지원받았다며? 학과 학생들 만족도가 높다던데, 지금 신청할 수 있어?
1: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대요. 신청한 다음엔 학생들이 직접 연구실 운영 계획이랑 연구비 사용 계획을 발표하고 발표 내용을 심사해서 선정한대요. 선정이 되면 추가 서류를 따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2: 그럼 발표 준비를 서둘러야겠네. 다행히 공연예술학과에 아는 친구가 있으니까 물어볼게.
1: 그래요? 그러면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저는 우선 신청부터 해놓을게요.
0: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자, 지금 남자와 여자가 이 연구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지금 남자가 말하는 의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문제에서는 뭐 여자의 말하는 의도를 묻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파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문제는 남자의 의도입니다. 자, 지금 남자가 먼저 이야기를 하지요. 남자가 그 소식, 자,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그 소식을 들었냐. 자,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우리도 한번 신청해 보면 어때요? 라고 해서 벌써 첫 번째의 대화에서 제안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는 여자가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하고 있는지, 남자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지 끝까지 살펴봐야겠죠. 여자가, 아, 그거 들었어. 뭐, 지난 학기엔 공연예술학과가 지원받았다며? 라고 하면서 지금 신청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고요. 남자가,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자가 발표 준비를 또 서둘러 해야겠다. 그리고 도움받을 수 있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남자, 그래요? 그러면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저는 우선 신청부터 해 놓을게요. 라고 하면서 남자가 신청을 제안했고, 그 여자는 도와주겠다고 했고, 남자가 다시, 그러면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신청을 아마 할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기에서 남자가 말하는 의도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또 신청서 작성은 남자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

0: 아니죠. 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연구실 지원 사업에 함께 신청할 것을 제안. 아까 우리가 확인은 했지만 여자가 계속해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가 네, 그리고 여자도 그럼 발표 준비를 서둘러야겠네. 또 남자가 그래요와처럼 또 그러면이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이 대화가 어떤 반대되는 내용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연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연습 문제는 1 지문, 2 문항,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체험 프로그램,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고르는 문제에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 등장하고 있지요. 자, 어떤 체험 프로그램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다음 주 박물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신청 확인 문자를 받지 못했어요.
2: 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1: 김민수입니다. 신청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확인되면 문자로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2: 네, 확인해 보니 신청은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문자 전송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자, 이제 대본을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박물관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남자가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신청 확인 문자를 받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핸드폰 문자로 아마 신청이 되었다는 문자가 오나 봐요. 하지만 이 남자가 문자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김민수라고 하면서 남자가 확인하고 있고요. 또 신청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확인되면 문자로 다시 받을 수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여자가 네, 확인해 보니까 신청은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문자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안내를 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체험 프로그램에 신청을 취소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자, 그다음 체험 프로그램의 일정을 문의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3번 체험 프로그램의 장소를 확인하고 있나요?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체험 프로그램의 신청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죠. 신청 확인 못 받았어요. 다시 확인 좀 해주세요.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것처럼 이 대화에서 요청이라고 하는 단어 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 세부적인 정보들이 정말 100% 일치하는지, 아마 선택지에는 비슷한 단어들로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같은 단어들보다는 비슷한 단어를 써서 답을 제시하거나 오류, 오답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에 좀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체험 프로그램은 전화로 신청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확인 문자가 온다. 여러분 어떤가요? 자, 신청을 하면 원래는 확인 문자가 오는 것인데 이 남자는 문자를 받지 못해서 다시 그것을 확인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2번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 찾기 굉장히 쉽지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3번이나 4번은 왜 안 되는지 다시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르는 문제,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후배 교사들에게 조언하고 있다. 퇴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어떤 남자가 또 인사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오늘 이렇게 교사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해 왔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 덕분에 언제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교단에 섰을 때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정년을 앞두고 이 자리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비록 오늘로 저의 공식적인 교직 생활은 끝나지만 앞으로는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교육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의 퇴직을 축하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자, 우리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고르는 문제였고 이 남자는 이제 교사였지만 이제는 교사의 어떤 생활을 끝내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감사함을 전하는 인사말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사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교사가 이제 교사의 생활을 끝내면서 인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후배 교사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다. 어떤 조언은 후배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라 도움이 되는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보다는 사실은 이 퇴직을 맞아서 여러분 그 일을 그만두게 될 때 우리가 퇴직, 퇴임이라는 단어들을 씁니다. 자, 퇴직을 맞아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여러분, 2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교직 생활을 후회하고 있다? 아니죠. 남자가 그동안 내가 어떻게 일했고, 내가 성장했고, 이러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직 생활을 후회하고 있다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30년 이상 교사로 일해왔다. 우리가 이 키워드, 이 숫자를 잘 들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세부적인 정보의 숫자가 바뀌어서 선택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했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 찾기 굉장히 쉬워졌죠? 자, 이제 다른 연습 문제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남자가 말하는 의도입니다. 자, 여기서 남자나 여자 둘 중에 한 명 어떤 문제인지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부서 회식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미 씨, 지난번 부서 회식 어땠어요? 저는 부서 사람들이랑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2: 그렇긴 한데 저는 회식이 너무 늦게 끝나서 좀 피곤했어요. 다음 날 출근도 해야 하는데 집도 멀어서 엄청 힘들었어요.
1: 좀 피곤하긴 해도 다 같이 어울리면서 친목도 다지고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가끔은 회사 밖에서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2: 친목 도모는 꼭 회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처럼 늦게까지 하는 회식보다는 점심시간을 활용한다든지 간단하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0: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부서 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가 말하는 의도, 이 부서 회식에 대한 남자의 태도를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겠지요. 자, 남자는 부서 회식이 아주 좋았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자는 그렇기는 하지만 나는 좀 이런 게 불편했다,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남자의 말하는 의도로 부서 회식의 의의, 여러분 의의가 뭔가요? 가치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서 회식에서 사람들과 친하게 되고 또 소통도 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답은 1번,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것인데요. 자, 부서 회식은 회사 내에서가 아니라 회사 밖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2번, 부서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여자는 참석했는데 집이 멀어서 좀 힘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남자는 부서 회식을 낮에 하기를 원한다? 아닙니다. 이것은 여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요. 자, 4번, 남자는 부서 회식에서 사람들과 친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많이 친해졌어요. 이 키워드를 들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유형 5를 풀어봤는데요. 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남자가 무엇을 하는지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 유형 5를 파악해 볼 텐데요. 그 나머지의 유형들을 함께 풀어볼 것입니다. 자, 오늘 문제에서는 만점 전략으로 소개해 드릴 만한 것들이 이렇게 문제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첫째 문장을 잘 듣고 그리고 전환, 연결되는 표현들에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고요. 그다음에 선택지에 나타난 부분 정보에 속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전략으로 제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형 5를 같이 학습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인 만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여러분 듣기 시험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메모하기입니다. 특히 이 듣기의 지문이 길어질수록 그 내용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듣는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메모하는 것 그리고 그 메모는 꼭 한국어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면서 문제의 유형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형 5, 대화 상황 참여자를 고르거나 화제의 의도, 태도, 말하는 방식을 파악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0: 자, 유형 분석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에서는 4급에서 6급 수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1쯤은 이문항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말하는 방식을 찾는 이 문제들의 유형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들에서는요, 여러분 토론과 관련된 내용도 들리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나와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강연하거나 혹은 대담의 형식들의 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에서는 어떤 점들, 특히 처음에 중요하게 들을 것인지 마지막에 그 내용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잘 들어보시면 아마 평소에 좀이 듣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기출 유형 학습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는요, 여러분 보통 이 남자가 누구인지를 골라야 하는데 등장하는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자, 특히 이 남자가 누군지, 자, 지금 보시면 야생동물, 그다음에 동물원이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나오지요. 아마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이제 들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생님께서는 지난 20년이 넘게 동물원에서 근무하고 계신데요. 요즘은 어떤 동물을 돌보고 있으신가요?
2: 네, 지금은 판다 가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위에 민감한 판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온도와 습도 조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식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선한 대나무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1: 역시 동물도 기후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군요. 그동안 사육사로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요?
2: 작년에 판다가 새끼를 낳았어요. 우리나라에서 판다가 태어나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덕분에 새끼 판다를 보러 오는 관람객들이 많아졌어요. 현재 새끼 판다의 성장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보통 이렇게 여자의 첫 번째 대화에서 그 남자에 대한 직업을 설명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께서는 지난 20년이 넘게 동물원에서 근무하고 계신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가 여러분들이 듣는데 힌트가 될수 있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어떤 것들을 메모를 하셨나요? 자, 여기에 보시면 어떤 동물들을 돌보고 있는지, 예를 들면 판다 가족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꼭 메모를 하셨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판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뭐 그동안 사육사로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서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어떤가요? 새끼 판다를 낳았다라는 내용들 중요한 키워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메모하시면서 들으셨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 남자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직업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원에서 근무하는데 그 동물들을 어떻게 보면 관리하고 있다라고, 돌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야생 동물들을 구조한다, 구하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자, 동물원에서 판다를 돌보는 사람. 여러분,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동물원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람? 아니지요. 그다음 동물원을 찾은 관람객을 안내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앞부분에서 여자가 말하는 키워드, 핵심

0: 핵심 내용들을 조금 들으셨다면 훨씬 쉽게 문제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연습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태도를 묻는 문제도 사실은 뒤에 있는 서술어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반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되는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의적인 것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될까? 이렇게 좀 의심을 하는 태도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태도입니다. 자, 이렇게 서술어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 지원 사업은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저는 사전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창업을 해보면서 배우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오히려 창업 지원금을 늘려서 실제 경험을 쌓게 하는 건 어떨까요?
1: 하지만 준비 없이 창업을 하다 보면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잖아요. 언어 실력이 부족하거나 사회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고요.
2: 물론, 기본적인 준비는 필요하죠. 그래도 직접 겪으며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창업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0: 자,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이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실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게 여자가 아니라 남자의 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잘 들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자는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저는 사전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일부 여자가 한 말에 동의하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요. 실제로 창업을 해보면서 배우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 여자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남자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는 하지만 준비 없이 창업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사전 교육을 좀더 강조하고 있고요. 남자가, 물론, 기본적인 준비는 필요하죠. 그래도 직접 겪으며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경험을 더 많이 쌓도록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례를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자, 창업 지원 사업의 효과를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자, 실패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나요?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답은 상대방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다른 주장, 그러니까 사전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실제 경험, 그래도 진정한 의미의 창업 교육은 실제적으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자의 태도, 그러니까 태도를 묻는 문제에서는 사실은 뭐 걱정하고 있다, 걱정하다, 동의하다, 반박하다, 반대하다, 이러한 형태들의 선택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어들을 역시나 여러분들이 미리 학습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자가 말하는 방식을 찾는

0: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말하는 방식은 사실 정의하거나, 뭐, 비교하거나, 묘사하거나, 또 설명한다 라는 서술어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 이 정의나 무엇 무엇에 대해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A와 B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는지를 듣기 지문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가야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들어보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 사진 속이 악기는 한국의 전통 현악기인 가야금입니다. 가야금은 삼국시대 중 가야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는 12줄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이후 현대에 와서 18줄, 21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가야금은 맑고 청아한 소리 덕분에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 왔고요. 궁중음악이나 민속음악뿐 아니라 현대 음악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도 가야금의 매력에 관심을 가지면서 국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전통 문화의 대중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0: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가야금에 대한 듣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가야금에 대한 어떤 정의인지, 비교인지, 묘사인지, 또 어떤 걸 설명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었죠. 자, 여자가 전통 현악기인 가야금이 이 사진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야금은 삼국시대 중 가야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처음 부분에 이 가야금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이것이 이제 유래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리고 원래는 12줄이었지만 지금 현대에 오면서 18줄, 21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 왔는데 궁중음악이나 민속음악뿐 아니라 현대음악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그래서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이 이런 가야금의 이제 이 대중문화에 좀 변화되고 있다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내용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들었다면 정답이 이렇게 가야금의 유래와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답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1지문, 2문항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누구인지는 보통 이 남자가 무엇을, 직업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 앞서서 우리가 유형학습에서 살펴봤었죠. 자, 이 점에 유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즘 여러 드라마에 참여하고 계시죠? 현장마다 촬영 장소를 섭외하시느라 많이 바쁘시겠어요.
2: 네. 장소 하나를 결정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거든요. 감독이 원하는 분위기에 맞는 장소를 찾고 관리자와 일정이나 조건도 조율해야 하죠. 촬영 당일에는 주변 소음이나 안전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하고요.
1: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섭외가 특히 어려웠던 장소도 있었나요?
2: 네. 학교나 병원처럼 실제 운영 중인 장소는 협조를 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

0: 비해 대체 장소까지 미리 준비해 두는 경우가 많아요.
1: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자, 남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보통 여자가 첫 번째에서 힌트를 주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러 드라마에 참여하고 계시죠? 현장마다 촬영 장소를 섭외한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남자는 사실은 드라마 연출을 담당하는 감독이다 아니지요. 드라마 연출이라고 하는 건 드라마를 만드는 이라고 다시 한번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명을 설치하는 기술자인가요? 아닙니다. 자, 촬영 장소를 섭외하는 사람. 네,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지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문제가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것인데요. 지금 여자가 여러 드라마에 참여하고 계시죠? 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 편의 드라마에서만 일한다는 것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촬영 장소를 한번 정하면 바꾸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마지막에, 안 돼. 실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바꿔서 촬영할 수 있을 만한 장소도 같이 섭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번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는 촬영 중 안전 문제와 소음에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듣기에서 자, 주변 소음이나 안전 문제까지 신경을 써야 하고요라고 자, 신경을 쓰다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죠.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로 이렇게 정답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같은데 약간의 비슷한 말로 바꿔 놓은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도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남자의 중심 생각을 묻는 유형과 그리고 남자의 태도를 묻는 유형이 합쳐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듣고 나서 다시 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요즘 일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생들의 반발이 클것 같은데요.
0: 처음에는 그런 반응도 있었지만 지금은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평가가 많아요. 스마트폰을 보관함에 넣고 수업에 집중하도록 하니까 학습 분위기도 좋아지고 과제 참여율도 높아졌습니다.
2: 물론, 취지도 좋고 효과도 좋다니 다행이지만 도입 방식은 좀더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이 제도를 시행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접근한다면 제도에 대한 반발도 줄이고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1: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자, 남자의 중심 생각입니다. 중심 생각을 고르는 우리 문제 유형 연습을 해봤었는데요. 좀더 포괄적인 이야기를 찾는 것이죠. 자, 남자가 여자와 함께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죠? 네, 하지만 우리는 뭐 번역기라든지 공부에 도움되는 것들을 사용한다면, 훨씬 좋겠죠. 자,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한다면, 뭐,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에서 처음에는, 그런 반응,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안하니까, 아, 안 돼요. 라는 어떤 반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평가가 많다. 스마트폰을 보관함에 넣고 수업에 집중하도록 하니까 학습 분위기가 좋아지고 과제 참여율도 높아졌다라고 실제 자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사실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자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0: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물론 취지가 좋지만 효과가 좋고 그래서 다행이다. 하지만 도입 방식은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가 맞다. 그 이야기도 맞지만 보통 우리가 그래서 단순히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지, 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들의 의견도 듣자라고 하면서 그 여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남자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왜 이게 필요한지를 이야기하자고 했기 때문에 유연한 시행이 중요하다라는 남자의 중심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유연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융통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이 시행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을 제안하는 것을 할 것인지를 학생들과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남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요, 여러분, 확신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제안하고 있다,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남자는 그 의견도 맞아요. 자, 처음에는 그런 반응도 있었지만, 그리고 여자의 말에 대해서 맞습니다 라고 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안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답 3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우리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들은 내용과 같은 것, 그 다음에 여자가 말하는 방식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 두 개의 내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은 한국의 전통 예술 중 하나인 판소리에 대해 얘기해 보죠. 판소리는 소리꾼 한 명이 북을 치는 고수와 함께 서사적인 이야기를 노래, 말, 몸짓으로 표현하는 공연 예술입니다. 조선시대 민간에서 발달한 판소리는 오랜 시간 구전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소리꾼의 개성과 해석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등 다섯 개의 판소리 작품을 판소리 다섯 마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 일부는 오페라처럼 해외에서도 공연돼 한국의 전통 문화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판소리의 대중화와 현대적 해석을 시도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0: 자, 여러분, 여자가 판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먼저 찾아야 하는데요. 자, 판소리는 글로 기록되어 전해졌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서 발달한 판소리는 오랜 시간 구전, 여러분, 입으로 전달이 됐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냥 작품 일부는 해외에서 공연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해외에서도 공연이 되었다라고 있는 것처럼 정답은 빠르게 우리가 2번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소리는 춤과 악기가 아니지요. 그리고 판소리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시작됐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 2번 빠르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여자가 말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이 판소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작품을 분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데요. 춘향과 심청과 흥보가 이런 작품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의 기원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박은 여러분 그 반대되는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역시

나 아니입니다. 자, 그리고 3번을 보면은요, 여러분, 판소리의 정의와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전통예술 판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판소리는 소리꾼 한 명이 북을 치는 고수와 함께라고 하면서 이 판소리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정의하면서 특징들, 이 판소리가 지금 현재에는 어떠한 상황, 특징들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다른 공연 예술과 비교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사실 여기에 오페라라고 하는 키워드가 등장하긴 하지만 오페라와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유형 5를 이번 시간에도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좀 지문이 길고 또 다양한 담화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만점 전략들을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인사말, 그리고 화자의 말하는 태도, 그리고 말하는 방식들이 무엇인지 그 단어들이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인사말은 이렇게 학교, 신입생을 축하하거나 졸업생을 축하하는 자리에서도 인사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축하하다. 환영하다, 응원하다, 뭐 바라다 이러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듣고 메모하면서 내용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전시관, 전시 내용을 소개할 때에도 전시하다, 운영하다, 개관하다, 그러니까 그뭐 열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의의가 있다, 우리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나 중요성을 뜻하는 말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자의 말하는 태도에서도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와 관련돼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우리 만점 전략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화자의 말하는 방식에서도 설명이나 비교와 관련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니까요. 여러분, 설명에서도 뭐뭐입니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표현들이나 비교할 때 A와 B를 비교하는 표현으로 A와 달리 B는 뭐뭐에 비해 뭐뭐하다. 이러한 단어들을 잘 살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긴 지문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유형을 익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계속해서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 오늘 다루게 될 문장의 형식이 과연 몇 형식일지 다음에 문장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 dog barked, his face turned pale. 자, 요요 when 절 말고요. 밑에 있는 거 his face turned pale. 보시면서 과연 오늘 몇 형식을 다루게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 정답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형식입니다. 선생님, turn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돌리다라는 의미 아닌가요? 그럼 저는 그거 목적어랑 해가지고 이렇게 삼형식으로 쓰이는 동사로 알고 있는데요. 라는 생각 여러분들 하고 계실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영문법에 대한 기초가 있다란 뜻이지만 살짝 부족해요.

살짝 그 부족한 부분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시작을 해보겠고요. 그래요. 오늘 우리 이형식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형식 문장이라는 거 먼저 기본기를 좀 다지고 넘어가도록 하자면 서술어가 이제 있고 물론 이제 주어 제일 앞에 있고 주어 다음에 서술어 그리고 그 다음에 보어가 있는 것이 보어가 이렇게 있는 것이 이형식 문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어가 그래서 뭔데요? 라는 거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보어라는 거 아주 간단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어를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는 말이다. 그래서 보어다라고 부르는 거구나.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어떤 맥락에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냐.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주어가 만약에 사람인 경우 뭐 그 친구의 직업 같은 걸 말해 주려고 한다. 아니면 어떤 그 물건이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주려고 한다. 성격은 어떤지, 생김새는 어떤지, 특징은 무엇인지 이런 식의 것들을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바로 이 보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보어 자리에는요, 명사 그리고 형용사만 쓰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는 거 아주 중요하겠어요. 보어 자리에 뭐 동사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없고, 그렇죠? 부사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이거 확실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자 보어를 취하는 동사 즉 이형식 문장 구조를 만드는 동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른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막 엄청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문법 책들에서 이런 어휘가 용어가 쓰이거든요. 그런 경우 이게 뭐구나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자 불완전하다는 거 그렇죠? 보어가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자동사라는 건 이제 목적어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어만 있으면 되는 동사를 우리가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르는구나. 요거 참고해 보시면서 자 다음 예문들 통해서 이형식의 문장 구조 그리고 보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아주 간단한 문장들을 통해서요. 이형식 문장의 생김새 그리고 해석 방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문장을 만드는 동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동사예요. 뭐 그것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이제 is로 시작을 해볼게요. 비동사의 뜻 중에 하나 바로 뭐뭐 이다인데 별표 쳐주세요. 뭐뭐 이다가 이형식 문장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해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비동사가 보어 취하면 뭐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 중에 하나 바로 become이 있어요. become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동사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뭐 get 같은 거 있고요. grow 같은 것도 이형식 문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동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뭐뭐 되다 라고 또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비동사나 become, 류의 동사들이 이형식 문장을 보통 만들게 되고 그런 경우 뭐뭐이다 또는 뭐뭐 되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참고해 보시면서 자 예문 아주 쉬운 거 준비했습니다. 함께 살펴볼게요.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Jane is a soldier. Jane은 is인 거예요. 뭐인 거예요? 요 뭐인 건지를 말해줘야 문장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요. 보어가 필요한 거죠. A soldier 해서 Jane은 인 거예요. 뭐인 거예요? 군인인 거예요. 그래서 A soldier가 보어로서 이 문장 만들어져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비동사 들어가고 보어가 들어갔으니까 이 문장 이형식이겠죠. 참고로 자 지금은 비동사 is가 쓰였기 때문에 군인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동사를 바꿔볼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become 을 넣어서 이제 시제를 살짝 바꿔서 Jane became a soldier 라는 문장을 우리가 읽어본다면 해석해본다면 뜻이 어떻게 바뀝니까? Jane이 된 거죠. 뭐가 된 거예요? 역시나 보호가 필요해. 뭐가 된 거예요? A soldier 군인이 된 거죠. 이것도 보호가 들어가 있는 이형식 문장이에요. 아 그래 이형식 문장이 뭐뭐이다 뭐 시제가 바뀌면 이었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고 아니면 무엇무엇이 되다 또는 되었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한 거구나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주 친절했어요.
되게 쉬운 문제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나 왕초보분들이 어디서 어려워하실 수가 있냐면 친절했어요. 친절하다라는 동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서술어와 보어로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장 시작 이렇게 하면 되죠. 그들은이니까 they로 시작하면 돼요. 그래 놓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동사 딱 넣어주는 겁니다. 과거 시제니까 they were가 좋아요. 그래 놓고 친절한이라는 형용사 붙여주는

구나 특히나 형용사 보호가 비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문장 완성해 볼게요. 누구에게 근데 친절했어요? 우리에게 친절했던 거니까 to us까지 붙여주면 문장 완성이 됐죠.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y were very friendly to us. 이형식 문장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들은 우리에게 아주 친절했어요. 아, 하다. 뭔가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네라는 사실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한 문장만 더 만들어 볼게요. 냉장고에 있는 계란들이 상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하다라는 동사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요? 자, 제가 해볼게요. 먼저 계란들이 주인공이죠. 주어인 거예요. The eggs. 근데 그 계란들이 어디 있는 겁니까? In the refrigerator. 자, 냉장고 안에 있는 계란들이. 자, 먼저 문장 만들어 볼게요. Went 갔어요? 갔어. 아, 그래. 우리 상한 거 뭐가 갔다고 하긴 하지. 아, 그런 의미 아니에요. 자, 여기서 went는요. 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상한 거죠? 먹지 못한 거죠? 나빠진 거예요. Went bad. 뭔가 상황이, 음식이 상하는 걸 이제 우리가 go bad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go bad. bad가 형용사가 보호에 쓰인 것으로서 요렇게도 이형식 문장이 또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 아, go 플러스 형용사가 그 이형식 문장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구나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 이 문장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The eggs in the refrigerator went bad. Go bad가 아, 이형식 문장으로 보호와 함께 상하다라는 뜻이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고 한 문장, 오늘의 문장 남았죠? 여기서도 자, 보세요, 여러분. When the dog barked. 강아지가 짖었을 때 his face turned pale. pale 형용사거든요. 여기서 turn은요, 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의 얼굴이 pale해졌다, 창백해졌다라는 뜻인 겁니다. 와, 그럼 이것도 이형식인 거예요? 맞아요. pale이 보호로서 이형식으로 사용된 케이스였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 이형식 문장 평소에도 많이 쓸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으니까 복습 꼭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Hi, I hope everything is great. Today is our second day of working on our leg muscles. So let's get started.
1: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다리 근력 운동하는 두 번째 날입니다. 빨리 영어 공부하시고 하러 갈게요.
2: Shoot, I have to go feed the meter.
3: I'll do it. I have so many quarters.
2: You sure? It's parked kind of far away. I'd be more than happy to. I have to work out.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조금 쉬울 수 있어요. I'd be more than happy to 이런 표현입니다. I'd be more than happy to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기꺼이,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또는 이제 뭐 기꺼이 이런 뜻인데요. 일단 대화 먼저 볼게요. Shoot! 아, 이처럼 I have to go feed the meter 이럽니다. 미터기에 뭐 맞맞아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 미터기에 돈을 넣어야 된다는 뜻이죠. 어딘가에 주차를 했을 때 그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조그만 이렇게 기계를 얘기를 해요. 미국에 가면 많은데 거기다가 돈을 넣어야 된대요. 그랬더니 I'll do it 이러죠. 아, 내가 할게.
3: I have so many quarters 이럽니다.
1: Quarters 25센트짜리를 쿼터라고 합니다. 1달러의 쿼터이기 때문에 quarters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나 쿼터 너무 많아. 동전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you sure? 진짜? 확실해? It's parked kind of far away. 이럽니다. 차가 좀 멀리 주차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의 영어 표현이 나옵니다. I'd be more than happy.

Yes, those were some side leg raises, version number one. Version number two is coming to you tomorrow. That was really good. 네, 우리 오늘 다리 근력 운동, 누워서 다리 옆으로 들기 버전 1 해봤고요. 또 다른 버전은 내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표현 우리 I'd be more than happy to 같이 배워봤죠. 기꺼이 아니면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뭐 이런 뜻이었죠. I'd be more than happy to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잘 활용해주세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Bye guys. I will miss you.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매일 10분 영어. 진아킴의 Go! Let's s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진행자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곳을 한번 이야기 속에서 잘 듣고 캐치 해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The field of salt touching the sky. It's the Salar de Uyuni.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and dawn.
2: Whoa! Woo-hoo.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그리고 정답도 캐치하셨겠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드넓은 그런 소금 평지 위에 서 있습니다. Okay,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Bingo! 바로 여기 나오네요. 난 끝없는 소금 평지 위에 서 있다. 제가 field를 뭐 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그대로 평지라고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cover with snow in dawn. 새벽에 눈이 덮인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두 가지 리스팅 포인트 문장 속에서는 또 과연 어떻게 들릴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봐 주세요. Listen carefully.
3: Today's listening point. 1.
4: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id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id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3: 2.
4: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0: covered with snow in dawn.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1: 네, 잘 캐치캐치 하셨겠죠? Well done. 자, 그럼 이제 음이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자, 나는요, 알티플라노 남쪽 지역의 건조한 사막 기후를 증명하는, 입증하는 끝없는 소금 평지 위에 서 있습니다. 여기 서 있었군요. Alright.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나는요, 새벽에 눈이 덮인 땅을 걷고 있는 기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전체 이야기 중에 거의 80% 정도 내용을 여기서 다 이해하셨으니까 이번에는요, 자막 역시 함께 보면서 놓친 발음, 제대로 잘 듣지 못한 발음 잊죠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2: The field of salt touching the sky. It's the Salar de Uyuni.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3: Whoa! Woo-hoo.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war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자, 기능어는 어디 있을까요? I'm, on the, 그리고 of. 나머지 단어들이 네, 각각의 음절의 강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죠. 즉, information, 내용을 전달하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힘을 줘서 발음하시면 돼요. standing이라기보다는 standing, 된소리 현상, 트소리 강하게 나고요. endless라기보다는 endless, less로 발음하시면 더 좋고 filled of salt에서도 filled의 드사운드가 아주 약하게 들리게 되죠. filled of salt.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endless의 애가 모음인지라 정가서 더는 D로 발음하는 거 아시죠? Google listening 2.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Good. Google listening 3.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느껴지시죠? 억양이. 네. Well done. 문장에서도 해볼게요.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한 번 더.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covered with snow in dawn. 자, 여기서 with와 in이 전치사죠. 그래서 기능어에 속합니다. covered의 d 사운드가 뒤에 나오는 with를 살짝 빠르게 연결해서 발음을 하게 되면 covered with, covered with. with는 with가 아니라 강세 자체가 네, 뭐 약하게 있기 때문에 이 강세가 아예 없잖아요. with 음절이 하나니까 with 그럴 때 th 사운드를 발음하실 때 with 하지 마시고 with 입모양만 잡아주시고 snow in dawn c자 거꾸로의 발음인지라 오한 상태에서 입을 위아래로 벌리는 느낌 daw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cover with snow in dawn. 네,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2. Cover with snow in dawn. 좋아요. Google listening 3. Covered with snow in dawn. 입을 위아래로 벌려서. Well done.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한 번 더.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 with snow in dawn. Excellent. 자,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게요. Let's go.

0: Go listening.
1: Go listening. 1.
2: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id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id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1: 2.
2: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0: 자, 내용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비행카부터 시작하네요. The field of salt touching the sky. 자, field of salt 했으니까 소금 평지인데 이 소금 평지가 하늘에 맞닿는, 즉 하늘에 닿는 소금 평지 이런 의미죠. It's the solar day you want. Okay. I'm standing on the blank field of salt 했어요. 나는 서 있습니다. 어디에요? On the blank 했는데 자, 뒤에 나오는 소리가 모음이면 on 더가 아니라 D가 되겠죠? 뭐가 나올까요? 맞아요. Endless라고 해서 무한한, 끝없는 이란 뜻으로 발음 한번 더 눈여겨보시고요. The endless field of salt 했습니다. 끝없는, 무한한 소금 평지 위에 서 있는데 그 소금 평지는요. Which proves 입증을 합니다. 뭘 입증하느냐? 빈칸 이어집니다.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The dry desert climate 이라고 했으니까 이 건조한 사막 기후죠. 어디의?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Altiplano의 남쪽의 건조한 사막 기후를 입증하는 소금 사막 위에, 그런데 끝이 없는 무한한, 엄청 넓잖아요. 거기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땅에를 걷고 있는 느낌이에요. 기분이에요. 근데 그런 땅은 어떤 땅? Covered with snow. 눈으로 덮여있는 땅. 그런데 언제? In dawn이었죠. 새벽에 라는 의미로 새벽에 그 눈으로 덮인 땅 위에 서 있는 듯한, 걸어가고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전체 얘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3: The field of salt touching the sky. It's the Salar de Uyuni.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4: Whoa!
0: 많이 하셨습니다. 아시죠? 반복 학습이 여러분들의 영어 청취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즐거운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We are continuing our job interview series. 자, 이번에는 어떤 질문이냐면요. Basically, they're going to ask you to talk about your strength. 자, strength는 힘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장점이죠. 장점. 장점 대해서 말해봐라.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Alright, let's find out what we have for today. 저는 압박을 받을 때 일을 잘 해냅니다. So,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Let's continue. 당장 마감일이 다가오면 저는 집중력이 높아지고 성과가 좋아집니다. If there is an immediate deadline, I get more focused and perform better. 그것이 제가 마감일을 거의 놓치지 않은 이유입니다. That's why I almost never miss a deadline. All right, so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in its full form. Alrighty, so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answer. Now, of course, here, 처음부터 저는

압박감을 받을 때 일을 잘 해냅니다. So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Let's find out. I work well under pressure. 그래서 우리 I work well under pressure. 우리가 일할 때는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자랑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도 저는 일을 잘합니다. 네, 그런 거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To be under pressure. 뭔가 꽉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Pressure. 그렇지만 저는 해낼 수 있어요. 팍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If there is an immediate deadline, I get more focused and perform better. 자, 당장 마감일이 다가오면 저는 집중력이 높아지고 성과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under pressure이라는 건 deadline이 막 많아요. 막 이때 마감해야 되고 뭐 이것도 마감해야 되고. But you can do it, right? I get more focused and perform better. 그런 상황일수록 더 집중력이 되고 집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Perform better. If there is an immediate deadline, I get more focused and perform better. That's really great. Okay, that's why I almost never miss a deadline. That's why I almost never miss a deadline. 자, 그것이 제가 마감일이 거의 놓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under pressure 하면은 놓칠 수 있죠. But I never miss a deadline. So that's why 할 때는 이유를 주는 거죠. It's because, right? I almost never miss a deadline.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deadline을 그 마감일을 놓치지 거의 않죠. To miss a deadline. So to be under pressure and to miss a deadline, those are our key phrases for today.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one more time. I work well under pressure. If there is an immediate deadline, I get more focused and perform better. That's why I almost never miss a deadline. That's a really nice... Okay! You're hired! 네, 바로 내일부터 시작해요. Okay, let's look at our key phrase. Under pressure. 압력을 받다. Yes, that's right. 뭐, 마감일이든 일이 많든, you know, you are feeling under pressure. 막 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So here is the example sentence. I'm under a lot of pressure at work these days. I'm under a lot of pressure at work these days. 자, 우리가 흔히 아, 나 요새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이렇게 말하죠. 근데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m under a lot of pressure at work these days. 저는 요즘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So to be under pressure is kind of like to be stressed. All right, here's our next sentence. Our department is under pressure to finish the project. Our department is under pressure to finish the project. 자, 우리 부서는 그 프로젝트를 끝내도록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 김대리 이거 빨리 안 그래? 빨리. Oh my, it's like I'm feeling pressure. So, of course, our department is under pressure to finish the project. 이거를 프로젝트를 빨리 끝내는 그 압력을 주는 거야. 빨리 끝내, 빨리 끝내, 언제 끝낼 거야? That's to be under pressure.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key phrase. Miss the deadline. Okay, miss the deadline. Now, deadline is really important. 자, 기한을 넘기다. 마감 일을 넘기는 거죠. So, this is very important in business. So, here, 어떤 회사가 이제 그걸 몇 번 놓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you can't miss the deadline this time. You can't miss the deadline this time. 자, 이번에는 마감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응? 네. Okay? 알았어? Okay. Okay. All right. You can't miss the deadline this time. 그러니까 저번에는 you missed the deadline. 네. 기한을 넘긴 거예요. 마감일을 놓친 거예요. 네, 이번에는 안 됩니다. You can't miss the deadline this time. Next one. I'm terribly sorry for missing the deadline.
자, I'm terribly sorry for missing the deadline. Remember we learned I'm terribly sorry? I'm very, very, very sorry. 네, 이거를 마감일을 놓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네, I'm terribly sorry for missing the deadline. So the deadline, of course, in 출근 영어 and business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Infant versus baby. Infant versus baby.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infant 그리고 baby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네, 첫 번째는 infant입니다. 발음은요, infant, fint. 네, 스펠링은 F-A-N-T이지만 F-E-N-T에 더 가깝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nfant, infant, infant. 오케이, 좋아요. Infant는 주로 돌 미만의 아기를 infa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유아 혹은 영아라고 하잖아요. 네, infant하고 동일합니다. 네, 예문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Her baby's just an infant. Infants usually nap a lot during the day. Infant, 유아, infant, 좋아요.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네, 분유는 formula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아용 분유라고 하면 infant formula. 요즘 가장 좋은 유아용 분유는 어떤 거니?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So,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r baby's just an infant. 그녀의 아이는, 그녀의 아기는 몇 살이야? 이제 몇 개월 됐어? Oh, her baby's just an infant. 그녀의 아기는 아직 돌도 안 됐어. 네, infant라는 말은 돌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돌도 안 됐다라는 뉘앙스네요. Her baby's just an infant. Her baby's just an infant.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Infants usually nap a lot during the day. Infants usually nap a lot during the day. 네, 맞아요. 유아들은 보통 낮에 낮잠을 정말 많이 자잖아요. 네, 여기는 infants usually nap. 유아들은 보통 낮잠을 잔다. 많이, a lot. 언제요? 낮에, during the day. Infants usually nap a lot during the day. 같이 한번 해볼게요. Infants usually nap a lot during the day. Infants usually nap a lot during the day. 다음은 baby입니다.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첫 음절은 bay. 그래서 B-A-Y처럼 그냥 bay.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 Baby. 오케이? 그래서 B-E-B가 아니고요. Baby. Baby. 네, 강세는 앞부분에 주세요. 오케이. Baby는 태어나서 만 3세까지의 아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infant도 다 baby 안에 포함이 돼 있죠. 그리고 어린 아기를 의미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infant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돌 미만이지만 baby 같은 경우는 어린 아기를 그냥 다 baby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문장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She's just a baby. How old is your baby? Our baby's first word was mama. Baby, 아기, baby.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s just a baby. She's just a baby. 그녀는 아기에 불과해.
She's just a baby. 오, 아직도 애기잖아. 그냥 아기잖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she's just a baby. 근데 주로 baby는 만 3세까지 baby라고 하죠.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아기를 보면서 오, how old is your baby?라고 물을 수 있겠죠? 내 아기는 몇 살이야? How old is your baby? 네, 항상 그냥 baby라고 표현한 것보다는 소유격이 정말 정말 영어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기라고 말하셔야 돼요. How old is your baby? How old is your baby? Oh, 2 years old. Oh, she's 3 months old. 이것도 다 포함됩니다. 돌 미만 아이도. Okay. 그리고 마지막으로, our baby's first word was mama. 우리 아기의 첫 단어는 엄마였어.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Our baby's first word was mama. Our baby's first word was mama. 네, let's review what we learned today. 정리해 드릴게요. 네, infant는 돌 미만인 아기를 infant라고 하죠. 그리고 baby는 훨씬 일반적인 단어로 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우리 일상의 루틴을 영어로 설명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이 루틴 관련된 단어들만 잘 챙겨주셔도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당히 더 편하게 영어로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까지 하는 그 아침 루틴을 얘기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점심 루틴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점심 먹는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뭐 시켜 먹을 수도 있고, 뭐 구내식당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나가서 먹을 수도 있고, 점심 먹고 한 30분 정도 남는 그 시간을 또 어떻게 쓰는지, 이게 다 점심 루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먼저 좀 해야 될 단어들이 뭐냐면, 점심 시간을 정확하게 우리가 영어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나가서 먹는다, 뭐 시켜 먹는다, 구내식당에 가서 먹는다, 혹은 집에서 싸운다. 요 네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점심을 아예 안 드시지 않는 한은 lunchtime, lunch break부터 가겠습니다. 자, 요 두 단어는 이제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들이죠. 요 합성된 단어들은 항상 힘을 앞에 줍니다. lunchtime이 아니라 lunchtime, lunchtime, break라고도 해요. 런치 브레이크가 아니라 런치 브레이크, 런치 브레이크, 이렇게 해서 앞에 힘을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들어보세요.
1: Lunch time, lunch break, lunch time, lunch break.
0: When is your lunch time? When is your lunch break? 이런 식으로, 그죠? 점심 시간이 언제예요? 자, 점심 먹으러 이제 나가다. 자, 나가다와 이제 붙여봐야 되는데, 나가니까 out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겠죠? 어디 들어갈까요? 여기 들어갑니다. Go out. 나가야죠, 일단. Go out. 점심을 먹기 위해서의 뜻이기 때문에 for lunch. 요거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일단은 콜로케이션을 합시다. 조어를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조합을. Go out for lunch. Go out for lunch. 강세 양쪽에 go out for lunch. 들어볼게요.
1: Go out for lunch. Go out for lunch.
0: Bingo. Okay? 마지막으로 음식을 시켜 먹다는 뭐 order delivery 이런 표현도 있긴 있어요. 자, 요거를 조금 in을 붙여가지고 요 구동산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구동사입니다. order in. 이 자체가 음식을 시켜 먹다는 뜻이에요. order in. order in. 그런데 뒤에다가 some food.

0: 좀 확실해집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음식 배달 앱을 이용해 가지고 시켜 먹는다 이런 건 order in some food 힘을 구동사니까 여기다 줘야 돼요. order in some food, order in some food. 자, 잘 들어보세요, 강쌤.
1: Order in some food. Order in some food.
0: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점심을 나가서 먹어요, 아니면 시켜 먹어요? 이런 질문, 이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A or B냐는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go out for lunch 있었고, order in some food 뭐 이런 것도 있었죠? Do you go out for lunch? Do you go out for lunch? 이건 쉽네요, 그죠? Do you go out for lunch? 여기다가 or order in some food 붙여도 될것 같은데요, 그죠? 점심 나가 먹어요, 음식 시켜요, 이거니까, 그죠? Do you go out for lunch or order in some food? 자, 강세 네 군데 주시고 들어볼게요.
1: Do you go out for lunch or order in some food? Do you go out for lunch or order in some food?
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도시락을 싸오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집에서 직접 싸오시는 분도 있고, 회사 내 구내식당이 있을 거예요. 사내 식당 가서 먹는 경우도 있고, 가서 이제 메뉴를 골라야겠죠. 몇 가지 메뉴가 있겠죠? 자, 그럼 일단 점심 도시락을 내가 직접 싸온다는 얘기는, 자, 동사 하나 잘 기억할 게 있습니다. 팩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팩이 짐을 쌀때 쓰는 동사 맞아요. Pack my bags. 그 다음에 짐을 푸는 걸 unpack my bags 해서 짐을 풀다, 짐을 싸다 동사에 쓰이는 단어인데, 도시락을 여러분이 이렇게 챙겨가지고 어디에 넣어서 가져오는 거니까 약간 챙기다의 느낌으로 pack을 씁니다. 그래서 pack my own lunch. own은 약간 소유격을 강조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pack my own lunch. 나의 점심을 직접 싸오답니다. 들어볼게요.
1: Pack my own lunch. Pack my own lunch.
0: I pack my own lunch. I pack my own lunch. 끝이에요. 그렇게 쓰시면 그냥 나저 점심 도시락을 내가 직접 싸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이나 사내식당은 company 앞에 붙여주고요. cafeteria라는 단어는 다 아실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 급식이나 배식을 하는 장소를 부르는 말이죠. cafeteria. 자, 요게 이제 태로 읽는 분들이 많은데 T예요. T. 테리아가 아니라 T리아. cafeteria. Go to the company cafeteria. 자, 이것도 합성 두 개의 단어니까 앞에 힘 주고 company cafeteria. company cafeteria. 가는 거는 그냥 go to the 붙이면 되겠죠. 자, go to the company cafeteria 들어볼게요.
1: Go to the company cafeteria. Go to the company cafeteria.
0: 여기 가서 이제 점심 먹다. I go to the cafeteria to have lunch.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에 메뉴를 고른다는 얘기는 select a menu item. 원래 메뉴는 메뉴판이란 뜻이에요. 메뉴 그러면 메뉴판이란 뜻이라고요. 원래는 그래요. 그래서 음식물 하나를 메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쓰기도 하죠. 근데 메뉴 아이템 그러면 메뉴판에 있는 아이템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쓸 때는 이게 맞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Select the menu item. 자, 이제 일단 가가지고 오늘 뭐 ABC 코스가 있네. 그럼 B. 저 구내식당에서도 오늘 B를 먹겠다 그러면 You selected a menu item. 자, select 강세 뒤에 select a menu item 들어볼게요.
1: Select a menu item. Select a menu item.
0: 오케이, 뭐 밖에 나가서 먹을 때도 You have to select a menu item. 오케이. 자, 나는 점심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밖에 나가 먹거나 시켜 먹거나 어디 가서 먹지 않고 내가 직접 싸가지고 가서 먹어요. 그러면 pack my own lunch를 해야 되는데 시작했다. start에 과거형 붙여볼까요? I started to pack my own lunch. 다시 한번, I started to pack my own lunch. Pack my own lunch. 내 점심을 직접 싸오기 시작했다. 들어볼게요.
1: I started to pack my own lunch. I started to pack my own lunch.
0: 담소를 나눈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단어 chat이라고 하면 되는데 누구누구 와 하니까 chat with my coworkers. chat with my coworkers. coworkers의 요 하이프는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이렇게 넣어서 쓰기도 하고 없이 그냥 한 단어로 붙여서 coworker로 쓰기도 해요. 두 가지 표기를 다 용인합니다. 그래서 앞에 힘만 잘 주세요. coworkers. 동료들 복수 붙이고 chat with my coworkers 들어볼게요.
1: chat with my coworkers. chat with my coworkers.
0: 오케이. 산책을 하는 건뭐 take a walk 이런 많이 아시죠? 그렇게 간단하게 take a walk 하는 방법도 있고요. Go for a light walk. 이렇게 조금만 더 세련되게 만들어 볼게요. Light walk 하면 가볍게 의미가 들어가는 거고요. Go for 라고 하셔도 돼요. Go for a light walk. Go for a light walk. 그러면 가볍게 산책하러 가다. Take 해도 돼요. Take a light walk 해도 되고, straw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어요. 자, 이 단어도 많이 은근히 좀 쓰더라고요, 어른 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stroll 자체도 산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기들 유모차를요, stroller라고 불러요. stroller, 아기를 태워가지고 산책시킨다는 느낌인가? 그래서 stroller, 오케이. 그래서 take a light stroll. Take a light stroll 하면 나 점심 먹고 가볍게 산책합니다. 이런 뜻으로 둘 다 쓰입니다. 자, 요 두 표현 들어볼게요.
1: Go for a light walk. Take a light stroll. Go for a light walk. Take a light stroll.
0: 자, 그 다음에 잠시 눈 붙이는 건 sleep이라는 건 너무 대놓고 자는 느낌이잖아요. 낮에 잠깐 잔다든가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nap이라고 하죠. 그 앞에 cat 같이 붙여볼까요? 고양이를 왜 넣냐면요. 정말 우리가 살짝 눈 붙이는 거, 고양이들이 살짝 이렇게 졸면서 눈 붙이는 경우 있죠? 그런 느낌으로 get a cat nap 하면 자다 느낌보다 잠시 눈을 붙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들어볼게요.
1: Get a cat nap. Get a cat nap.
0: 오케이, 그러면 나는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잠시 눈을 붙인다. 이 두 가지 붙이면 돼요. I take a light stroll or get a cat nap. 점심 때 점심 먹고 뭐해요? 가볍게 산책하거나 잠시 눈 붙여요. I take a light stroll or get a cat nap. 이렇게 붙여보면 되겠죠? 들어볼게요.
1: I take a light stroll or get a cat nap. I take a light stroll or get a cat nap.
0: 자,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점심 때 루틴입니다. 나가다, 나가서 먹다, go out for lunch. 들어봅니다.
1: Go out for lunch. Go out for lunch.
0: 두 번째 액션 표현, 점심 도시락을 싸우다, pack my own lunch. 들어볼게요.
1: Pack my own lunch. Pack my own lunch.
0: 가볍게 산책하다, go for a light walk 해도 되고, Take a light stroll 해도 되고, 이 표현이 좀 생성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ake a light stroll. Take a light stroll.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점심 루틴 관련된 표현들 이번 시간에 잘 배워보셨길 바라고, 이거 일상적으로 잘 쓸 수 있는 표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놓치셨으면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한테 질문하거나 의견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계속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계속 뭘 하네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계속 습관적으로 뭘 까먹거나 혹은 습관적으로 뭘 갖고 이렇게 할 때, 요즘 들어서 자꾸 뭘 하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을 계속 뭔가를 하게 될 때는요, 자꾸 뭘 하게 되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I kept ing로 얘기를 합니다. keep ing, keep ing. 여러분이 입시 때 열심히 공부하셨던 부분, 바로 keep ing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자꾸 뭘 까먹네 요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I keep ing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 구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계속 뭔가를 한다라고 그 습관적으로 뭔가 주기적으로 뭔가 계속 그렇게 한다라는 의미는요, keep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거는 어떠한 행동을 주기적으로 하거나 혹은 어떠한 상태로 계속 뭔가 유지될 때, 그래서 keep 형용사도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은요, 계속 주기적으로 혹은 쭉 그 상태로 있다라는 느낌이 돼요. 그런데 오늘은 어떠한 상태로 있는 것보다 어떠한 행동을 자꾸 주기적으로 한다라는 느낌으로 keep ing라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어떠한 행동을 자꾸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I keep ing로 자꾸 습관적으로 최근 들어서 혹은 그냥 여러분이 쭉 요즘 들어서 어떠한 행동을 합니다 라는 것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꾸 뭘 까먹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까먹다라는 거는 그쵸, 잊어버리는 거 forget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I keep forgetting thing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뭘 좀 까먹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keep forgetting things. 한 번만 더. 시작. I keep forgetting things 라고 얘기를 해서 자꾸 요즘 뭘 까먹네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 자꾸 딸꾹질을 좀 하네 요즘,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딸꾹질을 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딸꾹질하다 hiccu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keep hiccup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꾸 딸꾹질을 해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keep hiccuping. 한 번만 더. 시작. I keep hiccuping 해가지고 자꾸 딸꾹 하면서 자꾸 딸꾹질을 하게 되네. I keep hiccuping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자꾸 살이 찌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의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요즘 자꾸 살이 찌네, 자꾸 단추간장기네 이런 식의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살이 찌다라는 거는요, gain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리고 살이 빠지는 거는 lose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I keep gaining weigh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살이 자꾸 찌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keep gaining weight. 한 번만 더. 시작. I keep gaining weight 라고 얘기를 해서 살이 점점 찌네 라는 의미. 그러면은 losing weight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쵸, 행복한 얘기 혹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그럴 수 있는데 저한테는 행복한 얘기일 텐데 자꾸 살이 빠지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것들 자꾸 살이 찌다, 살이 빠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표현으로는요, 자꾸 악몽을 꿔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꿈을 꾸는 거는요, have라는 동사를 은근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I keep having nightmare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꾸 악몽을 꿔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꿈을 여러분이 꾸는 거는 dream이라는 동사를 쓰지만 여러분 악몽을 꾸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have라는 동사랑 연결이 되니까 요거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I keep having nightmares. Nightmares라고 발음하지 않고 nightmares라고 발음하니까 요거 조금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keep having nightmares. 한 번만 더. 시작. I keep having nightmares 라고 얘기를 해서 아, 자꾸 악몽을 자꾸 꾸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맨날 여러분 입시 공부하실 때 keep ing, keep 형용사 이런 식으로 막 공부하셨던 거, 하지만 이거를 직접 여러분이 쓰지는 못했던 것들, 요즘 들어서 자꾸 습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혹은 그냥 습관적이라기보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 한 행동하는 것들, 자꾸 뭔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 I keep ing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keep forgetting things. I keep forgetting things. I keep hiccuping. I keep hiccuping. I keep gaining weight. I keep gaining weight. I keep having nightmares. I keep having nightmares.
0: 자,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자꾸 살이 찌네 라는 거를 I keep 하고 나서 gaining weight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꾸 그 행동을 하게 되시

드시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살이 찌세요? 라는 질문은 어떻게 얘기하시면 될까요? I keep ing 씁니다. 그러니까 Do you keep ing?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꾸 그 행동을

그 행동을 하시나요? Do you keep ing로 얘기를 하는 것도 올려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 you keep gaining weight?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keep gaining weight? 라고 해서 Do you keep ing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아, 저 자꾸 악몽을 꿔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I keep having nightmares 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혼잣말로. 아니, 왜 자꾸 나 악몽을 꾸지? 라고 해서 왜 자꾸 그 행동을 하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Why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hy do I keep ing로 얘기를 하면은 아, 왜 계속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아, 왜 자꾸 나 악몽을 꾸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Why do I keep having nightmares?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y do I keep having nightmares? 한 번만 더. 시작. Why do I keep having nightmares? 라고 얘기를 해서 왜 자꾸 악몽을 꾸게 되는 거지? 핵심은 뭐다? 왜 자꾸 그 행동을 하는 거지? Why do I keep ing?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운 문장들에서 제가 자꾸 요즘이라는 걸 자꾸 습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요즘이라는 거는요. 그쵸? These days를 여러분이 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요즘 들어서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 들어서 혹은 여러분이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거를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아, 요즘 들어서 혹은 최근 들어서 혹은 그냥 계속 그 행동을 합니다 라는 거를 I keep ing로 얘기를 한다는 거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안녕하세요. 이은철입니다. 매일 10분 동안 딱 하루 한 문장으로 여러분께, 그렇죠? 함께 영어 자신감도 드리고 또 함께 행복감도 키워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어 할 때, 내가 오늘 나온 표현 잘 외우고 앞으로 이게 쭉 해가지고 나중에 영어 잘할 거야. 근데 마지막 순간만을 위해서 계속 참고 지내셔야 된다면 그거는 고통이겠죠? 고역일 테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10분 동안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실제 결과도 정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we're gonna start and practice your happiness with this part. 뭔데요? 도전도 역시 바로 행복의 일부분이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여러분 직접 다들 해보셨죠? 아, 빨리 저 궁금하니까 그냥 영어 가르쳐줘. 뭔지. 이렇게 하시면 실력 향상이 없습니다. 이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 설렘을 좀 더 가져보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웃겼던 그렇죠? 어떤 개그나 아니면 코미디 프로그램을 다시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영어 말고요. 궁금증을 계속해서 올려보세요. Maximize your curiosity. 자, like this. 뭔가요? 은퇴 후고요. 그렇죠? 얼마나 내가 노후를 위해서 돈을 모아두어야 할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뭐뭐해 이거잖아요. 영어는 뭘까요? How much do you? 간단합니다. How much do you? 동작.

시작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요거 가지고 먼저 간단한 거부터 연습해 볼까요?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기억나시죠? 얼마나 많이 뭐뭐해 네 가지를 일부러 준비해 드렸어요. 이것도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동사들을 중심으로 또 자주 쓰이는 것들은 몇 가지씩 집어넣고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필요해? 얼마나 무언가를 부과하다라고 할 때 부과해? 얼마나 알아? 아니면 얼마나 독서해? 책은 많이 읽어?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그러면 how much는 그냥 쓰시라고 그랬고요. Do you? 그렇죠. 그러면 필요하다 뭐예요? Need죠. N-E-E-D. So, how much do you need? 자, 리듬도 타보세요. How much do you need? 됐고요. 얼마나 요금을 부과하나요? 벌금을 부과하나요? 세금을 부과하나요? 이런 식으로 부과하다라고 하는 건 charge라고 하죠. C-H-A-R-G-E. 그래서 how much do you charge?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하거나 요금을 부과하는 그 대상한테. 그죠? 자, 세 번째. 얼마나 알아, 네가? 이렇게 할 때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그래서 how much do you know? 그죠? How much do you know? 자, 네 번째. 책 좀 많이 읽어? 얼마나 독서를 하는데? How many books?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지만 양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뭉뚱그려서 how much, 얼마나 읽는데, 많이 읽어, 적게 읽어 이런 식의 느낌이니까 이때는 how much do you read? 그렇죠. 얼마나 운동해, how much do you exercise? How much do you run? How much do you swim? How much do you walk?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만 많이 붙이시면 how much do you cook? 그렇죠. 요리는 얼마나 하는데 다 가능합니다. 자, 네 가지만 잡아서 해드린 거고요. 요것은 바로 여기를 보고 읽지 마시고 절 보고 하세요. 첫 번째, 자, 얼마나 필요한데 your turn. 그렇죠. How much do you need? 자, 두 번째는요. 얼마나 요금을 부과하는데요. 자, 갑니다. Your turn. 그렇죠. How much do you charge? 자, 세 번째는요. 얼마나 하는데? 자,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How much? 그렇죠. How much do you know? 맨 마지막으로는요. 얼마나 많이 읽는데, 독서를 하는데, How much? 맞습니다. How much do you read? 까지요. 이걸 기다란 문장으로 직접 연습해보는 시간이죠. Step 2. 은퇴 후를 위해서 얼마나 모아두어야 하는 거야? 자, 한번 볼까요? 얼마나 필요하다. 아까 뭐였어요? How much do you need? 그렇죠? 예. 근데 뒤에 뭐뭐를 저축하다. 예, 모아두어야 한다. 저축하는 건 save죠. 그래서 바로 save하고 need를 연결시키려면 to가 필요합니다. 왜? 저축하는 것이 필요하냐. 것의 느낌이 to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은퇴 후를 위해서. 이거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너의 은퇴를 위해서 해서 for retirement. 뭐 your 쓰셔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자, 일반적인 느낌이면 유어를 빼셔도 돼요. 그래서 How much do you need to save for retirement?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웹사이트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하지? 자, 이렇게 물어볼 때 How much do you charge죠? 바로 얼마나 부과합니까? 그 다음에 뭘 위해서요? For a website. 어렵지 않죠? 이때 느낌은 물론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냐면 웹사이트 제작 업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So how much do you charge for a website? 아시겠죠? 상대편이 그것을 부과할 입장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세 번째는요.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이게 살짝은 추상적인 내용이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지? 당신은 당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너가 제일 잘 알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들을 가만히 따져보면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자,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How much do you know? 그렇죠. How much do you know about? 그 다음에 yourself.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 yourself 자리에다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다 바꾸실 수 있어요. How much do you know about

about democracy. How much do you know about science? 보세요. 다 가능하겠죠? 자, 관련된 내용 정리가 됐으니까요. 여러분 단어 바꿔서 한번 해보시고요. 마무리합니다. Try it again.

Okay, are you ready to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보겠습니다. 은퇴 후를 위해서 얼마 정도를 모아두어야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B의 반응이 뭐예요? 그렇죠. 언제 은퇴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자, 갑니다. How much do you need to save for retirement? 됐더니요. 반응이 뭐예요? 뭐뭐에 달려있다? It depends. It depends on 해서요. When you retire. 네가 언제 은퇴하는가에 따라 달려있지. 일찍이냐, 아니면 나중이냐. 어쨌든요, 이게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느낌은 뭐냐면, 여러분의 취미나 나중에 70대, 80대, 90대, 뭐 이렇게 오래 사실 수도 있으니까 더. 그렇죠? 다 함께. 그런 점에서는 취미 활동도 한번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Okay, if you want to watch our program again, then ebse.co.kr. 와서 밥 먹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Stay healthy and happy all the time.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이화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니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배부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Welcome back to 매주 영어 진아캠의 Google Listen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캠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길의 끝에서 만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누구라고 하는지 두 가지 정보를 이야기 속에서 듣고 캐치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He who is leading us is a Chipaya who has been living on this land mining salt on Uyuni. Surprisingly, as he drives, the road appears, and at the end of it appears a village. Here and there, a couple of households live together, forming a community.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두 가지 정답, 뭘까요? What was it? There you go. 소금을 캐면서 살아가고 있는 누구? 치파야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캐치되셨다면 good job,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면 돼요.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Who is leading us? 우리를 이끄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As he drives, the road appears. As he drives, the road appears.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가 운전을 하자 도로가 나타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또 어떻게 들릴까요? 함께 들어볼게요. Let's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He who is leading us is a Chipaya who has been living on this land mining salt on Uyuni.

0: who is leading us is a Chipaya who has been living on this land mining salt on Uyuni.
1: 2.
0: Surprisingly, as he drives, the road appears, and at the end of it appears a village. Surprisingly, as he drives, the road appears, and at the end of it appears a village.
2: 잘 들리셨나요? 자,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He who is leading us is a Chipaya who has been living on this land, mining salt on Uyuni. 우리를 이끄는 그는요, 우유니에서 소금을 캐며 살아오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치파야입니다. 치파야가 대문자로 쓰였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Surprisingly, as he drives, the road appears, and at the end of it appears a village. 놀랍게도요, 그가 운전하고 가자 도로가 나타나고요, 그 끝에는요, 마을이 보입니다. 마을이 나타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전체 문장 이번에 자막과 함께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3: He who is leading us is a Chipaya who has been living on this land mining salt on Uyuni. Surprisingly, as he drives, the road appears, and at the end of it appears a village. Here and there, a couple of households live together, forming a community.
2: All right,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who is leading us? 간단합니다. Who, 중요한 내용어, is와 us는 기능어, leading 내용어죠. leading이라기보다는 모음과 모음 사이의 드 사운드도 트 사운드와 똑같이 R 소리에 가깝게 들리게 되죠. 그래서 leading이라기보다는 leading, leading. 이때 reading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leading이라고 해서 L 사운드니까 혀끝이 윗니 뒤로 붙여서 발음이 되면 돼요. Who is leading u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고 리스닝 1. Who is leading us? 고고 리스닝 2. Who is leading us? Alright. 고고 리스닝 3. Who is leading us? There you go.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He who is leading us is a Chipaya who has been living on this land, mining salt on Uyuni. 한 번 더. He who is leading us is a Chipaya who has been living on this land, mining salt on Uyuni.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as he drives, the road appears. 사실 내용상 as he drives, the road appears. 이렇게 읽으시면 좋아요. As he, 자, he라는 대명사의 h 사운드가 him이나 his나 her, he, him. 이런 h 사운드가 굉장히 약하게 거의 안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as he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as he, 이런 식으로 as, 뒤에 나오는 e라는 뭔가 연결돼서 as he. drives로 발음되죠. d 사운드, r 사운드 맞물려 있어서 drives라기보다는 drives, drives. The road, road 아니고요. road, 우 하시면서 road. 그리고 d 사운드가 바로 이어지는 어. 보시면 역시 d 사운드가 네, 강몸과 양몸 사이 껴있죠. 역시 R 소리 나서 road, road appears, road appears. 이런 식으로도 들리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As he drives, the road appears. 두 번째, Google listening 2. As he drives, the road appears. Good. Google listening 3. As he drives, the road appears.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Surprisingly, as he drives, the road appears. And at the end of it, appears a village. 한 번 더. Surprisingly, as he drives, the road appears, and at the end of it appears a village. Excellent. 영국식 발음이 기다립니다.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0: 1. He who is leading us is a Chipaya who has been living on this land mining salt on Uyuni. He who is leading

0: Leading us is a Chapaya who has been living on this land mining salt on a uni.
1: 2.
0: Surprisingly, as he drives, the road appears, and at the end of it appears a village. Surprisingly, as he drives, the road appears, and at the end of it appears a village.
2: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He, 그는요. 근데 그는 누구예요? Who is leading us,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그. 뭐다? Is a chupaya. Chupaya입니다. 빈칸, a new uni 했어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긴 말들이 Who has been living on this land, mining salt. 자, 살아오고 있는 사람인데 어디에? 이 땅에 말입니다. 근데 뭐 하면서? Mining salt라고 했으니까 소금을 캐면서 이해되셨죠? 어디에? On uni. 그러니까 uni에서 소금을 캐면서 이 땅에 살아오고 있는, 살고 있는 치파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안내하고 있는 그 사람이죠. Alright, move along. Surprisingly, 놀랍게도요, as he drives, 그가 운전을 하자, the road appears. 근데 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and at the end of it, 그것의 끝에, 즉 길의 끝에 뭐가 나타나요? Appears a village. 마을이 나타납니다. 마을이 보입니다. Here and there, 여기저기 blank live together. 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couple of households라고 해서 가구, 몇 가구가 여기저기 live together, 함께 살고 있는 몇 가구가 이렇게 이어지죠. 빈칸 마지막에 forming a community라고 해서 어떤 마을을 형성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몇 가구가 여기저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Here and there, a couple of households live together.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공동체를 이루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전체 얘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3: He who is leading us is a Chipaya who has been living on this land mining salt on Uyuni. Surprisingly, as he drives, the road appears. And at the end of it appears a village. Here and there, a couple of households live together, forming a community.
2: 네, 오늘도 내용 잘 캐치되셨을까요? 안 됐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반복적으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듣되 원어민의 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면서 따라해보세요. Until then,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who am I?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We are tackling, we are talking about job interviews and questions and answers. And so the question that we're going to cover is talk about your strength. 네, talk about your strength. Strength는 장점이죠. Yes, 힘 있는 거. Like, what are you good at? All right, and so that is what we're going to answer today. So here is one way. Let's take a look. 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공감 능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One of my biggest strengths is that I'm empathetic. 저는 사람들의 요구와 욕구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How do we say that in English? 이것은 어려운 고객을 대할 때 유용합니다. This comes in handy when dealing with difficult clients. Okay, so 이런 장점도 참 좋네요. 그러니까 꼭 내가 아주 비즈니스 대해서 이렇게 뭐 이거를 했고 저거를 했고 막 그런 자랑도 좋지만 우리 성격, like our personality, 이

이 잘, 관계, 그리고 여기에서는 empathy. 자,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이 손님들이 있으면은 그 거래를 잘 해야 되거든요. Alright, let's look at our answer. One of my biggest strengths is that I'm empathetic. One of my biggest strengths is that I'm empathetic. 자, 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공감 능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사실 회사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찾습니다. 자, one of my biggest strengths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strength가 장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점이죠. One of my biggest strengths is that I'm empathetic. 자, empathy, sympathy 아시죠? 네, empathy는 sympathy보다 더 공감하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거기서 왜 슬픈지 저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empathy라고 말할 수 있죠. 그냥 sympathy는 아유 뭐 어떻게 돼? 아유 안 됐네요 이런 거고 empathy는 정말 공감할 수 있다는 거. Alright, 저는 사람들의 요구와 요구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한국 분들이 조금 어색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let's look at the English. I'm able to understand people's needs and wants. I'm able to understand people's needs and wants. 자, 우리는 보통 need하고 want를 동사를 많이 쓰죠, 여러분. Right? I need this, I want this. 그렇지만 이그 business 영어에서는 need와 want 이렇게 명사로 많이 씁니다. So, needs and wants 이렇게 같이 쓸 때는 정말 그쪽에서 뭐를 원하는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I'm able to understand. 저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거 정말 원하는 거를 잘알수 있다는 거예요. Alright, great. This comes in handy when dealing with difficult clients. This comes in handy when dealing with difficult clients. 자, 이것은 어려운 고객을 대할 때 유용합니다. 네, 그렇죠. So, this comes to come in handy is 아주 very useful 하다는 거예요. 유용한 거죠. When dealing with difficult clients. 좀, 이게 그 손님들이 조금 어려운 손님들이 있을 때 아주 이런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잘 비유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말입니다. Alright. One of the biggest strengths is that I'm empathetic. I'm able to understand people's needs and wants. This comes in handy when dealing with difficult clients. Now, let's look at some key phrases. First, need, want. 자, 요구, 욕구. Okay. So, is this a need or a want? 이렇게, 사실, this is very native, like expression. 그래서, is, 뭐, 쇼핑할 때, 나 이거 정말 필요해? 아니면 그냥 원하는 거야? Okay, that's basically the question. 이것은 필요입니까? 아니면 욕구입니까? 한국말로 이거 번역을 하면은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나 이거 정말 필요한 거야? 아니면 내가 그냥 원해서 그러는 거야? That's basically what it is. Is this a need or a want? Oh, it's a want. I'm not gonna get it. I'm not gonna buy it. Okay, next. We take care of our clients' needs and wants. We take care of our clients' needs and wants. 자, 특히 서비스에 이런 어떤 회사, 그런 거를 제공하는 회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We take care of. 네, 우리는 고객의 요구와 욕구를 처리합니다. Okay? We take care of our clients' needs and wants.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다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Alright, so needs and wants 많이 가끔가다보다는 많이 이렇게 같이 쓰입니다. 특히 in business English, what are your needs and wants? Okay, so I want to do everything for you. Al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key phrase, come in handy. Okay, 쓸모가 있다. 그래서 딱 적절한 시간에 딱, 딱이었어. 네, 그런 느낌이에요. Okay, my knowledge of French came in handy during the biz trip. 자, biz is short for business. My knowledge of French came in handy during the biz trip or business trip.
자, 이번에 출장에서 프랑스어에 대한 나의 지식이 유용하게 쓰였다. Yes.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but confusing words. Smell versus scent. Smell versus scen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smell 그리고 scent입니다. 둘 다 냄새에 관련된 단어들인데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네, smell. 네, 발음은 일단 이름절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smell 이런 식 아니고요. smell. smell. Okay, very good. Okay, smell 같은 경우는 냄새를 의미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smell은 향기부터 악취까지 모든 냄새를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쁜 냄새부터 정말 아름다운 향기까지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예문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ere's an awful smell here. What is that smell? It's time to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Smell, 냄새, smell.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re's an awful smell here. 여기서 지독한 냄새가 나. There's an awful smell here. 네, 여기서는 안 좋은 의미죠. 지독한 냄새. 이거는 awful smell. Awful smell. Okay, 같이 한번 해볼까요? There's an awful smell here. 무슨 냄새야?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What is that smell? 저게 무슨 냄새야? 네, 이거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안 좋으면 Ugh, what is that smell? What is that smell? 좋으면 what is that smell? What is that smell? 이런 톤으로 하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It's time to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네, 이거는 직역을 하면 자, 일어날 시간이야. 일어나서 이제 커피를 냄새를 맡아야 돼. 직역이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역을 하면 이제 일어나서 현실을 직시할 시간이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야, wake up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길게 좀 표현하는 건데 It's time to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It's time to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Okay?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를 같이 해볼게요. It's time to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It's time to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네, 다음 단어를 넘어갈게요. Scent. Okay? 이거는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은 그냥 scent. Scent. Scent. Very good. Okay. Scent는 좋은 냄새를 의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특히나 뭔가 향수에서 나는 듯한 그런 향기 있잖아요. 그런 거를 scent라고 합니다. 자, 예문 통해서 볼게요. I love the scent you're wearing. What is that scent? These flowers have a beautiful scent. Scent, 향기, scent. 첫 번째 문장 볼게요. I love the scent you're wearing. Okay? 여기서는 난, 내게서 나는 향기가 참 좋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향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어민들은 이 향수를 입다라고 해요. 네, 이거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I wear a perfume. 나는 향수를 입다라고 해요. 옷처럼. 네, 그래서 I love the scent you're wearing. 그래서 난 내게서 나는 향기 혹은 향수가 참 좋아. I love the scent you're wearing.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What is that scent? What is that scent? 네, 이거는 나쁜 냄새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네, 이거는 무조건 100% 향기, 좋은 냄새입니다. 어? 저게 무슨 향기야? What is that scent? What is that scent?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se flowers have a beautiful scent. 이 꽃들은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어. 네, 꽃들은 네, smell보다는 향기, scent가 어울리겠죠? 네, 이 문장 같이 해볼게요. These flowers have a beautiful scent. These flowers have a beautiful scent. 네, 정리할게요. 네, smell은 냄새일 때 이거는 좋은 냄새, 나쁜 냄새 둘 다 가능하고요. scent는 그냥 향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좋은 향기. 오케이?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ere's an awful smell here. There's an awful smell here. There's an awful smell here. There's an awful smell here. There's an awful smell here.
I love the scent you're wearing. I love the scent you're wearing. I love the scent you're wearing. I love the scent you're wearing. I love the scent you're wearing. Well done, everyone!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here at 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our programs, 혜리나의 누구나 톡톡. 네, 많은 복습하시고, 그리고 오늘 배우신 표현 가지고 나만의 문장들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Don't forget to make your own sentences, okay? Okay, 좋아요.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Stay fabulous, stay healthy, and of course, stay happy. See you next time. Bye-bye.

0: 자동차 급발진 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비상등을 켜고 브레이크를 한 번에 힘껏 밟으세요. 기어를 중립으로 놓으세요. 주차 상태일 경우 운전대 제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여러 단계에 걸쳐 올려주세요. 한 번의 단계일 경우 자동차가 급회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키를 ACC에 놓거나 시동 버튼을 3초 이상 눌러 반시동 상태로 전환하세요. 이때 완전히 시동을 끌 경우 운전대 제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가드레일이나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속도를 줄이세요. 이때 차량의 측면으로 마찰시켜야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미리 행동 요령을 파악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세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여러분한테 또 아주 친숙한 주제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이번 주 주제, 음악입니다. 자, 음악을 제가 왜 골랐냐면요, 우리 삶 속 음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뭐 음악인이거나 음악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음악에 대한 테크니컬한 얘기를 뭐 하자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느끼는 감정을 영어로 좀 표현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한 선호도도 얘기하겠지만, 여기 음악에 대한 묘사를 할 때 뭐 신나는 음악이라든가 감동을 주는 음악이라든가 감흥을 준다든가 뭐 좀 잔잔하고 차분하게 해주는 음악이라든가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음악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은데, 막상 영어로 그걸 표현하다 보면 너무너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형용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번 주 형용사 한 20여 개 정도는 전부 우리 것으로 만들어만 주셔도 음악에 관련된 묘사뿐만 아니라 정말 다채로운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추억의 음악, 마지막에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까지 같이 좀 모아볼게요. 자, 음악에 대한 선호도는 간단하게 이제 음악 듣는다부터 시작해서 신나는 음악, 잔잔한 음악, 약간 이런 간단한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해볼게요. 뭐 특정 장르 막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뭐 힙합이니 뭐 락이니 이런 것까지는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그냥 음악을 묘사하면서 약간 선호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먼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좀 해주세요. 항상 음악 앞에 listen to 하고 hear의 차이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되게 초급 질문 같지만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놓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내가 음악을 틀어놓고 듣는 건 뭐예요? 내가 틀었어요. 그럼

0: listening to music. Okay? Listen to music. 내가 튼 겁니다. 이건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죠? 목적성과 의도성이 있어요, 이거는요. 자, 들어볼게요.
1: Listen to music. Listen to music.
0: 자, 그 다음. 듣다고, 이건 들려오다. 이거 들려오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내가 일부러 음악을 튼 게 아니라 지나가다 보니까 음악이 들려. 그럼 뭐예요? I hear some music. I hear music. I hear music. 뭐 썸을 넣어도 돼. I hear some music. 야, 음악이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렇게 들려오는 거죠. 차이점 느껴지시죠? 들어볼게요.
1: Hear music. Hear music.
0: 그래서 듣다와 들려오다는 엄연한 차이가 있듯이 영어에도 나는 음악을 평상시에 많이 들어. 그럴 땐 당연히 listen to music이죠. 내가 의도적으로 듣는 거고 음악이 들려오거나 그러면 의도치 않게 그건 hear music or hear some music. 오케이. 그 다음에 음악 장르 이 단어 발음이 좀 어려워가지고 같이 연습 좀 해볼게요. Music genre. 이게 이제 그 영어 원의 단어가 아니어가지고 장르란 발음이 이제 genre. genre. Music genre. 이건 원어민 선생님 발음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1: Music genre. Music genre.
0: 됐죠? 자, 그러면 나는 웬만한 음악 장르는 다 들어요. 자, 음악을 딱 특정 장르만 듣는 거 아니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다. 그러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I tend to listen to all types of music genres. All types of music genres. 그러면 다양한 음악 장르를 다 웬만한 걸 들어요. 자, all types of tend to는 언제 쓰는 말이냐?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약간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본인의 성향 얘기할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I tend to, I tend to. 자, I tend to listen to all types of music genres. Music genres.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1: I tend to listen to all types of music genres. I tend to listen to all types of music genres.
0: 저는 웬만한 음악은 다 들어요. 요 문장 꼭 기억해서 그대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트 볼게요. 음악을, 음악에 대한 어떤 느낌을 표현하는 그거는 다다음 시간에 저희가 형용사 여러 개를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음악 선호도에 있어서 막 시끄러운 음악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경쾌하고 신나는 음악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부드럽고 잔잔한 음악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음악 선호도 얘기할 때 장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얘기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loud music. Let's put on some loud music. 야, 파티니까 좀 신나는 음악 좀 틀어놓자. 별거 없죠? 시끄러운 음악, loud music 하면 돼요. 들어볼게요.
1: Loud music. Loud music.
0: 오케이. 이 쉬운 형용사들 무시하지 말고 하나하나 축적을 해주세요. 이번 주에 한 20개 정도의 형용사를 우리가 음악 관련해서 완전히 잡는 게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 Funky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Funky는 주로 언제 쓰는 말이냐? 요럴 때 쓰는 말이에요. 경쾌하고 신나는 음악. Funky music. Funky music. 요럴 때 쓰는 말입니다. 요거 알아두면 참 좋은 유용한 단어죠. 들어볼게요.
1: Funky music. Funky music.
0: 오케이. Funny 아니에요. Funky예요. Funky. 자, 그 다음에 부드러운 음악은 그냥 soft music 하면 되고요. 잔잔한 음악은 calm music이라고 해도 됩니다. 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아주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That's soft music or calm music. L 발음은 묵음입니다. Calm, calm 안 돼요? Calm music, calm music.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볼게요.
1: Soft music, calm music, soft music. Calm music.
0: 좋아요. 자, 나는 기분이 처지면 경쾌하고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는다. Funky music을 이럴 때 쓰면 되겠죠? 자, 기분이 처지는 건 우리도 다운된다고 하듯이 영어에도 down이라고 합니다. When I feel down, I put on some funky music. 자, put on이 뭐냐? 틀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listen to는 그냥 듣는 거고 put on 하면 트는 거예요. 그죠? 뭔가 press를 누른다든가 태블릿을 누른다든가 핸드폰을 누른다든가 What are you doing? You're putting on some music, putting on some music, 틀어놓는다. I put on some music, 자, 구동사니까 힘을 뒤에 줘요. Put on some funky music when I feel down. 간단하죠? 이 문장 그대로 외운다고 생각하고 여러 번 들어보고 따라하세요.
1: I put on some funky music when I feel down. I put on some funky music when I feel down.
0: Okay, good job. 자, 그 다음에 음악에 대한 선호도를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말들입니다. 일단 선호도가 있겠죠. 영어로 preference라고 합니다. We all have preferences when it comes to music, right? Preference, preference. 강사 1음절 주시고 들어볼게요.
1: Preference, preference.
0: 자, 선호도를 이야기할 때 이 취향이라는 단어를 또 하게 돼요. 나 음악

0: 음악적 취향이 이래. 넌 음악적 취향이 나랑 다르네? 이럴 때 취향은 테이스트란 말로 만들어줍니다. 입맛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취향이란 뜻으로 아주 자주 쓰이는 단어라는 거 알고 계신 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My taste for music. My taste for music. 나에 대한 음악적 취향. 그죠? 나의 음악적 취향. My taste for music has changed. My taste for music has been the same. 여러 가지로. 나 음악 취향이 사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해. 나 음악적 취향이 좀 변했어. 들어볼게요.
1: My taste for music. My taste for music.
0: 사람을 바꿀 거면 욕을 바꾸면 되겠죠. His, her, his taste for music, her taste for music is very similar to mine. 이런 식으로. 자, 요즘 뭐 취향 저격이란 말 참 유행합니다. 그죠? 자, 영어에 취향 저격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My cup of tea. My cup of tea. 자, 차 좋아하시는 분들도 워낙 차 종류가 많기 때문에 마시는 차요. 자기가 딱 좋아하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My cup of tea라고 하면 그거 내가 딱 좋아하는 차야. 이 얘기인데 이게 글자상으로는 그런 뜻이고 비유적으로 썼을 땐 딱 나의 취향에 맞는 걸 My cup of tea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음악이 완전 내 취향이면 That is my cup of tea라고 하는 거고 내 취향이 아니면 That is not my cup of tea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들어볼게요.
1: My cup of tea. My cup of tea.
0: Alrighty. 자, 문장에 넣어보면 야, 저 곡, 뭐 이번에 신곡 나온 거 내가 좋아하는 가수인데 아, 내 취향은 좀 아니네. 그럴 때 그 노래가 내 취향이 아니다죠. 그러니까 That song, 저 노래 is not my cup of tea. 간단하죠? 야, 노래 내 취향은 아니다. 다시 한번 That song is not my cup of tea. That song is not my cup of tea. 내가 딱 좋아하는 완전 내 스타일이야. That song is my cup of tea.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부정문과 긍정문 둘 다 연습한다 생각할게요. 부정문으로 들어볼게요.
1: That song is not my cup of tea. That song is not my cup of tea.
0: 자, 음악 첫 번째 주제는 선호도 관련된 얘기입니다. 음악 장르를 영어로 뭐라고 했죠? Music genre. Music genre. 발음 잘 들어보세요.
1: Music genre. Music genre.
0: 경쾌하고 신나는 음악. 한 단어 기억나세요? Funky music. Funky music. 들어볼게요.
1: Funky music. Funky music.
0: 자, 요즘 뭐 취향 저격 콘텐츠 이럴 때도 써도 되는 말. My cup of tea. My cup of tea. 들어볼게요.
1: My cup of tea. My cup of tea.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음악에 대한 선호도 가볍게 시작했죠? 가벼운 마음. 오늘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느껴지게 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혹시 놓치셨거나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전 방송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다시 보기 이용하시거나 EBSE 앱을 설치하셔도 여러분이 아주 편하게 저희 방송 반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시거나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정보나 신상을 물어보는 경우, 가장 많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그쵸, 이름과 전화번호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혹시 이름이랑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정보나 신상 물어보는 방법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등등 이제 여러분의 정보를 물어보실 때는요. Can I have? 하고 나서 상대방의 정보나 신상을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have라는 동사를 쓴다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점인데요. 그래서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라는 거를 Can I have? 하고 나서 정보나 신상으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 그쵸? Can I?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Can I 동사를 통해서 제가 좀 해도 될까요? 라고 상대방에게 그쵸? 의사를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좀 얻어도 될까요?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해서 Can I have? 하고 나서 무엇을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거 좀 얻어도 될까요? 가져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보를 습득하다라고 우리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보를 습득할 때는요, get 혹은 have라는 동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can I have? 하고 나서 상대방의 정보나 신상을 물어볼 때 can I have? 하고 나서 상대방의 정보나 신상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정보나 신상을 물어볼 때 can I have?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사실 여쭤보다라고 얘기를 해서 ask라는 동사를 써도 되긴 하는데요. 오늘은 have라는 동사로 집중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름이랑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죠. 그러면 can I have? 하고 나서 상대방의 정보나 신상을 물어보면 되니까 이름이랑 전화번호, 그쵸? Can I have your name and your phone number? 혹은 그냥 Can I have your name and phone number?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이름이랑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Can I have your name and phone number? 한 번만 더. 시작! Can I have your name and phone numbe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혹은 Can I have your name? 해서 제가 이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라는 의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제가 좀 알아도 될까요? 라는 느낌으로 know라는 동사를 자꾸 써올릴 수 있는데 have라는 동사로 얘기를 한다는 거 조금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정말 많이 쓸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Can I have your name and phone number? 이런 식으로 이름이랑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실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즘은 전화번호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쵸? SNS로 친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그 SNS 그 이제 계정 좀 알려줄래요? 제가 친구 추가할게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도 여러분이 많이 알아두시면 좋거든요. SNS 계정 좀 알려줄래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SNS는 그쵸? 제가 소셜미디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Can I have your social media account? 이렇게 물어보시는 방법 혹은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한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소셜미디어 회사를 넣어서 땡땡땡땡 account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셔도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Can I have your social media account? 한 번만 더. 시작! Can I have your social media account? 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엔 SNS 계정 좀 알려줄래요? 제가 친구 추가할게요. 라고 한번 또 물어봤고요.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여러분이 어떤 시설에 가셨을 때 제가 와이파이 비밀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와이파이 비밀번호니까 그쵸? Your Wi-Fi password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Can I have your Wi-Fi password?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Can I have your Wi-Fi password? 한 번만 더. 시작!
Can I have your Wi-Fi password? 라고 얘기를 해서 와이파이 비밀번호 물어보는 방법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문장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갔을 때 유명인들을 보면은 사인 좀 해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Can I have your sign으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혹은 sign please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이 표현 알아두시면 좋아요. 바로 autograph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유명인들이 자기 책이나 혹은 자기 CD나 이런 데다가 사인을 해주는 거 그거를 signature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autograp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Can I have your autograph? 라고 여러분이 사인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셔야 됩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Can I have your autograph? 한 번만 더. 시작. Can I have your autograph? 사인 좀 해주세요. Sign please가 아니고 Can I have your autograph?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

0: 갖고 있는 신상 정보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방법이었습니다. Can I have 정보 신상으로 말씀해 주세요.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Can I have your name and phone number? Can I have your name and phone number? Can I have your social media account? Can I have your social media account? Can I have your Wi-Fi password? Can I have your Wi-Fi password? Can I have your autograph? Can I have your autograph?
0: 자,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그쵸? Can I have your phone number?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죠. 자, 혹은 Can I have your name?으로 얘기를 하면 이름 좀 알려주실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전화번호 좀 알려줄래요에 조금 더 공손하게 얘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Can I 동사로 얘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의향을 물어보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허락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 허락을 조금 더 공손하게 구하실 때는요. Can I를요. May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Can을 May로 바꾸면은요. 조금 더 공손한 의미가 돼요. 그래서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하는 방법이 됩니다. 조금 더 공손하게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해서 이번에 전화번호 물어보는 방법이었습니다. May I have your name? 하면 이름을 여쭤보는 방법이 되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사인 좀 해주실래요? Can I have your autograph? 라고 배웠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렇죠. 제가 진짜 정말 팬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요건 오늘 배운 패턴은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바로 제가 당신의 팬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기억을 하거든요. 요 표현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바로 I'm a big fan of yours. 요렇게 얘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m a big fan of yours. 한 번만 더. 시작. I'm a big fan of yours. 해서 제가 정말 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I am your fan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의 정보를 물어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렇죠. Can I have your 정보 혹은 신상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라는 방법 have라는 동사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그 중에서도 하루 딱 한 문장. Try again. 예, 역시 다시 해보고 또 행복도 다시 한번 찾아보는 예, 바로 그 시간, 이근철입니다. 여러분, 매번마다 20분 동안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정해진 순서들이 있죠? 그것을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아시겠죠 여러분? Take a chance, okay? Get involved.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하실 때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What's waiting for us right now? 도전해보는 시간이죠.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actually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자,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지?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치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얼마나

How many 뒤에 나라들, 책들, 프로그램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how many 그렇죠? How many 연결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가장 간단한 것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go and try it out. 스텝 1.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금방 나왔던 how many 요걸 가지고 응용을 해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지? 얼마나 많은 주가 있지? 얼마나 많은 뼈가 있지? 뭐 손이나 인간의 몸에 아니면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지?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도 쓰일 수 있군요. 네 가지인데 한번 해보세요. How many가 아까 나왔잖아요. How many 나라가 뭐예요? Countries. 그 다음에 are there. How many countries are there? 이때 there는 꼭 거기라고 해석하지 않으셔도 돼요. 있지 정도의 느낌입니다. How many countries are there? 됐죠? 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주가 있지? 1년에 몇 개의 주가 있나? 아니면 물론 이때 주는 무슨 뭐 미국의 states도 될수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있는 weeks라고 할때그 week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1년에 몇 주란 뜻입니다. How many weeks are there? 됐죠? How many weeks? 됐죠? 얼마나 많은 뼈가 있지? 라고 할때 이것도 역시 how many B-O-N-E에서 bone, S 붙이면 How many bones are there? How many bones are there? 궁금증이니까 뭐 생물학 시간이나 인체 해부 시간에 인간의 몸에 몇 개의 뼈가 있지?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지? 자, How many, 아하, ideas. How many ideas are there? 간단하잖아요, 그죠? 예, 이건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How many ideas do you have?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너 얼마나 많이 생각이 있니? 라고 할때 상대편이면 do you have로 바꾸시면 될 테고요. 자, 네 가지 했고요. 핵심은 how many? 그 다음에 뒤에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여기 보지 마시고요. 절 보시고 도전합니다.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지의 앞에 부분이에요. 바로, 예,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지? Your turn! 맞습니다. How many countries are there? 됐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거 몇 개의 주가 있는 거야? 한 달에는 몇 개의 주? 1년에는 몇 번의 주란 얘기죠? 자, 그러면 how many weeks? 아시겠죠? How many weeks are there? 자, 세 번째는요. 자, 거기에 몇 개의 뼈가 있는데? 라고 해서 how many bones? How many bones are there? 맨 마지막으로 생각이 어떤 묘안이나 이런 생각들이 몇 개나 있는 건데, 자, how many? 네, how many ideas are there?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in the next round, which is step 2.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는 거야? 흔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 있는 거야? 아까 했습니다. How many? 자, how many countries are there? 그렇죠? 그 다음에 세계니까 in the world. In the world. world 발음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word는 단어란 뜻이고요. were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L을 한번 튕겨주세요. 혀 끝을 튕겨서 world. world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이게 바로 세계란 뜻입니다. 물론 안 돼도 문맥 때문에 알아들을 거고요. 어쨌든 핵심은요. How many countries are there in the world? 참고로 구어체에서는요. 이 there를 많이 생략하기도 합니다. How many countries are in the world? 이런 식으로 there를 안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같이 한번 연결하시면 돼요. 굳이 뭐 그거 there가 없어도 이해가 되니까 그런 거죠. 생략한다는 뜻은. 두 번째. 1년에 몇 개의 주가 있는 거지? 이거 가끔 궁금하잖아요, 그죠? 참고로 세계에는 몇 개의 국가가 있는가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대략 한 200개의 국가가 있고요. 자, 1년에 몇 개의 주가 있습니까? 일단 궁금하시죠? 예, 바로 52개, 예, 쉬운 두 개의 주가 있죠? 자, 그래서 how many weeks, 그렇죠? How many weeks are there in a year? 그렇죠? In a year, 1년에란 얘기니까. So how many weeks are there in a year? 그러면 there are 52 weeks 아니면 그냥 just 52 week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인간의 몸에 몇 개의 뼈가 있지? 뭐 생물학 시간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토론 같은 때. 예, 그러면은 바로 how many bones?
How many bones are? 그 다음에 어디에요?

in, 그 다음에 human body죠. 그래서 바로 in the human body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이때 there는 생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얘가 없어도 뜻이 새겨지니까 정식 문장은 are there고요. 자, how many bones are there in the human body?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장면 떠올리시면서요. 다시 한번 두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Okay,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지?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뭐 대략 한 200개 정도가 되지. 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How many? 좋습니다. How many countries are there in the world? 자, 그랬더니 반응은 뭐예요? 그렇죠. About 200. 여기에 countries를 쓰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일부러 nations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어? 그러면 대략 200개 국가, 국가의 느낌으로 nations. 그래서 the United Nations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UN이 되는 거고요. 참고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바로 로마에 있는 바티칸, 교황청이 있는 곳이죠. The Vatican City State. 그래서 바티칸 시국이고요. 가장 커다란 나라는 바로 러시아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가 다 됐습니다. It's time to say goodbye. So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you know where to go. ebse.co.kr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몸과 또 마음까지요. 여러분, live with love and passion.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것을 우리 같이 알아보게 될지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장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I started to read the book, but I didn't enjoy reading it. 라고 적혀 있죠. 해석 자체가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이 문장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바로 두 곳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미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눈치 못 채셨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자, 집중력 살려서 다음 이야기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타동사에 대해서 그리고 목적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 목적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을을 붙어서 해석되는 부분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이 기본적으로 목적어에는요 명사가 쓰이게 됩니다. 한데 이 명사 말고도 투부정사라든지 동명사라든지 등등이 이 쓰일 수가 있어요. 포인트는 일반적으로는 목적어 자리에 뭐 투부정사가 쓰이든 동명사가 쓰이든 사실 두 가지가 같은 뜻이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으나 몇몇 예외적인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나 뒤에는 투부정사만 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 뒤에는 동명사만 왔으면 좋겠어. 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걸 아주 쉽게 제가 여기다가 목적어를 가리는 완전 타동사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자, 해서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그런 동사들이 있다는 거죠. 자, 먼저는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어떤 동사들이 이렇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는 이걸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 동사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워줘야 하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한 가지 팁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 자, 바로 이 동사들은 뭔가 미래 동작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 동작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얘는 아마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것 같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동사들 hope 희망하다, want 원하다, decide 결정하다 정도인데 이 친구들을 보면요. 자 뭔가 그 동작이 미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희망해요? 그럼 그거 언제 할 거예요? 미래에 할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언제 할 거예요? 그럼 미래에 하겠죠. 그렇죠? 내가 뭔가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거 언제 할 건데요? 미래에 할 거라는 거예요. 몇 개 더 볼까요? 자, 이런 동사도 있거든요. plan, 계획하다, expect, 예상하다. 뭔가를 하기로 계획했다면 그거 언제 합니까? 미래에 하겠죠.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요. 뭔가 미래 뉘앙스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이번에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볼게요. 재밌는 점은요, 이 친구들은 뭔가 과거와 관련된 뉘앙스를 풍긴다는 겁니다. 자, 먼저 동사들 보여드릴게요. finish, 끝내다, postpone, 미루다, 그리고 give up, 포기하다 정도가 있는데 보세요. 자, finish, 끝내다라는 거. 과거에 뭔가 시작했어야 끝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postpone, 미루는 것도 과거에 뭐뭐 하기로 결정을 해놨어야 우리가 그걸 미룰 거 아니에요. 말이 되죠? give up, 포기하다도 그래요. 과거에 뭔가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포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 두 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void, 피하다, recommend, 추천하다. 추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내가 뭔가를 해봤어야. 그래서 이게 어떤지를 내가 알아야 추천을 해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들은 뭔가 아, 과거와 관련된 뉘앙스가 좀 섞여 있네 라는 것을 힌트 삼아서 이 동사들 외워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문장들 살펴보면서 오늘의 개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 두 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refuse고요. 뜻은 거절하다 이겠죠. 과연 이 친구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할까? 동명사를 취할까?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또 다른 동사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바로 enjoy.
즐기다란 뜻이죠. 자, 이 친구는 또 목적어 자리에 어떤 것을 취할까 고민해 보시면서 자, 다음 문장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말을 보고 영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존은 주말에 일하는 것을 거절했답니다. 과연 거절하다라는 뜻의 동사 refuse는 뒤에 to 부정사를 취할까요? 동명사를 취할까요? to 부정사를 취해요. 미래적인 뉘앙스잖아요. 무언가 하기를 거절한다는 거, 그렇죠? 사실 그거를 거절 안 했다면 그 동작을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미래에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refuse 다음에는 to 부정사 붙여서 이 문장 John refused to work on the weekend.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은 어떨까요? 즐기다 라는 의미가 이제 내포가 되어 있는 문장이겠는데 자 이렇게 적혀 있죠? 나는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것을 즐겨요. enjoy는 과연 목적으로 to 부정사를 취할까요? 동명사를 취할까요? 정답은 동명사입니다. 즐긴다는 거를 내가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거를 해봤어야 한단 말이에요.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걸 즐기는지 안 즐기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 동명사 써서 문장 어떻게 완성이 됐어요? I enjoy watching movies at home. 이렇게 문장 완성됐다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개념이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동사가 뒤에 to 부정사 또는 목적어 무엇을 to 부정사 또는 동명사 무엇을 목적으로 취하는지를 가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영어 문장 두 개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로얄 호텔에 머물 예정이에요 라는 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 we로 시작하면 되겠고요.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거 동사 plan으로 표현해주면 돼요. 포인트는 자 plan이 목적으로 to 부정사 또는 동명사 중에 무엇을 취하냐는 건데 계획한다는 거 미래에 대한 뉘앙스가 풍겨져 있다는 거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함께 We plan to stay 적어주실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놓고 어디에 머무는지 역시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완성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e plan to stay at the Royal Hotel. 좋습니다. plan 다음엔 to 부정사구나. 한번 정리해주시고요. 다음 문장도 보도록 할게요. 공부 다 하고 전화할게. 라는 굉장히 쉬운 문장처럼 보이는 것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이걸 영작하기 전에요. 살짝 우리말 자체를 영어스럽게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공부하는 것을 끝낸 후에 내가 너에게 전화할게. 이렇게 영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내가 너에게 전화할게. I will call you로 해주면 되겠죠. 근데 포인트는 뭡니까? 공부하는 것을 끝낸 후에 이제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 뭐뭐 후에니까 after 먼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후에입니까? 내가 공부하는 것을 끝낸 후에니까 내가 끝내다 after I finish까지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포인트는 뭐다? finish는 그러면 to 부정사와 동명사 중에 무엇을 목적으로 취할 것이냐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어요. finish는 동명사를 취하는 친구입니다. 과거에 뭐를 시작했어야 그래 지금 끝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의 뉘앙스를 품고 있는 동명사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ll call you after I finish studying.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자, 오늘의 문장이죠. 뜻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I started to read the book, but I didn't enjoy reading it. 해석해 보자면 나는 그 책을 읽기 시작했지만 그것을 읽는 것을 즐기지는 않았습니다. 뭐 재미없었어요 라는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은 start라는 동사 뒤에는 to 부정사가 쓰여 있고 enjoy라는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쓰여 있다는 거, 동명사가 목적으로 쓰여 있다는 거 봐주시는 부분 되겠어요. 이 문장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 확실히 복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Hi guys, guess what? We are going to be working on our balance all throughout this week, so you should be excited.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에 균형 감각 개선하는 자세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시기 전에 영어 먼저 배우고 가실게요. Let's go.
1: What's Jenny like? I don't know her that well. She is the nicest person you'll ever meet. Is that so? I thought she'd be pretty superficial. She can seem that way since she's so beautiful, but she's very down to earth.
0: 네, 오늘의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superficial이라는 단어를 꼭 다루고 싶었어요. superficial 굉장히 많이 쓰인 단어인데요. 좀 이렇게 가볍다라는 뜻인데 이 가볍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약간 물질적인, 너무 물질적이어서 좀 가벼운 그런 느낌의 superficial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화가 이렇게 시작해요. What's Jenny like? 이럽니다. 문법상으로 보면 조금 이상해요. What's Jenny like?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 어때? Jenny라는 사람 어때? 이렇게 물어볼 때 What's Jenny like? What's Peter like?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What's Jenny like? 그 Jenny라는 사람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I don't know her that well. 이러죠. 내가 그 사람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사람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She is the nicest person you'll ever meet 이러면서 와 너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정말 제일 착할 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래요. 그랬더니 Is that so? 이러면서 어 진짜 I thought she'd be pretty superficial 이러면서 아 진짜 내 생각이 좀 틀렸구나. 내 생각에는 그녀가 superficial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superficial 무슨 뜻인지 알죠? 약간 좀 이렇게 가볍고 물질적인 사람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she can seem that way 이럽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대요. 왜? Since she's so beautiful 너무 예뻐서 조금 그러지 않을까 다가기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But she's very down to earth 이럽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사실은 굉장히 down to earth래요. down to earth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고 down to earth 겸손하다 그리고 검소하다 이런 뜻을 가진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down to earth 그러니까 지구에 딱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흙에 딱 붙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she's very down to earth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uperficial하지 않다는 뜻이었죠. 똑같은 단어 써서 우리 두 번째 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1: So, do you want to go to that party with me? I don't know. It feels so superficial. Of course it is, but it's great for building connections. And this is where we are so different. I don't want connections like that.
0: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1: So, do you want to go to that party with me?
0: 이럽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니? 우리 내가 가자는 그 파티에 같이 가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I don't know. 이럽니다. 아, 잘 모르겠어.
1: It feels so superficial.
0: 좀 너무 좀 가벼운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 대화에서는 superficial을 사람에 갖다 붙였어요. 그죠? 그 사람이 superficial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데 이게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사실 사물에다 갖다 붙여도 되고 어떤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갖다 붙여도 사실 돼요. 그래서 그 파티가 조금 너무 물질적이고 가벼울 것 같아요. It feels so superficial 이라고 했을 때 The party feels so superficial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파티가 그런 느낌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Of course it is. 야,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But it's great for building connections.
0: 인맥사타라고 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Connections, connection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결이란 뜻이 아니라 인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building connections, 인맥 쌓기에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1: And this is where we are so different입니다.
0: 자, 봐. 딱 이게 니랑 나랑 정말 많이 다른 이유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1: I don't want connections like that. 이랍니다.
0: 나는 그런 인맥은 쌓기도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I don't want connections like tha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uperficial 이란 단어 잘 쓰실 수 있으시겠죠? 이 단어 써서 우리 요가하러 갑시다.
2: Okay, today is the first day of working on our balance, and we're gonna start with guess what? The eagle pose. So, start by standing up and play around with shifting your body weight from one foot to the other.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tart by standing up. Play around with shifting your weight from one foot to the other. Good. Now, sink down a little and see if you can put your right leg on top of your left leg like that. I'll show it to you one more time. So sink down a little and see if you can put your right leg on top of your left leg. Good. Now your legs are now tightly intertwined. Can you also intertwine your ankles? I'll show it to you one more time. So your legs are now tightly intertwined. Can you also intertwine your ankles? Good. Now, put your right arm under your left arm and intertwine your arms. Good.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now put your right arm under your left arm and intertwine your arms. Good. If you can, you can intertwine them to a higher level and meet your palms.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if you can, you can intertwine them to a higher level and meet your palms. Good. Now, stay here and breathe. Focus. Forget about all the superficial things. I'll say it one more time. So stay here and breathe. Focus. Forget about all the superficial things. Good. Now slowly loosen.

I know. That was super hard, but you guys did great. That was the Eagle Pose. Please remember that, okay? All right. 네, 우리 오늘 독수리 자세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괜찮아요. 원래 어려운 자세고요. 너무 끝까지 다 꼬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번만 꼬셔도 성공이니까 괜찮습니다. 영어 표현은 우리 superficial이란 표현 같이 배워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superficial, 좀 물질적인 그쪽으로 가볍다란 뜻이죠. 잘 활용해 주시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Bye. I'll miss you guys. Okay. Bye.

0: 네, 오늘 In the Social World 코너에서는 취미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At this point, rapping is everybody's hobby, and it's going to be my hobby too. I took my dad's hobby of bird watching and my mom's hobby of photography and combined them into my new hobby.
0: 네, 첫 번째로
1: Tavia says
0: At this point, 이제 와서 이쯤 되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rapping is everybody's hobby. 랩하는 거, 래퍼가 하는 것이 랩이잖아요. 그래서 랩하는 것이 모두의 취미가 되었는데 모두의 취미인데 And it's going to be my hobby too. 나도 그것이 취미가 될 것 같아.

0: So I guess rapping is very, very
1: popular in
0: where
1: that area
0: she lives.
1: Okay, Tavia, become a rapper. Hey, all right. The next
0: You're not
1: one.
0: A good rapper yet. You need more practice.
1: The next one is from Kefir.
0: I took my dad's hobby of bird watching. Mm-hmm. 새를 관찰하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기르는 새를 관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들새를 야생 조류를 관찰하는 거죠.
1: In nature.
0: 맞아요. 망원경 같은 걸로. And my mom's hobby of photography. 엄마의 사진이라고 하는 취미를 가져다가 combine them into my new hobby. 하나의 취미로 지금 합쳐서 자신의 새로운 취미로 삼은 것 같아요.
1: So taking pictures of birds in the wild.
0: Exactly. 야생 조류의 사진을 찍는 취미를 시작하셨나 봐요.
1: That sounds pretty awesome.
0: Interesting.
1: All right, great. Well, those are definitely some interesting posts and interesting hobbies that they shared.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Bye.
0: 감사합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and a welcome to my kitchen. 네, 홀 아저씨의 cooking class 환영합니다. 호호호호, 오늘은 아주 아름다운 맛있는 요리 할 거예요. I'm going to make a delicious rice dish. Not just rice, but also dumplings. 네, 만두, 밥, 오믈렛. We're making omelette with dumplings and rice.

today's ingredients. 네, 우리 오늘의 재료 여기 있습니다. 먼저 비얇은 고기 만두. 아주 얇은 반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고기 더 많이 도둑할 수 있어요. Yes, these are thin-skinned meat dumplings. 그리고 밥. Yes, we have cooked rice. 돈가스 소스, 영어는 돈가스 소스. We have eggs, 달걀, 생달걀이요. We have salt, 소금, dried parsley, 건 parsley, ketchup, 케첩, 후추, black pepper, and 우유, milk. 응? 우유? 우리 우유 쓸 거요? 만두 덮밥 오믈렛은 우유 쓸 거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So, what do we do first? We cut the dumplings. 네, 우리 만두 잘라요. 가위 쓸 거요. 오, 이거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요리했을 때 가위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한국 왔을 때 가위들 아주 아주 훌륭해요. They're very useful when we cook. We can cut like this. 우리 이렇게 잘라요. 오케이. 오, 예쁘다. 우리 너무 크게 안 해드려요. 우리 작게 잘라요. 오. Can you see the thin skin? 그 얇은 피 볼 수 있어요? 네. 이 피는 아주 얇다. 그래서 맛있어요. And one more.

three dumplings all cut up. 우리 만두 세 개 다 잘랐어요. We don't need to chop anything else. 우리 다른 것은 안 잘라도 돼요. We can start cooking right now. Let's add a little olive oil. 우리 올리브 기름 좀 필요해요. 이거 보세요. It moves very quickly. That means the pan is ready. And we add our dumplings. 우리 고기 만두 들어가고. Can you hear that sound? 지글지글. 소리 너무 좋아요. 이거 중불은 1분 정도 요리할 거예요. 이거 보세요. 벌써 그 누릇한 색깔이 나와요. We're already getting golden brown. 아주 좋습니다. 1분 정도 다 했고, 이제 밥은 넣을 수 있어요. Let's add in our cooked rice. We have to break up the rice. 우리 밥 이렇게 맞다 갔다 해야 돼. 냄새도 좋고, 이제 그 고소한 밥 냄새, 그리고 고기 냄새도 나오고. 2분 정도 요리했어요. Now, after 2 minutes, we add the ketchup. 네, 우리 케첩 넣을 거예요. 깜깜. Put that in there. And we stir around. 벌써 케첩 냄새 팍 올라가는 거예요. Why do we add ketchup? 우리 왜 케첩 넣는 거예요? 왜냐면 그 토마토 맛도 있고 바삭 새콤달콤한 맛도 있고 잘 어울려요. 그리고 특히 오믈렛 먹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케첩 되게 좋아요. Yeah. Now we're going to put it in a bowl. 이제 우리 볼에 넣을 거예요.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조심해요. We put it in like this. 우리 밥 그리고 만두 그리고 케첩은 이 볼 안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 꽉 찰 거예요. We fill it up to the top. Wow! Oh, perfect! 완벽했어! 이 정도 완벽해요. And we press it down. 네, 살짝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press down 이렇게 좀 그 힘이 섰을 때 납작하게 만든 거예요. So, we put the plate on top. And one, two, three. 아주 예쁜 반동그라미 나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 조심해요. 두꺼워요. One, two, three. 아하! 우리 예쁜 만두밥 나왔습니다. Now it's time to make our omelette. 이제 omelette 만들 거예요. We need to crack two eggs. That's one. That's two. And we whisk. 폭 써도 돼요, 위스크 써도 돼요, 젓가락 써도 돼요, 마음대로 써도 돼요. We whisk it together like this. 달걀 프라이 안 만들어요, 우리 옴레트 만들어요. 그래서 잘 섞여서 해야 돼. We have a pinch of salt, 우리 소금 조금, and a pinch of pepper, 후추 조금 들어갈 거예요. Now we're ready to cook. We have a pan. 네, 우리 프라이팬 있어요. And we need olive oil. 우리 올리브 기름도 필요해요. Let's put in the oil. 제 생각 이 정도 괜찮아요. 네 숟가락 정도. Now we can add the egg. 저 오늘은 요리하면서 젓가락 쓸 거예요. We put in the egg. 네, 우리 달걀 믹스 넣습니다. 우리 scrambled egg 안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안 만져도 돼요. But now it's going to look even better. 이제 우리 진짜 멋있는 오믈렛 해볼 거예요. 불 아저씨, 회, 오리, 오믈렛은 도전! 오케이. 등, 그리고 불 조심해요. 다치지 마세요. Don't hurt yourself. Little more. 오케이. I think I did it. 제가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몰라요. 왜냐면 우리 밥 위에 넣어야 돼요. We have to put the omelette on the rice. Are you ready? Okay. Slowly. Slowly. Slowly, 아주 천천히. And... I did it! 성공했습니다! Look. We need to make the sauce. 마지막으로 우리 돈가스 소스 만들 거예요. 이거 누구나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돈가스 소스요. 우크레나 돈가스 소스. And we put in our milk. 우유도 들어가고. 아주 간단해요. It's very simple. We just stir it together. It smells.

0: delicious.
1: 오, 색깔들이 보세요. 마블처럼 되게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우와.
2: I think it's done. And now we put the sauce around the omelette. Like this. And we pour and turn the plate. Slowly, slowly pour and turn the plate. Oh, that's enough, I think. One last thing. Dried parsley. 우리 콘 파슬리 위에. It's all done. Look, my omelette with dumplings and rice. 네, 우리 만두밥 오므렛은 완성됐습니다.
1: Now it's tasting time. 맛보기 시간입니다. 오. 우리처럼 춤추고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맛있어요. 만두 들어갔을 때 한 레벨 업이요. 훨씬 더 맛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얇은 피 고기 만두 말고 우리 다른 만두 넣어도 돼요. 아니면 다른 야채 넣어도 돼요. 그리고 고기 넣어도 돼요. 마음대로 넣어도 돼요. 네, 만두밥 오므렛 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또 다른 맛있는 거 만들 수 있을까? Come back soon for something more delicious. Bye-bye.

0: 아하. So, 자, 아빠가 게임쇼에 참여하네요. 근데 우리 시노이는 is he happy about this? No. He's like, 아, 토비가 나올까? 아, 마이라도 괜찮은데 보니까 아빠가 등장을 했어요. Oh no, he says, not dad. 굉장히 실망했죠. Right? 그러고 이제 아빠가 나왔는데 좀 어색해, 모든 게. 그리고 진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거죠. Right? 그래서 여기에서 진행자가 아 이제 welcome 이제 환영합니다. You're a postman. 아 시노이 아빠가 우체국에서 일해요. 우체부. Yes, I didn't know that. Okay. 그래서 Darren이 you're a postman, which must mean a lot of walking. 아 우체부니까 많이 걷겠네요. 그렇죠, 친구들. 이렇게 편지들 이렇게 배달을 해야 되니까 많이 걷겠죠.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아 우리는 그냥 걷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Alright, so 자 아빠가 등장했어요. So let's continue reading. Chapter 2, Pixels. Tonight's first challenge is perception. The audience oohed. Dad put his hand up to volunteer, but Salama pushed Shinoy forward. A huge screen with flickering pixels came into view. Darren invited Shinoy into the challenge area. Shinoy, Darren continued, there's an image hidden in the jumbled up pixels. Your task is to rearrange the pixels to reveal the mystery person. Shinoy was handed a controller similar to his game station. The more you reveal, the more points you get, added Darren. 1 minute to precisely pick and place the pixels starts now. 네, Shinoy가 첫 도전을 땄습니다. 네, 시작을 하는데 자, Dad put his hand up to volunteer. Now, this is our first word, to volunteer. 자원하다.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Salama가 Shinoy를 이렇게 밀었죠. 그래서 Shinoy가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 진행자 Darren이 설명을 해줘요. There's an image hidden in the jumbled up pixels. Okay,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친구들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 blocks들이. 그래서 이거를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your task is to rearrange the pixels to reveal the mystery person. 자, here comes our second vocabulary word, rearrange. 재배치하다. 자, re는 다시, rearrange. 재, that's what it means.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양, 이 얼굴을 완성을 해야 되는 거죠. That's the challenge. 자, 점수를 많이 따야 되는데 자, Darren이 알려주는 거예요. The more you reveal, the more points you get. 그러니까 그림을 더 완벽하게 맞출수록 점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So he has to rearrange the pixels.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Shinoy clicked the controller buttons frantically, sliding and swapping the tiny blocks. It was a mess of lights and colors, until a smile suggested who it could be. As Shinoy moved more blocks, an outline formed. The clock ticked down. The audience clapped and cheered their support. The countdown began. 3, 2, 1. That was it. Time up. The screen showed a familiar face. 네, 시노이가 이거를 계속 조정하다 보니까 익숙한 얼굴이 보이네요. 그쵸, 친구들? 네, I think it's Merritt. 네, okay. 자, 여기에서 이 smile를 보고 he saw the smile and it suggested who it could be. 자, 미소를 딱 보고 친구들 이 그림을 보면은 미소가 살짝 나오죠. 그걸 보고 아 혹시 이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Shinoy. Alright, so he continued 막 계속 하는데 이 관객들은 막 와 와, they clapped and cheered. 박수 치고 마. Yeah, yeah, yeah. 이렇게 이제 응원을 하는데, remember, he has 1 minute. 1분밖에 시간 안 줬잖아요. So the countdown. 1, 3, 2, 1. 그래서 땡! 이제 시간이 이제 끝났어요. So the screen showed a familiar face. And this is our last, the third vocabulary word. 자, familiar, 익숙한. 네, 친구들, 이 그림 보면은 어때요? 맞아요. 메리트인 것 같아요. All right. 자, 우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We are going to finish here. And of course, we will continue reading the story about the game show next time. So, Merritt is here. 이제 다음에 maybe what is Dad gonna do? What is Salama gonna do for the challenge? All right, join me next time. Take care, everyone. Bye.
1: Spalli-spal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0: Snow day! Yee!
1: Double the fun!
2: Ha-ha! Missed! Ooh.

0: 16 tens. 8 fours. 4 eights.
1: 2 sixteens.

0: Dirty 10.
1: 16s.
2: Eights.
3: Fours.
4: Tens.
5: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Woohoo!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영어를 쉽게 느낄 수 있고요. 영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많은 어휘들과 문장들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이 접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문제지는 재미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책을 읽으면 재미 있겠죠. 같이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짜잔! 오늘 새롭게 읽어볼 책은 로빈슨 크루소, I Go to Sea의 바로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로빈슨 크루소가 되겠죠. 과연 항해를 떠나는 그런 모험의 이야기일까요? 읽어보니까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should와 should have pp의 차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Robinson Crusoe. I go to sea. Chapter 1. Dreaming of the Sea. My name is Robinson Crusoe, and I am 18 years old. The only thing I've ever wanted is to become a sailor and travel the world. But my father doesn't want me to go. He says that he doesn't want to lose me to the sea. My father called me into his room to discuss the matter. Robinson, I don't understand why you want to leave your home and your family. My father said, Father, it's the only thing I want to do with life. I said, I'd miss you and mother, but I'd come home to visit. My father is a wise man, and I should have listened to his warning. He said, I know this is a dream of yours, but nothing good can come of it. The sea is a dangerous place, and you'll only find hardship if you leave.
0: Robinson Crusoe, I Go to Sea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라떼는 어렸을 적에 이 이야기를 읽은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 이야기를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은 모른다면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모험의 이야기인데요. 너무나 재밌게 읽을 수가 있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Chapter 1, Dreaming of the Sea. 제1장입니다. Dreaming of the Sea. 바다를 꿈꾸다. 라고 하고 있네요. My name is Robinson Crusoe. 나의 이름은 로빈슨 크루소. And I am 18 years old. 그리고 나는 18살이다. 이렇게 뭔가 약간 독백처럼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저의 이름은 로빈슨 크루소이고요. 저는 18살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The only thing I've ever wanted is to become a sailor and travel the world.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only thing, 유일한 것 하나, I've ever wanted. 내가 이때까지 원했던 단 하나, 여기서 ever이라는 거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학창시절에 이 ever이 도대체 뭐지? 라고 궁금했던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ever과 함께 나오는 never이라는 것은 한 번도 하지 않는 절대로라는 의미가 있어서 흔히 쉽게 구별 이해가 되지만 ever이라는 것은 이게 뭐 안 한다는 건지 한다는 건지 이게 잘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ever를 ever이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혹은 늘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한번 적용해 볼까요? The only thing 유일한 한 가지 I've ever wanted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원했던 단 한 가지. 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즉, ever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그 시점까지 혹은 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원했던 단 한 가지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is to become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는 것이냐면 바로 선원, 배 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and travel the world, 그리고 세계를 여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즉, 이 사람의 꿈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로빈슨 크루소의 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But my father doesn't want me to go.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doesn't want me to go. 내가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네요. He says,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then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He doesn't want to lose me to the sea.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좀 슬프네요, 갑자기. 그가 말씀하시기를, then He doesn't want me to lose me. 그는, 즉 아버지가 되겠죠. 저기 제일 앞에 있는 he는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에게 잃고 싶지 않냐 하면 바로 바다에게. 즉 바다에는 폭풍우도 몰아치고 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자칫하면 목숨을 잃는 사고도 흔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것을 잘 알고 계셨던 그런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 네가 바다를 여행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나는 너를 바다에 잃고 싶지 않단다. 제발 선언은 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요. 자, 그 다음은요. My father called me into his room to discuss the matter. 나의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는 call me into his room, 그의 방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To discuss. Discuss라는 것은 바로 상의하다, 논의하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죠. The matter. Matter이라는 것은 이 문제,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그의 방, 아버지의 방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Robinson. Robinson아, I don't understand why you want to leave your home and your family. My father said. Robinson아, I don't understand.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단다. Understand라는 것은 이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 Why you want to leave your home? 왜 네가 너와 and your family, 너의 가족을 왜 떠나려고 하는지를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구나. 나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 아버지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만약에 진짜 안전한데 못 가게 하는 거면 좀 고집을 피워볼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바다잖아요. 바다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또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볼까요? Father, it's the only thing I want to do with my life, I said. 그리고 로빈슨인 나가 이야기하기를

0: 아버지, it's the only thing. 그게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I want to do. 내가 하고 싶은,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제가 하고 싶은 한 가지랍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I'd miss you and mother, but I'd come home to visit. 즉, 아직까지 바다에 가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I'd miss you and mother. 저는 당신과, 즉, 여기서 you는 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당연히 그리워할 것입니다. But, 그러나, I'd come home to visit. 하지만 다시 집으로 방문하러 올 거예요. 즉,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로 아버지를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어감이라는 거죠. 즉, 아유, 아버지, 걱정 마세요. 당연히 제가 아버지, 배 타고 나가 있으면, 바다에 가 있으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워하겠죠. 하지만 당연히 집으로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가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지금, 언젠까지는 아니지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아버지는 허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1 Dreaming of the Sea. My name is Robinson Crusoe, and I am 18 years old. The only thing I've ever wanted is to become a sailor and travel the world. But my father doesn't want me to go. He says that he doesn't want to lose me to the sea. My father called me into his room to discuss the matter. Robinson, I don't understand why you want to leave your home and your family, my father said. Father, it's the only thing I want to do with life, I said. I'd miss you and mother, but I'd come home to visit.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허락을 하실까요? My father is a wise man and I should have listened to his warning 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버지는 매우 현명한 사람입니다. wise라고 하면 현명한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And I should have listened to his warning. warning이라고 하면 바로 경고입니다. 하지 마! 위험해! 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I should have listened to his warning. 나는 그의 경고를 들었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의 경고를 들었어야만 했다. 그가 경고하는 대로 따랐어야만 했다. 결국은 안 따랐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경고는 하셨으나 안 따랐는데 안 좋은 결과가 좀 생겼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약간 후회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He said, 그가 말씀하시기를 I know this is a dream of yours. 나는 안단다. 아빠인 나는 안단다. 이게 바다에 가서 항해를 하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게 너의 꿈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단다. But nothing good can come of it. 하지만 그 어떠한 좋은 것도 그것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단다. 즉, 어떠한 좋은 것도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고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은요. The sea is a dangerous place. 바다는 매우 위험한 곳이란다. And you'll only find hardship if you leave. 만약에 네가 떠난다면 너는 단지 발견할 것이란다. 무엇을? 바로 hardship이라고 하면은 어려움이 되겠죠. 너는 가서 고생만 한다니까. 어려움만 발견하게 될 거야. 좋은 건 하나도 없어. 바다는 위험한 곳이야. 그러니까 가지 임마. 라고 로빈슨 크루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빈슨 크루소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법으로만 하면은 계속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는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거든요. 이 should에 관련된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should와 should have PP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를 너무 문법적으로 문법 용어를 써가면서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정리가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일단 should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말로는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특히나 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정말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면 좋겠다라는 이 권고상 추천이나 조언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아파요.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친구야, 약을 좀 먹는 게 어떻겠니? 안 먹으면 너 죽어. 안 먹으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이 정도로 심한 게 아니고, 약을 좀 먹으면 좀 빨리 낫지 않겠니? 약을 먹는 걸 추천해.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should예요. 우리말로는 해야 하다,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지만요. 그러면 should만 쓰면은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너는 약을 먹는 게좀 좋을 것 같은데? 약을 먹는 게 좋겠다. 라는 의미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should have pp를 보도록 할까요? 조동사에 have pp를 붙이게 되면

0: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미 시간은 다 지나갔어요. 시간은 다 지나갔고 시간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해야만 했다가 되겠죠. 즉 과거에 해야만 했다라는 것은 후회를 나타냅니다. 후회나 아쉬움.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you should have taken some medicine 이라고 하면은 아, 너는 약을 먹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너 안 먹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즉 과거에 무언가 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안 좋은 결과가 지금 일어나서 후회, 현재의 후회나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should have pp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쉽죠? 그래서 should는 정리를 하자면 should는 조동사로서 뭐뭐를 해야 한다. 조언 정도의 어감, 충고나 조언 정도의 어감,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have pp는 과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조언을 해주긴 하는데 뭔가를 해야 하긴 하는데 과거에 해야 했다가 되니까 아쉬움이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약을 먹었어야 되는데 안 먹었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과거에 해야 했는데 네가 안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아쉽잖아. 지금 너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 이런 의미가 되겠죠. 꼭 기억하시고 이게 나온다면은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의미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음원을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My father is a wise man and I should have listened to his warning. He said, I know this is a dream of yours, but nothing good can come of it. The sea is a dangerous place, and you'll only find hardship if you leave.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2: Matter. Matter. My father called me into his room to discuss the matter. Discuss. Discuss. We need to discuss our plans for the trip. Understand. Understand. Robinson, I don't understand why you want to leave your home, my father said. Warning. Warning. My father is a wise man, and I should have listened to his warning. Hardship. Hardship. The sea is a dangerous place, and you'll only find hardship if you leav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확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봤을 법한 어떤 어휘를 하나를 정해서 거기에 다른 품사가 있는지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효율이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기존 지식에 제가 추가해 드리는 거니까요. 자, 오늘의 어휘는 바로 matter이라는 것입니다. M-A-T-T-E-R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What's the matter? 이라고 하는 것이죠. matter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글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문제나 일을 의미합니다. 뭐가 문제야?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뭔가 큰 소리가 났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내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표정이 좀 좋지 않아요. What's the matter, bro? 친구야, 어떤 일이야? 무슨 문제 있어? 괜찮아?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진짜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일 수도 있겠죠. What's the matter?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It doesn't matter 이라고 하면은 또 다른 여기 보니까 doesn't가 적혀있죠. 그러니까 이게 동사이구나. matter은 바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It doesn't matter 이라고 하면은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t doesn't matter. 반대는 it matters가 되겠죠. 그건 정말 중요해. 근데 it doesn't matter 이라고 하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not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영어 단어는 특이합니다. 여러 가지 품사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앞뒤에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꼭 가져야 될 생각 한 가지는 영어 단어는 한 가지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무언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발전입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어휘를 봐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자, 월요일에는 우리 또 가정용어로 시작해야죠.
1: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아요.
0: 자, 오늘은요. 엄마와 에어컨 전쟁. Part 1 되겠습니다.
1: 엄마랑 진짜 에어컨 가지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저도.
0: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어머님들이 이 에어컨 그 전기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시거든요.
1: 당연하죠. 아니, 오늘은 틀까? 너무 더운데? 오늘은 틀자. 저는 주로 엄마, 선풍기를 앞에 두고 있어봐. 시원해.
0: 아, 네. 이러시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
1: 그럼.
0: 근데 너무 덥거든요.
1: 그쵸.
0: 저는 특히나 더위를 정말 못 참아요.
1: 아오.
0: 그래서 저희 어머니 더울 때 이렇게 가만히 계신 거 보면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생각이 들어요.
1: 우리 마유쌤은 엄동설 안에도 계속 부채질 하시잖아요.
0: 저는 무조건이요. 예.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엄마와 에어컨 전쟁 파트 1 한번 네. 가볼 거고요.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되어 있니?
1: 어우, 예민하다.
0: 와우.
1: 예민하시다.
0: 예, 앞에 일자 들어가면은
1: 네.
0: 완전히 이제 패닉하시는
1: 아우,
0: 거예요.
1: 여기가 무슨 이글루니? 남극이야? 이거 뒷문장으로 나와줘야 돼요.
0: 아,
1: 예.
0: 19도면 그래도 좀 진짜 좀 춥게 해놓은 케이스이긴 한데.
1: 그쵸. 요즘에 이제 권장하는 온도가 사실 26도
0: 아,
1: 이럴걸요?
0: 맞아요. 근데 또
1: 25도?
0: 급하게 더웠나 봐요. 자, 다음 미션 2는요. 아,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냥 선풍기를 틀어. 아,
1: 아.
0: 저는 그렇게 하면 그냥 더 덥던데요. 뜨거운 팬 이렇게.
1: 그쵸. 왜냐면 선풍기 바람은
0: 아,
1: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죠.
0: 그렇죠. 더
1: 예.
0: 그냥 더운 바람을 후 불어주는 느낌.
1: 맞아요.
0: 오케이,
1: 아.
0: 다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니, 잠시만. 아니, 이거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이 되어 있니?
2: What, mom?
1: 어, my son?
2: Mom, what's wrong?
1: This is so cold.
2: Huh?
1: So cold. This, 19, 저기,
2: 19.
1: 19,
2: Yeah.
1: air conditioner?
2: Yeah.
1: Yeah, it's so cold.
2: Oh.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1: 숨쉬기 더, 어머. 아, 이 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냥, 저 선풍기 틀어.
2: What?
1: 응?
2: I'll turn on the fan as well.
1: 그래, fan.
2: Two? Both?
1: 아, 보스 말고, 에어 컨디셔널 오프 앤드 온 팬. 오케이?
2: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1: Outside is 35?
2: Yeah.
1: But here is just 30. It's
2: 30.
1: okay.
2: I can't breathe.
1: Fan is okay.
2: No, mom.